0: 알기만 해도 아니 되느니라. 하는 거는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바뀌고 찰나찰나 놔두는데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내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도량 아님이 하나도 없고 허다무태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뜻을 모르게 되지 않아. 왜? 천차만별로 내 속에 들은 중생들을 제도를 못했기 때문이지. 그 어디로 가 그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그냥 그렇지. 그러니 아는 것만 많고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달달달달 외워서 이 세상이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를 알고 있어도 소양이 없는 거야. 요만큼 한 발짝을 내가 다리비용신이 돼서 뛰어놓지 못하고 귀머거리가 돼서 듣지 못하고 눈 한쪽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헛거야 전부.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오신통을 한다 하더라도 했다고 하지 마라. 오신통을 모두 오신통 안에 조복을 받고 오신통을 벗어나야만이 오신통을 굴리고 그 응신이 화해서 1,100억으로 놔두느니라. 그러니까 1,100억이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는 거를 다 놓으면은 혹시 모르지. 그 내가 아이고 열반 경지가 아닌가 이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이게 호련이 깨우침이 아닌가 이것을 다 알고 다 안다 하더라도 이 물컵에 물이 들어있는 거를 보고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물컵을 들어서 남을 목마른 사람을 먹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도 아닌 도예요. 그것도 도도 이름일 뿐이지 도 아닌 진실한 도. 그러니까 그 아는 거를 다 좀 놨으면 좋겠어요. 응? 그 아는 거를 그 나오는 근역에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이러는 그 나오는 그 거기다가 다시 아는 것도 네가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게 아니니까 또 듣는 것도 네가 듣는 거지 내가 듣는 게 아니니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니 너만이 이끌어줄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대놔야만이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건 남이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속 시원히 이것이 털어놓고 진짜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나가면은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자체가 말은 공덕이다. 아주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공덕은 사무사유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가 천체가 우주 전체 삼라 대천세계가 한데 합쳐져서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거를 돌아가고 놔두는 그 방법의 법이 그 법을 알고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즉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을 올려놔도 공량이지 밥이라고 안 그러죠? 공량을 올린다. 그렇죠? 모두 이 세상 생명의 근본 모두 생명을 가진 것들은 전부 그 공식이니까요. 공식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식이 될 수 있어야만이 열애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는 거지.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이 아니 되면은 그건 공덕이 될 수가 없어. 너 나가 따로 없이 놔두니까 말이야.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든 악한 사람을 보든 그것을 너는 악해 이렇게 보질 마라. 너는 참 잘나서 이러지도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건 왜? 나쁜 사람도 금방 좋아질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좋게 하는 사람도 금방 언짢은 일을 사기도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건 찰나찰나 그 화에서 돌아가는 것을 직시하고 나는 항상 근본을 믿고 근본에다 놓는다. 무식한 말로 맷돌이 돌아가는데 그 신봉은 힘만 배출해 주지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맷돌은 쉴 사이 없이 돌아간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데다가 내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물건을 갈아서 먹을 수 있는 그 물건을 갖다 넣는다. 그러면 갈려 나오면 그걸 받아 먹는다. 그러니까 그 신봉만이 힘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신봉만이 믿고 거기다가 진짜로 신봉을 똑바로 꽂아야 갈려 나온다는 걸 미리 믿고 알고 갈려 나오는 것도 거기 놔야 하고 믿어야 하고 갈러 들어갈 때도 거길 믿어야 하고 감사하게 그런 것 같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거를 담담하게 내 안에서 모든 걸 자아내서 내가 지혜롭게 알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서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생활이 그대로 법이에요.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에요. 그냥 그리고 부처님의 몸이자 우리들의 몸이고요. 그 일체제불 마음 그것을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더운 거 찬 거 가리지 말고 더우나 차나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모든 생활을 우리는 무대 위에 올라서서 탤런트 생활을 해가면서 소임을 맡아가지고 간다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의 탤런트로서 소임을 맡아가지고 내가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요 다음 생에도 그게 오는 거니까요.
1: 저는 그 금생에 있어서 부처님 법을 따르게 주인공 자성 부처님과 큰 스님 그리고 시방 제불 보살 마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를 그 한량 없는 감사함을 항상 느끼면서 세세생생 시방 제불 보살 마사님들 그리고 대행 큰 스님 곁에 있기가 원형다 그걸 항상 발언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가장 사람답게 그리고 눈을 감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
0: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이 그걸 알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이래 덮여요. 그러니까 네. 좀 어리석은 듯하게 응? 그냥 무지하게 그냥 들어가라고. 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불교가 왜 종지를 부처님의 마음을 믿으면서 내 둘 아니게 믿으면서 믿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따르면서 부처님의 행을 둘 아니게 하는 행을 가지면서 삼합이 둘이 아니게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그 관하고 들어가게끔 우리들을 공부는 해야 하고 또 이 종지를 그렇게 전부 부처님이 부처님의 마음을 두란이게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두란이게 따르고 부처님의 행을 두란이게 행을 하고 이렇게 하게끔 우리가 천체 불자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해놓고 종지를 그 놔놨다가 벌겨서 또 이렇게 헤쳐놓고 헤쳐놨다 벌겨놓고 이렇게 야단들을 하니 제각금들 그냥 이렇게 모두 헤쳐지죠. 불자들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하나로 뭉쳐놨어요. 타이에서 구하는 기도지만은. 그런데 그 깨우치진 못할지언정 질서는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종지는 부처님의 마음 뜻에서 하나로 오직 그것만 두란이게 믿어라. 믿고 부처님의 법을 행해 나가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각자 헤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돌아가는 그 믿음이 될 텐데 그렇질 않거든요. 요거를 모시면 또 다르게 보고 요걸 모시면 다르게 보고 요런 염불을 하면 다르게 보고 저런 염불을 하면 다르게 보고 요런 선사는 옳고 요런 선사가 긁고 옳고 이래가지고는 요 선사 이 타령들을 해가지고 딱 이게 종지를 해놓으면은 그건 수만 명이 깨우쳤다 하더라도 부처님 한 분이지 두 분도 아니에요.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수만 개의 마음이 한 대 합쳐져도 그건 열애일 뿐이지. 그리고 부처님일 뿐이고. 그리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도 이 몸뚱이 속에 지금 생명들이 잔뜩 들어있는 생명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벗어나지 않는 생명들이 모두가 한 대 합쳐서 공생으로 살고 있고 공용을 하고 있고 공식을 하고 있고 공체로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열애거든요. 그러니 심사숙고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 암환과 아상 모두를 다 놔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것은 즉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그 생활하는데 그대로 응용한다면 좋죠.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오늘은 사찰 음식 장인 해범스님을 만나러 사찰이 아닌 대학로로 나왔습니다.
1: 사찰식 카레를 만들어서 판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카레로 인해서 행복 이 더운 여름에 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해서 따 보세요.
0: 잘라 보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따뜻한 절밥 한 끼에 담긴 정성처럼 오늘 전하는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밝힙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희 음식은 네.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지 구이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는 뭐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네. 간장하고 조청, 들기름 이렇게만 사용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를 들기름에 얼마나 잘 맛있게 구워내는가 이제 네.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가지는 그냥

0: 간장의 조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는 간을 하지 않고 그냥 들기름으로만 잘 구워주면 됩니다. 가지 우리가 일본에서는 튀김으로 굉장히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가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상품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고급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를 갖다가 튀김을 잘하는 법을 한번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1: 아, 튀김이요?
0: 네.
1: 일식하는 정호영 셰프라고 아십니까?
0: 네, 네? 가끔.
1: 약간 통통한 네, 네. 중학교 동창인데 일식을 하다 보니까 튀김을 굉장히 잘해요. 그 정호영 셰프님이 네. 튀김의 달인이에요. 튀김 게 아니라 손가락이 막 들어가요. 깜짝 놀라요.
2: 아, 그때는 좀 그 추울 때만.
1: 아, 추울 때만.
2: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1: 그 친구한테 네. 튀김 요리를 제가 배웠습니다.
0: 아, 그런 잘하시겠네요.
1: 네, 가지로 튀김 요리를 하면은 겉에만 바삭하게 익히게 되면 속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0: 네,
1: 가지가.
0: 맞아요.
1: 그래서 가지가 튀김 요리로 되게 잘 어울려요. 스님은 이 사찰 음식 하시면서 네. 재료를 고르실 때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세요? 뭐 제철이라든지. 뭐 음식과 재료들 간의 조화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쪽에 좀 방점을 두고 계세요?
0: 그 이제 사찰 음식의 기본이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1: 네네.
0: 태우셨다. 태우셨어요.
1: 아, 이 정도면 아, 좀 탔네.
0: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찰 음식을 만드는 좀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네네. 이런 색감 뭐 이런 조화 이런 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이제 이렇게 잘 구운 다음에 저희가 간장하고 조청하고 좀 이렇게 자글자글 끓일 거예요.
1: 아...
0: 간장을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다시 회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청을 끓이다가 간장을 이렇게 넣으셔서 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지금 보니까 네. 조청을 다 넣으면 많을 것 같아요.
0: 네. 충분히 끓여주셨으면 불을 끄시고 가지를 한번 덮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다 넣을까요?
0: 네, 넣어주세요.
1: 스님, 아까부터 이제 거의 제가... 제가 다
0: 아, 많이 배우고 가시니까 아, 좋잖아요. 그렇죠? 네. 교수님. 이 음식은 그 몸에 배어야지만
1: 맞아요.
0: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1: 지금 뭐 이 정도 졸여졌습니다.
0: 네. 좋아요.
1: 네.
0: 네, 그럼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구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가지를 들기름에 노릇하게 구워 고소한 풍미를 가둔 뒤 조청과 간장만으로 조림 과정을 거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가지 하나만으로도 깊고 진한 기분 좋은 풍미의 사찰 음식을 완성하는 지혜를 경험했다.
1: 다음 요리는 뭔가요?
2: 네, 이번 요리는 그 입맛을 돋구는 전체 요리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지와 채소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가지 채소 마리입니다.
1: 아, 가지 채소 마리.
2: 네, 입맛을 돋구는 음식이다 보니까 네.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1: 아,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2: 네. 또 채소만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콩으로 만든 콩햄이라는 것을 오늘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셰프님께서 이것도 기름 넣지 않고 프라이팬에 볶아 주시면 제가 가지를 네. 이제 이렇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어떻게 자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0: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1: 자리를 잡고
0: 네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1: 아, 움직이지 않게
0: 네,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이제 요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일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밀어서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돼요. 네. 두 가지 음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는 가지를 올려서 가지는 수분만 네. 날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이잖아요.
2: 네, 그러니까 네.
0: 말아질 정도만 이렇게 불을 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그냥 가지로 하면은 끊어질 수가 있을
0: 네,
1: 것 같거든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잘 말리지도 않아요.
1: 네, 맞아요.
0: 자, 그러면 셰프님 하시는 동안 제가
1: 네.
0: 이 파프리카를 좀 써.

0: 이렇게 가지에다가 유분은 원래 잘 사용하지 않는데 네. 새속의 맛을 조금 느끼시라고 그 이런 조림 유분을 사용해요. 네. 가지를 이렇게 위에 올리시고 갖가지 채소를
1: 올리고
0: 네,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시고 무수는 넣으시면 좀 쓰니까 세 네. 개에서 한 다섯 개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콩해물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
1: 그 유부를 끝에 넣으신
0: 이제 깐 이렇게 이유가, 하면 아. 이렇게 유부 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조화롭죠.
1: 와.
0: 그래서 이렇게 유부 마리가 되었습니다.
1: 너무 이쁩니다.
0: 네.
1: 저도 한번 네. 말아보겠습니다.
0: 네, 셰프님도 한번 말아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새우 넣고 무슨 올리고 콩해물 넣고. 그럼 다 넣나요?
0: 네.
1: 네.
0: 천천히 말아보시면 됩니다.
1: 찢어지지 않게 약간 타이트하게.
0: 근데 말면서 드시고 싶으면 찢으셔도 돼요.
1: 아, 네.
0: 네.
1: 아, 유부가 이 맛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은
0: 맞아요.
1: 기분입니다. 네. 스님, 이거 말았습니다.
0: 네. 이렇게 예쁘게 놔주시면 돼. 잘하셨습니다.

0: 기름을 두르지 않고 담백하게 구워낸 가지에 유부와 파프리카, 콩고기와 무순을 함께 말아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기름기 없는 가지 본연의 깔끔함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다채로운 재료들의 색감 조화가 돋보였다.
1: 마지막 요리 네. 설명해 주시죠.
2: 저희 오늘 그 방안잎 고추 장떡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방안잎 한번 이렇게 와.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1: 이게 방안잎이구나. 네. 와.
2: 네.
1: 향이 참 너무 좋죠. 강하면서도 향기롭네요.
2: 네. 와. 그래서 이제 절집에서 이렇게 향채 나는 거, 뭐 방아, 제비, 산초 이런 것들을 먹는 이유는 절집 생활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네. 특히 여름에는 세균들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신료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여름에 이렇게 부쳐 먹기도 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름에 많이 나는 이 풋고추하고 네, 그다음에 방안잎하고 같이 해서 장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네. 자, 그러면 네. 풋고추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씨까지 그냥 사용할 거예요.
1: 씨까지?
2: 네. 씨가 건강하면 씨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1: 이렇게 뒷날로.
2: 뒷날로. 방아잎을 좋아하실 경우에는 네.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0: 그냥 향만 좀 내고 싶으면 내셔도 돼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조금
1: 간장, 버섯이 들어가니까 이 방앗잎, 고추, 그다음에 이 선명한, 굉장히 선명한 재료의 네. 역할을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0: 장닭에 중요한 건 그 고추장하고 된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사용할 된장은 고로쇠라는 그 고로쇠 나무의 수액 있죠? 네. 첨가해서 만든 된장이에요. 그래서 그 된장하고 고추장 또한 뭐 집에서 담근 고추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추장하고 된장을 풀어 볼까요?
1: 네. 물을 좀 넣어서 할까요?
0: 그래서 여기에서 빛깔이나 간을 좀 맞추시는 게
1: 그 원래 장떡을 만들 때 된장이랑 고추장을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0: 네, 맞아요. 괜찮죠?
1: 와, 진짜 된장이 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안 짜요?
0: 그럼. 네, 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밀가루하고 네. 같이 넣으셔서
1: 넣고
0: 네, 이걸 넣고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1: 밀가루에 고추장이랑 된장
0: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넣으셔서 반죽이 이제 고추랑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묽게 하시면 나중에 네. 물이 나와서 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버섯도 적당히 넣고 이야. 고추 다진 것도 넣고 이게 고추 방아 장떡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0: 네,
1: 같습니다.
0: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아는 향을 위해서 이제 기호식품이니까 적당히 넣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1: 방아 향이 너무 싫다.
0: 네,
1: 나는
0: 그러면 깻잎을 넣으셔도 돼요.
1: 깻잎. 네. 깻잎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이렇게 되직하게 만드셔서 이제 들기름을 넣으세요.

0: 그래서 얘는 뒤집을 때 충분히 눌러 주셔야지 네. 얇게 붙일 수 있어요.
1: 네, 네.
0: 마음을 잘 다스리듯이 한번 꼬고 보세요.
1: 네. 익기 시작하니까 방아잎이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장떡이 다 완성되고 있어요. 마지막 4차 음식 고추 방아잎 장떡이 완성되었습니다.

0: 방아잎의 강렬한 향에 된장과 고추장, 표고버섯이 어우러져 감칠맛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짜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풍미에 균형을 느끼게 해준 사찰 음식이었다.
1: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2: 아까 다섯 가지 사찰 음식을 만들었는데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이 또 몇 개 늘었네요. 간단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시면
1: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다섯 가지 음식과 더불어서 네. 이제 이 왼쪽에는 요즘 취나물 네.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나물 취나물하고 도라지가 제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라지를 유자청에 이렇게 살짝 묻힌 것을 한번
2: 유자 보이네요.
1: 네, 내놓아 봤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이에요. 그래서 네. 한번 이렇게 같이 공양할 수 있도록 한번 차려봤습니다.
2: 네. 또 콩고기가 들어있는 에피타이저로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간이 뭘 찍어 먹지 않아도 적절하게 괜찮지요?
2: 맞아요.
1: 네.
2: 유부가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감싸주고 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파프리카가 진짜 너무 아삭하네요.
1: 그죠? 네.
2: 그리고 콩고기가 네. 되게 잘 어울려요.
1: 콩고기가요?
2: 네. 네. 에피타이저로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이 가지는 식어도 맛이 괜찮죠?
2: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청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달지가 않네요. 두께감 있게 썰어서 부드럽긴 한데 입에 씹히는 식감도 좋고 채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이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1: 아주 진한 맛이 나죠.
2: 네.
1: 이 채소하고 채소물에서 채소를 네네. 볶았을 때 그 들기름에서 나는 맞아요. 끈끈한 맛하고 고소한 맛하고 어울려져서 진국이 나온 것 같습니다.
2: 처음에는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게 너무 짜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짜지 않네요.
1: 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처음에 고추장하고 된장을 먼저 풀어서 간을 맞아요, 먼저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실수 없이 짜지 않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2: 아, 너무 맛있습니다. 스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스님한테는 오랫동안 사찰 음식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제 그래서 네. 요 묵은 김치, 네, 들기름 묵은 네. 김치찜인데요.
2: 네네.
1: 예, 저희가 출가를 하면 누구나 처음 첫 발자국은 어려운 것처럼 강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2: 네네.
1: 처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단체 생활이고 하니까 좀 부딪히는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었는데 후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부엌을 네. 그 후원을 담당하는 3학년 선배 스님께서 요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을 만들어 주셨어요.
2: 아~
1: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렇게 입에 맞는 맛있는 그 김치찜을 먹음으로 해서 뭔지 모르게 굉장히 힘을 받고 저한테 어떤 것이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항상 이 선배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묵은지 김치찜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지는 못해 지만 왜냐면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네네.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셰프님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2: 네, 먹어보겠습니다.
1: 네, 그때 그 맛을 잘 재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2: 무도 정말 잘 어울리고 또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어서 네. 너무 조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2: 진짜 맛있네요.
1: 네.
2: 아, 이렇게 소중한 음식, 소중한 사찰 음식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2: 보통 주로 이제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찰 음식을 만드실 때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은 많이 먹어봐야 돼요.
2: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네.
1: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전통과 또 지금 현대인에게 맞는 사찰 음식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찰 음식이라는 게 음식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희 지금 스님들께서 하시는 사찰 음식은 음식에 부처님의 생각이나 사상을 잘

0: 이렇게 깃들여서 마음을 갖고 하는 음식으로 네. 사찰 음식에는 불교의 정신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우리 밥상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0: 뭐든지 다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사찰 음식은 보시면 그래요. 오늘 만들어 보셨잖아요. 네. 자르고 볶고 볶은 다음에 거기에다 또 양념을 해서 찌고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낸 음식은 몸에도 그렇게 건강한 음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림의 미학, 그래서 천천히 만들어서 그 재료를 갖고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1: 네.
0: 앞으로도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생각하는 사찰 음식은 대중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 음식을 통해서 불교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종교가 아니고 맛있고 행복한 종교라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사찰 음식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제가 사찰 음식을 하는 이유도 많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찰 음식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1: 해범 스님과 함께한 사찰식 카레 봉사 활동을 통해 온정 나눔이 진정한 요리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수월함 텃밭에서 수확한 제철 재료를 통해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여름 사찰 음식 한 상에 대해 알아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령은 무상사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의 4년 발자취를 총망라한 성과 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자료집은 불교가 시대의 아픔에 어떻게 화답하고 소통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기록입니다. 장병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불교계와 군부대가 손을 잡았습니다. 태고종 청년사와 육군 제1보병사단 쌍용여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연화사에 대학생 100여 명을 위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스님들과 청와대 자원봉사단 불자회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에 나서며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보탰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대홍수로 큰 피해를 당한 네팔 현지에 다녀온 선일 스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장 선일 스님에게 피해 상황과 불교계의 지원,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9월 28일 조계종 제38대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제37대 집행부의 4년 발자취를 총망라한 성과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자료집은 불교가 시대의 아픔에 어떻게 화답하고 소통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기록인데요.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있다.
1: 성과자료집은 지난 4년의 굵직한 발자취를 총 9개의 대분류로 나눠 체계적으로 수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장 제도 개선에서는 반세기 동안 묵은 갈등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전액 감면과 전통 사찰 경내 건축물 양성화 등 불교 문화유산의 공공적 가치를 국가 제도로 인정받은 역사적 쾌거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2: 전통문화유산의 활용과 관련된 전통사찰 보존법이랄지 자연공원법 등 대략 한 8가지 이상의 법령을 저희가 개정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령을 개정을 통해서 전통문화유산의 활발한 어떤 활용이 이루어지게 돼서
1: 이장 사회소통 약자 지원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화답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와 대학생 식사 지원 청년 밥심을 비롯해 각종 재난 현장과 사회적 약자를 찾아간 자비 나눔의 궤적을 기록했습니다. 3장 전통문화 계승과 불교문화진흥에서는 보스턴 미술관 사리기증 등 성보 환수의 감동과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의 진화,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개관 등을 조명했습니다. 사장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은 광화문 광장을 달군 대규모 국제 선명상 대회와 선명상 중앙본부 운영 등 국민 마음 안보를 위한 선명상 보급 과정을 상세히 짚었습니다.
2: 선명상과 관련된 대중화. 지금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 때 불교적 명상을 많이 찾습니다. 그또그 층이 마침 또 젊은 층이고 청년불교의 활성화로 이끌어지는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 5장 천년을 세우다에서는 천일기도 등 경주 열암궁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찾아가는 출가를 비롯해 종단 중흥불사를 담았고 6장 포교혁신과 신행문화에서는 25만 명을 불러모으며 이른바 힙한불교 열풍을 일으킨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모바일 신도증 보급 등 젊고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2: 나는 절로랄지 또는 불교 박람회랄지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불교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준 계기가 되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또 해외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였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방향성이 좀잘 가고 있구나.
1: 이 밖에도 7장 승가복지와 교육, 8장 국제교류를 거쳐 마지막 9장 조직 개편에서는 30년 만에 삼원체제를 통합한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결실을 수록하며 미래불교의 혁신 기틀을 단단히 다졌음을 보여줍니다. 성과자료집은 총 50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풍부한 시각자료와 꼼꼼한 부록 구성이 특징입니다. 본문 곳곳에 광화문 성명상 대회, 잼버리 지원 현장, 젊은이들로 가득 찬 불교 박람회 등 당시의 생생함을 담은 사진과 통계 데이터를 배치해 글만으로는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종무 성과를 국민 누구나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했습니다. 부록에는 진우 스님의 주요 말씀 원고와 언론 보도, 지난 4년의 주요 연표, 내외빈 면담 일지, 종법령 재개정 일지와 간행물 발간 목록, 소임자 명단까지 빠짐없이 수록해 사료로서의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자료집은 37대 집행부의 성과인 동시에 오는 28일 출범하는 38대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와 말사들이 산사태와 대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을 쾌척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말사 주지 스님들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네팔 구호 성금 총 8,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용주사가 5천만 원, 신륵사를 비롯한 23개 말사가 3,500만 원을 모여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구 구성원이 합심해 성금을 마련해 주셔서 네팔을 돕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더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종단의 지원이 하루빨리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군 장병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불교계와 군부대가 손을 잡았습니다. 태고종 청년사와 육군 제1보병사단 쌍용 여단이 장병 복지 증진과 안보의식 함양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태고종 청년사가 군장병 사기 진작과 정신전력 강화를 돕기 위해 육군 제1보병사단 쌍용여단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청련사는 지난 21일 파주 쌍용여단에서 장병복지 증진과 안보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단순히 군과 종교 간 교류를 넘어 장병들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주는 정신적 버팀목 역할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0: 군법사들이 그 젊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허약해 있는 마음을 강인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5: 장병들을 보면은 몸은 튼튼해지고 건강한데 사실 마음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4: 업무 협약에 따라 부대 측은 제3 땅굴과 도라전망대, 통일촌 일대 등을 아우르는 BMG 안보견학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에 발맞춰 청련사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분기별로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부대 내 법당인 무선사에 매월 위문금을 지원해 장병들의 신앙생활 여건을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특히 청련사는 장병들이 군복무 중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신전력과 무형 전투력 발전을 위한 특별 인성교육 강사 지원에 나섭니다. 훈훈한 동행 뒤에는 군종장교 법일 스님의 원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무선사로 부임한 법일 스님은 열악한 법당 환경 개선을 위해 장병들의 쉼터로 사용할 방안을 고민하다 상진 스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업무 협약의 계기가 됐습니다.
0: 네, 법일 스님이 훈이 스님이 아주 씩씩하고 예. 네. 네, 뭐 법당이 다 허물어져 간다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6: 여단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불자라고 저한테 밝혀 주셔 가지고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럼 저희 여단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그리고 청년사에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잘 맞아서
4: 장병들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고 든든한 병영 활력이 될 두 기관의 동행에 기대가 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추석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업과 취업 준비로 고향 대신 도서관을 지키며 외로운 명절을 맞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이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낼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도심 속 사찰이 넉넉한 한상을 차려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노릇하게 붙여진 전과 송편이 식판 위에 가지런히 놓입니다. 고사리와 취나물, 잡채의 두부전까지. 추석을 앞두고 정성껏 차려낸 명절 음식에 청년들의 젓가락도 바빠집니다. 매주 화요일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점심 공양을 이어가는 연하사 청년밥심. 추석을 사흘 앞둔 어제 연하사에서 대학생 100여 명을 위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연하사 주지 묘장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청와대 자원봉사단과 불자회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에 나서며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보탰습니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은 학생들에게 직접 밥과 반찬을 건네며 응원했습니다.
8: 함께 식사하시고 힘내시라고 제가 함께 왔고요. 요즘 청년들이 매우 어려울 때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싶었고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모두들 화이팅하십시오.
7: 명절에도 학업과 취업 준비로 고향에 내려가기 어려운 청년들. 연화사는 청년들이 잠시나마 명절의 정취를 느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평소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로 한상을 차렸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학생들에겐 따뜻한 명절을 보내라는 마음, 고향에 가지 못한 학생들에겐 외롭지 않은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9: 고향 가는 길에 아마 지방에 계신 올라온 학생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향에 가서 또 따뜻한 명절 보내시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10: 오늘 연하사 청년밥심에 청와대 자원봉사팀이 전성한 스승님과 함께 오셔서 한국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7: 평소 학식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청년들에게 나물과 전, 송편까지 정성껏 차려진 한상은 모처럼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마음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청년들에겐 든든한 위로가 됐습니다.
11: 아무래도 학생이고 좀 공부해야 되고 해서 막 이렇게 찾아갈 일이 없고 바쁜데 그래서 이렇게 송편도 한 먹고 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좋네요.
12: 이런 걸 감동을 잘 받아가지고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나물이나 뭐 이런 명절 음식 먹기가 쉽지 않죠.

0: 뭔가를 받는다는 느낌이 바탕기이기는 한데 되게 감사한 경험인 것 같아요.
1: 조금 느려도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는 응원을 담은 한 끼. 추석을 앞둔 연하사의 밥상은 청년들의 가을에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지난 21일 경산 갓바위 관음휴게소 일원에서 주식회사 관음이 주최한 모노레일 유치 여번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누구나 갓바위에 올라 부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모노레일 유치를 염원하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갓바위 선본사 주지 혜안 스님은 모노레일 유치가 돼 갓바위 부처님을 더욱 편하게 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신봉사단 단장이자 주식회사 관음의 배정숙 회장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갓바위에 올라 부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예선을 거친 장애인 참가자들의 노래자랑 본선과 초대가수 공연이 펼쳐져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충남 부여 대조사가 지역 주민과 신도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가을 산사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대조사는 지난 1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주지 현중스님, 이용우 부여군수 등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꽃무릇 속에 관음조가 날다를 주제로 가을 산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한 음악회에서 주지 현중 스님이 직접 작사한 노래도 선보여 관객들의 열띤 응원을 받았습니다. 대조사는 이날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이불 25채와 단국대 불교 동아리 장학금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BTN 연불봉사회 지도법사 지허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출가 인연을 맺었던 대조사를 찾아 태평소를 연주하며 지역사회 포교를 기원했습니다. 하얀 메밀꽃이 만개한 동해 두타산 신불사가 제3회 메밀꽃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축제에는 신불사 주지 법조 스님과 부주지 법천 스님, 태고종 강원교구 총무국장 자각 스님, 이동호 강원도 의원과 곽준수 동해시 의원 등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산사 음악회는 건무 공연을 시작으로 경기 민요와 인기 가수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가을 산사를 찾은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법조 스님은 메밀꽃이 만개한 사찰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서로 소통하며 마음의 쉼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진해 성흥사가 추석을 맞아 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불교 문화 탐방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20여 명이 참가해 사찰 기본 예절, 목공 체험, 숲길 걷기 명상 등 다양한 한국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도법사 명현 스님은 타국 생활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잠시 근심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했으며 성흥사는 향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특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부타회 광주불교 사찰순례단이 지난 19일 무주 안국사와 장수 신광사에서 9월 성지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순례단은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지도법사 지현 스님과 호국사찰 적성산 안국사 경례를 참배한 후 주지 보룡 스님과 대웅전에서 사시축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말사인 안국사는 1277년 고려 충렬왕 3년에 창건해 조선시대에는 나라와 백성을 지킨 승군 사찰로 유서 깊은 전통 사찰입니다. 한편 순례단은 화순 법계사 주지 지북 스님과 다음 달 10월 16일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정멸보궁과 동해 삼화사에서 성지순례를 이어갑니다.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 8월 네팔 북부 라수아 등 인접 지역에 기습적인 홍수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계종은 재난 이튿날 긴급 실무회의를 열고 현

0: 현장 지원에 나섰는데요. 긴급 구호단장으로 구호단을 이끌고 네팔 현지를 다녀온 조계종 사회국장 선일 스님 모시고 피해 현장과 구호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스님
1: 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얼마 전에 네팔에서 큰 홍수가 났었죠.
1: 네.
0: 이 피해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직접 보고 오신 이 현지의 피해 상황 어느 정도였나요?
1: 네, 우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참담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했던 모든 분들이 하루아침에 큰 사고를 당해서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0: 네, 이번 구호 활동은 당장 긴급한 생계 지원뿐만이 아니라 마을이 자립할수록 돕는 지원도 함께 이원화되게 전략을 펼치셨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전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피해 지역에 도착한 곳이 라수아주의 둔첸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피해를 받은, 그래서 고아가 된 또는 이제 가족을 잃어버린 이런 그런 이제 가구들이 700가구가 돼서요. 700가구에 20일 동안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쌀이라든지 라면, 그리고 식용유, 칫솔 등등 해서 총 11개의 물품으로 구성된 키트를, 생존 키트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 아랫 마을도 확인이 돼서 추가로 150가구에 키트를 지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베트라와티라는 지역으로 갔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재건복구가 필요해서 재건복구에 필요한 운반 도구라든지 또는 이제 곡괭이 삽, 그리고 또 안전모들 해서 30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0: 네, 피해 이재민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구호를 위해서 전국의 118개 사찰들이 긴급 모연에 동참을 했는데요.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사찰 그리고 또 불자들의 정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1: 현장에 도착했을 때그 시장님이 저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지역까지 직접 찾아와서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저희 긴급구호단이 처음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물품을 준비하게끔 도와주신 많은 사찰 그리고 신도분들의 그 정성 어린 손길이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로 제가 스님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같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네팔에 계시면서 지난 9월 11일에는 카트만두 보우더나트 사원에서 열렸던 티베트 불교 전통의 피해자 추모 의식인 몰람에도 동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추모 의식에도 참여하셨을 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1: 우선 카트만두에서 라스와까지 가는 그 길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도로가 유실이 된 상태여서 원래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산악지대를 가는 거였는데요. 보통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걸리는 시간은 11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피해 지역을 생각하면서 염주를 돌리면서 갔었고요. 돌아오는 길도 또한 똑같이 극락왕생을 바라고 유족들이 조금 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이 피해 지역인 둔첸시에 갔을 때한 가정이 문이 열려 있는데요. 거기에 추모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의 영정 사진을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49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였죠. 그때 이제 카트만두에 있는 그 사원에서 온남기도에 동참을 할때그 마음이 고스란히 이렇게 깊게 새겨졌습니다. 함께 추모하고 그 추모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같이 염원을 하며 그리고 살아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조속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0: 네, 이번 긴급 구호 활동을 통해서 이 국경을 넘어선 자비 실천의 의미를 한번더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후속 지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이 대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네팔에, 카트만두에 있는 네팔에 불교 사원 두 군데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저희 나라도 당연히 춥지만 네팔도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겨울을 날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고, 그리고 더더욱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재건복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방향으로 후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의 정성이 계속해서 전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호 활동에 동참해주신 사찰 불자님들, 그리고 또 현지 이재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번에 이 대홍수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나가야 될 재해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이, 그리고 이전 세계의 아픔이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되는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 10월 31일까지 저희 아름다운 동행에서 추가 모금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자비의 손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 BTN 불교TV도 네팔 현지 지역에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강이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BTN 뉴스는 9월 28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꾸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 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0: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 정보 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대승야조.

세바부와 팔만진농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 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비구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의 청종옹이의 수제제체 수미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차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최소작지 제업실계 소멸불법문종 시인심경고 발보리심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 대원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천사앙지경시시무백해지제소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6: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마을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 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바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일회상 처처에 모였거든 소림굴 조사가풍 어찌 멀리 좌절소냐. 청사는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설설하니 이 어떠한 소식인가 일리지평나 둔중에 알게조차 부족하다 청복만악 푸른 송엽 일발 중에 담아두고 백공

성진실라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발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 적마다 좋은 국토 밝은

과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가기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G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거점없지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덕심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지난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능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시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투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에 일체의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0: 바다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례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 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죽음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지막 마무리라든지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죽음 이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밝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돌아보자, 이제 일상의 행복을 좀 찾아가보자, 약간 이런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대의 지혜와 마주하는 시간, 시너지의 노정렬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만 좀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멀었다는 이유로 좀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잠시 뒤로 미뤄두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잠시 미뤄뒀던 죽음에 대한 생각도 반드시 가져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식견과 통찰을 쌓아온 분들을 만나는 시간, 시너지. 오늘은 지난 20여 년간 말기 암환자와 뇌혈관 질환자들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격증을 갖고 계신데요. 신경외과와 방사선 종양학과 더블보드 의사, 인천 가천대 길병원의 박광호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제가 더블보드란 말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요. 어떤 뜻인가요, 이게?
1: 이게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의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 말씀한 뭐 상장은 비슷하게 하나의 판처럼 전문의 자격증을 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개의 보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더블 보드.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신경외과와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더블 보드라는 의사입니다.
0: 우리 박 교수님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물론 뭐 두 가지 자격증 많겠지만 신경외과하고 방사선 종양학과.
1: 네, 맞습니다.
0: 신경외과는 좀 알 것 같은데요. 방사선 종양학과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1: 주로 이제 암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항암 치료, 그리고 수술하는 수술 치료, 그리고 세 번째가 방사선 치료가 세 가지 큰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드라마나 TV 같은 데서 보면, 네. 뭐 방사선 치료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1: 네, 맞습니다.
0: 뭐 이런 식의 그런 의사가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그쪽 분야 또 전문가시군요. 교수님께서 20여 년간 이렇게 뇌질환 환자분들 또 말기 환자들의 이 말년을 지켜보셨는데, 2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그 죽음, 임종을 지켜본 의사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대부분 뭐 의사라고 해도 죽음과 이렇게 맞닥뜨려 있는 의사들이 흔치도 않고요. 더군다나 이제 신경외과 의사 같은 있을 때는 뭐 뇌출혈, 뇌경색, 뭐 뇌질환 환자만 보아오다가,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말기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암으로 죽는 환자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죽음의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하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안타깝다고 네.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사람이 태어난 이상 죽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달려가는데 이제 결국 그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척 하고 지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제서야 아,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나 내 옆에 가까웠었는데 그걸 마치 모르는 척하고 지내오다가 그 마지막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우왕좌왕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당사자들 혹은 뭐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제가 입버릇처럼 해왔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0: 신경외과 의사분들은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 주신 것처럼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분은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렇게 뵙는데 그 수많은 이렇게 전문 분야 중에서 두 가지 전문의 자격증을 따신 이유가 있을까요?
1: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는 방사선 종양학과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은 제가 이제 뇌종양 환자 치료에 관심이 많아서요. 네. 그 뇌종양 환자 치료에 있어서 제일 이제 어쨌든 그 최신의 치료 기술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칼 안 대고 수술하는 방법들, 뭐 지금 이제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감마나이프라는 그런 어떤 치료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대부분의 경우는 방사선으로 머리를 열지 않고 종양을 없앨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그런 기대들 때문에 저는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로 가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다.
0: 네.
1: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가서 배웠는데 실제적으로는 실은 제가 그때 2년 차 때 좀 깨달았.

0: 건데 방사선종양외과 들어가서 봤더니 신경외과에서 하는 수술의 역할과
1: 네.
0: 그리고 방사선종양외과에서 하는 방사선의 역할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각각의 그 역할이 있는데 그걸 제가 미처 간과했고 지금에서는 실은 그두 개를 어떻게 접목해서 치료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1: 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신데요.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떠나서 주름을 없애자. 뭐, 링클 프리, 또 나이를 안 먹는다, 뭐, 안티에이징, 그래서 외래어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정작 이 데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아직 젊은 축이신데, 이 죽음에 대한 책도 쓰셨고, 오늘 이 방송에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먼저 여쭤봅니다.
0: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죽음이라는 게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뭐 이렇게 앞에 무서운 귀신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눈을 질끈 감는다고 해서 그 귀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를 갖다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언젠가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
1: 예.
0: 조금 더 현실을 좀더 직시하고 죽음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나의 죽음의 모습을 그리게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좀더 현실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수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제책 제목이 죽음 공부인데 부제가 똑바로 바라볼수록 충실한 현재의 삶이라는 그런 부제거든요.
1: 똑바로 바라볼수록 충실한 현재의 삶.
0: 예,
1: 예,
0: 맞습니다.
1: 좀 깁니다만 그래도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주제가 담겨 있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 이렇게 염세주의적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무의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생살 어차피 죽을 거 인생 살아서 뭐 하냐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면은 그 순간 이 세상이 정말 그다음부터는 총천연색으로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 네.
0: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말기 암 환자나 이렇게 뇌혈관 질환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
0: 네.
1: 뭐 의식이 있어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정도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
0: 네,
1: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런 분들에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칼라로 잘안 보이겠군요.
0: 네.
1: 조금 어둡고 탁한.
0: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있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신경외과 전공의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도 보고 있는 환자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1: 네.
0: 삶이라는 게 정말 이게 그 온오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처럼 딱 단순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음과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경계가 어딘가에 좀 그라데이션 지는 것처럼 이렇게 음영이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제 그분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과연 인간적으로 살아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혹은 내 부모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게 되는 것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1: 예.
0: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 주변에 그 의사 동료들 보면은 그렇게 환자들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이 되나? 어쨌든 의사도 사람이고 생물인데
1: 예.
0: 나도 저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환자의 한 당사자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깊게 고민 그뭐 전공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왔던 그런 결론은 지금 그래서 그 결론 자체가 이제 책에서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죽음의 그 과정이라는 게 실은 대단히 고되고 힘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깔끔하게 탁 죽는다거나 혹은 뭐 유언을 남기면서 뭐 우아하게 죽는다거나 너무나도 그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걸좀 알리고 싶었고
1: 네.
0: 이제 그런 거를 여러 사람들이 알다 보면 아, 우리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힘들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에 나오는 어떤 연명 의료 중단법이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사회적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그렇게 답이 좀 귀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지지난 시간에 저 물리학자 모셔서 약간 그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뭐 소위 0과 1이 딱 갈라진 게 아니라
0: 네.
1: 중첩되기도 하고 지금 삶과 죽음도 경계가 일도 양단으로 딱 칼로 물베듯이 있는 게 아니라
0: 네.
1: 그라데이션, 이렇게 점층적으로 섞여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0: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다 보면 단순히 숨쉬고 살아있고 예를 들어서 심장만 뛰고 있다고 해서 그걸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을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나다운 삶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죽음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지막 마무리라든지 내 주변에 뭐 그런 어떤 고민을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죽음 이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밝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돌아보자, 이제 일상의 행복을 좀 찾아가보자, 약간 이런 좀 약간 주제로 좀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목과 부제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죽음 공부 첫 장은 잘 넘긴 것 같고요. 네.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 박광우 교수님하고 죽음에 대한 공부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저도 막상 저희 할아버지 임종 지켜본 그 순간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실제 임종의 순간을 본 분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0: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현장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현장감이라는 거는 그 전에는 막 죽음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뭐 어딘가쯤에 있는 그런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막상 이제 죽음에 딱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할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순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외상 쪽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뭐 갑작스럽게 아침에 출근 뭐 잘 하시다가 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구조물에 맞아서 머리에 출혈이 생겨서 급하게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수술은 보통 두개골 절제하면서 감압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수술의 목적은 단지 그냥 사람의 생명 연장 차원이지 이전처럼 이 다치기 전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수술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수록 수술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분들은 되게 황망하죠. 아침에 잘 출근했다가 갑자기 오후에 수술해야 된다고 의식 없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어휴 우리 아버지 빨리 수술해서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지만.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뇌부종 생기고 재출혈 생기면서 막 뇌가 이렇게 부어가고 입에 튜브 꽂고 콧줄 꽂고 이제 이런 상황을 보다 보면은 중환자실에서 이제 면회를 하면서 그런 어떤 한 1, 2주 정도 지나온 상황이 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제서야 느끼는 거죠. 아,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정말 있었고 이렇게나 가까이 있었구나 내 옆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죽음이라는 거를 그냥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네.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어차피 뭐 나중에 이제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실 거 그 뭐 힘들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티격태격 싸워가면서 살았을까? 저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보다 보면 정말 어차피 죽는 거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세상을 보는 풍경 자체도 좀 한결 너그러워지고 네.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실은 어떤 현장감의 차이. 아,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가까이 있었구나라는 그렇게 느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또래 같은 의학 공부하신 동료분들 각 전문 분야가 다르잖아요. 근데 아직 한창이신데 이 죽음의 상태를 뭐 수십 번, 수백 번 보신 거고요.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영감을 주셨거나 아니면 내가 이쪽을 조금 더 깊게 연구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0: 뭐 연구라기보다는 그런 계기라기보다는 실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저 환자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저와 같은 생각을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생각일 줄 알았는데 실적으로 주변 동료 의사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나와 환자는 다르다. 네. 나는 그 병에 걸릴 일이 없을
1: 없다.
0: 거야. 그래서 그분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게 그래야지만 자기 또 정신 관리라 멘탈 관리라든지 혹은 또 객관적인 어떤 뭐 결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술적 내지는 뭐 내과적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건 대단히 지향해야 될 덕목이긴 하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엇나가다 보면 환자와 나는 다른데. 이제 이런 관점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렇게 좀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근데 전공의 때부터 시작했던 게 실은 아, 나는 저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저런 선택을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그분들, 제 주변 동료들이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1: 예. 아니, 동료 의사분들이 우리 박광우 교수님 보면 뭐 죽음 박사 뭐 별명이 있을까요?
0: 뭐 그런 것보다
1: 가끔 죽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0: 이제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책을 낸다고 이제 저희 뭐 주변
1: 죽은 공부
0: 네 죽은 공부 책을 내

0: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변에서 하나같이 다들 말리더라고요.
1: 왜요?
0: 그 이유가 아니 사람을 생명을
1: 살려야
0: 게
1: 되는 게 의사인데, 의술인데.
0: 예, 그런데 무슨 네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게 되냐.
1: 아하.
0: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의외로 이게 사람 의사들조차도 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터부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삶이란 생명은 좋은 거고 죽음 사망은 나쁜 것이라는 네. 이런 이분법적 선악의 구분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0: 네.
1: 저도 그렇고 아마 보통 분들은 죽음이란 끝이고 종말이고 암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 교수님은 20여 년 동안 그 현장을 지켰기 때문에 죽음 공부라는 어찌 보면 공부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게 죽음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우리나라에서 거의 좀 세속적인 표현도 일타 강사신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저희 방송하는 동안에 꼭 알아야 할 핵심 본질 족짓게 강의를 좀 해주신다면요.
0: 죽음 공부라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죽음 공부라는 거는 결국 죽음에 대한 진실, 팩트를 알자라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다양한 죽음의 케이스들이 나와 있어서 네. 그런 어떤 다양한 질병 속에서 죽어가는 환자 혹은 이제 보호자들 속에서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맞을지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뜻으로 저는 이제 간접 경험 차원에서 그 책을 냈던 건데 아. 흔히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아하게 보호자들 속에서 유언을 남기면서 누구누구야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네. 정말 정말 극히 드물더라.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보호자 없이 의식 없는 속에서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못 나눠보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허다하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남은 삶을 연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고 죽음을 한번 상상해보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 괴롭기는 하지만
1: 예.
0: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나의 신념과 가치관에 부합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뜻으로 그 책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어휴, 말씀 중에 아직은 한창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돌이켜보면 제 초중고 동창 중에도 일부는 벌써 세상을 뜬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가족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만
0: 네.
1: 교수님 말씀대로 어느 순간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근데 그거를 미리 좀 생각하고 상상해 보자.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죽음을 미리 상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0: 아, 없죠. 없어서 저는 이제 그 책 속에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늘어놨던 것 뿐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실은 전에 이제 어쨌든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뇌출혈, 뇌경색, 암 환자, 뭐 말미에는 또 파킨슨이나 치매 환자분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한 30몇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예.
0: 이제 그런 케이스들 속에서 한번 이제 좀 불편하지만 한번 책장 넘겨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본 모습, 자기의 죽음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자는 거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좀 상상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실은 계속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일상의 소중함.
1: 예.
0: 그러니까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출근하거나 뭐 어디 뭐 갈 때도 되게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죽음 공부를 제 스스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결론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이 순간조차도
1: 예.
0: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긴장되고 너무 막 하기 싫어.
1: 그런 면이 일부 있죠. 방송이라는 게.
0: 예.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 또한 얼마나 즐겁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힘듦 사이에 그 사이에서의 순간순간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
1: 예.
0: 행복 이제 그런 거를 좀 찾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눈이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팔을 뭐 못 쓴다든지
1: 어휴.
0: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라도 죽음을 상상하기 곤란하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행동들이 어느 순간 안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조차 혹은 뭐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부재 이런 걸 한번 좀 뭐 우리가 어차피 뭐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상상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1: 네.
0: 죽음 공부에 대한 연장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꼭 죽음 자체에 대한 상상이나 생각은 아니더라도
0: 네.
1: 우리가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그것 중에서 하나가 약간 고장났다.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저희 대선배 코미디언 중에 조정현 선배님이라고 계시는데
0: 예, 예.
1: 검색하시면 다 나올 정도인데 멀쩡하셨는데 이제 뇌출혈 오셔가지고 지금도 언어가 불편하시고 휠체어 생활 하시거든요.

0: 그 선배님이 언제 자기가 휠체어 생활을 하고 말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겠어요? 그 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꼭 죽음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어느 날눈 떴는데 눈이 안 보인다. 소리가 안 들린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못 움직인다. 거의 지금 뭐 며칠만 생각인데도 저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죽음이라는 건 그거 넘어서잖아요.
1: 네,
0: 그죠?
1: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소소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함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쯤 돼서야 아, 내 일상이,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정말 얼마나 소중했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미치다 보면 굳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죽음 공부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갖다 느끼는 순간 이야말로 뭐 굳이 뭐 대단한 행복을 찾을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의 인생 행복이라는 게 별게 없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우리 스스로 떠서 손으로 식사할 수 있고, 스스로 화장실 갈수 있고, 화장실에서 뒤처리하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갈수 있고,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정현 선배님의 그 뇌출혈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어떤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0: 그렇죠. 목발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는 분은 휠체어 탄 분이 보기에는
1: 네,
0: 부러운
1: 맞습니다.
0: 거고, 그죠?
1: 예.
0: 아.
1: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외래에서 이제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내가 이게 안 돼가지고도 힘들다 어쩐다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실은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한이 없는데 지금 본인이 가지고
0: 잠깐만,
1: 있는
0: 지금 부처님 말씀 같은 거. 위로 보면 뭐라고요?
1: 아 위를 보면 끝이 없고
0: 끝이
1: 아래를
0: 없고,
1: 보면 한이
0: 한이
1: 없는데
0: 없다.
1: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아유 내가 저 위만을 바라 저걸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 내가 이것만으로도 안 되는 게 어디냐 이제 그런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행복을 좀 깨달으셨으면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죽음 공부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소중함 속에서 있는 행복을 좀 찾으셨으면 하는 게 이제 그 죽음 공부의 최종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이고, 역시 이제 의사신데 이제 철학자의 풍모가 느껴집니다. 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있는 환자분들 이제 소통이 되는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유,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딥니까? 어떤 분은 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다른 분이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수님 말씀하시면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을 얻으실 것 같긴 해요.
1: 네, 그렇게 해서 또 가셔서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좀 좋아지셔가지고 또 저한테 또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또그 또한 또 기쁘죠.
0: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음이 몇십 년 후가 아니라 진짜 며칠 후라고 생각을 하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 전화라도 한번 더 해야 될것 같고.
1: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제 책의 말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이 과연 이게 죽고 나면 뭐가 남을까? 혹시 그 생각해 보셨어요?
0: 지난번에 그 생물학적인 죽음 다음에도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사례를 몇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가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지만 의식이나 인식이 있을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정말로 뭐 영혼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우주 전체로 봤을 때 나의 자취가 영혼으로 어떤 형식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교수님.
1: 그래서 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죽고 나면 영혼이 남아있을 수 있고 뭐 미지의 무언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미지의 무언가가 당장 나에게 뭘할수 있는 건
0: 아,
1: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거는.
1: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인생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렇단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을 그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죽고 나면 나한테 과연 뭐가 남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밖에 안 남는다라고요.
0: 그 살아있는 분들의 머릿속과 가슴에 있는 거죠,
1: 네,
0: 사실.
1: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래서 굳이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내 욕심을 막 채워가면서 막 남들한테 막 해코지하고 막 밟고 올라가서 뭘 성취해서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렇게 해서 올라감으로 인해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결국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억 내지는 뭐 그런 어떤 뭐 기억 속에 남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다 보면 그렇게 삶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살면서도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조차도

0: 집에서는 좋은 아빠, 뭐 좋은 남편, 직장에서는 좋은 선배 후배로 남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차피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이 날 기억하고 있는 나의 모습밖에 없는데
1: 네.
0: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죽음 그런 것만이 오히려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도구 방법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죽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사람들의 기억밖에 없으니까 주변에 잘해라. 약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1: 사실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남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인식.
0: 네,
1: 참
0: 맞습니다.
1: 좋은 사람이었어.
0: 예,
1: 참
0: 맞습니다.
1: 따뜻했지. 아, 몇번 같이 놀러 갔었는데 참 행복했다. 그렇게 남는 거.
0: 네, 맞습니다.
1: 그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진짜.
0: 예.
1: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해코지 한다는 표현 쓰셨는데 막 죄를 막 쌓는다거나 탐욕을 부린다거나 그거 어떻게 좀 가치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세속적 가치를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짓누르고 하잖아요. 사실 살아있을 동안에는. 근데 죽음이란 말씀을 하니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나? 그죠? 악명만 남는 거 아니에요?
0: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이제 그래서 책 안에도 거기 나와 있는 되게 부잣집 사람이 더큰 부를 얻기 위해서 남을 갖다가 이렇게 해코지에서 이렇게 얻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먼저 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1: 예.
0: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인생 부질없는데 그렇게 해가서 굳이 그 자매였는데 자매끼리 그렇게까지 티격태격하면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죽고 나면 남는 건뭐 재산을 가져가겠어요, 뭐 권력을 가져가겠어요, 뭘 가져갈 수 있는 것조차 하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나를 좀 위로해 줄수 있는 거는 나를 기억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밖에 없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고 죽어가는 나를 위로해 줄수 있는 게딱 그거 하나겠더라고요.
1: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전혀 죽음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태도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이제 오늘만 살면
1: 예.
0: 되는데.
1: 지금 당장 권력을 얻고 큰 부자가 되는 거에만 매몰되면 우리 역사에도 왕자의 난, 형제의 난 많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분들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떤 평판을 받을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어떻게 남을까 생각했다면 그렇게 악행을 혹은 그렇게 탐욕을 안 부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0: 네. 그래서 근데 뭐 이건 또 별개의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는 이제 남을 불편할 수 있게 하는 용기가 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기도 그런 들더라고요. 또 다른 의미로. 그래서 뭐 아까
1: 그때
0: 말씀하신
1: 불편은 크게 보면 좋은 의미죠. 악행을 저지르는 거는 안 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역사를 바꿔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좀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범인 입장에서는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내 주변 소소하게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어떤 좋은 사람들로 남기고 싶다는 그게 되게 큰 거죠.
1: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두 번쯤은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정말 죽음이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이제 현장에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투병 생활을 작게든 길게든 하시는 분들.
0: 네.
1: 그죠?
0: 예.
1: 말씀하신 삶과 죽음의 경계 안에서 계속 생명을 영위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수님의 그런 영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0: 맞습니다.
1: 우리는 워낙 일상생활이 바쁘고 막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죽음이 없는 것처럼 혹은 죽음이 안 다가오는 것처럼 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0: 근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어쨌든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에는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1: 그 명언이네요, 또 그것도.
0: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이제 오토바이 교통사고 나서 뭐 갑자기 머리에 뇌출혈 생겨서 18살짜리 남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고 막 중내산에 하고 막 그런 상황을 보다 보면은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연하게 죽음을 관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제가 봤던 죽음의 그런 과정 속에서는 현장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나 가까이 있다는 걸 알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굳이 이거를 죽음이라는 게 언젠가 오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나는 아니야가 아니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분들이라고 해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뇌출혈이 될줄 알았겠어요?
1: 전혀
0: 아니면
1: 생각
0: 뭐
1: 못 하시겠죠. 특히 사고를 당한 경우는.
0: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방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야, 이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오늘 하루가 이게 정말 당연한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비 오는

0: 날 이렇게 우산 쓰고 있다가 이렇게 그 건널목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이 철제봉에 닫혀가지고서 머리에 찍혀가지고서는 그렇게 돌아가는 분을 보면서
1: 아유.
0: 와, 이렇게도 죽을 수가 있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나갈

0: 자 철학자가 되실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의술을 영위하는 그 분야가 삶과 죽음이 늘 함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교수님 죽음 공부라는 그리고 부제가 뭐였죠?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시면
1: 똑바로 바라볼수록 환해지는 삶이란
0: 똑바로 바라볼수록 환해지는 삶. 네.
1: 정확한 텀은 기억하다는 게 옛날에
0: 아까는 충실로 잠깐 들었었는데 네 여러분 저자도 잠깐 부제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제 가족 친지분들도 우리 박 교수님이 이렇게 항상 삶과 죽음의 복판에서 연구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이렇게 또 조언으로 환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라 케이스를 많이 여쭤볼 것 같아요.
1: 네, 어떤 케이스?
0: 뭐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 네. 또 가족분들이 뭘 원했어, 혹은 그분들 유언 내지 이제 담당 의한테도 환자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1: 네, 예.
0: 뭐 저 더 고통 없게 해주세요도 하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20여 년 이렇게 현장에 계시면서 가장 우리 박 교수님에게 이렇게 순간순간 떠오르는 영감이 됐던 순간들 뭐 하도 많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실까요?
1: 영감이 됐던 케이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되게 드물었던 케이스가 이제 제 책 첫 페이지 나오는데 네. 그 케이스는 실은 이제 그 췌장암 환자였고 췌장암 말기암 말기 췌장이 되면 실은 이제 그 췌장 액이 새면서 이제 등 쪽으로 막 통증이 엄청 심해지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항암 치료 받다가 좀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기가 돼서 그때 정도 되면 통증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마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마약을 쓰게 되면 이제 단점이 이제 마약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호흡 부전이 와서 숨을 잘 못 쉬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실은 그 상태 자체가 약간 가수면 상태가 되게 되는데
0: 가수면 예. 네.
1: 그래서 뭐 자나 싶다가도 이렇게 탁탁탁 일어나서 깨우면 옷 막 일어나서 좀 대화하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또 자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실은. 근데 이제 그게 통증이 심해지면 그 몰핀 용량을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또 너무 올리면 호흡이 또 떨어지게 되고 의식이 없어지니까 또 용량을 또 너무 못 올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은 보호자들도 대부분 그런 상태 충분하게 알고 있었고 환자도 그런 부분에 다 알고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몰핀 용량을 올려가면서 보호자들 보는 앞에서 그런 우리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누구누구야 뭐 좀 잘했다 그리고 또 좀 약간 자다가 또 깨우면 또 누구 왔어 이러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실은 통증이 있으니까 몰핀 용량을 조금씩 올리면서 이제 호흡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다가 이제 나중 되면 이제 호흡 부전 때문에 그 기관 사건까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그게 예. 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호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0: 그렇죠.
1: 환자 스스로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걸 또 도와주는 의료진의 그 어쨌든 선행 내지는 자칫 이게 치른 의료 분쟁 내지는 의료법적 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원한다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은. 근데 지금에서야 뭐 연명의료 중단법부터 시작해서 몇 개 이제 좀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서 다 그게 좀 했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몇 년 전까지 있을까만 하더라도 그게 안 됐던 상황에서. 그런 어떤 죽음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아유 그래요.
1: 대부분의 경우는 중환자들에서 의식 없이 죽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혹은 의식 없이 갑자기 뇌출혈 돼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는 상태를 보다 보면은 아 저렇게 죽는 것도 복이구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실은.
0: 네. 사실 이제 그 유명한 IT 업계 스티브 잡스가 이제 췌장암으로.
1: 네. 예.
0: 한번 수술했지만 또 나중에 발병이 돼서 사망했잖아요.
1: 네네.
0: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 했었는데 그렇게 몰핀 양을 가족들 보는 앞에서 조정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유언 삼아 남기는 말씀을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이 아닌데도.
1: 네, 그렇죠.
0: 아, 저희는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상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평소에도 죽음에 대한 뭐 공부는 아니더라도 생각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 소중한 것들 정말 고마워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극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제 후학들도 가르치시는 건가요?
1: 아 예, 가르치고 있습니다.
0: 학생들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 하시는지 오늘 마무리 삼아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료 윤리에 대해서 보통 학생들한테 강의를 좀 많이 하거든요.
0: 아, 예.
1: 의료 윤리라는 게 뭐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뭐 소크라테스의 뭐 무슨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요. 뭐 좀 의료 윤리 4원칙 중에서 뭐 이제 뭐 자율성 존중의 원칙, 뭐 악행 금지 원칙, 선행의 원칙, 그다음에 정의의 원칙 뭐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이게 서로 간의 상충

0: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어떤 의료 윤리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앞으로
1: 예.
0: 평생 의사로서 고민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중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꼽는 원칙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자율성 존중의 원칙.
1: 네.
0: 그러니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본인의 어떤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어떤 권리를 존중해 주자는 그런 자율성 존중의 원칙인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나는 더 이상 힘든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 의사로서는 그 원칙에 대해서 선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이 환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선행의 원칙, 내지는 이 환자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나빠질 거를 뻔히 안다는 악행 금지의 원칙을 고려를 하면 이거는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맞거든요.
1: 와, 선택의 순간이 닥치는군요.
0: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상시 가져왔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서 의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확률론적으로 이걸 이렇게 많이 치료하면 좋아지겠다라고 해서 확률론적 제안을 대시해 주는 사람이다 보니, 저는 그 어쨌든 의료라는 행위 자체에 있어서 제일 먼저로 둬야 되는 게 결국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의 선칙을 빼고서는 나머지 의료적 선택을 하는 것 자체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의료 윤리 차원에서 그 이런 상황이 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볼래? 라는 식으로 해서 저는 질문을 많이 좀 던져주는 편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환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치료 중단이라든지 연명의료 중단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하겠소 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흔히들 좀 약간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제 동료부터 시작해서 위 선배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면 대부분 네가 의사지 나한테 왜 왔어? 너 치료 나한테 안 받을 건데 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환자를 갖다가 비난하고 환자를 갖다가 탓하고 이래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어쨌든 죽음의 그런 과정 속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환자의 몫이고 그런 걸 충분히 존중해줘야 되는 게 의사의 어쨌든 그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의사의 역할을 단순히 그냥 죽음이라는 걸 정말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고 병이라는 걸 정말 치료해야 되고 막, 저는 이제 그 와중에 사람이라는 어쨌든 그게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꾸 말씀하셨던 후학들한테 여기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1: 말이 좀 끄덕이고 수긍하나요?
0: 뭐 아직은 모르죠.
1: 학생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0: 아직은 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아직
0: 네.
1: 한창 때니까요.
0: 네, 맞습니다.
1: 아유, 박광희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의술을 또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 인술이라고 사람 인자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무슨 의미의 그 인술인가를 제가 잠깐이지만 옆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던진 그 화두가 또 저희가 삶이란 또 생명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사이에 있는 묵직한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좋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박광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멀 수도 있지만 바로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 공부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표현하고 또 일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산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 너무 그렇게 무섭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너와 나를 넘어서 시대를 읽는 지혜, 시너지의 노정열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됩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민족의 포복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축제 2026 팔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팔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행사 및 인도 성지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벗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지요? 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계신지요?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걸어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나 삶을 조금 더 오래 살아보니 고통은 벌처럼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은 때로 새로운 생에 들어서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알 속에 들은 새는 껍질을 깨야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은 자기 몸을 버려야 새싹을 튀어갈 수 있습니다. 껍질은 깨지는 입장에서 아픔이지만 생명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 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오랫동안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픔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게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를 넓혀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삶을 견디게 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며 고통 또한 변합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 길어도 아침은 오고 겨울이 깊어도 봄은 찾아옵니다. 세상에 멈춰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고통, 그 자체보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지금의 괴로움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지 마세요. 지금은 과정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한 장면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려.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따뜻한 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쌤의 성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참나와 무아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것은 많은 분들이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서 무아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참나는 어떤 의미인가 궁금해합니다. 또 참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참나나 진여자성, 진여자성을 이제 참나라 했고 참나를 이제 나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는 본래 없는 것을 후대에 내려와서 특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중국의 그 도교의 이론과 합쳐져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나와 무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초기 불교에서의 무아. 그럼 부처님 초기 불교에서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것을 무아로 하셨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아를 설한 초기 경전, 또 세 번째는 무아와 진여자성의 관계, 또 결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앞서서 우리 참나계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나는?
0: 내 것.
1: 내 것.
0: 내 몸.
1: 내 몸.
0: 내 마음의 주인이다.
1: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나는?
0: 진여자성이다.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1: 본래 성불이다.
0: 이 여섯 가지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 그 참나의 본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초기 불교에서의 무아, 즉 부처님이 불무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무아는 무엇을 무아라 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아, 본래 무아는 무자성을 말합니다. 자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 만법은 독립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즉 독립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를 자성이란 겁니다. 그 독립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보고 듣고 아는 모든 것들은 보고 듣고 아는 주인이 있어야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목종 스님이 이 앞에 있는 거 아시죠?
2: 네.
0: 어떻게 알아요?
2: 보고.
0: 보니까 알잖아요. 근데 안 보면
2: 모르죠.
0: 없는 거죠. 그냥 모른다 할 수 있겠지만 없는 거예요.
2: 예.
0: 내가 보아야지만 있고 들어야지만 있는 겁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감각을 통해서 감지를 해야 합니다. 감지를 하면 이 감지된 정보가 들어와서 이제 내 마음과 접촉을 하고 이게 숲니다. 그리고 느껴서 느낀 정보를 기존에 기억된 정보하고 비교해 봅니다. 이게 상이거든요. 목종 스님을 처음 보면 목종 스님이 모르잖아요. 그죠?
2: 네.
0: 기억된 정보가 있어야 지금 보니까 저분이 목종 스님이네,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2: 네.
0: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처음 봤다 그러면 사람인지 모르죠. 스님을 처음 봤다, 그 스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보고 아는 주인인 내가 있어야지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외에 나머지는 다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 듣고 아는 모든 것, 그것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실체하지도 않고요. 왜? 보는 것도 내게 들어온 정보잖아요. 감각 정보잖아요. 그걸 감지한다 그러는데 감각의 정보고, 그 다음에 기억된 정보도 내 마음에 있는 거죠.
2: 네.
0: 비교하는 것도 내 마음에 있는 거고요. 아는 것도 내 마음이고요. 그래서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도 누구 마음이다?
2: 나의 마음. 네.
0: 그 선택하고 나서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하는 건 누구 마음이다?
2: 나의 마음.
0: 다 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무아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즉 아트만에서 브라만에서 말하는 그런 아트만은 실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만법은 독립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그것을 무자성이다. 무아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습이고 이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생겨나느냐? 내 마음의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이다. 이 연기라는 말은 인연생기 이런 뜻이고요. 인연생기라는 말은 인과 연과 과가 있습니다. 인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은 그 일으킨 마음 실천해가는 거예요. 과는 실천한 결과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목종 스님을 보고 여기에 지금 이 스튜디오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 공간에 네. 와 있는 건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서 오고 나니까 여기에 오니까 목종 스님도 보고 강의 내용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그 마음을 일으켜서 실천하는 과정 중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든 모습은 내가 언젠가 마음을 일으켰고 일으킨 마음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됐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기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이야기할 때 시작과 과정을 중요시할 때는 인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0: 중요시해서 말할 때는 인과법이라 이야기하고요. 지금 현재에 존재하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부처님이 이제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이 무아를 말씀하신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무아의 근거죠. 예, 첫 번째 무아상경입니다. 무아상경에는 오는 무아이다. 그래서 색, 수, 상, 행식은 무아이다. 색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지하는 거잖아요. 밖에 대상들을. 수는 그 느낌이 내게 오는 거거든요. 그 느낌을 누가 하는 거예요?
1: 내가
0: 알죠. 상은 들어온 정보를 기억된 정보와 비교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누가 알아차리는 거죠?
1: 내가 알아차리죠.
0: 그리고 상이 생기면 이것이 나에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분별하게 됩니다. 그 분별의 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하게 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별, 누구의 마음이죠? 선택,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 선택의 행위를 하게 되는 누구의 행위예요?
1: 예.
0: 행위는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매 순간 이제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는데 현재도 과거로 흘러갑니다, 시간은. 그럼 현재만 딱 지나면 다 기억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재 이전에 했던 모든 것은 여러분의 기억에만 있지 실제 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억은 누구의 기억이에요?
1: 나의.
0: 그러면은 색, 수, 상, 행, 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근데 색, 수, 상, 행, 식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아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오는 무아이다. 또 다른 경전 오원경에서 역시 색, 수, 상, 행, 식은 무아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오온 개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야마가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야마가경. 거기에서 이제 무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무아니까 그러면은 제자가 묻기를 완전히 없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지는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아라한이 인멸 후 무아를 깨달아서 인멸하고 나서 아라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재란 뭐냐면 존재라고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면 존재하고 아는 주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존재란 물질적으로는 어떤 것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없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무심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멸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와차구 따경이라는 곳에서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자아는 상주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겁니까? 대답하지 않죠. 그러면 상주, 자아는 자성에 비춰진 우리들의 업식을 자아라는 거예요. 아까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가요? 변하는가요? 변하니까 상주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는 거냐? 아예 사라지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는다라고 부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갈라나경, 즉 목련경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육입, 육입이 뭐죠? 안, 이, 미, 설, 신, 의. 그 다음에 육처, 육경이라고도 합니다. 색, 성, 향, 미, 초, 법.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의식. 이걸 18개라는 겁니다. 그럼 반야신경에서 뭐라 하죠? 무, 안, 이, 비, 설, 신, 의. 무, 색, 성, 향, 미, 초, 법. 무, 안개. 안개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개 내지 무, 의식계. 이 18가지가 없다. 없다라는 말은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실체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자성이 없다. 또 다른 말로 진여자성이 참나가 아니다.

0: 이렇게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그러면 무아와 진여자성의 관계는 어떠냐? 자, 그 참나는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의 주인이죠. 나의 것은 내 것, 내가 아는 모든 내 것의 대상, 보고 아는 내 모든 것들, 내지는 내 마음, 혹은 내 경험, 내가 아는 지식, 이 모든 것은 나는 아니죠. 그 주인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아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 경험이 나라면 경험은 계속 변할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을까요?
1: 변해요.
0: 변하죠. 초등학교 때 경험과 지금 경험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경험의 주인인 나는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것, 내 몸을 볼까요?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 몸이죠?
1: 나의 몸이요.
0: 근데 몸은 계속 변하죠. 변하니까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연로해져서 죽음에 가잖아요. 근데 전부 누구 몸이다?
1: 나의 몸.
0: 그 몸의 주인은 동일한 나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마음, 마음은 하루 종일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계속 변하죠? 근데 다 누구 마음이다?
1: 나의 마음.
0: 하루 종일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평생 누구 마음? 마음은 계속 변하는데 주인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참나이고 변하지 않으니 진여 자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원. 나예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거예요.
1: 내가 보고 듣고 아는
0: 그러니까 나가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는 참나나 진여 자성을 말한 게 아니고 진여 자성에 비춰진 내가 보고 듣고 아는 모든 것. 첫째 초기 불교에서 이제 소승에서는 내 마음과 내 몸이 내가 아니다.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신, 수, 심. 보면 몸을 아 참 몸을 보세요. 몸. 그럼 누가 몸을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0: 몸을 보고. 내가 내 몸을 보죠.
1: 예.
0: 그럼 보는 주인이 나예요? 몸이 나예요?
1: 보는 주인이 나예요.
0: 몸 나 아니잖아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알아간 겁니다. 그래, 마음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무엇을 보죠?
1: 내가 마음을 봐요.
0: 내가 내 마음을 봅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마음이 나예요? 보고 하는 주인이 나예요?
1: 보고 하는 주인이 나예요.
0: 주인이 나이니 마음은 나가 아니죠.
1: 네.
0: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니 몸을 나로 여기니 생로병사 있다라고 착각을 했고 또 몸을 나로 여기니 생사윤회가 있잖아요. 고통받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도 부처님이 생로병사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준 게 부처님 법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 몸과 마음은 본래 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고 생사윤회를 하는데 주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 바뀌어요.
0: 안 바뀌잖아요. 그 주인에게 생로병사 생사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은 진정한 자성이 있는 참나가 아니라 지여자성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했다는 겁니다.
1: 네.
0: 아, 그래서 부처님 것을 뭐하라 했느냐? 재행무상, 재범무아. 재행무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매 순간 변해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을 때 1년마다 나이를 먹을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나이를 먹을까요?
1: 매일매일.
0: 네, 매일매일 먹겠죠. 그럼 하루 종일 먹을 때 매일 나이를 먹는데 예, 저녁 12시, 24시가 되면 한 번에 딱 나이를 먹을까요? 아니면 매 시간마다 변할까요? 몸이.
1: 시간마다 변해요.
0: 시간마다 변하겠죠? 매 시간마다 변할까요? 매 분마다 변할까요?
1: 매 분마다
0: 변할까요? 매 초마다 변할까요?
1: 매 초마다
0: 변할까요? 매 10분의 1초, 0.1초마다 변할까요?
1: 0.1초.
0: 네. 이 0.1초마다 변하는 것이 쌓여서 1초가 되고

0: 1초에 변화하는 것이 쌓여서 1분의 변화를 가져오고 1분의 변화가 자꾸 쌓여서 1시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1시간의 변화가 하루의 변화를 가져오고 하루의 변화가 1년의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1년의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평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맞죠?
1: 네.
0: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고 한 내 몸은 매 순간순간 보고 아는 순간에 이미 변했어요. 내 몸만 그럴까요? 모든 사물이. 근데 우리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고 안 것들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매 순간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 그럼 현재에서 과거로 가면 현재는 내가 감지해서 있는 것 같은데 과거로 가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만 남게 돼요. 그러면 매 순간 변할 때 0.1초마다 한번 변한다면 내가 보고 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물은 사라진 거예요. 과거로 가면 없는 거거든요. 기억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3년 전에 본 저 고향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더 황당한 거는 10년 전에 내가 놀러 갔던 유럽의 어떤 모습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전에 봤던 초등학교 동창이 지금도 거기에 그 모습이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다 내 마음의 기억일 뿐 매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 그 다음에 그 현재에도 과거로 해서 나타났다 사라지면 기억은 남거든요. 그 기억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눈 감고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들 서울 시내 대한민국 이 세계 자 눈 떠보세요. 있다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의 집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여러분의 자녀들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서울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 철석같이 믿잖아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집은 지금 본 건가요? 두 시간 전에 본 건가요?
1: 두 시간 전에
0: 본 기억이에요. 그때가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없어요. 내가 본 집은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내 집이고 기억이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가족이고 그 기억이 서울 시내 모습이에요. 그럼 기억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기억이에요?
1: 나의
0: 기억이잖아요. 그게 제법 무아예요. 이게 재행 무상이기 때문에 제법 무아인 거예요. 그래서 무아와 무상, 무상과 무아 이것을 부처님이 무아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기억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이고 무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무하는 그의 무상을 이제 매 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1: 내가
0: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에 기억만 남아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무하도 있고 무상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 없으면 무상과 무아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아는 나는 본래 있다. 그것이 바로 진여자성이고 참나이다.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는 이 본성에 대해서 즉 자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몸과 마음 내 것을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해서 집착을 하니까 매 순간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생로병사에 가장 두렵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생사윤회의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급선무였기 때문에 자성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성을 말해놓으면 그럼 내가 생로병사로 와 생사윤회에서 벗어났다는데 할 일이 없겠네. 우리는 매 순간 괴로우면서 즐거움을 구하는데 그러면 나는 있잖아. 근데 중생들이 나라고 여기는 건 내 마음과 내 몸 내 것인데 그것을 진여자성과 착각할까 봐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거예요. 그래 우선 무아와 무상을 말씀하셔서 이걸 깨닫고 무심해 가서 아란에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에서 환영의 성, 화성을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부처님 초기경전에 말씀하신 무아와 진여자성을 우리가 비교하기가 비교해서 좀 안 뭐랄까 비교할 수 없다. 부처님이 진여자성 그 불성 자성 법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면 이제 이 내 것, 내 몸, 내 마음을 나로 착각해서 집착을 하는 것을 아상 아집이라 하고 이 아상 아집을 나로 여기면 범부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계속 괴로움에도 즐거움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괴로움에도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이 있죠. 그 괴로움도 즐거움을 구하려 하니까 내게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이 필요하고 대상이나 조건을 통해서 즐거움을 구하려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몸이 필요하다. 몸이 필요하니까 몸을 구하게 되고 그 몸을 구해서 얻어놓으면 몸을 구하는 방식은 태어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 특별한 사람만 나이를 먹나요? 모두 나이를 먹나요? 모두 나이를 먹죠. 그럼 나이를 먹은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다 우리에게. 그러면은 죽고 나면 다시 몸을 구해야 되니까 생사윤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것, 내 몸, 내 마음을 나로 집착해서 구하는 것, 이것을 아상, 아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범부라고, 이 사람들은 이러한 중생들은 유심, 끊임없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려 한다. 혹은 불만족에서 만족,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구하려 한다. 구하려 하니 몸이 필요하고 몸을 구하여 놓으니 몸은 당연히 생로병사를 한다.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내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 아집, 그리고 범부는 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은 생로병사, 생사윤회를 한다. 그 생로병사 생사윤회가 너무도 고통스러우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누구도 아무도 생로병사 생사윤회가 없는 거예요. 본래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난 해탈열반이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설한 거예요. 이 법을 설할 때 처음부터 너는 완전히 벗어났어 이렇게 가르쳐주면 중생들이 아상해 아만해 그럼 할 필요 없네 라고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부처님은 오랜 수행을 난행고행을 해서 깨달음 얻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범부 중생이 어떻게 해탈 열반이야 라고 믿지 않거나 믿었다 해도 아만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아상과 아집을 진여자성으로 착각을 해서 수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에는 진여자성을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상과 아집이 무아와 무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이제 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거든요.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매 순간 내 몸과 마음이 변해가는데 이것이 나라고 착각을 해서 구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나라고 여기니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체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변해가고요. 또 대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했다고 하지만 매 순간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것, 내 몸, 내 마음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무심이라 합니다. 그러면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구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꼭

몸이 필요하잖아요. 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하니까 몸을 구하지 않게 되고, 구하지 않으니 태어나지 않게 되고, 태어나지 않으니 생로병사가 없죠. 태어나야 생로병사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몸을 구하지 않으니 죽고 나서 몸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사윤회도 없죠. 그래서 아상과 아집의 범부가 생로병사 생사윤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아와 무상을 깨달아서 무심해 머무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사라진 상태. 그때를 아라하니나요. 그래서 아라하는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해탈 열반에 이른 거예요. 아라하니입니다. 이게 이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아라하니 되고 났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깨달았잖아요. 나는 깨달아서 무심해 구하는 마음이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몸을 구하지 않아서 생사윤회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 있는데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또 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수많은 불자님들, 더 나아가서는 뭘까요? 내가 이 육신을 유지하려고 하면 생명체를 먹어야 됩니다. 다 우리는 생명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다못해 저 배추나 무나 곡식도 다 생명입니다. 그 나의 육신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했고 그 유지한 공덕으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해서 무심의 아라한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눈 감고 있겠어요? 나를 도와줬는데 그들은 내가 몰랐을 때처럼 생로병사 생사윤회 고통에 빠져 있잖아요. 구해줘야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들을 구할 거냐? 무심해 있으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무심이란 몸과 마음을, 즉 마음의 괴로움에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거든요. 없는 상태다 보니까 몸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무심이 아니죠. 유심이 되잖아요. 다시. 그래서 아라한은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인멸을 하면 중생을 구할 수 없어요. 네. 살아있을 때는 이제 그 유여열반이라고 해서 아직 몸이 있으니까 뭐 있는 몸으로 이미 있는 거니까 가르쳐주고 인도할 수 있지만 몸이 돌아가셔서 인멸을 하게 되면 그 무심의 상태에 그냥 있는 거예요. 네. 윤회는 하지 않고 생사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이긴 하지만 그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 구하는 게 바로 보살입니다. 그럼 보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상과 아집 누구의 마음일까요? 나의 몸, 나의 마음이잖아요. 생로병사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죠. 그래서 아상과 아집을 버리고 무심,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무심이 됐습니다. 그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유심의 범부와 무심의 아라한의 그 마음의 주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 주인을 깨닫는 거예요. 주인을 깨달으면 그걸 주인을 진여자성이라 하고 참나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아상과 아집이 무아와 무상임을 깨달아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아라한이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만 해탈 열반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무아와 무상이라는 것이 내 것, 내 몸, 내 마음이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실체하지 않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것, 내 몸, 내 마음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변합니까? 나는 그대로 나이죠. 그리고 내 것, 내 몸, 내 마음은 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든 구하는 마음이 없든 주인은 나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 자성을 깨닫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자성을 깨달으면 똑같이 무심이 됩니다.

왜냐? 내 것, 내 몸, 내 마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나하고. 그죠? 즉, 무상과 무아를 알게 돼요. 자성을 깨닫게 되면. 대신에 내가 자성이 나이므로 자성에는 구하는 마음을 내도 누구 마음이다? 그 다음에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도 누구 마음이다? 몸이 있어도 누구 몸?

하나님을 알아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졌지만 나는 필요 없지만 다른 중생들, 내가 아는 인연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구한다 한들 누구 몸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자성을 깨달아서 그렇게 나는 필요 없지만 나와 인연 있는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을 나와 똑같이 생사윤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보살의 원력이거든요. 그렇게 원력을 실천하려고 하면 자성을 깨달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성을 깨닫지 못하고 무심에 머물러 있으면 구하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진여 자성을 깨달으면 보살이 됩니다. 즉 인멸하고 나서 중생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번 생을 몸은 이제 필요 없었거나 이제 생로병사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몸을 구할 필요는 본인은 없지만, 내가 나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몸이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말하거나 행위로 가르쳐 줘야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즉 해탈 열반의 방법을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몸을 구하는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내도 주인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해탈 열반인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보리심, 그래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환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환생한 곳에 내가 환생을 해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걸 늘려가게 돼요. 그것이 원력이에요. 그리고 보살은 무상과 무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을 깨닫게 되고, 즉 참나를 깨닫고, 참나를 깨닫고 나니까 무심이고 동시에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원력을 갖게 된다. 그 원력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반복하면서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보살은 무심이고 원력이 있고 해탈열반이고 중생제도다, 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깨달음을 완전히 얻은 부처님은 어떤 모습이냐? 이 보살행의 완성이 부처님입니다. 보살행을 완성하지 않고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살행을 완성을 하려면, 보살행을 하려면 자성을 깨달아야만 가능합니다. 자성을 깨닫지 않고 무상과 무아에서 무심에 머물러 있으면 본인을 해탈 열반을 할 수 있지만 중생을 제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불교에 부처님과 보살이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초기 불교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생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에 계셨잖아요. 호명보살로. 그거는 경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라한이 보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라한이 부처도 될 수 없고요. 부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해탈 열반을 이룬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라한은 부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우리 특히 대승불교의 우리나라 불자들이 알고 있는 해탈 열반은, 즉 부처는 해탈 열반은 본인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지혜와 공덕이 완성된 부처님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 말한 아라한은 부처가 될 수 없다. 왜? 열반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무심해. 그래서 자성을 깨달아야지만 보살행을 할 수 있고, 그 보살행의 원력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혹은 아미타 부처님이나 지혜와 공덕이 완성된 부처님이 된다. 그래, 그 원력이 완성된 분이 바로 부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무아와 그 다음에 진여자성이 서로 상반되거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 가는
과정.

정에 있다. 제일 먼저 생사윤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니 부처님이 아상과 아집이 실체하지 않는 무아무상이다 라고 가르쳐줬고 그걸 통해서 구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해탈 열반에 이르는 모습이 아라한이다. 만약에 이것만 고집한다면 보살과 부처님의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살과 부처님이 존재하려고 하면 자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성이 없으면 윤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성이 있어야 윤회를 하면서도 동시에 해탈 열반에 머물 수 있거든요. 무심에 머물 수 있으면 몸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랬죠? 없으니까 윤회 당연히 안 하잖아요. 윤회를 당연히 안 하니 윤회를 하면서 본인은 이미 깨달음 얻었지만 윤회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할 수는 없는 거죠. 부처님이 생을 바꿔서 오셨으니까 그것도 윤회인 겁니다. 맞죠? 윤회에는 자발적인 윤회와 수동적인 윤회가 있거든요. 능동적인 윤회는 깨달음을 얻은 진여자성을 깨달은 보살과 부처님의 모습이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내 업에서 받는 윤회는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윤회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려 하면 자성을 깨달아야지만 가능하다. 만약 무아가 초기 불교에서 말한 무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라고 이야기한다면 보살의 존립 근거가 없다. 부처의 존립 근거도 있을 수 없다. 다 아라함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당신이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도리천에 있다가 다음 도솔천에 계시다가 내원궁에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마야 부인과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출가해서 내가 깨달음 얻었고 내가 그 깨달음 너희들에게 가르쳐준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윤회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솔천에 계시다가 오겠어요. 존립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는 무아와 무상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알만하고 무심을 이미 얻어서 생사윤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 준 게 대승에서의 불성, 자성 내지는 진여자성 그것을 우리 순수말로 참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니까 있었나요? 본래부터 있었나요? 본래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래 성불이다.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 중생들이 그래서 열애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내용들이 사실은 부처님 대승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법화경에서의 화성의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경전에도 그 이야기를 다 있습니다. 또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 일성이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해탈 열반했노라. 나는 해탈 열반했노라. 그 해탈 열반을 어떻게 했느냐? 아직과 아상에서를 벗어나서 무아와 무상을 깨달아서. 두 번째는 그럼 뭘 깨달아서 벗어났느냐? 나는 중도를 깨달았노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을 다 지니고 있는데 중생들 스스로가 그것을 몰라가지고 생사윤회 생로병사의 고통에 빠져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첫 번째 나는 해탈 열반을 얻었노라. 이것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고 나는 중도를 깨달았노라. 이 중도에 대해서 초기 불교부터 나중에는 대승의 중간 공을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일체 중생이 누구나가 다 열애와 똑같은 모습이다. 열애 덕상과 치리를 지녔다. 이것이 열애장이고 그 열애장이 바로 불성이고 진여자성이고 참나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무아와 진여자성의 문제 즉 진여자성 참나의 문제는 상반된 것이 아니다.

0: 깨달음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셨죠?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많은 분들이 그 무아와 자성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말로 이제 참나라 하니까 그건 부처님 나가 없다 했는데 왜 자꾸 나라고 합니까?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무아와 진여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불자님들이 알려줄 수 있도록 060-800-7000 060-800-7000번 ARS도 많이 해주시고요.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한 번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보십시오. 보고 나서 다시 참고해서 매 순간 보고 듣고 하는 자성을 알아차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기 전에 또 하는 게 있죠. 우리 개송 한번 하셔야죠.
1: 네.
0: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자상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

미술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해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 하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 하던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큰 스님의 고준한 법문을 듣기 위해 청법계를 하시겠습니다.
1: 차경심심이 대중심가람 유원대선사광이중생설 차경심심이 대중심가람

세상 사람들이 다 출세를 원하고 잘살기를 원합니다. 출세와 잘살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빨간 진을 갖추는데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이. 그래서 우리가 빨간 진을 갖춰놓으면 어디 갔다 놔도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상남사나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하고 방생을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이제 한 시간 참선을 지도를 받고 갑니다. 그것은 이제 그 밝은 지혜를 갖춤으로 인해서 세세생생 나고 날짜마다 그 밝은 지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밝아 있습니다. 그 밝은 지혜를 갖춤으로 인해서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 진리의 지도자가 됩니다. 인간의. 그런 이제 여기 그러한 이제 바른 참선을 지도하는 그러한 도량이다. 그래서 참선의 이 지도는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처님의 명맥을 이어가지고.

깨달은 자만이 바른 안목을 갖춰가지고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지. 그 세상 사람들 소설 보듯이 그 이거 같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밝은 지혜는 이 부처님을 가르친 이 참선 이것을 생활 속에 꾸준히 잘 흐물어 인해서 밝은 지혜가 밝아집니다. 이 몸 다 부모를 쫓아받아 갔던 사람 사람이 그럼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다 가나오나 앉으나서나 농사를 지어나 장사를 하나 내 그 씨름을 하는 겁니다.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참나를 알므로 인해서 이제 한번 뚜렷이 밝게 놓으면 천년말년 그것이 밝아가 있습니다. 몸을 바깥으로 해도 항상 밝아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좋은 자 법회 장소가 이제 성납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지에 깨달은 세계를 아는 자가 지도를 하는 거지. 아무리 그 소설이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사자원은 수승없이 알았다는 사람은 다 이도를 집어옵니다. 이도 왜 그러냐.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혼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밝은 지도자 밑에서 다 연마가 쭉 돼서 바른 참선에서 일념 삼매가 지속되는 가정이 오마 진리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면 어디 갖다 놔도 만사람의 지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러한 이제 바른 지도를 하는 것이 이제 방생 법회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이제 방생 법회와 바른 지도하고 이제 정신 고향을 하고는 이제 아, 한시부터 딱, 그, 하선연에서 영하, 한, 100여 명 들어갑니다. 그것도 쭉 앉아서 참선을 이제, 하도를 들고 씨름을 합니다.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도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인간 세계에 아마 초탈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은 아는 자만이 아재 세상 지식이 아니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하도를 들고 1년 3회가 돼서 막 밤이 지나가야 낮이야 모르고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쭉 3회에 와서 쟁기다가 그 일어나고 막 해결이 돼서 가지고 모든 그간에 무슨 도인 무슨 부처님께서 설한 법문을 한 꼬쟁이 닫기 빌입니다. 이러한 눈을 갖춰야서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고 이제 바른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지도하는 데는 아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항상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는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지고 하도를 가지고 참나를 찾는 이걸 가지고 일생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생활을 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아마 모든 공포 불안 초조 갈등이 싹 없어지고 어느 성인이 하도 뭐 일문일답을 막 주고받고 그러한 그 해안이 열립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근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사가 여는 것도 만 사람이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른 지혜의 눈을 갖춤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막 어디 갔다 나와도 희생을 열어가지고 아주 막 바른 설교를 하고 막 만사를 지도할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법입니다. 그래 이제 그러한 이 법회가 뜻이 있는 법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성남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다 해서 이제 이렇게 바른 지도를 받아가지고 하도가 삼매가 쭉 일념 삼매가 되는 그 과정 딱 되면 막 뚜렷이 밝은 지혜의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유무식에 관계없이 막 적적지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도가 있는 이나 하도를 챙기고 하도가 없는 이나 이제 이 법당리의 모든 대중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걸 하루에 막 천번 만번 의심을 가지고 실험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다 해도 참나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가 발동이 걸리면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리면 그때는 막 다 일년 없으면 무심 삼매에 들어가지고 막 밤이 지낸가 날이 지낸가 모르고 막

뭐 30센트 일주일 먹는 것도 다이어트 필요고 마요. 그러니까 하도 삼매했다 챙깁니다. 그래가지고 막 호련이 막 해결이 되고 막 그때는 모든 성인의 법문을 한 꼬집이 닦기 빌린다. 그게 호화리 참선이 견성 그야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법회에 참여해가지고 고전한 법문을 잘 들어서 바른 법문, 바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절을 우리가 다 항상 찾아가서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내고 연마가 되어야서 이제 죽음에 대달라 맑은 정신 바른 마음에 막다 몸을 벗어 비로고 막또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전사 중에 온전히 죽은 가운데 삶이 있고 온전히 산 가운데 죽음이 있음이로다. 이제 진리의 세계를 이제 법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사 고목나무의 용이 얼뿐이 참으로 진리의 도를 봄이요 고목나무의 용이 소리를 내니 얼뿐이 참으로 진리의 도를 봄이요 총로는 이 몸이 다 생명이 막 끊어지고 오면 총, 뺐다고 그런 말입니다. 총루의 식이 분별식이 다하니, 비로소 눈이 밝아진다. 진리의 눈이 밝아진다. 그 말입니다. 온전히 죽은 가운데 온전히 삶이 있고, 온전히 산 가운데 또한 온전히 죽음이 있음이로다. 이제 이게 진리의 세계를 파헤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사, 마른 고목에 용이 소리를 얼품에 참으로 진리의 도를 보며 마른 빼따귀에 분별식이 다하니 눈이 처음 밝음이로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갈 것 같으면 이 법문을 알아갈 것 같으면 금일이 곧 병원연 한거 해제일이며 또 그렇지 못할진대는 해제가 아니다. 열심히 정진에 몰두해야 된다 그 말이. 이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모든 마음 가운데 삼다만상이 다 없어지고 분별이 다 없어지고 하도가 간절히 쭉 일념 삼매가 지속되는 그 과정이 정입니다. 부모에게 이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거든요. 그것이 정입니다. 그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그것이 정이다. 그러면 모든 마음의 갈등과 산란심이 없는 그 자체 간절한 한 생각이 지속되는 그 과정 이것이 진리의 정이다. 해는 그러한 산란심이 다 없어지고 마음 가운데 티끌만치라도 산란심이 없어지고 딱그 하도 일념 삼매에 들어갈 것 같으면 부모에게 이모 낳기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거 하도입니다. 일념 삼매에 들어가면은 몇 달이 지나가고 며칠이 지나가도 모르는 그것이 정인데 일념삼매 하도에 들면 막몇 달이 며칠 몇 달이 지나가도 그 분별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호련이 밝은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을 해라한다. 그 무심삼매가 지속되어서 거기서 밝은 눈이 열리면 지혜라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은 이러한 정과 해를 엄마니 갖추서 가지고 우리 부처님이 성인 중에 우뚱가는 성인의 지혜의 눈을 갖춤이로다. 성인 중에 우뚱가는 지혜를 갖춰 가지고 일체처에 무외자재한 그 이실력을 갖춘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시다. 무슨 세상에만 세인이 성이었지만은. 그 부처님 살림살이 깨닫는데 해놓으면 이런 아저 살림 가지고 다른 종교는 그 종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 모르는 그 어리석어서 그 따라가거든. 그러니 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에는 이렇게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지식 다른 종교는 그 뭐 아이들 살림 가지고 그 노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그 지혜의 살림살이는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만치 투철한 그 지혜의 정을 이루어가지고 크게 문득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시다. 우리 부처님은 얼마나 정의삼매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1년 삼매에 들어가지고 6년이 지내가도 몰랐다. 6년이 지내가도 몰랐다. 하도 삼매에 따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깊은 이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야 큰 진리의 눈이 열립니다. 새가 머리에 집을 지어도 모르는 그러한 정이 들었다. 새가 딱 앉아서 참선해서 그 해가지고 1년 3회가 지속되는 과정에 뭉친 것 좀 딱 앉아가 딱 있으니까 새가 머리에 집을 지어도 몰랐다. 그 말이요. 그 정에 들어갔다가 동쪽 하늘에 새별이 번지기는 것을 보시고 대오라 크게 깨달았다. 크게 진리의 눈이 열리시다. 큰 지혜의 눈이 열린 이러한 자 살림설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들도 정가해를 아주 원만히 갖출 때 만 사람의 고통에서 초연하고 생사에서 초연하고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과 더불어 동등한 당당한 안목을 갖추어 갖추게 되는 법이로다. 그런 경우에 1년 3배에 되면 막 그리 된 비유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의 진리의 소승이 되는 법이로다. 이 몸뚱이는 생사는 호흡기간이 달려있다. 숨 한번 들이치고 나시지 못하면 막 그만 내생이 뒤빈다. 그 말이요. 숨 한번 들이치고 내쉬지 못하면 그만 고인이 되고 다음 생이 된다. 영혼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몸뚱이는 썩어서 없어진다. 그래. 영혼은 나가피는 몸뚱이만 썩어서 무덤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가 금생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작심을 먹고 모든 시비장단 미워하고 고아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하두가 있는 이는 각자 하두를 들 때 하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하두입니다. 이 하두를 들 때 밥 짓는 가운데, 장사하는 가운데, 채소 가꾸는 가운데, 농사 짓는 가운데, 산책하는 가운데, 잠자는 가운데 항상 1분 1초도 하두를 놓지 마시고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게 하두입니다. 하나는 이 간절한 하두 한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잘 때까지 쭉 하두 한 생각이 흘러가게끔 이렇게 하두를 잘 들어 챙기고 챙길지어다. 하루에 천번만번 부모에게 나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를 들고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농사를 지나 채소를 갖고나만 빨래를 하나 내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참나를 찾는 이 하두는 꼭 내가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있습니다. 참나 가운데. 그러니 우리가 생각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하는 이 한 생각이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쭉 밤낮으로 이어가면 나중에 진심이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리면
그때는 모든 분별이 다

차단이 됩니다. 분별만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시간이니까는 줄도 모르고 밤낮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일념이 지속되는 이 과정만 오면은 진리의 도가 홀연히 열리는 법입니다. 도를 통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아는 이가 누가 있는고,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이가 누가 있는고 그 말이야 싶어서 천리만리를 찾아와서 진가를 가리려 합니다. 참 알았는가 못마다 참 알지 못했는가 진가 가리고자 한다. 금생에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맞는다는 그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뚱이도 다음 생에 인신을 받는다는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이 일을 미라서는 안 된다. 오늘 못하면 내일 어제, 내일 못하면 다음 달에 어제, 이를 미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세월이 흘러가버리거든요. 그러니 시비장단에 떨어지지 마시고 오로지 화두를 가지고 여생을 아주 씨름하며 보내야 하겠습니다. 항상 일생 가운데만 내 화두가 씨름해야 된다.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지지가 다 있거든요. 그 참나를 찾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탐하는 탐심도 다 없어지고 어리석은 마음도 없어지고 성내는 마음도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됩니다. 84,000 번의 근본이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세 가지를 쫓아서 84,000 번의가 다 가지가지 벌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 근본을 싹 송두리째 뽑아서 없애버리면 없애버리는 일은 참선을 잘해서 바른 진리의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탐하고 어리석은 이러한 뿌리가 송두리째 빠져버린다. 그러면 나라나 상도 없고 남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 하는 그런 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상도 없고 모든 사상에 뿌리가 다 빠져서 그렇게 진리의 낙이 생활화가 되는 법입니다. 그 이제 중생 숙기가 싹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옛날 마조 도인 하면은 당시에 84인의 도인 제자를 두었다. 그 당시에 남전 도인, 마곡 도인, 장경 도인 이 세 분이 해상을 잘하고 많은 대중을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그 세 분 제자를 둬가지고 그래 이제 지도를 그래 잘하고 있었는데 마곡 도인이 남전 도인, 장경 도인 두 분의 해상을 방문했다. 장경 선사의 해상을 방문을 하니께는 장경 도인은 늘 법상에 오르셔 가지고 항시 참선에 몰두했다. 이 법상에 한 올라가지고 내 하두가 씨름했다 그 말입니다. 마곡 선사가 장경 도인의 그 법상을 세 바퀴를 돌고는 정면에 딱 서서 육한장 이 주장장을 이어 들고 들어가지고 한번 땅을 치면 치니 치거늘 세 바퀴를 돌면서 바로 앞에 와야 가지고는 육한장 이 주장자를 막대기를 세 번을 땅을 땅 치니 장경 선사가 옳고 옳다 썼습니다. 그 세 번 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 옳고 옳다 그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세 바퀴를 돌고 정면에서 주장자를 가지고 세 번을 미리 내리 꽂고 내리 꽂고 내리 꽂고 하느냐.
그리 하니까 옳고 옳다 했거든요. 이제 서로 이 진리에서 상통이 되는 게.

입니다. 그리고는 남전 도인 회상을 가니까 남전 도인 역시 법상에 딱이 법상에 가만히 앉으시 가지고 정진에 몰두하고 있다. 똑같이 씨름하고 있다. 그 말이. 똑같이 세 바퀴를 뺑 돌고는 정면에서 육환장어 그 주장자를 딱세 번을 꽝꽝 땅을 치긴 치니 남전 도인은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 마곡 선사가 장경 선사는 옳고 옳다 했는데 어째서 하상은 옳지 못하다고 옳지 못하다고 합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남전 그 도인이 장경은 옳다 한 것은 옳거니와 마곡이 와서 세 번을 돌고 이리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를 이제 깨닫고 화두를 타파하게 되면은 이러한 대문을 서로 밝히는 데 그건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깜깜하면은 바른 눈이 열리지 못했고 바른 견성을 못했다 하는 겁니다. 진리의 눈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바로 단언을 내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선은 천불만도이니 똑같이 자기의 성품을 봐서 견성을 하고 도를 알았다고 하며 그 가운데 깨달음의 세계에서 모든 법문이 그 가운데 깨달음의 세계가 법문이 전개되는 법이로다. 벌어진 법문에 다 알게 되면 이러한 법문을 하는 것을 척척 알게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척척 보면 서로 안다. 그렇게 이제 상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봉사는 가지가지의 장식을 해내는데 어디에 무슨 장식이 있고 무슨 장식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 봉사는 못 가립니다. 눈뜬 사람은 아무개야 뭘 가져오너라 하면은 저기 있네 저것을 가져오고 그렇게 합니다. 뭘 가져오라 하면은 척척 뭐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착오가 없다 그 말이라. 견성을 한 사람이 84,000 가지의 법문을 설한 것은 서로 견성을 한 사람의 그 가운데서 법문을 유출해 놓은 게 때문에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너는 아직 바른 눈이 진리의 눈이 열리지 못했으니 공부를 다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바로 점검하는 이가 먼저 깨달으시고 인증을 받는 선사라서 그것을 바로 점검할 그러한 눈을 가지지 인증을 받지 못한 이는 돌멩이나 차돌이나 몽돌이나 가지고 황금 보석을 삼아서 있는 때문에 그것을 식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대도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하자 하는 이는 바른 눈을 갖춘 선지식을 찾아서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른 수행을 지어 가야사 허송세월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할구 참선을 해서 할구 하도 부모에게 이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할구 참선을 해서 1년 3매가 되어서 하도가 타파되었다 하면은 의뢰의
선지식을 찾아가서 문좀 깨달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저

취급을 받는 것이 정식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기서 바로 눈이 열리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알았다 하는 이가 부지기수다. 선지식을 만나서 증거를 받아가지고 증거를 가려야 되지 혼자 한 거는 그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줄 아시고는 바르게 눈을 뜨는데 바른 살림살이를 갖추는데 큰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조그만 눈 열린 것 가지고 다 알았다는 것은 이건 허용이 되는 법이 아닙니다. 만 사람의 눈을 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경선사는 마곡선사가 와서 세 바퀴를 법상을 딱 돌고 주장자로 앞에 세 번을 치고는 서서 있으니 옳고 옳다. 장경선사는 그랬거든요. 옳고 옳다. 마곡선사가 남전선사한테 가서 또 세 바퀴를 쭉 돌고 주장자로 세 번을 꽝 치면서 서서 있으니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고 남전도 남전도인이 그러거든요. 그러니 마곡도인이 이제 장경선사는 옳고 옳다 했는데 스님은 어째서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 합니까 하니 장경선사는 옳지만 그대는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해서 그러하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증거를 가려야 됩니다. 여기에 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지런히 이제 참선 정진을 해서 일념삼매에서 해결이 되면 진리의 눈이 열리면 척척 바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법회의를 기하여 왜 옳고 옳다 하며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옳고 옳음이여 풀과 나무와 기아짱과 돌멩이들이 주야에 큰 진리의 강맹을 놓고 있다. 옳고 옳음이여 한데는 풀과 나무와 기아짱과 돌멩이들이 주야에 밤낮으로 큰 진리의 강맹을 놓고 있다. 옳고 옳음이여 하는 데 있어서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함이야 하는 데 그 뜻은 삼세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하리빙이라 불속에서 불속의 얼음이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인들도 불속의 얼음이로다. 불시불시라는 뜻이 여기 있다.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나 하는 것이 거기 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니 밝은 스승을 만나서 모든 공부 살림살이를 점검을 해야서 바른 눈이 열립니다. 그래야서 만 사람을 바로 지도를 할 수가 있고 만 사람을 바른 눈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도의 진리를 안목을 갖추고자 할지는 이제 밝은 수승 밑에서 그 연마가 돼 가지고 그 밝은 해안을 갖춰야서 이제 만 사람을 눈을 안 멀리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0: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스는 오래 걸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0: 바위의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기억하나, 대바다 타왕자? 향락궁에서 나도 애원했었지. 네게 간청했지. 그런데 네 맘대로 하더군. 나도 내 맘대로 해봤어.
1: 네가 어떻게 여기 온 거야? 말해!
0: 네가 다른 얘기랑 나누는 밀담을 들었거든. 그때 난 결심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야수다라 공주를 보호하겠다고. 공주님, 여기서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왕자님은 다른 왕자님들이랑 주서인 놀이를 하고 계세요.
2: 왕자가 아직 여기 있어? 그런데 나는
0: 그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헤나를 바르신 후에 공주님은 궁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2: 아니야.
0: 공주님 잠깐요. 베일에 헤나가 묻었네요. 다른 걸로 바꾸셔야겠어요. 가시죠. 난 공주님 방으로 따라가서 그 오염된 베일을 쓰고 나왔어. 호수에서 네 병사들은 날 공주로 알고 여기로 데려오더군.
1: 난 진이 네가 감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0: 알지! 여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신 분을 위해 작은 일을 하나 했다. 왜? 난 태자마마의 아내가 되실 분의 명예를 보호한 거야.
1: 너는 누가 보호해줄까?
0: 그런 걸 걱정했다면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
1: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네가 원한다면 지금 바로!
0: 죽여? 내가 기녀라고 불리던 그날 난 이미 목숨을 잃었어. 네 계획은 진짜 괜찮았어, 왕자. 허나 운명은 머지않아 바뀌게 돼 있는 법.
3: 운명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0: 넌 절대 야소다라를 갖지 못해!

0: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며 있어, 파자파티?
1: 이 보석들이 시타르타의 옷과 어울릴지 어떨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런 건 로시카를 시켜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미타 마마. 시타르타의 결혼

0: 결혼에 티끌만큼도 부족함이 없어야 해요. 숫도다나 대왕의 아들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1: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왕비.
0: 뭡니까, 배야?
1: 인도 전역의 모든 왕과 황제들에게 청첩장을 보냈는데, 그런데 한 군데가 빠졌어.
0: 누굴 말씀하시는 건지요?
1: 당신의 작은 아들,

0: 왕비 마마, 그동안 시타르타 양육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친아들이 있다는 것도 잊고 있군요.
1: 누군가 당신을 비웃었다지요. 어떻게 의붓아들을 기르겠느냐고. 그래서 당신은 태중의 아들을 지웠소.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당신은 그 아이하고 거리를 두었지요. 시타르타가 다 자랄 때까지는 그 아이를 부르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2: 마하마야 마마와 약속했거든요. 시타르타를 잘 돌보겠다고.
0: 이제 시타르타도 장성했어요.
2: 그 아이도 많이 컸겠네요.
0: 이제 시타르타는 고파에게 돌보라 하시고 마마의 소생이 자라는 걸 보셔야지요.
2: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이름을 무엇으로 불러야 할까요?
1: 난다. 난다라고 불러요.
2: 난다?
3: 어머니,

0: 제 어머니가 맞으세요? 피리를 부시나요? 저도 가르쳐 주실래요?
1: 오라버니, 여잔 다른 여자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들 하죠. 하지만 오늘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이 여인 앞에 절을 올리네요.

0: 이걸 받아. 받으라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테니 그걸로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겠구나. 어서 가.
1: 망갈라 마마,

0: 아직 차비를 안 하셨네요. 왕비 마마가 마마에 대해 여러 번 물으셨어요. 옷은 아직... 다무카?
1: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마께서 듣질 않으십니다.
2: 나를 조롱하느냐? 내가 왜 치장을 해야 돼? 데바다타가 결혼이라도 하나? 나는 결혼식 같은 거 참석하고 싶지 않아. 어서 가!

0: 아미타 고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1: 형한테 저주의 눈길이 닿지 못하게 하고 있지? 그 누구도 저주의 눈길을 보내지 못하도록.
0: 고모님, 야소다라가 눈길을 보냈어요. 그래서 태자가 고모님의 사위가 된 거죠. 이건 뭐죠?
2: 시타르타 해복에 올가미를 씌우는 거지.
0: 이제는 고삐가 꿰었네, 시타르타 형. 도망갈 길이 없어 보이는걸? 잘 생각해봐.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5: 얼마나 깊고 선명하게 나왔는지.
6: 이건 시타르타 태자의 사랑이 이토록 깊고 선명하다는 거야.
5: 헤나는 그만 쳐다보고, 시타르타 태자가 식장에 도착했대.
7: 서둘러, 태자가 도착했다는구나. 어머니가 날 데리러 오고 계시겠다.
5: 여기 좀 봐요, 공주가 결혼식 단상에 서지 못해 안달났대요.

0: 비바?
1: 네.
0: 망갈라 마마는 안 오셔?
1: 그런가 봐요.
0: 왜?
1: 마마는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답니다.
0: 어째서?
2: 제가 말했잖아요. 망갈라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좋겠다고.
0: 아미타 마마, 염려 마세요. 제가 오라버니를 모시고 직접 가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보고 올게요.

0: 이게 뭐예요, 망갈라스모? 아직 준비도 안 하시고.
1: 시다르타는 이미 결혼식장에 도착했대요.
0: 어서 일어나세요. 데바다타도 찾을 수 없네요. 얼른 일어나십시다.
2: 아니요, 왕비마마.
1: 왜 그래요, 망갈라?
2: 저는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럽니다, 폐하.
1: 조롱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2: 수년 전에 제가 들뜬 마음에 모두에게 말했었죠. 제가 결혼합니다. 결혼합니다라고요.

0: 제가 샤카 가문의 수장이신 숙도다나 대왕과 결혼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전 조롱거리가 됐어요. 제가 오늘 결혼식에 참석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웃어대겠죠. 망갈라는 수치심도 없어라고 속삭이면서 자기 아들 대받았다가 야소다라와 결혼한다고 자랑 많이 하고 다녔잖아. 그런데 야소다라는 시타르타와 결혼을 하네?
1: 시타르타도 아들이 아니던가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카필라바스토 백성들이 뭘 하겠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겠죠. 왕가에 큰 분열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0: 분열 같은 거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태자에게 그토록 말했던 겁니다. 여자 하나를 두고 형제간에 웬 경쟁이냐고요. 하지만 두 분은 전혀 말리지 않으셨어요. 실은 부마 경선에 참여하라고 식타르타를 격려하셨죠. 이젠 이전처럼 우리 대바다타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으니까요.
2: 그렇지 않소. 지금도 나는 대바다타와 시타르타가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 그래요, 망갈라 숙모. 대왕께 그 아이들은 카필라바스투의 두 눈과도 같아요.
0: 맞아요, 왕비마마. 아이들은 두 눈이지요. 허나 하나는 왼 눈이고 하나는 오른 눈이지요. 하나는 상서롭고 하나는 불길하죠. 하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르게 되고 다른 하나는 그 왕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겠지요. 태자는 야소다라를 얻고 왕좌도 차지하겠죠. 그럼 우리 대바다타는요?
2: 시타르타가 대관식을 치르면 동쪽 왕국을 대바다타에게 물려주겠노라고 마음먹고 있어. 그렇게 두 왕자가 자기 왕국을 키워나가면 샤카 가문에서 우리 영향력이 지금처럼 유지되겠죠.
0: 그 말씀을 약속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1: 대왕의 말씀을 의심하십니까?

0: 대장, 왜 외식장을 떠나 여기까지 온 거니?
1: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0: 질문?
1: 친척은 꼭 피를 나누어야 하나요? 피를 나누지 않으면 친척이 될 수 없나요?
0: 너는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1: 마마께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형을 쫓아 뛰어다녔고요. 저는 숙부님께도 많이 배웠어요. 숙모님,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고파 때문에 화가 나셨죠. 숙모님께서 말리셨는데도 제가 부마 경선에 참여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안 그랬다면 세 사람이 다 고통받았을 겁니다. 고파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곁에 계셔주세요. 숙모님의 축복에 형에게 중요한 만큼 저한테

0: 것도 중요합니다.
1: 일어나, 일어나라 시타르타. 이게 무슨 짓이니? 궁 안의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나는 그저 네 형이 걱정됐을 뿐이다. 그래서 차별할 것도 잊고 있었단다. 안 그랬다면 네 숙모가 돼가지고 결혼식에 참석 안 할 리가 있겠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왕비 마마, 대자한테 말 좀 해주세요. 어서 가렴. 나도 곧 뒤따라가마. 응?

0: 잘 오셨습니다. 프라스에너지 대왕 샤카우게 카필라 바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적의 마차가 무엇을 하는 거지? 라고 잠깐 생각했지. 평화 조약을 맺은 우리가 이제 형제국이란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1: 친구에겐 친구로, 적에겐 적으로 대합니다. 그래도 친구와 적을 다 존경합니다.
0: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우리 친구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문턱에 서서 이 꽃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환영하십시다. 받으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친구?
1: 아니요, 드론하단 전화. 오늘은 댁에 경사가 있지만 내일은 저희 집에 경사가 있을 수 있지요.
2: 카필라 바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코살라 국왕, 프라세나짓전, 이렇게 와주신 건 우리의 우정을 확인하는 좋은 행보입니다.
1: 먼저 위대한 인도주의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히타르타 태자는 어디 있나요?
3: 들어오세요. 자, 오세요.
4: 코살라국 프라세나짓 국왕!
5: 마샤제!
4: 코살라국 프라세나짓 국왕!
5: 마샤제!
4: 코살라국 프라세나짓 국왕!
5: 마샤제!
4: 코살라국 프라세나짓 국왕!
5: 마샤제!
4: 코살라국 프라세나짓 국왕!
5: 마샤제!
4: 코살라국 프라세나짓 국왕!
5: 마샤제!
6: 이렇게 와주시니 코살라와 샤카국 사이에 우정이 돈독해졌습니다. 프라세나짓 대왕,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데바다타 형님이 아직 안 오셔서 대왕께서 신랑 친구가 할 일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요.
4: 고살라국 프라스나지 국왕!
5: 마샤제!
4: 고살라국 프라스나지 국왕!
5: 마샤제!
4: 고살라국 프라스나지 국왕!
5: 마샤제!

0: 폐하. 샤캉 몇 분이 폐하 의논을 하시겠답니다.
1: 의논? 지금?
0: 예, 폐하. 가시죠.
1: 샤카 왕들을 잘 모시는 일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요?
2: 수토다나드왕, 다시 또 잘못을 하셨습니다.
1: 잘못이요?
3: 어떻게 감히 우리의 적인 프라세라짓을 샤카 국헌에 초청할 수가 있습니까?
1: 그 사람은 친구로서 여기에 온 겁니다.
3: 코살라 왕과 친분을 쌓든 적대를 하든 그건 결혼식 후에 샤카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프라세라짓을 결혼식에 초청하셨습니까?
4: 시타르타 대자는 프라세나젯을 우리보다 더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2: 예, 맞아요.
3: 이 일로 폐하는 우리를 욕보였습니다.
4: 예,
2: 맞습니다. 욕보였어요.
1: 내 말을 믿어요. 이 모든 노력은 다 샤카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천실이 되지 않습니다.
3: 죄송하지만 폐하, 그런 노력이 저희한테 보이지 않네요.
2: 예, 안 보입니다.
3: 프라세나젯과 계속 우정을 쌓으시려거든 그러세요. 우린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수 없어요. 자, 갑시다.
1: 잠깐. 예. 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초청장의 정치적 의도가 너무 빤히 드러나면 뒤집어봐라. 그러면 음모가 보이게 된다. 여러분은 샤카국의 정치만 보셨지 외교력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한테 청첩장을 보냈지만 프라세나짓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초대를 받아들이고 카펠르바스트에 오는 수밖에. 그건 생각 못하셨죠? 아시아메 그 의식을 거행했던 왕이 오늘은 초라해 보였는데 그건 보지 못하셨죠? 내가 그한테 표한 존경은 보았지만 그한테 준비해둔 굴욕은 보지 못하셨죠?
5: 서로의 목에 환을 걸어주세요.
6: 러시카,

0: 전갈! 전갈이다!
1: 빨리 죽여요! 어서 빨리 죽이라고!
0: 태자! 태자, 밟아 죽여야 합니다! 전갈이요! 적이란 말입니다!
2: 적이 아니라 한 생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전갈은 상대를 쏘죠. 그건 이들의 습관입니다, 코살라 국왕. 단지 그뿐이에요. 잔나, 가지고 나가 정글에서 풀어주어라.
0: 태자, 전갈에게도 연민을 보이다니.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0: 방아다 구공!
1: 만세!
0: 방아다 구공!
1: 만세!
0: 방아다 구공!
2: 만세!
3: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도착했습니다.
2: 가자.
0: 방아다 구공!
1: 만세!
0: 방아다 구공!
1: 만세!
0: 방아다 구공!
1: 만세!
0: 방아다 구공!
1: 만세!
0: 방아다 구공!
1: 만세!
0: 방아다 구공!
1: 만세!
0: 방아다 구공!
1: 만세!
2: 제 초대를 수락하시고 이렇게 선수 자리를 빛내주시니 더없는 영광입니다, 마가다 국왕.
3: 꼭 와야만 했어요. 용감한 왕들 만나뵙고 싶었으니까요. 대왕은 용감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이기도 합니다. 고살라 국왕 같은 야심가에게 한수 가르쳐주신 방법은 참 훌륭했습니다.
2: 과찬이십니다.
4: 폐하, 제 여동생 바이데이도 함께 올 줄 알았는데요.
3: 브라세나지드 왕, 여기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샤카국과 협상을 한 것은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4: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0: 계획은 잘 짰지만 왕자, 이제 절대 야소다라를 가질 수 없을 거야.
1: 운명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0: 하이샬리 공항
1: 만세!
0: 하이샬리 공항
1: 만세!
0: 하이샬리 공항
1: 만세!
0: 하이샬리 공항
2: 바이샬리 공항이 왔습니다.
3: 그렇다면 암나팔리도 왔다는 거네.
2: 예, 그래요. 암나팔리도요.
0: 하이샬리 공항
1: 만세!
0: 하이샬리 공항
1: 만세!
0: 하이샬리 공항
1: 만세!
4: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0: 하이샬리 공항
1: 만세!
5: 빈비사라 대왕.
4: 환영합니다.
5: 죄송합니다. 오다가 좀 지체됐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린 대로 바이샬리의 며느리인 암나팔리를 데려왔습니다.
4: 약속을 지켜주시다니 영광입니다.
6: 이런 모임은 이름도 달라야 합니다. 왕들의 회합이지요.

0: 바이살리구가 왕께서 도착하신 후로 모두가 암나팔리에 대한 말뿐입니다.
1: 왜 아닙니까? 전 인도를 통틀어 그녀보다 훌륭한 춤꾼도 없고 외모가 더 아름다운 여인도 없지 않습니까?
2: 빈비사라 대왕, 바이샬리에선 흔히 말

0: 암나 팔리의 미모를 위해 바칠 수 있다고 합니다.
1: 훌륭한 칭찬이군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0: 암나 팔리 아닙니까? 바이샬리의 며느리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보시고 시험해보세요.
1: 말씀이 점점 거만해지시는 느낌이 듭니다.
0: 사실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전사마저 자신의 용맹함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1: 그럼 직접 봐야겠군요. 누가 더 나은지.

0: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1: 언제나 행복하기 바란다.

0: 요왕비 마마, 오늘부터 야소다라의 어머니십니다. 혹시 잘못을 하거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기를 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닙니다, 마마.
1: 배아, 오늘부터 야소다라는 이댁 사람입니다. 대바다에서 딸을 시집 보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2: 그리 낙심하지 마세요, 단답하니 왕.

0: 마마,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대왕이 뵙기를 청합니다.
1: 마가다국왕? 안으로 외쉬어라.

0: 어서 오세요, 마가다 국왕. 폐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요?
1: 마가다 국왕을 맞이함에 있어 일어서지 않은 사람은 네가 처음이구나.
0: 어쩌겠어요, 폐하. 저도 어쩔 수가. 발찌를 묶는 중이라서요. 묶지 않고 될 순 없죠. 예술에도 규칙이 있으니까요. 앉으시죠.
1: 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야 미모와 두뇌가 잘 융합된 모습을 실제로 보는구만. 너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단다. 너의 미모는 어떤 사람이라도 유혹할 수 있다 들었다.
0: 네, 맞습니다. 원하시는

0: 한다면 시험해 보십시오.
1: 그렇게 자신 있느냐? 결혼식 날의 신랑을 신부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더군. 네가 시타르타를 잠시 유혹하여 너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한다면 그러면?
0: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1: 무엇을 넣고 싶으냐?
0: 이건 황금의 기회입니다. 원한다면 마가다 그걸 달라 할 수도 있겠죠. 허나 마가다 국왕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
1: 무엇을 원한다고?
0: 폐하께서 지시면 이 발찌를 풀어주십시오.
1: 만약 네가 지면
0: 그땐 마가다 국왕의 제방을 마련하죠. 오직 폐하만을 위한.
1: 그 말은 어찌되든 내가 이긴다는 뜻이구나, 안나팔리.
0: 어째서요?
1: 내가 지면 나는 네 발찌를 풀면서 너의 발을 만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네가 마가다에 있게 될 테니, 안 그러냐?

0: 기억 덩어리야.
1: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 이 목걸이 대신 마마와 잠시 동안만 함께하면 안 될까요? 지금 바로 단 둘이서
3: 바다 타르닉, 그리고 목숨을 희생해라! 네놈 때문에 야소다르가 이제 싯다르타의 아내가 되었다. 네놈 때문에 내가 진거라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무한 봉골사 명상 심리 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우면산하 BTN 불교TV 부상사 청정수월 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지장갑이 기도 올리는

연보채 대구 동구에 김정옥 이상은 이영희 이상은 김은영 이아림 부채 천남 한평군에 김영국 이경희 부채 인천 남동구에 유상복 추현일 이신영 추현성 김진아 추시은 추시은 추민호 추민아 부채 경기도 남양주시에 박정순 한상일 권소영 한건희 부채 중북 청주시에 신노연 이옥분 인태옥 임재희 신미정 신은정 신화정 부채 제주 제주시 이보리성 오승은 오명은 오승이 오채영 오왕석 부채 경남 창원시 이상남 조한내 김정숙 백나영 조민규 강남주 조현도 조민주 조현도 부채 충북 청주시

부채경남창원시에 장혜영 황옥윤 부채 부산 해운대구에 조혜영 이도 임조승호 박은영 조윤승 조윤슬 조소연 이현재 이일록 부채 불산 남구에 한찬 한영은 한해솔 부채 가족건강발언 제주 제주시의 창정신 부채 대구 수성구의 조수옥 부채 서울로원구의 함상규 함상익 부채 서울 서대문구의 홍숙희 부채 소원성취발언 제주 제주시의 강평자 부채 업장소멸발언 제주 제주시의 고영범 정순일 고승지 공희진 고민기 고민호 고민아 부채 서울 강북구에 김진숙 김경열 부채 경기도 안양시의 군설이 부채 서울 용산구에 이병주 최점이 이경민 김지혜 고재상 이정 고주환 고수민 부채 사업번창발언 광주 광산구에 조영주 김미경 부채 경기도 광주시에 자금석 전영숙 부채 학업성취발언 경기도 남양주시에 한건희 한예준 부채 대구 수성구에 한태용 한토염 한도염 부채 가족예상발언 경남 김해시에 김광영 고해숙 부채 서울 서초구에 김순만 장순자 김민창 김지은 김두연 부채 대전동구에 김영길 조은영 김인석 김나연 피태희 김희선 피시윤 피시야 부채 중남 예산시에 김영숙 김민경 한은정 김미성 김두윤 부채 경북 포항시에 김영호 김혜호 김영구 김효성 김도연 부채 경기도 부천시에 김재현 부채 이용승 영가 수자령 일체 영가 대전 동구에 김중명 양승남 양승근 양승철 박기야 홍민선 강지야 양기봉 양기영 양재용 양준모 부채 경기도 양평구에

제 각두군 각군도 영가솔 강남구의 소문기철 오순덕 부책 충북 부흥군의 송수격 조주연 조영보 황희전 조근 조영근 조유근 배현미 조예근 조연주 조수근 조재근 포채 조영호 영가 부산 동구의 안순환 차연우 차선이 차정민 이한나 부채 차삼식 영가 인천 부평구의 오세호 이은주 림성 부채 오상남 영가 황금순 영가 형남 김해시 원창남 원주영 부채

이강노영가 송모영가 이왕세영가 박영래영가 경북 경주시 거주 이용환 이창훈 이자영 이정호 이채원 보채 김정옥영가 충북 청주시에 이은호 한이숙 이유진 이상태 힘재영 이서영 이지호 보채 전남 나주시에 이재호 김명선 이두현 김규리 이은석 김수학 김기훈 이승훈 보채 서울 수원시에 이정훈 보채 이타관 영가 박순례 영가 이종화 영가 염덕진 영가 광주 북구의 이정임 정채영 강대현 보채 경기도 부천시의 이종훈 김정숙 김민석 보채 강해남 영가 대하령 일재영가 대구어 달서구의 장계아주영이 김민진 조윤소 조윤소 보채 서울로원구의 장석원 우승연 박희영 장유정 보채 우창재 영가 인천 미추 흘구의 장영자 김평화 김유아 이서현 보채 김석홍 영가 부산 기장군의 황

영가 수공 김씨 선망 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문설이 보기에 문대원 이께선 시재훈 이기덕문 황식 영가 수자령 일체 영가 박선

영가 장시 영가 정시 일체 영가 상명선인 보기 곽호안 영가 서진호 보기 소동문 소봉수 영가 양승남 보기 양태석 영가 남원 양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염순덕 보기 염창훈 서재분 염재천 염순자 박중화 염재한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유진수 보기 유천재 이양순 유영길 영가 희도인 보기 대하령 영가 축생 영가 이병주 보기 희돈수 박공임 영가 이불이성 보기 송대명화 장정각심 오윤경 이만재 변만옥 영가 대하령 하나 대하령 둘 영가 이상남 보기 이정희 오시지 김순희 이상섭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이순희 보기 김문안 유금내 이석호 안예은 이원순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이순희 보기 국사래 이시우 이원영 정인석 신지현 영가 이정인 보기 조기로 조용일 희기연 임역 임정순 희영범 조순정 정정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임순옥 보기 이성규 윤복선 영가 차광선임 강봉준 보기 진주후인 성용 영가 장수창 보기 장성환 양순덕 영가 정옥순 보기 박성호 박승문 정군호 정천호 정은호 영가 정희창 보기 정동교 영가 조용주 보기 조옥봉 최금희 조희순 김용자 영가 김씨 영가 강청영 영가 태아량 영가 반려견채니 영가 조용준 보기 조수홍 이주희 조진현 영가 조창호 보기 조예수 이만순 영가 조한내 보기 조영가 윤맹희 조 판재 영가 차금석 보기 차두환 영가 전영숙 보기 김신혜 영가 최정희 보기 최정책 임금내 최치행 한선법화 최이정 김관여 최기도 탐진 최씨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주연일 보기 주예식 영가 한명자 권준범 보기 한창호 최 천채호 한금대 한형대 한영대 한종대 한동순 권태영 권주기 규영가 한상일보기 한현수 한상민영가 한참보기 한도우 손양점 한진욱 한성원 한용성 한정호 한미숙 한윤비 한명자 한순아 한홍기 한용은 청주 한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고조모 중조모 조모 형가 나주 임시 유인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외로운 영혼, 모든 불자든 각영가들이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 여러 겁동한 지은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저승길에 헤매지 않고 곧바로 극락정토 상품상생세계에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2: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푸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2: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로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로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란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0: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0: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0: 맞았으면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쵸?
0: 네, 맞습니다. 이게
2: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과자를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2: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2: 이분도
0: 맞습니다.
2: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저요?
2: 네.
3: 49년생.
2: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3: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3: 아니 네. 네. 저기 뭐야 무릎을 네.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3: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3: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3: 네.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3: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3: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3: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3: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2: 물도
3: 빼고
2: 물도 빼고
0: 네.
3: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3: 저기 주사를 맞으세요? 한 번씩 맞는 거
0: 네.
3: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3: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2: 네, 한 달.
3: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3: 네. 네.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네.
3: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네.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

0: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0: 1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여.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4: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4: 어머니
3: 네,
4: 그
3: 네.
4: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4: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4: 네.
3: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4: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4: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0: 아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1: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0: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에요.
3: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0: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2: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0: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2: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0: 네.
2: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0: 네.
2: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0: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4: 예, 예.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 저요?
3: 네.
4: 67이야.
3: 어허.
0: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4: 네.
3: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4: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4: 네, 지금 한 30년 거주.

0: 지금은 이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0: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3: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0: 예, 네, 안녕하세요.
3: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0: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3: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0: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3: 네네.
0: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3: 네.
0: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0: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3: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3: 네.
2: 시술을요?
0: 예, 예.
3: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3: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 예.
3: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3: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3: 예, 그렇죠.
0: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3: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0: 예.
3: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0: 예예.
3: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3: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0: 예.
3: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 예.
3: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0: 예.
3: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0: 예.
3: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0: 예.
3: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3: 네.
0: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어요.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3: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3: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5: 뇌종양입니다.
6: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7: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6: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5: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6: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사랑하는 대상은 설사 그가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평등하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합니다.
1: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BTN 부타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부따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의 4년 발자취를 총망라한 성과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자료집은 불교가 시대의 아픔에 어떻게 화답하고 소통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기록입니다. 장병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불교계와 군부대가 손을 잡았습니다. 태고종 청년사와 육군 제1보병사단 쌍용여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연화사에 대학생 100여 명을 위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스님들과 청와대 자원봉사단 불자회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에 나서며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보탰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대홍수로 큰 피해를 당한 네팔 현지에 다녀온 선일 스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장 선일 스님에게 피해 상황과 불교계의 지원,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9월 28일 조계종 제38대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제37대 집행부의 4년 발자취를 총망라한 성과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자료집은 불교가 시대의 아픔에 어떻게 화답하고 소통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기록인데요.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성과자료집은 지난 4년의 굵직한 발자취를 총 9개의 대분류로 나눠 체계적으로 수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장 제도 개선에서는 반세기 동안 묵은 갈등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전액 감면과 전통사찰 경내 건축물 양성화 등 불교 문화유산의 공공적 가치를 국가제도로 인정받은 역사적 쾌거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2: 전통문화유산의 활용과 관련된 전통사찰 보존법이랄지 자연공원법 등 대략 한 8가지 이상의 법령을 저희가 개정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령을 개정을 통해서 전통 문화유산의 활발한 어떤 활용이 이루어지게 돼서
1: 2장 사회소통 약자 지원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화답

0: 답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와 대학생 식사 지원 청년 밥심을 비롯해 각종 재난 현장과 사회적 약자를 찾아간 자비 나눔의 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장 전통문화 계승과 불교문화 진흥에서는 보스턴 미술관 사리기증 등 성보환수의 감동과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의 진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개관 등을 조명했습니다. 사장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은 광화문 광장을 달군 대규모 국제 선명상 대회와 선명상 중앙본부 운영 등 국민 마음 안보를 위한 선명상 보급 과정을 상세히 짚었습니다.
1: 선명상과 관련된 대중화, 지금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 때 불교적 명상을 많이 찾습니다. 또 그 층이 마침 또 젊은 층이고 청년불교의 활성화로 이끌어지는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 오장 천년을 세우다에서는 천일기도 등 경주 열암궁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찾아가는 출가를 비롯해 종단 중흥불사를 담았고 육장 포교혁신과 신행문화에서는 25만 명을 불러 모으며 이른바 힙한불교 열풍을 일으킨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모바일 신도증 보급 등 젊고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1: 나는 절로랄지 또는 불교박람회랄지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불교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준 계기가 되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또 해외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였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방향성이 좀 잘 가고 있구나.
0: 이 밖에도 7장 승가복지와 교육, 8장 국제교류를 거쳐 마지막 9장 조직 개편에서는 30년 만에 삼원체제를 통합한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결실을 수록하며 미래 불교의 혁신 기틀을 단단히 다졌음을 보여줍니다. 성과 자료집은 총 50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풍부한 시각 자료와 꼼꼼한 부록 구성이 특징입니다. 본문 곳곳에 광화문 성명상 대회, 잼버리 지원 현장, 젊은이들로 가득 찬 불교 박람회 등 당시의 생생함을 담은 사진과 통계 데이터를 배치해 글만으로는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종무 성과를 국민 누구나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했습니다. 부록에는 진우 스님의 주요 말씀 원고와 언론 보도, 지난 4년의 주요 연표, 내외빈 면담 일지, 종법령 재개정 일지와 간행물 발간 목록, 소임자 명단까지 빠짐없이 수록해 사료로서의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자료집은 37대 집행부의 성과인 동시에 오는 28일 출범하는 38대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와 말사들이 산사태와 대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을 쾌척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말사 주지 스님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네팔 구호 성금 총 8,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용주사가 5천만 원, 신륵사를 비롯한 23개 말사가 3,500만 원을 모여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구 구성원이 합심해 성금을 마련해 주셔서 네팔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더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종단의 지원이 하루빨리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군 장병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불교계와 군부대가 손을 잡았습니다. 태고종 청련사와 육군 제1보병사단 쌍용여단이 장병 복지 증진과 안보의식 함양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태고종 청련사가 군장병 사기 진작과 정신전력 강화를 돕기 위해 육군 제1보병사단 쌍용여단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청련사는 지난 21일 파주 쌍용여단에서 장병복지 증진과 안보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단순히 군과 종교 간 교류를 넘어 장병들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주는 정신적 버팀목 역할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4: 군법사들이 그 젊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허약해 있는 마음을 강인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5: 장병들을 보면은 몸은 튼튼해지고 건강한데 사실 마음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3: 업무 협약에 따라 부대 측은 제3 땅굴과 도라 전망대, 통일촌 일대 등을 아우르는 BMG 안보

0: 한국연합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에 발맞춰 청련사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분기별로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부대 내 법당인 무선사에 매월 위문금을 지원해 장병들의 신앙생활 여건을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특히 청련사는 장병들이 군복무 중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신전력과 무형 전투력 발전을 위한 특별 인성교육 강사 지원에 나섭니다. 훈훈한 동행 뒤에는 군종장교 법일 스님의 원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무선사로 부임한 법일 스님은 열악한 법당 환경 개선을 위해 장병들의 쉼터로 사용할 방안을 고민하다 상진 스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업무 협약의 계기가 됐습니다.
1: 예, 법일 스님이 훈이 스님이 아주 씩씩하고 예, 그 뭐 법당이 다 허물어져 간다고 나한테 와서 예,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2: 여단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불자라고 저한테 밝혀주셔가지고 너무 잘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럼 저희 여단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그리고 청년사에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잘 맞아서
0: 장병들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고 든든한 병영 활력이 될 두 기관의 동행에 기대가 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추석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업과 취업 준비로 고향 대신 도서관을 지키며 외로운 명절을 맞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이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낼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도심 속 사찰이 넉넉한 한상을 차려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노릇하게 붙여진 전과 송편이 식판 위에 가지런히 놓입니다. 고사리와 취나물, 잡채의 두부전까지. 추석을 앞두고 정성껏 차려낸 명절 음식에 청년들의 젓가락도 바빠집니다. 매주 화요일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점심 공양을 이어가는 연하사 청년밥심. 추석을 사흘 앞둔 어제 연하사에서 대학생 100여 명을 위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연하사 주지 묘장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청와대 자원봉사단과 불자회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에 나서며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보탰습니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은 학생들에게 직접 밥과 반찬을 건네며 응원했습니다.
5: 함께 식사하시고 힘내시라고 제가 함께 왔고요. 요즘 청년들이 매우 어려울 때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싶었고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모두들 화이팅 하십시오.
4: 명절에도 학업과 취업 준비로 고향에 내려가기 어려운 청년들. 연화사는 청년들이 잠시나마 명절의 정취를 느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평소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로 한상을 차렸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학생들에겐 따뜻한 명절을 보내라는 마음, 고향에 가지 못한 학생들에겐 외롭지 않은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6: 고향 가는 길에 아마 지방에 계신 올라온 학생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향에 가서 또 따뜻한 명절 보내시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7: 오늘 연하사 청년밥심에 청와대 자원봉사팀이 전성한 스승님과 함께 오셔서 한국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4: 평소 학식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청년들에게 나물과 전, 송편까지 정성껏 차려진 한상은 모처럼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마음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청년들에겐 든든한 위로가 됐습니다.
8: 아무래도 학생이고 좀 공부해야 되고 해서 막 이렇게 찾아갈 일이 없고 막 바쁜데 그래서 이렇게 송편도 먹고 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좋네요.
9: 이런 걸 감동을 잘 받아가지고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나물이나 뭐 이런 명절 음식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회에서 뭔가를 받는다는 느낌이 한데 되게 감사한 경험인 것 같아요.
4: 조금 느려도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는 응원을 담은 한 끼. 추석을 앞둔 연하사의 밥상은 청년들의 가을에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지난 21일 경산 갓바위 관음휴게소 일원에서 주식회사 관음이 주최한 모노레일 유치 여번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누구나 갓바위에 올라 부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모노레일 유치를 염원하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갓바위 선본사 주지 혜안 스님은 모노레일 유치가 돼 갓바위 부처님을 더욱 편하게 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신봉사단 단장이자 주식회사 관음의 배정숙 회장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갓바위에 올라 부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예선을 거친 장애인 참가자들의 노래자랑 본선과 초대가수 공연이 펼쳐져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충남 부여 대조사가 지역 주민과 신도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가을 산사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대조사는 지난 19일 경례 특설무대에서 주지 현중 스님, 이용우 부여 군수 등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꽃무릇 속에 관음조가 날다를 주제로 가을 산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한 음악회에서 주지 현중 스님이 직접 작사한 노래도 선보여 관객들의 열띤 응원을 받았습니다. 대조사는 이날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이불 25채와 단국대 불교 동아리 장학금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BTN 연불봉사회 지도법사 지허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출가 인연을 맺었던 대조사를 찾아 태평소를 연주하며 지역사회 포교를 기원했습니다. 하얀 메밀꽃이 만개한 동해 두타산 신불사가 제3회 메밀꽃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축제에는 신불사 주지 법조 스님과 부주지 법천 스님, 태고종 강원교구 총무국장 자각 스님, 이동호 강원도 의원과 곽준수 동해시 의원 등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산사 음악회는 건무 공연을 시작으로 경기 민요와 인기 가수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가을 산사를 찾은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법조 스님은 메밀꽃이 만개한 사찰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서로 소통하며 마음의 쉼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진해 성흥사가 추석을 맞아 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불교 문화 탐방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20여 명이 참가해 사찰 기본 예절, 목공 체험, 숲길 걷기 명상 등 다양한 한국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도법사 명현 스님은 타국 생활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잠시 근심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했으며 성흥사는 향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특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부타회 광주불교 사찰순례단이 지난 19일 무주 안국사와 장수 신광사에서 9월 성지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순례단은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지도법사 지현 스님과 호국사찰 적성산 안국사 경례를 참배한 후 주지 보룡 스님과 대웅전에서 사시 축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말사인 안국사는 1277년 고려 충렬왕 3년에 창건해 조선시대에는 나라와 백성을 지킨 승군 사찰로 유서 깊은 전통 사찰입니다. 한편 순례단은 화순 법계사 주지 지북 스님과 다음 달 10월 16일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정멸보궁과 동해 삼화사에서 성지 순례를 이어갑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 8월 네팔 북부 라수아 등 인접 지역에 기습적인 홍수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계종은 재난 이튿날 긴급 실무회의를 열고 현장 지원에 나섰는데요. 긴급 구호단장으로 구호단을 이끌고 네팔 현지를 다녀온 조계종 사회국장 선일 스님 모시고 피해 현장과 구호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10: 네, 반갑습니다.
3: 네, 얼마 전에 네팔에서 큰 홍수가 났었죠. 네. 이 피해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직접 보고 오신 이 현지의 피해 상황 어느 정도였나요?
10: 네, 우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참담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했던 모든 분들이 하루아침에 큰 사고를 당해서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0: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1: 네, 이번 구호 활동은 당장 긴급한 생계 지원뿐만이 아니라 마을이 자립할수록 돕는 지원도 함께 이원화되게 전략을 펼치셨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전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0: 피해 지역에 도착한 곳이 라수아주의 둔첸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피해를 받은, 그래서 고아가 된 또는 이제 가족을 잃어버린 이런 그런 이제 가구들이 700가구가 돼서요. 700가구에 20일 동안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쌀이라든지 라면, 그리고 식용유, 칫솔 등등 해서 총 11개의 물품으로 구성된 키트를, 생존 키트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 아랫마을도 확인이 돼서 추가로 150가구에 키트를 지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베트라와티라는 지역으로 갔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재건복구가 필요해서 재건복구에 필요한 운반 도구라든지 또는 이제 곡괭이 삽, 그리고 또 안전모들 해서 30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1: 네, 피해 이재민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구호를 위해서 전국의 118개 사찰들이 긴급 모연에 동참을 했는데요.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사찰 그리고 또 불자들의 정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0: 현장에 도착했을 때그 시장님이 저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지역까지 직접 찾아와서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저희 긴급구호단이 처음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물품을 준비하게끔 도와주신 많은 사찰 그리고 신도분들의 그 정성 어린 손길이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로 제가 스님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같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네팔에 계시면서 지난 9월 11일에는 카트만두 보우더나트 사원에서 열렸던 티베트 불교 전통의 피해자 추모 의식인 몰람에도 동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추모 의식에도 참여하셨을 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0: 우선 카트만두에서 라스와까지 가는 그 길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도로가 유실이 된 상태여서 원래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산악지대를 가는 거였는데요. 보통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걸리는 시간은 11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피해 지역을 생각하면서 염주를 돌리면서 갔었고요. 돌아오는 길도 또한 똑같이 극락왕생을 바라고 유족들이 조금 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이 피해 지역인 둔첸시에 갔을 때한 가정이 문이 열려 있는데요. 거기에 추모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의 영정사진을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49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였죠. 그때 이제 카트만두에 있는 그 사원에서 온남기도에 동참을 할때그 마음이 고스란히 이렇게 깊게 새겨졌습니다. 함께 추모하고 그 추모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같이 염원을 하며 그리고 살아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조속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 네, 이번 긴급 구호 활동을 통해서 이 국경을 넘어선 자비 실천의 의미를 한번더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후속 지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이 대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네팔에, 카트만두에 있는 네팔에 불교 사원 2군데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저희 나라도 당연히 춥지만 네팔도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겨울을 날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고, 그리고 더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재건 복구에 함께 동참하는

0: 그런 방향으로 후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의 정성이 계속해서 전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호 활동에 동참해주신 사찰 불자님들, 그리고 또 현지 이재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번에 이 대홍수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나가야 될 재해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이 그리고 이전 세계의 아픔이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되는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 10월 31일까지 저희 아름다운 동행에서 추가 모금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자비의 손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BTN 불교TV도 네팔 현지 지역에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BTN 뉴스는 9월 28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 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재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0: 문화마당과 산사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동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행년호를 급여류한데 노색한 간 일상도로구나. 해가 지내가는 것이 얼른 얼른 지내가서 마치 급하게 흐르는 물과 같다 그 말이야. 세월이 그렇게 번쩍번쩍 지내가는데 늙은 색상이 보고 있는데 얼른 얼른 날로 머리 위로 올라간다. 금방 무인연인가 했더니 금방 김연연이더라고. 엊그제가 봄인데 금방 가을이요. 가을이 채 가기도 전에 겨울이 오고. 그렇게 세월도 빠르지만은 엊그제 청춘인데 어느새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죠. 금방 70이다. 머리 위로 올라간 것은 머리가 허해지니까 처음에는 한 개씩 두 개씩 새치가 나서 뽑기도 하고 어찌고 그러는데 벌써 한 달 두 달고 반년 1년 지내다 보면 뽑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나니까 그때는 뽑다가는 머리가 몇 개 안 남게 생겼으니까 뽑지 않고 물을 들이게 된다고 말이지. 그렇게 세월이 빠르고 청춘도 그렇게 퍼뜩퍼뜩 지내가 버린데 지차일신이 너 비하여 이 한 몸뚱이도 사실은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내 몸인데 내 것이라 할 수가 없느냐? 내 것이면은 내가 맘대로 소유도 하고 내 맘대로 해야 할 텐데 무척 내 몸이라고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고 가꾸고 먹이고 이쁘고 해봤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금방금방 늙을 뿐만 아니라 태관절 이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따져보면 지수화풍

물, 온도, 또 기운, 뭐다 그런 것으로 해서 뭉쳐진 것이고, 저 내부를 생각해 보면, 대변과 소변과 피와, 뭐다 그런 것들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가죽 주머니에 불과하다고 말이야. 이 그까짓 것을 내 것이라고 애껴봤자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잘 입히고 잘 먹여봤자 한 생각 지간에 한 호흡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내생이다 그 말이지. 60년, 70년 내지 100년을 그렇게 소중하게 애끼고 예를 썼지만은 한 호흡지간에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이한 몸뚱이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건데기가 안 되는데, 하물며 내몸 밖의 것을 무엇을 인생을 거기다가 바칠 수가 있는 것이냐? 명예, 권리, 지위, 부귀, 영화라고 한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없어서도 안된 것도 사실이나,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거기다 바칠 만한 한 것이 못 된다고 말이야. 이한 몸도 내 것이 아니거늘 이몸 밖에 무엇을 구한다고 몸부림을 칠까 보냐. 다 허망한 것이고 영원성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 태관절 인생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들께서는 그렇게 허망한 몸뚱이지만 그 몸뚱이가 없고서는 도를 닦을 수가 없어. 사람의 몸을 받아야 도를 닦는 것이지, 축생이나 악귀나 수라나 그런 몸을 받아가지고는 도를 닦을 수가 없다. 그러니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인신난득이요. 사람 몸을 받아놨어도 불법을 만나지 못하면 도를 못 닦아. 그러니, 그런데 불법 만나기가 그렇게 또 쉬우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겨우 어떻게 해서 불교를 만났다 하더라도 참다웁게 발심하기가 어렵고, 발심을 해도 뜻을 굳건히 세우기가 어렵고, 발심을 해서 뜻을 세웠다 하더라도 정말 생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생사 문제는 큰데 무상은 번갯불보다도 빨리 지나가 버린다고 말이야. 그러니 기왕 만나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았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서 발심하고 뜻을 세웠으면 철저하게 무상을 깨닫고서 당근정진하여 여구두연이다. 마땅히 부지런히 정근하기를, 머리 불타는 것을 구안하듯이 해라. 아무리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다 해도 자기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그불 먼저 끄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이지,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머리털에 불이 붙어가지고 훨훨 타고 있는데 다른 일 먼저 하고 불 나중에 끈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진하는 것을
머리에 불 끄는 것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해서 속성 정각하여 광도 중생할지어다. 속히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만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선망 부모요 일체 중생을 널리 제도해야 할 그러한 원력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을 할 것이니라. 이것이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 간곡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정진을 해야 하는데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대단히 어려운 세상일수록에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할 일은 나의 생사 문제,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화두. 참선을 하는 데에는 첫째, 몸을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잘 고르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는데, 마음을 바로잡는 데에는 염불을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경을 읽는 거나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화두를 받아가지고 그 자기의 본참 화두를 올바르게 참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화두를 참고하는데 의리선과 활구선이 있는데, 의리선은 말길이 있고 이체길이 있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고 이렇게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말이요. 그것은 의리선이라고도 하고 사구선이라, 죽은 참선이라고 말이요. 따져 들어가면 그것이 생각기에는 무엇이 알아들어간 것도 같고 또 이 재미도 거기다 붙일 만도 하고, 그래서 의리선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것은 참선을 처음부터 잘못해가는 것이다. 그러면 활구선은 말길이 끊어지고 이체길이 끊어져서 더듬어 들어갈 것이 없어. 알 수 없는 앞뒤 생각도 끊어지고 사량 복탁도 끊어지고 해갈수록 알 수 없는 의단으로 해가야 한다고 말해.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묘는 묘궁심노절이요 참선은 수투조사관이다. 참선을 하는 데에는 모름지기 조사관을 뚫어야 하고 묘한 깨달음은 마음길이 끊어져야 한다고 말해. 마음길이 끊어져야 화두를 참고함으로써 거기서 마음길이 끊어져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마음길이 끊어지지 않고 살살 따져서 알아들어가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알아지는 것이 있고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해가지고서는 조사관은 뚫어지지 않고 확철대오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두는 자기가 믿는 선지식으로부터 탁 화두를 받아야 하거든. 책에도 1700공안이 다 염송을 보면 그게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것이 번역되어 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리 뚜적 저리

수적하다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화두를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 그러냐?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해보다 별로 재미가 없거나 안된것 같으면 또 얼마든지 또 바꿀 수가 있다고 말이야. 이것 가지고 몇달 해보다가 또 저놈으로 조금 해보다가 의심이 안 난다고 이것도 해보다 안 되거든. 또 유분망구적으로 믿는 선식한테 타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타놓으면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조금 잘안된 성식품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화두를 새로 탄다고 말이야. 이것 가지고 허다 저것 가지고 허다 두 서너 개를 가지고 기분 내킨 대로 화두를 이리 아침에는 이것 갖고 조금 끌적거려 보고, 저녁 때는 이것 갖고 해보고,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참선을 해도 확절되어오는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모를 파되, 세모를 파야 한다. 한질지인 파다가 안 나오면, 딴데 가서 또 파다가, 돌이 나오면 또 저쪽 골짜구니 가서 파고, 조금 파가지고 나온 물이 그것이 어찌 좋은 물일까 보냐고 말이야. 그것은 건수고, 그물은 못쓴 물이다고 말이야. 가물면 금방 끊어진다고 말이야. 그 우물 자리를 볼때 정말 여기를 파면은 물이 나온다고는 확신을 할 만한 자리를 봐가지고 파야지. 지멋대로 여기 가서 끌쩍 저 가서 끌쩍한 것은 마치 화두를 제멋대로 선택해가지고 이놈 가지고 하다 저놈 가지고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화두는 반드시 믿을 만한 선지식, 자기가 믿어지는 선지식한테 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안 된다고 해서 금방 화두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안 될수록에 마음을 가다듬고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참구를 해 나가야 한다고. 어찌 처음부터서 화두가 성성적적하게 잘 되기를 바랄까 보냐고 말이야. 무량겁내를 번뇌와 망상으로서 살아온 사람이 화두를 들고 한다고 해서 금방 성성적적하고 밀밀면면하게 될 까닭이 있느냐고 말이야.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안 되다가 또잘된 때도 있거든. 잘 된다고 해서 그거 좋아할 것도 못 돼. 또 얼마쯤 해가다 보면 또안 돼. 안 된다고 번뇌망상을 낼 것도 없고 잘 된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 잘되고 못되고 한 것은 놔둬버리고 한결같은 신심과 분심과 의단으로 꾸준히 해가야 하거든. 그래서 고인이 대기하에 필요대화하고 의심이 크면 큰 의심으로 해나가면 큰 깨달음을 얻고 작은 의심, 의심이 작으면 작은 깨달음을 얻고, 의심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 우리가 인생으로 안 태어난 셈 치고, 법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칠 만한 그런 신심을 가지고 정진을 한 사람이 어찌 조그마한 얻은 것으로서 만족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이 참선을 안 시작했으면 몰라도 일단 착수를 했으면 부처님과 조사와 같은 그러한 구경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그런 것 가지고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구경각이냐 아니냐는 선지식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자기가 자기의 경계를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일이다 그 말이야. 초당파 어떤 신심 있는 보살이 어느 토굴에 계신 스님을 온갖 공양과 모든 시봉을 하는데 항상 젊은 처녀를 시켜서 공양을 갖다가 바치고 여러 가지 시봉을 들었는데 하루는 가서 그 스님을 꼭 끌어안고 정 입맛이에요 하고 이럴 때 어떠십니까? 꼭 끌어안으면서 이럴 때 어떠십니까? 하고 여쭤보라고 시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16, 17 된 아주 예쁘고 꽃다운 처녀가 가서 그 20년 동안을 그 보살이 시봉을 했었는데 그 처녀를 시켜서 가가지고 꼭 끌어안고 스님 이런 때 어떠십니까? 하고 하니까 그 스님이 고목이 이하나머니 바짝 마른 낭기가 차온 바위를 의지한 것과 같으니 삼동에 무난기니라 삼동에 더운 기운이 없느니라 그렇게 그 스님이 대답을 해서 그리고 그 처녀가 집에 와서 그 노바한테 와서 그대로 말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노보살이 쫓아가가지고 그 스님을 쫓아내고서 20년간을 속한 일을 시봉을 했구나. 그리고는 불을, 토굴에다가 불을 촥 쳐질러 버렸다고 말이야. 뭐라고 일러야 속한 일을 면할 수가 있느냐. 고목이 차온 바위를 의지한 것과 같아서 삼동에 더운 기운이 없다 했으니 천하에 율사하다 그 말이야. 네가 와서 나를 끊어라도 조금도 동요가 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해보면 청정율사인데 그거 어떻게 속한이라고 내쫓고 불을 지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조시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스님은 네 의미가 원래 여자니라 그렇게 대답한다는 스님도 계셨고 모든 스님은 억! 하고 하를 해서 하겠다는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한바탕 해버리겠다 그런 스님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어떤 요새 어떤 수자는 시집 갈 때가 되었구나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조시스님께서 이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초당파 공안은 대승계가 판단난 공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꾸짖어도 벌써 속한 일을 면하지 못한 거고 더군다나 직접 관계를 하겠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를 해서 꾸짖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시집갈 때가 되었다? 그거 속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벌써 여자라고 한 것을 여자가 무르익었다 그거거든. 여자가 무르익어서 시집갈 때가 되었다는 소리는 그것이 속한이 안 된 거냐고 말이야. 지금 내가 왜
여간에서 법상에 올라와서 공안에 대한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도 수행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공안을 가지고 논단을 하고 왈가왈부한 것은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이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도반들에게도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안에 대한 법문은 오직 조실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까 조실스님께서 참 공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조실스님께서 망공 큰심과 그 마조 원상 공안에 대해서 인가를 맡으시고 전법계를 받으신 그런 법문을 들은 뒤끝이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선방에 이런 공안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량 분별심으로 앉아서 따져가지고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해서 그럴싸한 대답이 나온다 해도 그것이 참 깨달음이 아닙니다. 참으로 정진을 하려면 이 공안을 뭐라고 일러야 되겠는가?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지식과 교리와 철학적으로 따져서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본참공안을 가지고 해갈수록 알 수가 없어야 하거든. 10년을 해도 털끝만한 소견도 나지를 않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의심으로만 나가요. 20년을 가더라도 알 수 없는 의심으로만 나가서 한번 깨달았다 하면은 바로 고인의 경지에 탁 들어가도록 그렇게 공부를 잡들이 해나가야 한다고 말이야. 시집 갈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 공안에 대해서 함부로 그런 생각을 내는 법이 아니야. 저주권 남 죽이고 불법을 망해먹을 소견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이야.

만리장공 우제시. 만리나 되는 저 길고 긴 하늘에 비가 개했다고 말이야. 비가 개인 뒤에 일륜명월이 영청이여. 커다란 쟁반 같은 밝은 달이 흉천에 떠서 온 천하를 환히 비춰주는데, 분엄단 천인목이여, 어디서 구름 한 덩어리가 떠와가지고 천 사람의 눈을 가려버려. 득견항아 면자이다. 그 밝은 달을 보는 사람이 없다. 구름 한 덩어리가 가려버렸으니 그 구름 한 덩어리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달 얼굴을 볼 수가 없다. 항아라고 하는 것은 달에 있는 전설에서 그 달에 살고 있는 신선을 항아라고 그러는데, 항아의 얼굴을 보기가 어렵다. 구름 한 덩어리가 가려워져 버리니까 달이 구름 속에 가려워지니까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자리, 삼세제불의 마음자리나 조사의 마음자리나 우리의 마음자리는 조금도 더하고 덜할 것이 없이 똑같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한 생각 무명 때문에 그놈이 가리워져서 그 햇빛보다도 더 밝은 그 자성을 보지를 못한다 그러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몇 가지 통지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용화사에는 처음에 어린이 법회, 초등학교 어린이부를 모아서 이 법회를 하다가 차츰차츰 그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니 중고등부 학생 법회를 또 결성을 해서 또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 고등학생이 또 커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또 중고등학생하고 같이 또 법회에 참석하기도 또 수준이 잘 안 맞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 대학생과 청년부 학생회를 또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대학생 또는 청년부가 거기서 또 이제 얼마 지내면은 일반 이 청신사 청신녀들과 같이 또 이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적으로 청년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잘 나오다가 중간 시험이나 학기 말이나 학년 말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공부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조금 줄었다가 또 시험이 끝나면 또 많이 나왔다. 계속 그렇게 파장을 이루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된 것인지 어린이 학생부도 그전에 한 100여 명씩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새는 한 8, 90명 이렇게 숫자가 줄어지고, 중고등부도 옛날에는 6, 70명씩 나오던 학생들이 요새는 한 50명가량밖에 안 나오고, 또 청년부도 그전에는 한 60명씩 나오던 것이 요새는 한 30여 명 그런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서 그런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바쁘서 그런지 각각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혹 몰라서 청년부가 있는 줄 몰라서 안 나온
사람도 있었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이 어려서부터서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래가지고 일반부로 이렇게 법회 쪽 나오도록 어른들께서

잘 지도를 하시고 해서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 법회에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일요일에 친구들과 놀러 가기 위해서 서로 약속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럴 것입니다만은 주일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는 첫째와 셋째 주일에 하고 중등부도 첫째와 셋째 일요일에 하고 청년부는 둘째 번과 넷째 번 일요일에 법회를 가지니까 놀 때 놀더라도 법회 날에는 될 수 있으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좀 어른들께서 잘 정성과 신경을 좀 써주셔서 잘 달려서 들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도 하고 탈선을 예방함으로써 학업도 증진이 될 뿐만 아니라 신심이 차츰차츰 자리를 잡게 되면 자연히 부모와 조부모한테도 효심을 갖게 되고 사회에 어디에 나가더라도 모범이 되고 참 훌륭한 인격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법당 앞에 부처님 좌우로 만년위패가 봉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5만 내지 6만 이렇게 그 숫자가 그 영가 위가 이렇게 자꾸 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위패를 모시는 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옛날에는 조금 위패를 크게 해서 모시니까 얼마 안 가서 이 법당 안에 가득 차가지고 위패 모실 자리가 없게 되어가고 있어서 부득불 연구하고 토론을 한 결과 법당을 따로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가장 가능하고도 좋은 점으로 위패를 조금 축소를 해서 작게 모시면 아직도 여러 해 동안 이 법당 안에 모실 수가 있겠다 이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그 전에 위패보단 작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까지 쭉 저 뒤에까지 번져가던 것이 앞부분에만 우선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위에 높이 모신 위패는 잘 안 보인다고 또 하신 분이 있어서 망원경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밑에서도 그 위패를 확인할 수 있게 다 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어디에 몇 번에 모셔 있는 것을 꼭 확인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위패가 크니까 붓글씨로 꺼목판에다가 흰 색으로 이렇게 굵게 썼었는데 위패가 작아지니까 그렇게 손으로 써서는 쓸 수가 없어서 지금은 흰 판에다가 이 검은 활자로 이렇게 해서 쓰니까 깨끗하고 아주 좋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검은 판때기에다가 흰 글씨로 쓰니까 향 피우고 촛불 켜고 해서 끄실러가지고 글씨가 누렇게 끄실러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변색이 되어가지고 그 위패의 이름을
영가

이름을 똑똑히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흰데에다가 검은 글씨로 썼습니다. 이 앞에 위패 단이 껌껌해가지고 영 법당이 어두워서 좀 안 좋게 느껴졌었는데 하얗게 해서 검은 글씨로 딱 쓰니까 법당 안이 훤해지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너무 높이 모셔진 분은 너무 높아서 탁자에다가 과일이나 과실이나 보다 청수를 올려도 너무 높아서 잘 운감을 못 하시지 않나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고 또 밑에다가 모신 또 분은 너무 가깝게 해가지고 꽃이다 못이다 놓으니까 가려워져갖고 잘 못 잡수지 않느냐 또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참 그런 생각을 하실만 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높이 모시나 아래다 모시나 법으로 모시는 것이고 정성으로 모신 것이지 저 위에다 모셨다고 해서 절대로 배고파서 그러실 염려는 없으시니까 안심을 하시고요. 그런 생각으로 고민을 안 하셔도 스님 내가 잘 알아서 정성껏 잘 하니까 조금 더 굶으실까 염려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 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0: 10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 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이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0: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복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일자 여러분, 뵙길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업보를 받는 순서를 말씀할 때, 첫 번째 무거운 업. 무거운 업이 먼저 과보, 업보가 제일 먼저 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받았다. 부처님 제자,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을 괴롭혔다는 이야기, 업보 받는 이야기, 무간업 지옥에 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 부처님한테 기원정사를 지어드린 왕을 아들 아사세 왕이 죽이고 왕이 되면서, 무간 지옥에 업을 받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목걸연존자 말씀, 목련존자, 여러분들이 백중기도 우란분제를 49일 기도, 참 여러분 삼복도에 그 해안까지 열심히 유주무주 고온 조상들을 천도신하고 수고가 많았는데, 거기에 얽혀있는 목련존자 얘기입니다. 신통제일, 신통이 그렇게 많았다.

어떤 목걸이 운전자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 당시에 외도라면 육사 외도들이 있고, 외도라는 건 부처님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벗어난 걸 외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 불교 승단에만 보시가 많이 들어가, 보시가 많이 들어가자 외도들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부처님 제자 승단에만 보시가 많이 들어가고 탁발을 가도 다 많이 탁발을 하고 외도 우리한테는 왜 점심 먹을 공양까지 모지로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원인을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목련존자가 신통이 제일이잖아. 목련존자가 수시로 욕계의 천상계, 욕계 천상계 육천이 있다 했죠. 욕계의 천상계 중에 하나인 삼십삼천 제석천왕에 계신 곳. 자, 거기에 올라가서 천인들에게 어떤 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느냐고 물었다. 자, 신통이 많다 보니까 살아 계신 목련존자가 제석천왕에 계신 그 삼십삼천 천상계에 올라가서 천인들에게 어떤 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냐고 물어봤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목련존자가 살아서 제석천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걸 믿겠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믿게 돼요, 여러분들이. 의심이 많지 않은 분들, 업장이 두텁지 않은 사람 믿게 됩니다. 부처님도 도리천에 나은 제 일주일 만에 가신 어머니를 친견하려고 도리천에 3개월 동안 올라갔다 내려오신 게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육안의 판단으로는 이해 못 해요. 천안, 해안, 불안, 법안을 가지고 사안을 가지고 안목을 가져야지. 1층에서의 안목, 개구리의 관견 안목까지는 몰라요. 믿지 않아요. 그런 전설다 삼천리 같은 얘기지. 그런데 108층이 올라가면 다 보여요. 안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에 안 보이던 게 108층이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부처님도 그래서 인도에 가면 8대 성지 중에서 상카시아라고 부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곳에 아식과 석주가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이제 참배했는데 그래서 목련존자도 똑같이 왜 이제 선상세계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천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은 어떤 업을 지어서 이 천상에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목련존자가. 그 다음에, 그리고 지옥에 가서 또, 어떤 악업을 지어서 여기 왔느냐. 이게 이제 외도들이 보시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목련존자를 파악해 본 거요. 목련존자가 이제 범인이다 해서, 어떤 악업을 지어서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물어본 다음에, 인간 세상으로 목련존자가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좋은 일 오고 스님들한테 부처님한테 보시를 많이 하면은 천상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더라.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신심을 낸 모든 백성 사람들이 불교 승단에 보시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한 외도들은 강도를 시켜가지고 목련존자를 이제 살해하려고 모의를 해가지고 신통 제일인 목련존자는 첫 번째 죽이려 했는데 신통으로 몸을 피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두 번째 시도를 해서 무사히 또 넘깁니다. 근데 세 번째 강도들이 찾아오는 순간 전생의 악업이 이거 신통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강도들에게 온몸을 두드려 맞아가지고 뼈가 좀 망가질 정도로 맞아서 그 상처가 너무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신통으로 피했는데 세 번째는 그 전생의 악업이 스며들어가지고 신통을 여기 잃었어요. 부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강도들에게 맞아서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자기는 곧 돌아갈 걸 알고 죽음을 알고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갑니다. 가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죽음을 맞았는지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목련 존재한테도 탁발해서 시주를 많이 했겠죠. 보시.

많이 했겠죠. 그런데 외조들한테 이렇게 맞아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많은 회자가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의아해했어. 야, 목련자가 아주 신통이 많은 사람이, 부처님 10대 주자 한 분이 그렇게 맞아서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되다니.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쭤봤어.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신통제일인 목련존자도 오랜 겁전에 부모를 살해한 악업이 있었다. 이게 부처님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삼명 유신통을 했기 때문에 과거 전생업 모든 걸 타심통에서 전부 다 알잖아요. 과거생 살았다는 것도.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생 네가 어떻게 살았지? 현생 어떻게 살지? 내생에 어떻게 살될 건지 실지일견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과거 부모님을 살해한 이야기입니다. 그 업부로서 외도한테 맞아 죽을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목련존자가 장님인 부모님하고 살다가 결혼을 해서 목련존자는 뭐 멀쩡하고,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는 뭐그 장님이든 뭐든 참잘 모시고 효도스럽게 효행스럽게 하더니 계속 세월이 가니까 더 이상 모시지 못하겠다고 짜증내기 이제 시켜서 부부싸움이 나면서 이제 못 살겠다 뭐뭐좀 요새 말로 이혼하겠다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괴롭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못 모시겠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친척 집에 가자고 이제 그러자, 아 부모님이 아니 계시면 이제 이게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해서 두 부모를 친척 집에 가자고 유인해 가지고 숲으로 데리고 가서 강도로 위장해서 자기 부모를 살해합니다. 이건 부처님의 전생을 보고 왜 외조들한테 신통제일인 목련존자가 맞아 죽어야 됩니까? 우쭈니까 부처님이 과거생 그 겁전에 지은 부모를 살해한 것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수,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려면 전생에 아순직업 동안 바라밀 행을 닦아야 된다. 육바라밀,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되려면 전생에 바라밀 행을 많이 닦아야 된다. 부처님도 500생 넘게 바라밀 성공을 두고 쏴서 부처로 오셨잖아요. 긴 세월 동안 많은 바라밀을 닦은 목련존자 같은 사람도 자기 부모를 죽인 오욕죄, 무간조에 가는 건 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많은 생 동안 죽을 때마다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뼈가 가루처럼 얻어맞아서 부서져 죽는 과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 인도의 백성들이 부처님 당시에 상당히 큰 사건으로서 신통제일인 상수제자, 10대 제자가 그런 업을 받느냐고 많이 의아해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업보를 받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행이 아란이 되고 목련존자가 이제 도를 닦아서 그런 업보로 돼서 이 생에 다시 태어나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 10대 제자가 돼서 아란이 됐어. 아란이 되면은 저기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었지만은 그 생에서 오욕죄는 안 돼요. 그런데 오욕죄는 이제 무거운 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에서도 역시 뼈가 가루처럼 부서지는 과보를 면할 수가 없었다. 신통제일인 목관련존자, 목련존자도 부모를 살해한 오욕죄는 면할 수가 없었다. 아란이 되었어도 오욕죄는 면할 수가 없다. 아란이라도. 라는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보를 받는 순서에서 무거운 업은 마치고 습관적, 두 번째 받는 업이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두 번째 먼저 업이 익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정도란에 이런 데 보면은 임중에 다다라 지은 업이 더 세다, 강하다. 또 보통은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더 많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더 이제 먼저 받는다, 업이 강하게 받는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업이 먼저 과보를 받느냐. 많은 업 가운데 재생 연결식 일으키는 생산업으로 간다. 재생연결식으로 간다는 건 업을 지었는데 소멸되지 않고 다음 세로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업이. 습관적으로 지은 업.
해롭거나 유익한 업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업을 짓는 행위.

습관적인 업은 일상적이지 않은 업보다도 먼저 무르익는다. 일상적이지 않는 업보다도 습관적인 업이 먼저 익어서 과를 받는다. 청전도론에서는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죽음 직전에 지은 업보다도 강하게 한다 했는데 다른 데서는 죽음에 직전에 지은 업이 습관적인 지음보다도 앞선다고 그래요. 근데 청정도론에서는 습관적 지은 업이 죽음 직전의 지은 업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습관적 지은 업을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생산하는 순수로 보면 죽음 직전의 지은 업 과부를 먼저 만들기가 쉽다는 얘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마치 문에 가까이 서 있는 힘없는 소가 문에 빨리 문만 열면 뛰쳐나갈 때 갇혀있는데 문을 열면 힘없는 소가 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힘센 소보다 밖으로 나기 쉬운 것과 같다라는 말씀. 불행한 업. 습관적으로 짓는데 불행한 업이 있는데 과섭 부처님 시대에 과거 칠불에 과섭 부처님이 계셨거든요. 한 비구가 불자로부터 네 가지 필수품을 공양받고 신구의 삼업을 자제하지 못해. 이제 공양은 받았어. 근데 선지식이나 복전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요. 우리 불자님들. 왜 스님은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하느냐. 청정하기 때문 그래요. 보시를 받아서 청정한 수행을 해서 축원해주고 법문해줘서 중생을 제도하고 유익중생하는 업을 짓지 않고 공양만 받아먹고 공부지 않으면 그 업이 엄청 크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스님들이 저도 그래요. 나이 19에 빈손으로 와서 옷만 거치고 와서 60년 가까이 부처님 탁자밥만 먹고 살면서 뜨신 데서 먹물옷은 옷이라고 하지만 에? 여름에 옷이요 겨울에 그런 그 무명옷이 됐던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공양을 받으면 무조건 축원해줘라 두 번째 법문해줘라 그게 남방불교에서는 아주 축원해주고 법문하는 게 그러지 않으면 빚이 된다 신도들한테 보시받고 축원해주지 않고 공부해서 청정심으로 깨달아서 법문해주지 않으면 그 빚은 다음 생에 다 갚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섭 부처님 과거불 시대의 한 비구 스님이 공양은 많이 받아먹었는데 신구의 삼업을 자제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계 를 생활하지 했어요. 잘못된 생계라는 건 먹고 사는 문제를 막힘막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과보로 수백 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받았다. 지옥에서 벗어난 다음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아기는 목은 가는데 배는 태산 같다 했잖아요. 먹으면 불로 다 변하고 그래서 온몸에는 불이 붙고 형상이 나타났고 그 고통 때문에 그는 힘이 없이 울부짖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행복한 업 얘기죠. 지금 불행업 비구스님 얘기고 불자인 담니까 거사님 이야기. 우바세 거사님 이야기. 불자 제가자. 그는 습관적으로 붓다와 승가에 보시공덕을 지었다. 많이 죽음의 시간이 되자 그는 습관적으로 지은 유익한 업 때문에 여섯 세계의 천신들이 그를 영접하려고 빛나는 마차를 몰고 오는 것을 보았다. 평소에도 그는 그 보시를 하면서 제가자로서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염원했다. 그가 도솔천을 선택한 것은 모든 보살들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 부처가 되기 위한 마지막 생을 보내는 곳이기 그곳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습관적인 업은요, 우리가 습관적인 직업, 살생직업, 습관적으로 모든 그 미물이라 해서 막 잡는 거, 습관적인 업, 취미를 낚시 취미 갖는 거, 습관적으로 욕하는 거, 응? 습관적으로 도박하는 거, 습관적으로 술 마시는 거, 이 업이 무섭다는 거요. 예. 그래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이 먼저 하면 자꾸 거짓말이 든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도둑질 자꾸 하면은 바늘도둑 하다가 나중에 소도도둑질 한다. 그래서 습관적인 업이 두 번째 무거운 업으로서 보호를 빨리 받는다는 이야기. 죽음에 다다라서 임종 때 지은 업. 이건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임종 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다다라서 한 생각이 지옥과 극락을 가른다. 그래서 제가 반려견을 키우는 엄마가 다른 사람은 반려견 안 좋아해. 죽음에 다다라서 다뭐 마음은 방아차고 가면서 저 강아지를 내가 죽으면은 응? 끌려가서 죽을 텐데 애처롭게 생각하고 눈을 감으면 강아지 된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많은 그런 그 교재에서 보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자주 쓰는 얘기인데 봅시다. 지금 근처에 다다른 업은 죽음의 시간이 아주 선명히 떠오르는 일상적이 않은 업이다. 그런데 죽음에 다다를 때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 거. 지금 저 강아지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하고 그 생각만 선명히 떠올라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것만 생각해. 살아서 좋은 일 했던 것만, 나쁜 업 생각했던 건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불을 하고 가실 때 임종할 때 옆에서 염불을 해주고 그래야 딴 생각 안 낸다는 거예요.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일상적인 아닌 업은 그 자체가 습관적인 업을 제압할 만큼 충분하지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의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평범하지 않은 업을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평범하지 않은 업을 해석하지 않는다면은 그 선명히 해석하는 행위는 습관적인 업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다라는 거. 이제 죽음의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떠올리는 업을 습관적으로 제했던 업이 떠올리니까 그걸 떠올리지 않으면은 그걸 떠올리면은 그게 힘이 있어가지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그 업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범하지 않은 업은 과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에 의지해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주죽음에 다다라서 그러한 그 나쁜 생각, 나쁜 업을 지은 걸 자꾸 떠올리면요, 선정을 지은 또 불자로서 좋아요. 선정을 닦은 그 염불은 공덕이나 백팔배라 그 삼천매 했던 게 이런 게 이제 있어. 근데 오무관업이 없어, 무관업이 없어. 임종각계의 지은이 먼저 작용한다. 그러니까 오역제만 지치지 않으면 선정의 마음이 무거운 업이 있더라도 오역제만 아니면은 임종에 가까이 지은 업이 먼저 작용한다는 것이 선정의 업이 작용해서 나쁜 곳에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마치 문에서 멀리 있는 사람보다 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와 같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임종에 다다라서요. 제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임종각계의 지은 업은 다음 생으로 가는 문인 죽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과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위에 가실 날이 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노령 인구에.
다른

없어요. 내가 과거에 오역지 말고 오역지만 말고 나쁜 일을 많이 했어. 그럼 이제라도 선업을 짓도록 법문하고 깨우쳐주고, 그렇게 많은 업을 지었더라도 선업을 지금부터 공덕을 짓는다면은 응? 좋은데 갈수 있더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타 스님 외조모도 70세에 비구니 스님이 탁발을 와가지고 탁발을 많이 받았어. 그 집이 부자였거든. 그런데 당신은 앞으로 남은 생에 남아미타불 염불을 안 하면은 죽어서 업이 된다 했어. 구렁이가 된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응? 그래가지고 70부터 80, 10년 동안 남아미타불만 불러가지고 7일장을 하는데 그 집에 방광을 했다는 거예요. 시신이 있는 동안 7일 동안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죽음에 다다랐을 때 남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극락세에 간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래요. 죽음에 다다라 지은 업. 응? 죽기 전에 남아미타불 10번 불리면 극락세에 간다. 이 임종각계의 지은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죽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을 수가 있다면 악처에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앓고 자다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9988 동안 좋은 성공운동 치고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앓다가 깨어있을 때 돌아가세요. 자다 돌아가시면은, 그것도 의식이 없을 때 돌아가시면, 깨일 때 의식이 없이 가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다 가는 게. 근데 보통 홀로 사시는 우리 저 연세 되신 분들이 연락 안 되고 그러면 가고 안 되면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게 누워서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참 고혼이 된다. 이룰 곧자 고혼. 애혼. 애초록에 죽었다. 애혼. 그렇게 갈라니, 너뭐 부모 자식들이 많아도 못 가가니 약간 원한이 될수 있고, 그래서 애혼, 고혼, 운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모실 때꼭 애혼, 고혼, 운혼을 꼭 크게 부르면서 축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정신을 바짝 차리고 염불하고 수행했던 거, 좋은 일 했던 거, 그것만 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자기가 지은 선업을 떠올리면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태어날까지 선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죽기 전에 그러한 깨어있고 염불을 하고 갈수 있다면 평소에 그러한 수행을, 염불을 깨달음에 갈수 있는 모든 부처님의 수행, 뭐 명상도 좋고, 뭐 선도 좋고, 선정도 좋고, 108배 사경 이런 걸 꾸준히 해온 사람이 되지, 어지간히 하는 신용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아라한인 그런 그 소나존자, 아라한이 됐는데 소나존자라고 그 아버지 이야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냥을 이제 업으로 삼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 저희 어렸을 때도 겨울 되면은 사냥 나가서 그걸 팔아다가 이제 생계 유지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꼭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그분이 가실 때 겨울에 노루를 많이 잡아오시더라고. 근데 가실 때 결국은 당신이 노루를 보고 쏜 총이 당신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옆에서 못 봐서 모르는데, 터널이 자기 뱃속에 들어가서 가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취미라도 사냥 취미 갖지 말고
낚시 취미 갖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또한 번은 이제 낚시 가고 오토바이 타고 낚시 가다가 교통사고로 또 피를 내고 가시더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취미도 좀 습관적인 그런 취미도 좀 좋은 거 가지라는 거예요. 자, 손아존재 아버지 이야기. 이제 부친도 이제 생계 유지를 이제 사냥으로 했어요. 죽음이 임박하자 큰 개들이 자신을 물려고 하는 상상이 자꾸 보였어요. 강아지 이제 모여와가지고 이제 짐승을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들아, 아들아, 쫓아라, 쫓아라. 이제 그걸 저 강아지 포수 이제 사냥하던 게 떠올리니까 이제 쫓아내라, 쫓아내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선화존자는 지옥에 태어날 표상임을 알고, 아,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가겠구나. 사냥한 죄로, 살생한 죄로. 그래서 아라한이 된이 선화존자는 아들이 어찌 아버지를 무간지옥에 갈수 있게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불탑에 꽃고양을 올리고 아버지를 탑 아래로 모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심과 하느님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꿈도 안 좋고 그런 현상만 보이고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죠. 그래서 우리 아들 아라한인 소나존자가 하라는 대로 예배를 올리는 순간 개가 아닌 개가 환상으로 쫓아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사라지고 천녀들의 하늘에서 나온 천신들이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나존자는 천상에 태어날 표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들아, 비켜라, 아들아, 비켜라. 너의 새 엄마들이 온다. 천녀들이 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새 엄마들이 온다. 라고 꿈 깨린 듯 말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서 천상에 태어났다. 사냥을, 그 오역죄는 아니죠. 그 사냥이란 습관적인 업이 됐던 죽음에 다다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그러거든. 그래서 이처럼 살면서 악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죽음에 임박해 큰 선업을 짓는다면 죽음에 다다랐을 때라도 아까 일타승 외조모 얘기도 했어요. 10년 동안 나무아미탑을 찾아가지고 구렁이로 태어난 업을 벗고 일주일 동안 방황을 했다는 말씀. 그래서 이 소나존자 아버지도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말년에 이렇게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선업을 짓는다면 선처에 태어날 수가 있었다. 라는 말씀. 죽음 근처에 해로운 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왕, 말리카 왕비 이야기. 코살라국, 인도에서 제일 큰 나라였죠. 말리카 왕비 이야기. 불자로서 매일 궁에서 왕비 이야기입니다. 왕. 500명의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어요. 매일 불자인 말리카 왕비가. 매일같이 500명에게 공양 올리면 쉽지 않죠. 그녀가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다. 습관적으로 존일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그녀는 마음을 저게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응? 그녀가 지은 평범한 해로운 업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업이. 지은 업이 그렇게 습관이 지은 업이 많아도. 그래서 이 그녀는 이게 지옥에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하지 않은 해로운 업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어서 그 힘이 아주 약해졌기 때문에 지옥에서 7일이 지나자 그녀는 지은 습관적인 업의 힘에 의해서 그 힘이 모두 사라졌다. 선근 공덕을 많이 지은 공덕으로 죽음의 근처에 와가지고 나쁜 업을 지었던 것이 그것이 소멸됐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천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다.
죽음에 이르러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죽음에 이르러서.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지은 훌륭한 행위를 떠오르게 하거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좋은 생각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리 불자들은 나이가 든 연세 드신 분을 위해서,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서 지은 훌륭한 행위를 떠올리게 해라. 임종시에 맞이해서. 그래서 화엄경에 연불삼매 필경물, 명존유 생불전, 권피인전 권연불, 임종을 맞이한 사람을 위해서 연불하라고 권하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좋은 생각이 다음 생을 가르기 때문에 해로운 업을 습관처럼 지은 자는 임명종시에 유익한 업을 회상하도록 해야 한다. 해로운 업을 습관처럼 지은 자는 임명종시에 유익한 업을 회상하도록 해야 된다. 습관적인 업이 돼서는 지옥에 간다. 혹은 유익한 업을 기초로 하여야 된다. 그들이 지은 업 대신에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얘기인데, 죽음의 근처에서 해로운 업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생 살다 보면. 그런데 죽음에 다다라서는 좀 나쁜 업 생각하지 말고 좋은 성공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사는 것만 떠오르도록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전연연불, 연불을 본인이 못하게 옆에서 가족들이 불러줘야 돼요. 돌아가실 때 울지 말고 연불을 큰 소리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딴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나쁜 생각 했던 거안 해요. 누구를 왜 저기 저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고 죽을 수 있는 게, 왼수를 못 갖고 준 것도 억울해요. 그러면 좋은데 못 가요. 임종연불을 해줘요. 임종연불이 상당히 중요한 게, 제가 임종연불을 많이 해드렸는데, 가시기 몇 개월 전에,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그건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가셔서, 가실 준비들을 안 해요. 모든 분들이. 가실 때 보니까. 그래서 그 부모를 두신 자녀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실 준비를 안 하세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벌써 사형선고가 떨어졌거든요. 3개월 못 갑니다. 한달못 갑니다. 그런데 가실 준비를 하시고 가야 편안하게 가시는데 가실 준비를 안 하셔. 그래서 이제 임종연불 해주세요 하면 저는 가셔서 손 붙잡고 법문을 해줘요. 그런데 당신은 돌아가시기가 되게 죽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막말하지 않고 애들로 둘러서 얘기하죠.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서 혹여 살아나셔야 되는데 살아나실 수도 있지만 돌아가실 거에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불 하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가시야 언제 갈지도 모르니까 사람은 모르잖아요. 가실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가시고 난 뒤에 참 고맙습니다. 임종연불이. 스님이 가셔서 그런 법문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가실 준비를 합디다. 가실 때 편안하게 갔다는 거요. 임종연불 중요합니다. 스님 모셔서 할수 없으면 가족들이 불자로서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래서 저는 임종연불 가서 수계식도 해주고 불명 없으면 불명도 지어드리고, 불명을 가지고 저승에 가는 거와 불명 없이 가는 게 차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불명을 수계식을 자시해서 의식이 있어요. 임종에 하는 의식이, 임종연불에 수계를 해주고 법문을 해주고. 여기서 또 사자에서 바르도 테두리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하는 이유는,

사자의 서가 발효도 되돌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요. 업이 많아서 무거운 죄를 지옥에 갈 사람도 가족이 49일 죽음신 동안 사자의 서를 독성해주면 무거운 죄가 사해서 죽음신에서 나쁜 업이 아니고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 바루도는 죽음신이란 얘기고 테두리라는 얘기는 해탈한다. 죽음신 기간 동안 나쁜 업을 지었어도 죽음신 기간 동안 독성을 잘해주고 염불을 잘해주고 좋은 법문해 주면 테돌 생사 해탈한다. 좋은 곳에 간다라는 얘기가 사자에서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염염불 염불해 줘라. 임정염불해 줘라. 스님 모셔서 하든 본인들이 하든 그걸 꼭 해라. 사자의 서를 독성해 줘라. 49일 동안의 중음신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마지막 이미 지은 업에 따라르긴 게 한데 이것은 이미 지은 업도 이 생에서도 받고 다음 생에도 받고 다음 생에도 받고 지은 업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지은 업이 꼭 받는다는 얘기 놓치지 마시고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희석시키는 건데 자기의 나쁜 업을 희석시키는 거 제가 안구따라 니까야로 알고 있는데 초기 불전에 안구따라 니까야의 113번 경 맞을게요. 113번 경, 소금덩이 경에 소금 종지 경, 소금 종지, 소금 그릇 경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마무리 지으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소금,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소금덩이를 조그만 물에 넣어서 먹으려면 짜서 못 먹는다. 그런데 소금덩이를 많은 물에 넣어서 먹으면 적당히 맛이 있어서 마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나쁜 업을 많이 지었어도 좋은 업을 지으면은 짜서 못 먹는 소금덩이 그런 업도 마실 수 있는 물이 될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이제 제 습관적인 얘기인데 물을 데워가지고 죽염을 넣어서 타먹는데 그게 잘못하면 짜요. 그 양을 태우는데 물을 저기 조금 넣으면은 짜서 못 먹어. 근데 물을 좀 많이 넣어서 섞어서 희석시키는 거예요. 나의 나쁜 업을 좋은 업을 죽을 물에 비해서 많이 해서 희석시키라는 얘기예요. 소금덩이 경, 소금 종자기 종자 경. 소금 그 종자기 그종경그 얘기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물 먹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맞게 알맞게 타기가 쉽지 않아요. 양을 정하는 게. 그래서 이 소금덩이 경우는 나쁜 업을 많이 져도 좋은 공덕을 많이 져서 죽을 무렵에 다다라서 나이 들어 다다라서 많이 하면은 나쁜 업을 희석시켜서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에 진행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ARS 060-800의 7000번을 공들여 정성껏 눌러서 복된 생활에 보탬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흉.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0: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0: 오늘은 사찰 음식 장인 해범 스님을 만나러 사찰이 아닌 대학로로 나왔습니다.
1: 사찰시 카레를 만들어서 판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카레로 인해서 행복, 이 더운 여름에 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그렇게 해서 따 보세요.
0: 잘라 보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1: 네, 고추를.

0: 따뜻한 절밥 한 끼에 담긴 정성처럼 오늘 전하는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밝힙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희 음식은 네.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지 구이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는 뭐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네. 간장하고 조청, 들기름 이렇게만 사용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를 들기름에 얼마나 잘 맛있게 구워내는가 이제 네.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가지는 그냥 이렇게 통통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좀 두툼하게.
0: 네, 두툼하게.
1: 조림이다 보니까.
0: 네.
1: 한번 돌려서.
0: 자, 여기는 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간을?
1: 여기요?
0: 네.
1: 소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아, 간장에 맞습니까? 간장에 네. 조림이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여기에는 간을 하지 않고 그냥 들기름으로만 잘 구워 주면 됩니다. 가지 요리가 일본에서는 튀김으로 굉장히
1: 맞아요.
0: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가지 요리가 굉장히 이렇게 상품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고급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를 갖다가 튀김을 잘하는 법을 한번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1: 아, 튀김이요?
0: 네.
1: 일식하는 정호영 셰프라고 아십니까?
0: 네, 네? 가끔.
1: 약간 통통한
0: 네, 네.
1: 중학교 동창인데 일식을 하다 보니까 튀김을 굉장히 잘해요. 그 정호영 셰프님이
2: 네.
1: 튀김의 달인이에요. 튀김 게 아니라 손가락이 막 들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2: 아, 그때는 좀 그 추울 때만.
1: 아, 추울 때만. 네.
2: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1: 그 친구한테
0: 네.
1: 튀김 요리를 제가 배웠습니다.
0: 아, 그런 잘하시겠네요.
1: 네, 가지로 튀김 요리를 하면은 겉에만 바삭하게 익히게 되면 속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0: 네,
1: 가지가.
0: 맞아요.
1: 그래서 가지가 튀김 요리로 되게 잘 어울려요. 스님은 이 사찰 음식 하시면서
0: 네.
1: 재료를 고르실 때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세요? 뭐 제철이라든지 뭐 음식과 재료들 간의 조화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쪽에 좀 방점을 두고 계세요?
0: 그 이제 사찰 음식의 기본이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1: 네네.
0: 태우셨다. 태우셨어요.
1: 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아, 좀 탔네.
0: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찰 음식을 만드는 좀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1: 네네.
0: 이런 색감 뭐 이런 조화 이런 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이제 이렇게 잘 구운 다음에 저희가 간장하고 조청하고 좀 이렇게 자글자글 끓일 거예요.
1: 아...
0: 간장을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다시 회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청을 끓이다가 간장을 이렇게 넣으셔서 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보니까
0: 네.
1: 조청을 다 넣으면 많을 것 같아요.
0: 네. 충분히 끓여주셨으면 불을 끄시고 가지를 한번 덮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다 넣을까요?
0: 네, 넣어주세요.
1: 스님, 아까부터 이제 거의 제가... 제가 다
0: 아, 많이 배우고 가시니까 아, 좋잖아요, 그렇죠? 네,
1: 교수님.
0: 이 음식은 그 몸에 배어야지만
1: 맞아요.
0: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1: 지금 뭐 이 정도 졸여졌습니다.
0: 네, 좋아요.
1: 네,
0: 네 그럼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구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가지를 들기름에 노릇하게 구워 고소한 풍미를 가둔 뒤 조청과 간장만으로 조림 과정을 거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가지 하나만으로도 깊고 진한 기분 좋은 풍미의 사찰 음식을 완성하는 지혜를 경험했다.
1: 다음 요리는 뭔가요?
2: 네, 이번 요리는 그 입맛을 돋구는 전체 요리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지와 채소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가지 채소 말이입니다.
1: 아, 가지 채소 말이.
2: 네, 입맛을 돋구는 음식이다 보니까 네.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1: 아,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2: 네. 또 채소만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콩으로 만든 콩햄이라는 것을 오늘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셰프님께서 이것도 기름 넣지 않고 프라이팬에 볶아 주시면 제가 가지를 네. 이제 이렇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어떻게 자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1: 잡고
2: 네,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1: 아, 움직이지 않게
2: 네,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요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일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밀어서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음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는 가지를 올려서 가지는 수분만 네. 날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이잖아요.
1: 그러니까
2: 말아질 정도만 이렇게 불을 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그냥 가지로 하면은 끊어질 수가 있을
2: 네,
1: 것 같거든요.
2: 네, 그렇죠. 그리고 잘 말리지도 않아요.
1: 네, 맞아요.
2: 자, 그러면 셰프님 하시는 동안 제가
1: 네.
2: 이 파프리카를 좀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0: 이렇게 가지에다가 유분은 원래 잘 사용하지 않는데 네. 새속의 맛을 조금 느끼시라고 그 이런 조림 유분을 사용해요. 네. 가지를 이렇게 위에 올리시고 갖가지 채소를
1: 올리고
0: 네,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시고 무수는 넣으시면 좀 쓰니까 네. 3개에서 한 5개 정도

0: 그러면 아. 이렇게 유부 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조화롭죠.
1: 와.
0: 그래서 이렇게 유부 마리가 되었습니다.
1: 너무 이쁩니다.
0: 네.
1: 저도 한번 네. 말아보겠습니다.
0: 네, 셰프님도 한번 말아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새우 넣고 버섯 올리고 콩햄 넣고 그럼 다 넣나요?
0: 네.
1: 네.
0: 한번 말아보시면 됩니다.
1: 찢어지지 않게 약간 타이트하게.
0: 근데 말면서 드시고 싶으면 찢으셔도 돼요.
1: 아, 네.
0: 네.
1: 아, 유부가 이 맛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은
0: 맞아요.
1: 기분입니다. 네. 스님, 이거 말았습니다.
0: 네. 이렇게 예쁘게 놔주시면 돼. 잘하셨습니다.

0: 기름을 두르지 않고 담백하게 구워낸 가지에 유부와 파프리카, 콩고기와 무순을 함께 말아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기름기 없는 가지 본연의 깔끔함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다채로운 재료들의 색감 조화가 돋보였다.
1: 마지막 요리 네. 설명해 주시죠.
2: 저희 오늘 그 방안잎 고추 장떡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방안잎 한번 이렇게 와.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1: 이게 방안잎이구나. 네. 와.
2: 네.
1: 향이
2: 참
1: 너무
2: 좋죠.
1: 강하면서도 향기롭네요.
2: 네. 와. 그래서 이제 절집에서 이렇게 향채 나는 거, 뭐 방아, 제비, 산초 이런 것들을 먹는 이유는 절집 생활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네. 특히 여름에는 세균들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신료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여름에 이렇게 부쳐 먹기도 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름에 많이 나는 이 풋고추하고 네, 그다음에 방안잎하고 같이 해서 장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네. 자, 그러면 네. 풋고추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씨까지 그냥 사용할 거예요.
1: 씨까지?
2: 네. 씨가 건강하면 씨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1: 이렇게 뒷날로.
2: 뒷날로. 방아잎을 좋아하실 경우에는 네.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그냥 향만 좀 내고 싶으면 내셔도 돼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조금.
1: 간장. 버섯이 들어가니까 이 방아잎, 고추, 그 다음에 이 선명한, 굉장히 선명한 재료의 네. 역할을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2: 장떡에 중요한 건 그 고추장하고 된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사용할 된장은 고로쇠라는 그 고로쇠 나무의 수액 네. 있죠? 네. 첨가해서 만든 된장이에요. 그래서 그 된장하고 고추장 또한 뭐 집에서 담근 고추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추장하고 된장을 풀어 볼까요?
1: 네. 물을 좀 넣어서 할까요?
2: 그래서 여기에서 빛깔이나 간을 좀 맞추시는 게
1: 그 원래 장떡을 만들 때 된장이랑 고추장을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2: 네, 맞아요. 괜찮죠?
1: 와, 진짜 된장이 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안 짜요?
2: 별로. 네, 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밀가루하고 네. 같이 넣으셔서
1: 넣고
2: 네, 이걸 넣고 와. 한꺼번에 넣

0: 넣지 마시고
1: 밀가루에 고추장이랑 된장
0: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넣으셔서 반죽이 이제 고추랑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묽게 하시면 나중에 네. 물이 나와서 네,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버섯도 적당히 넣고 이야. 고추 다진 것도 넣고 이게 고추 방아 장떡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0: 네,
1: 같습니다.
0: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아는 향을 위해서 이제 기호식품이니까 적당히 넣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1: 방아 향이 너무 싫다.
0: 네,
1: 나는
0: 그러면 깻잎을 넣으셔도 돼요.
1: 아, 깻잎. 네. 깻잎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되직하게 만드셔서 이제 들기름을 넣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서 얘는 뒤집을 때 충분히 눌러 주셔야지 네. 얇게 붙일 수 있어요.
1: 네, 네.
0: 마음을 잘 다스리듯이 한번 꼽아 보세요.
1: 네. 익기 시작하니까 방아잎 향이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장떡이 다 완성되고 있어요. 마지막 사찰 음식 고추 방아잎 장떡이 완성되었습니다.

0: 방아잎의 강렬한 향에 된장과 고추장, 표고버섯이 어우러져 감칠맛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짜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풍미에 균형을 느끼게 해준 사찰 음식이었다.
1: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2: 아까 다섯 가지 사찰 음식을 만들었는데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이 또 몇 개 늘었네요. 간단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가 만든 다섯 가지 음식과 더불어서 네. 이제 이쪽에는 요즘 취나물 네.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나물 취나물하고 도라지가 제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라지를 유자청에 이렇게 살짝 묻힌 것을 한번
2: 유자 보이네요.
1: 네, 내놓아 봤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이에요. 그래서 네. 한번 이렇게 같이 공양할 수 있도록 한번 차려봤습니다.
2: 네. 이것도 콩고기가 들어있는 에피타이저로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간이 뭘 찍어 먹지 않아도 적절하게 괜찮지요?
2: 맞아요. 네. 유부가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감싸주고 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파프리카가 진짜 너무 아삭하네요.
1: 그죠? 네.
2: 그리고 콩고기가 네. 되게 잘 어울려요.
1: 콩고기가요?
2: 네. 네. 에피타이저로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 린 가지는 식어도 맛이 괜찮죠?
2: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청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달지가 않네요. 두께감 있게 썰어서 부드럽긴 한데 입에 씹히는 식감도 좋고 채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이 이렇게 맛있는 맛이

0: 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1: 아주 진한 맛이 나죠.
0: 네.
1: 예, 채소하고 채소물에서 채소를 네네. 볶았을 때 그 들기름에서 나는 맞아요. 끈끈한 맛하고 고소한 맛하고 어울려져서 진국이 나온 것 같습니다.
0: 처음에는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게 너무 짜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짜지 않네요.
1: 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처음에 고추장하고 된장을 먼저 풀어서 간을 맞아요, 먼저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실수 없이 짜지 않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0: 아, 너무 맛있습니다. 스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스님한테는 오랫동안 사찰 음식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제 그래서 네. 요 묵은 김치찜, 네, 들기름 묵은 네. 김치찜인데요.
0: 네네.
1: 예, 저희가 출가를 하면 누구나 처음 첫 발자국은 어려운 것처럼 강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0: 네네.
1: 처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단체 생활이고 맞아요. 하니까 좀 부딪히는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었는데 후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부엌을
0: 네네.
1: 그 후원을 담당하는 3학년 선배 스님께서 요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을 만들어 주셨어요.
0: 아~
1: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렇게 입에 맞는 맛있는 그 김치찜을 먹음으로 해서 뭔지 모르게 굉장히 힘을 받고 저한테 어떤 것이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항상 이 선배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묵은지 김치찜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지는 못했 네. 왜냐면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네, 걸리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셰프님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0: 네.
1: 네, 그때 그 맛을 잘 재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0: 무도 정말 잘 어울리고 또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어서
1: 네.
0: 너무 조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진짜 맛있네요.
1: 네.
0: 아, 이렇게 소중한 음식, 소중한 사찰 음식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보통 주로 이제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찰 음식을 만드실 때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은 많이 먹어봐야 돼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쵸?
0: 네.
1: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전통과 또 지금 현대인에게 맞는 사찰 음식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찰 음식 이라는 게 음식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희 지금 스님들께서 하시는 사찰 음식은 음식에 부처님의 생각이나 사상을 잘 이렇게 깃들여서 마음을 갖고 하는 음식으로
0: 네.
1: 사찰 음식에는 불교의 정신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 밥상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1: 뭐든지 다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근데 사찰 음식은 보시면 그래요. 오늘 만들어 보셨잖아요.
0: 네.
1: 자르고 볶고 볶은 다음에 거기에다 또 양념을 해서 찌고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낸 음식은 몸에도 그렇게 건강한 음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림의 미학, 그래서 천천히 만들어서 그 재료를 갖고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0: 네.
1: 앞으로도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생각하는 사찰 음식은 대중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 음식을 통해서 불교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종교가 아니고 맛있고 행복한 종교라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사찰 음식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제가 사찰 음식을 하는 이유도 많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찰 음식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1: 해범 스님과 함께한 사찰식 카레 봉사 활동을 통해 온정 나눔이 진정한 요리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수월함 텃밭에서 수확한 제철 재료를 통해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여름 사찰 음식 한 상에 대해 알아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의 4년 발자취를 총망라한 성과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자료집은 불교가 시대의 아픔에 어떻게 화답하고 소통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기록입니다. 장병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불교계와 군부대가 손을 잡았습니다. 태고종 청년사와 육군 제1보병사단 쌍용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연화사에 대학생 100여 명을 위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스님들과 청와대 자원봉사단 불자회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에 나서며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보탰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대홍수로 큰 피해를 당한 네팔 현지에 다녀온 선일 스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장 선일 스님에게 피해 상황과 불교계의 지원,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9월 28일 조계종 제38대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제37대 집행부의 4년 발자취를 총망라한 성과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자료집은 불교가 시대의 아픔에 어떻게 화답하고 소통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기록인데요.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성과자료집은 지난 4년의 굵직한 발자취를 총 9개의 대분류로 나눠 체계적으로 수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장 제도 개선에서는 반세기 동안 묵은 갈등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전액 감면과 전통 사찰 경내 건축물 양성화 등 불교 문화유산의 공공적 가치를 국가제도로 인정받은 역사적 쾌거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2: 전통 문화유산의 활용과 관련된 전통 사찰 보존법이랄지 자연공원법 등 대략 한 8가지 이상의 법령을 저희가 개정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령을 개정을 통해서 전통 문화유산의 활발한 어떤 활용이 이루어지게 돼서
1: 2장 사회소통 약자 지원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화답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와 대학생 식사 지원 청년 밥심을 비롯해 각종 재난 현장과 사회적 약자를 찾아간 자비 나눔의 궤적을 기록했습니다. 3장 전통문화 계승과 불교문화 진흥에서는 보스턴 미술관 사리기증 등 성보 환수의 감동과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의 진화,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개관 등을 조명했습니다. 4장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은 광화문 광장을 달군 대규모 국제 선명상 대회와 선명상 중앙본부 운영 등 국민 마음 안보를 위한 선명상 보급 과정을 상세히 짚었습니다.
2: 선명상과 관련된 대중화, 지금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 때 불교적 명상을 많이 찾습니다. 또 그 층이 마침 또 젊은 층이고 청년 불교의 활성화로 이끌어지는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 5장 천년을 세우다에서는 천일기도 등 경주 열암궁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찾아가는 출가를 비롯해 종단 중흥불사를 담았고 6장 포교혁신과 신행문화에서는 25만 명을 불러모으며 이른바 힙한 불교 열풍을 일으킨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모바일 신도증 보급 등 젊고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2: 나는 절로랄지 또는 불교박람회랄지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불교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준 계기가 되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또 해외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였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방향성이 좀 잘 가고 있구나.
1: 이 밖에도 7장 승가복지와 교육, 8장 국제교류를 거쳐 마지막 9장 조직 개편에서는 30년 만에 삼원 체제를 통합한 중앙종무기관 개편의 결실을 수록하며 미래 불교의 혁신 기틀을 단단히 다졌음을 보여줍니다. 성과 자료집은 총 50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0: 풍부한 시각 자료와 꼼꼼한 부록 구성이 특징입니다. 본문 곳곳에 광화문 성명상대회, 잼버리 지원 현장, 젊은이들로 가득 찬 불교 박람회 등 당시의 생생함을 담은 사진과 통계 데이터를 배치해 글만으로는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종무 성과를 국민 누구나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했습니다. 부록에는 진우 스님의 주요 말씀 원고와 언론 보도, 지난 4년의 주요 연표, 내외빈 면담 일지, 종법령 재개정 일지와 간행물 발간 목록, 소임자 명단까지 빠짐없이 수록해 사료로서의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자료집은 37대 집행부의 성과인 동시에 오는 28일 출범하는 38대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와 말사들이 산사태와 대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을 쾌척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말사 주지 스님들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네팔 구호 성금 총 8,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용주사가 5천만 원, 신륵사를 비롯한 23개 말사가 3,500만 원을 모여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구 구성원이 합심해 성금을 마련해 주셔서 네팔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더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종단의 지원이 하루빨리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군 장병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불교계와 군부대가 손을 잡았습니다. 태고종 청년사와 육군 제1보병사단 쌍용여단이 장병 복지 증진과 안보의식 함양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태고종 청년사가 군장병 사기 진작과 정신전력 강화를 돕기 위해 육군 제1보병사단 쌍용여단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청년사는 지난 21일 파주 쌍용여단에서 장병복지 증진과 안보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단순히 군과 종교 간 교류를 넘어 장병들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주는 정신적 버팀목 역할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3: 군법사들이 그 젊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허약해 있는 마음을 강인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4: 장병들을 보면은 몸은 튼튼해지고 건강한데 사실 마음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 업무 협약에 따라 부대 측은 제3 땅굴과 도라 전망대, 통일촌 일대 등을 아우르는 BMG 안보 견학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에 발맞춰 청년사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분기별로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부대 내 법당인 무선사에 매월 위문금을 지원해 장병들의 신앙생활 여건을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특히 청년사는 장병들이 군복무 중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신전력과 무형 전투력 발전을 위한 특별 인성교육 강사 지원에 나섭니다. 훈훈한 동행 뒤에는 군종장교 법일 스님의 원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무선사로 부임한 법일 스님은 열악한 법당 환경 개선을 위해 장병들의 쉼터로 사용할 방안을 고민하다 상진 스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업무 협약의 계기가 됐습니다.
3: 네, 법일 스님이 우리 스님이 아주 씩씩하고 예, 네. 네, 뭐 법당이 다 허물어져 간다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5: 여단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글자라고 저한테 밝혀주셔가지고 너무 잘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럼 저희 여단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그리고 청년사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잘 맞아서
2: 장병들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고 든든한 병영 활력이 될 두 기관의 동행에 기대가 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추석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업과 취업 준비로 고향 대신 도서관을 지키며 외로운 명절을 맞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이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낼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도심 속 사찰이 넉넉한 한상을 차려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노릇하게 붙여진 전과 송편이 식판 위에 가지런히 놓입니다. 고사리와 취나물, 잡채의 두부전까지. 추석을 앞두고 정성껏 차려낸 명절 음식에 청년들의 젓가락도 바빠집니다. 매주 화요일 대학생들

0: 들에게 따뜻한 점심 공양을 이어가는 연하사 청년밥심. 추석을 사흘 앞둔 어제 연하사에서 대학생 100여 명을 위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연하사 주지 묘장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청와대 자원봉사단과 불자회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에 나서며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보탰습니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은 학생들에게 직접 밥과 반찬을 건네며 응원했습니다.
1: 함께 식사하시고 힘내시라고 저희 함께 왔고요. 요즘 청년들이 매우 어려울 때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싶었고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모두들 화이팅 하십시오.
0: 명절에도 학업과 취업 준비로 고향에 내려가기 어려운 청년들. 연화사는 청년들이 잠시나마 명절의 정취를 느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평소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로 한상을 차렸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학생들에겐 따뜻한 명절을 보내라는 마음, 고향에 가지 못한 학생들에겐 외롭지 않은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 고향 가는 길에 아마 지방에 계신 올라온 학생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향에 가서 또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3: 오늘 연하사 청년밥심에 청와대 자원봉사팀이 전성한 수석님과 함께 오셔서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0: 평소 학식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청년들에게 나물과 전, 송편까지 정성껏 차려진 한상은 모처럼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마음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청년들에겐 든든한 위로가 됐습니다.
4: 아무래도 학생이고 좀 공부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찾아갈 일이 없고 바쁜데 그래서 이렇게 송편도 먹고 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좋네요.
5: 이런 걸 감동을 잘 받아가지고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나물이나 뭐 이런 명절 음식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회에서 뭔가를 받는다는 바탕기이기는 한데 되게 감사한 경험인 것 같아요.
0: 조금 느려도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는 응원을 담은 한 끼. 추석을 앞둔 연하사의 밥상은 청년들의 가을에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6: 지난 21일 경산 갓바위 관음 휴게소 일원에서 주식회사 관음이 주최한 모노레일 유치의 여번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누구나 갓바위에 올라 부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모노레일 유치를 염원하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갓바위 선본사 주지 혜안 스님은 모노레일 유치가 돼 갓바위 부처님을 더욱 편하게 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신봉사단 단장이자 주식회사 관음의 배정숙 회장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갓바위에 올라 부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예선을 거친 장애인 참가자들의 노래자랑 본선과 초대가수 공연이 펼쳐져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충남 부여 대조사가 지역 주민과 신도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가을 산사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대조사는 지난 1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주지 현중 스님, 이용우 부여군수 등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꽃무릇 속에 관음조가 날다를 주제로 가을 산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한 음악회에서 주지 현중 스님이 직접 작사한 노래도 선보여 관객들의 열띤 응원을 받았습니다. 대조사는 이날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이불 25채와 단국대 불교 동아리 장학금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BTN 연불봉사회 지도법사 지허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출가 인연을 맺었던 대조사를 찾아 태평소를 연주하며 지역사회 포교를 기원했습니다. 하얀 메밀꽃이 만개한 동해 두타산 신불사가 제3회 메밀꽃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축제에는 신불사 주지 법조 스님과 부주지 법천 스님, 태고종 강원교구 총무국장 자각 스님, 이동호 강원도 의원과 곽준수 동해시 의원 등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산사 음악회는 건무 공연을 시작으로 경기 민요와 인기 가수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가을 산사를 찾은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0: 법조수님은 메밀꽃이 만개한 사찰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서로 소통하며 마음의 쉼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진해 성흥사가 추석을 맞아 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불교 문화 탐방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20여 명이 참가해 사찰 기본 예절, 목공 체험, 숲길 걷기 명상 등 다양한 한국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도법사 명현 스님은 타국 생활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잠시 근심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했으며 성흥사는 향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특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부타회 광주 불교 사찰 순례단이 지난 19일 무주 안국사와 장수 신광사에서 9월 성지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순례단은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지도법사 지현 스님과 호국 사찰 적성산 안국사 경례를 참배한 후 주지 보룡 스님과 대웅전에서 사시 축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말사인 안국사는 1277년 고려 충렬왕 3년에 창건해 조선시대에는 나라와 백성을 지킨 승군 사찰로 유서 깊은 전통 사찰입니다. 한편 순례단은 화순 법계사 주지 지북 스님과 다음 달 10월 16일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정멸보궁과 동해 삼화사에서 성지 순례를 이어갑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 8월 네팔 북부 라소아 등 인접 지역에 기습적인 홍수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계종은 재난 이튿날 긴급 실무회의를 열고 현장 지원에 나섰는데요. 긴급 구호단장으로 구호단을 이끌고 네팔 현지를 다녀온 조계종 사회국장 선일 스님 모시고 피해 현장과 구호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얼마 전에 네팔에서 큰 홍수가 났었죠. 네. 이 피해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직접 보고 오신 이 현지의 피해 상황 어느 정도였나요?
1: 네, 우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참담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했던 모든 분들이 하루아침에 큰 사고를 당해서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0: 네, 이번 구호 활동은 당장 긴급한 생계 지원뿐만이 아니라 마을이 자립할수록 돕는 지원도 함께 이원화되게 전략을 펼치셨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전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피해 지역에 도착한 곳이 라수아주의 둔첸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피해를 받은, 그래서 고아가 된 또는 이제 가족을 잃은 그런 이제 가구들이 700가구가 돼서요. 700가구에 20일 동안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쌀이라든지 라면, 그리고 식용유, 칫솔 등등 해서 총 11개의 물품으로 구성된 키트를, 생존 키트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 아랫마을도 확인이 돼서 추가로 150가구에 키트를 지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베트라와티라는 지역으로 갔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재건복구가 필요해서 재건복구에 필요한 운반 도구라든지 또는 이제 곡괭이 삽, 그리고 또 안전부들 해서 30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0: 네, 피해 이재민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구호를 위해서 전국의 118개 사찰들이 긴급 모연에 동참을 했는데요.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사찰 그리고 또 불자들의 정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1: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시장님이 저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지역까지 직접 찾아와서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저희 긴급구호단이 처음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물품을 준비하

0: 살아가게끔 도와주신 많은 사찰 그리고 신도분들의 그 정성 어린 손길이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로 제가 스님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같이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네팔에 계시면서 지난 9월 11일에는 카트만두 보우더나트 사원에서 열렸던 티베트 불교 전통의 피해자 추모 의식인 몰람에도 동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추모 의식에도 참여하셨을 때 감회가 남달라셨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0: 우선 카트만두에서 라스와까지 가는 그 길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도로가 유실이 된 상태여서 원래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산악지대를 가는 거였는데요. 보통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걸리는 시간은 11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피해 지역을 생각하면서 염주를 돌리면서 갔었고요. 돌아오는 길도 또한 똑같이 극락왕생을 바라고 유족들이 조금 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이 피해 지역인 둔친시에 갔을 때한 가정이 문이 열려 있는데요. 거기에 추모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의 영정 사진을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49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였죠. 그때 이제 카트만두에 있는 그 사원에서 온난기도에 동참을 할때그 마음이 고스란히 이렇게 깊게 새겨졌습니다. 함께 추모하고 그 추모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같이 염원을 하며 그리고 살아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조속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 네, 이번 긴급 구호 활동을 통해서 이 국경을 넘어선 자비 실천의 의미를 한번더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후속 지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이 대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네팔에, 카트만두에 있는 네팔에 불교 사원 두 군데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저희 나라도 당연히 춥지만 네팔도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겨울을 날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고, 그리고 더더욱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재건복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방향으로 후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의 정성이 계속해서 전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호 활동에 동참해주신 사찰 불자님들, 그리고 또 현지 이재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번에 이 대홍수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나가야 될 재해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이 그리고 이전 세계의 아픔이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되는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 10월 31일까지 저희 아름다운 동행에서 추가 모금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자비의 손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BTN 불교TV도 네팔 현지 지역에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강이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BTN 뉴스는 9월 28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 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죽음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지막 마무리라든지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죽음 이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밝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돌아보자, 이제 일상의 행복을 좀 찾아가보자, 약간 이런.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대의 지혜와 마주하는 시간 시너지의 노정렬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만 좀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은 아직 멀었다는 이유로 좀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잠시 뒤로 미뤄두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잠시 미뤄뒀던 죽음에 대한 생각도 반드시 가져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식견과 통찰을 쌓아온 분들을 만나는 시간 시너지. 오늘은 지난 20여 년간 말기 암환자와 뇌혈관 질환자들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격증을 갖고 계신데요. 신경외과와 방사선 종양학과 더블보드 의사 인천 가천대 길병원의 박광호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제가 더블보드란 말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요. 어떤 뜻인가요, 이게?
1: 이게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의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 말씀한 뭐 상장은 비슷하게 하나의 판처럼 전문의 자격증을 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개의 보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더블 보드.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신경외과와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더블 보드라는 의사입니다.
0: 우리 박 교수님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물론 뭐 두 가지 자격증 많겠지만 신경외과하고 방사선 종양학과.
1: 네, 맞습니다.
0: 신경외과는 좀 알 것 같은데요. 방사선 종양학과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1: 주로 이제 암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항암 치료, 그리고 수술하는 수술 치료, 그리고 세 번째가 방사선 치료가 세 가지 큰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드라마나 TV 같은 데서 보면 네. 뭐 방사선 치료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1: 네, 맞습니다.
0: 뭐 이런 식의 그런 의사가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그쪽 분야 또 전문가시군요. 교수님께서 20여 년간 이렇게 뇌질환 환자분들 또 말기 화환자들의 이 말년을 지켜보셨는데 2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그 죽음, 임종을 지켜본 의사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대부분 뭐 의사라고 해도 죽음과 이렇게 맞닥뜨려 있는 의사들이 흔치도 않고요. 더군다나 이제 신경외과 의사 같은 있을 때는 뭐 뇌출혈, 뇌경색, 뭐 뇌질환 환자만 보아오다가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말기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암으로 죽는 환자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죽음의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하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안타깝다고 네.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사람이 태어난 이상 죽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달려가는데 이제 결국 그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척 하고 지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제서야 아,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나 내 옆에 가까웠었는데 그걸 마치 모르는 척하고 지내오다가 그 마지막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우왕좌왕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당사자들 혹은 뭐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제가 입버릇처럼 해왔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0: 신경외과 의사분들은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0: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것처럼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분은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렇게 뵙는데
1: 예.
0: 그 수많은 이렇게 전문 분야 중에서 두 가지 전문의 자격증을 따신 이유가 있을까요?
1: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는 방사선 종양학과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은 제가 이제 뇌종양 환자 치료에 관심이 많아서요.
0: 네.
1: 그 뇌종양 환자 치료에 있어서 제일 이제 어쨌든 그 최신의 치료 기술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칼안 대고 수술하는 방법들, 뭐 지금 이제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감마나이프라는 그런 어떤 치료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대부분의 경우는 방사선으로 머리를 열지 않고 종양을 없앨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그런 기대들 때문에 저는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로 가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다.
0: 네.
1: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가서 배웠는데 실제적으로는 실은 제가 그때 2년 차때좀 깨달았던 건데 방사선 종양학과 들어가서 봤더니 신경외과에서 하는 수술의 역할과
0: 네.
1: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하는 방사선의 역할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각각의 그 역할이 있는데 그걸 제가 미처 간과했고 지금에서는 실은 그두 개를 어떻게 접목해서 치료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신데요.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떠나서 주름은 없애자. 뭐, 링클 프리, 또 나이를 안 먹는다, 뭐, 안티 에이징, 그래서 외래어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정작 이 데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아직 젊은 축이신데, 이 죽음에 대한 책도 쓰셨고, 오늘 이 방송에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먼저 여쭤봅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게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뭐 이렇게 앞에 무서운 귀신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눈을 질끈 감는다고 해서 그 귀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를 갖다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언젠가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
0: 예.
1: 조금 더 현실을 좀더 직시하고 죽음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나의 죽음의 모습을 그리게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좀더 현실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수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제책 제목이 죽음 공부인데 부제가 똑바로 바라볼수록 충실한 현재의 삶이라는 그런 부제거든요.
0: 똑바로 바라볼수록 충실한 현재의 삶.
1: 예,
0: 예,
1: 맞습니다.
0: 좀 깁니다만 그래도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주제가 담겨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 이렇게 염세주의적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무의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생살 어차피 죽을 거 인생 살아서 뭐 하냐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면은 그 순간 이 세상이 정말 그다음부터는 총천연색으로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0: 네.
1: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말기 암 환자나 이렇게 뇌혈관 질환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
1: 네.
0: 뭐 의식이 있어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정도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
1: 네,
0: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그런 분들에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칼라로 잘안 보이겠군요.
1: 네.
0: 조금 어둡고 탁한.
1: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있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신경외과 전공의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도 보고 있는 환자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0: 네.
1: 삶이라는 게 정말 이게 그 온오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처럼 딱 단순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음과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경계가 어딘가에 좀 그라데이션 지는 것처럼 이렇게 음영이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제 그분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과연 인간적으로 살아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혹은 내 부모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게 되는 것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0: 네.
1: 그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귀결이밖에 없는 것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 주변에 그 의사 동료들 보면은 그렇게 환자들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이 되나? 어쨌든 의사도 사람이고 생물인데
0: 네.
1: 나도 저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환자의 한 당사자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깊게 그뭐 전공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왔던 그런 결론은 지금 그래서 그 결론 자체가 이제 책에서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죽음의 그 과정이라는 게 실은 대단히 고되고 힘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깔끔하게 탁 죽는다거나 혹은 뭐 유언을 남기면서 뭐 우아하게

0: 죽는다거나 너무나도 그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걸좀 알리고 싶었고, 이제 그런 거를 여러 사람들이 알다 보면, 아, 우리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힘들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에 나온 어떤 연명 의료 중단법이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사회적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그렇게 답이 좀 귀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삶과 죽음도 경계가 일도 양단으로 딱 칼로 물베듯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라데이션, 이렇게 점층적으로 섞여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다 보면 단순히 숨쉬고 살아있고 예를 들어서 심장만 뛰고 있다고 해서 그걸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을지
0: 예.
1: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나다운 삶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죽음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지막 마무리라든지 내 주변에 뭐 그런 어떤 고민을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죽음 이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밝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돌아보자, 이제 일상의 행복을 좀 찾아가보자, 약간 이런 좀 약간 주제로 좀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목과 부제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죽음 네. 공부 첫 장은 잘 넘긴 것 같고요. 네.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 박광우 교수님하고 죽음에 대한 공부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저도 막상 저희 할아버지 임종 지켜본 그 순간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실제 임종의 순간을 본 분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1: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현장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현장감이라는 거는 그전에는 막 죽음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뭐 어딘가쯤에 있는 그런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막상 이제 죽음에 딱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할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순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외상 쪽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뭐 갑작스럽게 아침에 출근 뭐 잘 하시다가 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구조물에 맞아서 머리에 출혈이 생겨서 급하게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수술은 보통 두개골 결제하면서 감압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수술의 목적은 단지 그냥 사람의 생명 연장 차원이지 이전처럼 이 다치기 전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수술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수술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분들은 되게 황망하죠. 아침에 잘 출근했다가 갑자기 오후에 수술해야 된다고 의식 없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어휴 우리 아버지 빨리 수술해서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지만.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뇌부종 생기고 재출혈 생기면서 막 뇌가 이렇게 부어가고 입에 튜브 꽂고 콧줄 꽂고 이제 이런 상황이 보다 보면은 중환자실에서 이제 면회를 하면서 그런 어떤 한 1, 2주 정도 지나온 상황이 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제서야 느끼는 거죠. 아,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정말 있었고 이렇게나 가까이 있었구나 내 옆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죽음이라는 거를 그냥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네.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어차피 뭐 나중에 이제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실 거 그 뭐 힘들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티격태격 싸워가면서 살았을까? 저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보다 보면 정말 어차피 죽는 거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세상을 보는 풍경 자체도 좀 한결 너그러워지고 네.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실은 또 현장감의 차이. 아,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가까이 있었구나라는 그렇게 느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또래 같은 의학 공부하신 동료분들 각 전문 분야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아직 한창이신데 이 죽음의 상태를 뭐 수십 번, 수백 번 보신 거고요. 네.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영감을 주셨거나 아니면 내가 이쪽을 조금 더 깊게 연구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1: 뭐 연구라기보다는 그런 계기라기보다는 실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저 환자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무슨 얘기냐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저와 같은 생각을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생각일 줄 알았는데 실적으로 주변 동료 의사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나와 환자는 다르다.
0: 네.
1: 나는 그 병에 걸릴 일이 없을
0: 없다.
1: 거야. 그래서 그분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게 그래야지만 자기 또 정신 관리라 멘탈 관리라든지 혹은 또 객관적인 어떤 뭐 결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술적 내지는 뭐 내과적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건 대단히 지향해야 될 덕목이긴 하지만
0: 네.
1: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엇나가다 보면 환자와 나는 다른데. 이제 이런 관점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렇게 좀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근데 전공의 때부터 시작했던 게 실은 아, 나는 저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저런 선택을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그분들, 제 주변 동료들이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0: 예. 아니, 동료 의사분들이 우리 박광우 교수님 보면 뭐 죽음 박사, 뭐 별명이 있을까요?
1: 뭐 그런

0: 가끔 죽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1: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책을 낸다고 이제 저희 뭐 이 주변
0: 죽음 공부
1: 네, 네 죽음 공부 책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변에서 하나같이 다들 말리더라고요.
0: 왜요?
1: 그 이유가 아니 사람을 생명을
0: 살려야
1: 게
0: 되는 게 의술인데
1: 네, 그런데 무슨 네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게 되냐?
0: 아하.
1: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의외로 이게 사람 의사들조차도 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터부시하는구나라는 생각 그때 처음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삶이란 생명은 좋은 거고 죽음 사망은 나쁜 것이라는 네. 이런 이분법적 선악의 구분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1: 네.
0: 저도 그렇고 아마 보통 분들은 죽음이란 끝이고 종말이고 암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 교수님은 20여 년 동안 그 현장을 지켰기 때문에 죽음 공부라는 어찌 보면 공부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게 죽음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우리나라에서 거의 좀 세속적인 표현도 일타강사신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저희 방송하는 동안에 꼭 알아야 할 핵심 본질 족짓게 강의를 좀 해주신다면요.
1: 죽음 공부라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죽음 공부라는 거는 결국 죽음에 대한 진실, 팩트를 알자라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다양한 죽음의 케이스들이 나와 있어서 네. 그런 어떤 다양한 질병 속에서 죽어가는 환자 혹은 이제 보호자들 속에서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맞을지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뜻으로 저는 이제 간접 경험 차원에서 그 책을 냈던 건데 아. 흔히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아하게 보호자들 속에서 유언을 남기면서 누구누구야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네. 정말 정말 극히 드물더라.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보호자 없이 의식 없는 속에서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못 나눠보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허다하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남은 삶을 연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고 죽음을 한번 상상해보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 괴롭기는 하지만
0: 예.
1: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나의 신념과 가치관에 부합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뜻으로 그 책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어휴, 말씀 중에 아직은 한창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돌이켜보면 제 초중고 동창 중에도 일부는 벌써 세상을 뜬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가족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만
1: 네.
0: 교수님 말씀대로 어느 순간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근데 그거를 미리 좀 생각하고 상상해 보자.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죽음을 미리 상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1: 아, 없죠. 그게 없어서 저는 이제 그 책 속에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늘어놨던 것 뿐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실은 전에 이제 어쨌든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뇌출혈, 뇌경색, 암 환자, 뭐 말미에는 또 파킨슨이나 치매 환자분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한 30몇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0: 예.
1: 이제 그런 케이스들 속에서 한번 이제 좀 불편하지만 한번 책장 넘겨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본 모습, 자기의 죽음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자는 거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좀 상상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실은 계속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일상의 소중함.
0: 예.
1: 그러니까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출근하거나 뭐 어디 뭐 갈 때도 되게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죽음 공부를 제 스스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결론은 같이 말씀 이야기를 나누는 건 이 순간조차도
0: 예.
1: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긴장되고 너무 막 하기 싫어
0: 그런 면이 일부 있죠. 방금이라는 게
1: 예.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 또한 얼마나 즐겁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힘듦 사이에 그 사이에서의 순간순간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
0: 예.
1: 행복 이제 그런 거를 좀 찾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눈이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팔을 뭐 못 쓴다든지
0: 어휴.
1: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라도 죽음을 상상하기 곤란하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행동들이 어느 순간 안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조차 혹은 뭐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부재 이런 걸 한번 좀 뭐 우리가 어차피 뭐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상상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0: 네.
1: 죽음 공부에 대한 연장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꼭 죽음 자체에 대한 상상이나 생각은 아니더라도
1: 네.
0: 우리가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그것 중에서 하나가 약간 고장났다.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저희 대선배 코미디언 중에 조정현 선배님이라고

0: 계시는데 예, 예, 예. 검색하시면 다 나올 정도인데 멀쩡하셨는데 이제 뇌출혈 오셔가지고 지금도 언어가 불편하시고 휠체어 생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언제 자기가 휠체어 생활을 하고 말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꼭 죽음 공부가 아니더라도 네, 네. 그렇죠. 어느 날 눈 떴는데 눈이 안 보인다. 소리가 안 들린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못 움직인다. 지금 뭐 몇 초만 생각인데도 저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죽음이라는 건 그거 넘어서잖아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소소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함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쯤 돼서야 아, 내 일상이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정말 얼마나 소중했나라는 네. 거에 대한 생각이 미치다 보면 굳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죽음 공부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갖다 느끼는 순간 이야말로 뭐 굳이 뭐 대단한 행복을 찾을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의 인생 행복이라는 게 별게 없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우리 스스로 떠서 손으로 식사할 수 있고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고 화장실에서 뒤처리하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정현 선배님의 그 뇌출혈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어떤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0: 그렇죠. 목발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는 분은 휠체어 탄 분이 보기에는 네, 부러운 거고, 그죠? 네.
1: 아.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외래에서 이제 진료보러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내가 이게 안 돼가지고서 힘들다, 어쩐다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실은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한이 없는데 지금 본인이 가지고
0: 있는. 지금 네. 부처님 말씀 같은 거. 네. 위로 보면 뭐라고요?
1: 아,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한이 없는데.
0: 한이 없다. 네.
1: 아.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아유 내가 저 위만을 저걸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 내가 이것만으로도 안 되는 게 어디냐 이제 그런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행복을 좀 깨달으셨으면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죽은 공부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일상의 소중함 속에서 있는 행복을 좀 찾으셨으면 하는 게 이제 그 죽은 공부의 최종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이고 역시 이제 의사신데 이제 철학자의 풍모가 느껴집니다. 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있는 환자분들 이제 소통이 되는 경우에 네.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유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딥니까? 어떤 분은 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다른 분이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수님 말씀하시면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을 얻으실 것 같긴 해요.
1: 네 그렇게 해서 또 가셔서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좋아지셔가지고 또 저한테 또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또 그 또한 또 기쁘죠.
0: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음이 몇십 년 후가 아니라 진짜 며칠 후라고 생각을 하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1: 네. 예.
0: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 전화라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1: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제 책의 말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이 과연 이게 죽고 나면 뭐가 남을까? 혹시 그 생각해 보셨어요?
0: 지난번에 그 생물학적인 죽음 다음에도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사례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가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지만 의식이나 인식이 있을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정말로 뭐 영혼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우주 전체로 봤을 때 나의 자취가 영혼으로 어떤 형식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교수님.
1: 그래서 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죽고 나면 영혼이 남아있을 수 있고 뭐 미지의 무언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미지의 무언가가 당장 나에게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0: 그렇죠. 그거는.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인생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을 그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죽고 나면 나한테 과연 뭐가 남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밖에 안 남는다라고요.
0: 그 아. 살아있는 분들의 머릿속과 가슴에 있는 거죠, 사실.
1: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래서 굳이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내 욕심을 막 채워가면서 막 남들한테 막 해코지하고 막 밟고 올라가서 뭘 성취해서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렇게 해서 올라감으로 인해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네.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억 내지는 뭐 그런 어떤 뭐 기억 속에 남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다 보면 그렇게 삶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살면서도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조차도 집에서는 좋은 아빠, 뭐 좋은 남편, 직장에서는 좋은 선배, 후배로 남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차피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이 날 기억하고 있는 나의 모습밖에 없는데
0: 네.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죽음 그런 것만이 오히려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도구, 방법?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죽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사람들의 기억밖에 없으니까 주변을 잘해라. 약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0: 사실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남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인식.
1: 네, 맞습니다.
0: 참 좋은 사람이었어.
1: 예, 맞습니다.
0: 참 따뜻했지.
1: 예.
0: 아, 몇 번 같이 놀러 갔었는데 참 행복했다. 그렇게 남는 거.
1: 네, 맞습니다.
0: 그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진짜. 예.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해코지한다는 표현 쓰셨는데 막 죄를 막 쌓는다거나 탐욕을 부린다거나 그거 어떻게 좀 가치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세속적 가치를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짓누르고 하잖아요. 사실 살아있을 동안에는. 근데 죽음이란 말씀을 하니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나. 그죠? 악명만 남는 거 아니에요?
1: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이제 그래서 책 안에도 거기 나와 있는 되게 부잣집 사람이 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남을 갖다가 이렇게 해코지에서 이렇게 얻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먼저 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0: 예.
1: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인생 부질없는데 그렇게 해가서 굳이 그 자매였는데 자매끼리 그렇게까지 티격태격하면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죽고 나면 남는 건 뭐 재산을 가져가겠어요. 뭐 권력을 가져가겠어요. 뭘 가져갈 수 있는 것조차 하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는 나를 기억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밖에 없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고 죽어가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딱 그거 하나겠더라고요.
0: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전혀 죽음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태도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이제 오늘만 살면 되는데.
0: 예. 지금 당장 권력을 얻고 큰 부자가 되는 거에만 매몰되면 우리 역사에도 왕자의 난, 형제의 난 많잖아요. 그죠?
1: 예.
0: 만약에 그분들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떤 평판을 받을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어떻게 남을까 생각했다면 그렇게 악행을 혹은 그렇게 탐욕을 안 부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1: 네. 그래서 근데 뭐 이건 또 별개의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남을 불편할 수 있게 하는 용기가 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기도 그런 들더라고요. 또 다른 의미로.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0: 불편은 크게 보면 좋은 의미죠.
1: 아.
0: 악행을 저지르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이제 역사를 바꿔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좀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범인 입장에서는
0: 네.
1: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내 주변 소소하게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어떤 좋은 사람들로 남기고 싶다는 그게 되게 큰 거죠.
0: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두 번쯤은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정말 죽음이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이제 현장에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투병 생활을 작게든 길게든 하시는 분들.
1: 네.
0: 그죠?
1: 예, 예.
0: 말씀하신 삶과 죽음의 경계 안에서 계속 생명을 영위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수님의 그런 영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는 워낙 일상생활이 바쁘고 막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죽음이 없는 것처럼 혹은 죽음이 안 다가오는 것처럼 살잖아요.
1: 예.
0: 어쩔 수 없는 건가요?
1: 근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어쨌든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에는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0: 그 명언이네요, 또 그것도.
1: 그래서
0: 네.
1: 그게 왜냐하면 이제 오토바이 교통사고 나서 뭐 갑자기 머리에 뇌출혈 생겨서 18살짜리 남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고 막 중내산에 하고 막 그런 상황을 보다 보면은 아,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연하게 죽음을 관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제가 봤던 죽음의 그런 과정 속에서는 현장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나 가까이 있다는 걸 알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굳이 이거를 죽음이라는 게 언젠가 오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나는 아니야가 아니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분들이라고 해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뇌출혈이 될 줄 알았겠어요?
0: 전혀 생각 못 하시겠죠.
1: 네.
0: 특히 사고를 당한 경우는.
1: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방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을

0: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야 이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오늘 하루가 이게 정말 당연한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 쓰고 있다가 이렇게 그 건널목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이 철제봉에 다쳐가지고서 머리에 찍혀가지고서는 그렇게 돌아가는 분을 보면서 와 이렇게도 죽을 수가 있구나 싶은 생각을 네. 하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자체가 되게 축복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럴수록 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 스스로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는 죽음 공부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 와 의사이자 철학자가 되실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의술을 영위하는 그 분야가 삶과 죽음이 늘 함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교수님 죽음 공부라는 그리고 부제가 뭐였죠?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시면
0: 똑바로 바라볼수록 환해지는 삶이라는
1: 똑바로 바라볼수록 환해지는 삶 네,
0: 정확한 텀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1: 아까는 충실로 잠깐 들었었는데 네 여러분 저자도 잠깐 부제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제 가족 친지분들도 우리 박 교수님이 이렇게 항상 삶과 죽음의 복판에서 연구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이렇게 또 조언으로 환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라 케이스를 많이 여쭤볼 것 같아요.
0: 네, 어떤 케이스?
1: 뭐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 네. 또 가족분들이 뭘 원했어, 혹은 그분들 유언 내지 이제 담당 의한테도 환자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0: 네, 예.
1: 뭐 저 더 고통 없게 해주세요로도 하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20여 년 이렇게 현장에 계시면서 가장 우리 박 교수님에게 이렇게 순간순간 떠오르는 영감이 됐던 순간들 뭐 하도 많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실까요?
0: 영감이 됐던 케이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되게 드물었던 케이스가 이제 제 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데 네. 그 케이스는 실은 이제 췌장암 환자였고 췌장암 말기암 말기 췌장이 되면 실은 이제 그 췌장액이 새면서 이제 등쪽으로 막 통증이 엄청 심해지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항암 치료 받다가 좀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기가 돼서 그때 정도 되면 통증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마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마약을 쓰게 되면 이제 단점이 이제 마약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호흡 부전이 와서 숨을 잘 못 쉬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실은 그 상태 자체가 약간 가수면 상태가 되게 되는데
1: 가수면. 예. 네.
0: 그래서 뭐 자나 싶다가도 이렇게 탁탁탁 일어나서 깨우면 막 일어나서 좀 대화하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또 자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실은. 근데 이제 그게 통증이 심해지면 그 몰핀 용량을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또 너무 올리면 호흡이 또 떨어지게 되고 의식이 없어지니까 또 용량을 또 너무 못 올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은 보호자들도 대부분 그런 상태 충분하게 알고 있었고 환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몰핀 용량을 올려가면서 보호자들 보는 앞에서 그런 우리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누구누구야 뭐 좀 잘했다 그리고 또 좀 약간 자다가 또 깨우면 또 아유, 누구 왔어 이러고 그렇군요.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실은 통증이 있으니까 몰핀 용량을 조금씩 올리면서 이제 호흡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다가 이제 나중 되면 이제 호흡 부전 때문에 그 기관 사건까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그게 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호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1: 그렇죠.
0: 환자 스스로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걸 또 도와주는 의료진의 그 어쨌든 선행 내지는 자칫 이게 치른 의료 분쟁 내지는 의료법적 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원한다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은. 근데 지금에서야 뭐 연명의료 중단법부터 시작해서 몇 개 이제 좀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서 다 그게 좀 했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몇 년 전까지 있을까만 하더라도 그게 안 됐던 상황에서 그런 어떤 죽음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아유 그래요.
0: 대부분의 경우는 중환자들에서 의식 없이 죽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혹은 의식 없이 갑자기 뇌출혈돼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를 보다 보면은 아 저렇게 죽는 것도 복이구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실은.
1: 네. 사실 이제 그 유명한 IT 업계 스티브 잡스가 이제 췌장암으로
0: 예, 예.
1: 한번 수술했지만 또 나중에 발병이 돼서 사망했잖아요.
0: 네네.
1: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렇게 몰핀 양을 가족들 보는 앞에서 조정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유언 삼아 남기는 말씀을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이 아닌데도.
0: 네, 그렇죠.
1: 아, 저희는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상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평소에도 죽음에 대한 뭐 공부는 아니더라도 생각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 소중한 것들 정말 고마워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극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제 후학들도 가르치시는 건가요?
0: 아, 예, 가르치고 있습니다.
1: 학생들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 하시는지 오늘 마무리 삼아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료 윤리에 대해서 보통 학생들한테 강의를 좀 많이 하거든요. 아, 예. 의료 윤리라는 게 뭐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뭐 소크라테스의 뭐 무슨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요. 뭐 좀 의료 윤리 4원칙 중에서 뭐 이제 뭐 자율성 존중의 원칙, 뭐 악행 금지 원칙, 선행의 원칙, 그다음에 정의의 원칙 뭐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이게 아. 서로 간에 상충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어떤 의료 윤리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제 앞으로 예. 평생 의사로서 고민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꼽는 원칙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자율성 존중의 원칙.
1: 네.
0: 그러니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본인의 어떤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 어떤 권리를 존중해주자는 그런 자율성 존중의 원칙인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나는 더 이상 힘든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 의사로서는 그 원칙에 대해서 선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환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선행의 원칙 내지는 이 환자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나빠질 거를 뻔히 안다는 악행 금지의 원칙을 고려를 하면 이거는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맞거든요.
1: 아, 선택의 순간이 닥치는군요.
0: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상시 가져왔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서 의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확률론적으로 이걸 이렇게 많이 치료하면 좋아지겠다라고 해서 확률론적 제안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다 보니 저는 그 어쨌든 의료라는 행위 자체에 있어서 제일 먼저로 둬야 되는 게 결국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 사람의 선택을 빼고서는 나머지 의료적 선택을 하는 것 자체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의료 윤리 차원에서 그 이런 상황이 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볼래? 라는 식으로 해서 저는 질문을 많이 좀 던져주는 편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환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치료 중단이라든지 연명의료 중단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하겠소? 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흔히들 좀 약간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제 동료부터 시작해서 위 선배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면 대부분 네가 의사하지 나한테 왜 왔어? 너 치료 나한테 안 받을 건데 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환자를 갖다가 비난하고 환자를 갖다가 탓하고 이래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죽음의 그런 과정 속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환자의 몫이고
1: 예.
0: 그런 걸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의사의 어쨌든 그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의사의 역할을 단순히 그냥 죽음이라는 건 정말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고 병이라는 건 정말 치료해야 되고 막 저는 이제 그 와중에 사람이라는 어쨌든 그게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꾸 말씀하셨던 후학들한테 여기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1: 말이 좀 끄덕이고 수긍하나요?
0: 뭐 아직
1: 학생들마다 모르죠.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0: 아직은 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아직 한창 때니까요.
0: 네 맞습니다.
1: 아유 박광희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의술을 또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 인술이라고 사람 인자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무슨 의미의 그 인술인가를 제가 잠깐이지만 예, 옆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0: 아이고,
1: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던진 그 화두가 또 저희가 삶이란 또 생명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사이에 있는 묵직한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좋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박광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멀 수도 있지만 바로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 공부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표현하고 또 일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산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 너무 그렇게 무섭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너와 나를 넘어서 시대를 잇는 지혜, 시너지의 노정열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보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령은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쌤의 성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0: 참나와 무아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것은 많은 분들이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서 무아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참나는 어떤 의미인가 궁금해합니다. 또 참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참나나 진여자성, 진여자성을 이제 참나라 했고 참나를 이제 나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는 본래 없는 것을 후대에 내려와서 특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중국의 그 도교의 이론과 합쳐져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나와 무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초기 불교에서의 무아. 그럼 부처님 초기 불교에서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것을 무아로 하셨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아를 설한 초기 경전, 또 세 번째는 무아와 진여자성의 관계, 또 결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앞서서 우리 참나계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나는?
0: 내 것.
1: 내 것.
0: 내 몸.
1: 내 몸.
0: 내 마음의 주인이다.
1: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나는?
0: 진여자성이다.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1: 본래 성불이다.
0: 이 여섯 가지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 그 참나의 본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초기 불교에서의 무아, 즉 부처님이 불무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무아는 무엇을 무아라 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아, 본래 무아는 무자성을 말합니다. 자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 만법은 독립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즉 독립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를 자성이란 겁니다. 예, 그 독립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보고 듣고 아는 모든 것들은 보고 듣고 아는 주인이 있어야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목정 스님이 이 앞에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2: 보고.
0: 예, 보니까 알잖아요. 근데 안 보면
2: 없죠.
0: 없는 거죠. 그냥 모른다 할 수 있겠지만 없는 거예요. 내가 보아야지만 있고 들어야지만 있는 겁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감각을 통해서 감지를 해야 합니다. 감지를 하면 이 감지된 정보가 들어와서 이제 내 마음과 접촉을 하고 이게 숲니다. 그리고 느껴서 느낀 정보를 기존에 기억된 정보하고 비교해 봅니다. 이게 상이거든요. 목정 스님을 처음 보면 목정 스님이 모르잖아요. 그죠? 네. 기억된 정보가 있어야 지금 보니까 저분이 목정 스님이네?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처음 봤다 그러면 사람인지 모르죠. 스님을 처음 봤다. 스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보고 아는 주인인 내가 있어야지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외에 나머지는 다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 듣고 아는 모든 것, 그것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실체하지도 않고요. 왜? 보는 것도 내게 들어온 정보잖아요. 감각 정보잖아요. 그걸 감지한다 그러는데 감각의 정보고, 그 다음에 기억된 정보도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비교하는 것도 내 마음에 있는 거고요. 아는 것도 내 마음이고요. 그래서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도 누구 마음이다?
2: 나의 마음. 네.
0: 그 선택하고 나서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하는 건 누구 마음이다?
2: 나의 마음.
0: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0: 라고 해서 무아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즉 아트만에서 브라만에서 말하는 그런 아트만은 실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만법은 독립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그것을 무자성이다. 무아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습이고 이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생겨나느냐? 내 마음의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이다. 이 연기라는 말은 인연생기 이런 뜻이고요. 인연생기라는 말은 인과 연과 과가 있습니다. 인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은 그 일으킨 마음 실천해가는 거예요. 과는 실천한 결과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목종 스님을 보고 여기에 지금 이 슈티드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 공간에 와 있는 건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서 오고 나니까 여기에 오니까 목종 스님도 보고 강의 내용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 마음을 일으켜서 실천하는 과정 중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든 모습은 내가 언젠가 마음을 일으켰고 일으킨 마음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됐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기법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이야기할 때 시작과 과정을 중요시할 때는 인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중요시해서 말할 때는 인과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현재에 존재하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부처님이 이제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이 무아를 말씀하신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무아의 근거죠. 예, 첫 번째 무아상경입니다. 무아상경에는 오는 무아이다. 그래서 색, 수, 상, 행식은 무아이다. 색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지하는 거잖아요. 밖에 대상들을. 수는 그 느낌이 내게 오는 거거든요. 그 느낌을 누가 하는 거예요?
1: 내가 알죠.
0: 상은 들어온 정보를 기억된 정보와 비교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누가 알아차리는 거죠?
1: 내가 알아차리죠.
0: 그리고 상이 생기면 이것이 나에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분별하게 됩니다. 그 분별의 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하게 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별 누구의 마음이죠? 선택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 선택의 행위를 하게 되는 누구의 행위예요?
1: 예.
0: 행위는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매 순간 이제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는데 현재도 과거로 흘러갑니다. 시간은. 그럼 현재만 딱 지나면 다 기억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재 이전에 했던 모든 것은 여러분의 기억에만 있지 실제 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억은 누구의 기억이에요?
1: 나의.
0: 그러면은 색, 수, 상, 행, 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근데 색, 수, 상, 행, 식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아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오는 무아이다. 또 다른 경전 오원경에서 역시 색, 수, 상, 행식은 무아이다. 그 반야신경에서 오온 개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아마 야마가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야마가경. 거기에서 이제 무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무아니까 그러면은 제자가 묻기를 완전히 없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지는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아라한이 인멸 후 무아를 깨달아서 인멸하고 나서 아라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재라는 뭐냐면 존재라고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면 존재하고 아는 주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존재란 물질적으로는 어떤 것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없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무심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멸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와차구 따경이라는 곳에서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자아는 상주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겁니까? 대답하지 않죠. 그러면 상주, 자아는 자성에 비춰진 우리들의 업식을 자아라는 거예요. 아까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가요? 변하는가요? 변하니까 상주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는 거냐? 아예 사라지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는다라고 부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갈라나경, 즉 목련경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육입, 육입이 뭐죠? 안, 이, 미, 설, 신, 의. 그 다음에 육처, 육경이라고도 합니다. 색, 성, 향, 미, 촉, 법.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의식. 이걸 18개라는 겁니다. 그럼 반야심경에서 뭐라 하죠? 무, 안, 이, 비, 설, 신, 의. 무, 색, 성, 향, 미, 촉, 법. 무, 안개. 안개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 18가지가 없다. 없다라는 말은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실체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자성이 없다. 또 다른 말로 진여자성이 참나가 아니다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그러면 무아와 진여자성의 관계는 어떠냐? 자, 그 참나는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의 주인이죠. 나의 것, 나의 것은 내 것, 내가 아는 모든 내 것의 대상, 보고 아는 내 모든 것들, 내지는 내 마음, 혹은 내 경험, 내가 아는 지식, 이 모든 것은 나는 아니죠. 그 주인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아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 경험이 나라면 경험은 계속 변할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을까요?
1: 변해요.
0: 변하죠. 초등학교 때 경험과 지금 경험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경험의 주인인 나는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것, 내 몸을 볼까요?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 몸이죠?
1: 나의 몸이요.
0: 근데 몸은 계속 변하죠. 네. 변하니까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연로해져서 죽음에 가잖아요. 근데 전부 누구 몸이다?
1: 나의 몸.
0: 그 몸의 주인은 나도. 동일한 나죠. 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나의 마음, 마음은 하루 종일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계속 변하죠?
1: 네.
0: 근데 다 누구 마음이다?
1: 나의 마음.
0: 하루 종일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평생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마음은 계속 변하는데 주인은 변하지 않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주인이 참나이고 변하지 않으니 진여 자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원. 나예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거예요.
1: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나가 아니죠.
1: 네.
0: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는 참나나 진여자성을 말한 게 아니고 진여자성에 비춰진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 첫째 초기불교에서 이제 소승에서는 내 마음과 내 몸이 내가 아니다.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신, 수, 심. 보면 몸을 아까 참 몸을 보세요. 몸. 그럼 누가 몸을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0: 내 몸을 보죠.
1: 예.
0: 그럼 보는 주인이 나예요? 몸이 나예요?
1: 보는 주인이 나예요.
0: 몸 나 아니잖아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알아간 겁니다. 그래 마음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무엇을 보죠?
1: 내가
0: 내 마음을 봅니다. 네. 그러면 보여지는 마음이 나예요? 보고 하는 주인이 나예요?
1: 보고하는 주인이 나이니
0: 마음은 나가 아니죠.
1: 네.
0: 그래서 뭔가 마음을 나로

0: 여기니 몸을 나로 여기니 생로병사 있다라고 착각을 했고 또 몸을 나로 여기니 생사윤회가 있잖아요. 고통받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도 부처님이 생로병사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준 게 부처님 법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 몸과 마음은 본래 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고 생사윤회를 하는데 주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 바뀌어요.
0: 안 바뀌잖아요. 주인에게 생로병사 생사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은 진정한 자성이 있는 참나가 아니라 지어자성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했다는 겁니다.
1: 네.
0: 아, 그래서 부처님 그것을 뭐라 했느냐? 재행무상, 재범무아. 재행무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매 순간 변해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을 때 1년마다 나이를 먹을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나이를 먹을까요?
1: 매일매일.
0: 네, 매일매일 먹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먹을 때 매일 나이를 먹는데 예, 저녁 12시, 24시가 되면 한 번에 딱 나이를 먹을까요? 아니면 매 시간마다 변할까요? 몸이.
1: 시간마다 변해요.
0: 시간마다 변하겠죠. 매 시간마다 변할까요? 매 분마다 변할까요?
1: 매 분마다
0: 변할까요? 매 초마다 변할까요?
1: 매 초마다
0: 변할까요? 매 10분의 1초, 0.1초마다 변할까요?
1: 네.
0: 이 0.1초마다 변하는 것이 쌓여서 1초가 되고 1초에 변하는 것이 쌓여서 1분의 변화를 가져오고 1분의 변화가 자꾸 쌓여서 1시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1시간의 변화가 하루의 변화를 가져오고 하루의 변화가 1년의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1년의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평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맞죠?
1: 네.
0: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고 한 내 몸은 매 순간순간 보고 아는 순간에 이미 변했어요.
1: 네.
0: 내 몸만 그럴까요? 모든 사물이. 근데 우리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고 안 것들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매 순간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 그럼 현재에서 과거로 가면 현재는 내가 감지해서 있는 것 같은데 과거로 가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만 남게 돼요. 그러면 매 순간 변할 때 0.1초마다 한번 변한다면 내가 보고 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물은 사라진 거예요. 과거로 가면 없는 거거든요. 기억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3년 전에 본 저 고향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더 황당한 거는 10년 전에 내가 놀러 갔던 유럽의 어떤 모습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전에 봤던 초등학교 동창이 지금도 거기에 그 모습이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다 내 마음의 기억일 뿐 매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 그 다음에 그 현재에도 과거로 해서 나타났다 사라지면 기억은 남거든요. 그 기억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눈 감고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들 서울 시내 대한민국 이 세계 자 눈 떠보세요. 있다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의 집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여러분의 자녀들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서울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 철석같이 믿잖아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집은 지금 본 건가요? 두 시간 전에 본 건가요? 두 시간 전에 본 기억이에요. 그때가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없어요. 내가 본 집은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내 집이고 기억이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가족이고 그 기억이 서울 시내의 모습이에요. 그럼 기억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기억이에요?
1: 나의
0: 기억이잖아요. 그게 제법 무아예요. 이게 재행 무상이기 때문에 제법 무아인 거예요. 그래서 무아와 무상, 무상과 무아

부처님이 무하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기억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이고 무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무하는 그의 무상을 이제 매 순간 나타나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의 기억만 남아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무아도 있고 무상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 없으면 무상과 무아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아는 나는 본래 있다. 그것이 바로 진여자성이고 참나이다.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는 이 본성에 대해서, 즉 자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몸과 마음 내 것을,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해서 집착을 하니까 매 순간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생로병사에 가장 두렵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생사윤회의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급선무였기 때문에 자성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성을 말해놓으면 그럼 내가 생로병사와 생사윤회에서 벗어났다는데 할 일이 없겠네. 우리는 매 순간 괴로우면서 즐거움을 구하는데 그러면 나는 있잖아. 근데 중생들이 나라고 여기는 건 내 마음과 내 몸, 내 것인데 그것을 진여자성과 착각할까 봐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 우선 무아와 무상을 말씀하셔서 이걸 깨닫고 무심해 가서 알아내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에서 환영의 성, 화성을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부처님 초기 경전에 말씀하신 무아와 진여자성을 우리가 비교하기가 비교해서 좀 뭐랄까 비교할 수 없다. 부처님이 진여자성 그 불성 자성 법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면 이제 이 내 것, 내 몸, 내 마음을 나로 착각해서 집착을 하는 것을 아상 아집이라 하고 이 아상아집을 나로 여기면 범부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계속 괴로움에도 즐거움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괴로움에도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이 있죠. 그 괴로움도 즐거움을 구하려 하니까 내게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이 필요하고 대상이나 조건을 통해서 즐거움을 구하려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몸이 필요하다. 몸이 필요하니까 몸을 구하게 되고 그 몸을 구해서 얻어놓으면 몸을 구하는 방식은 태어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 특별한 사람만 나이를 먹나요? 모두 나이를 먹나요? 모두 나이를 먹죠. 그럼 나이를 먹은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다 우리에게. 그러면은 죽고 나면 다시 몸을 구해야 되니까 생사윤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것, 내 몸, 내 마음을 나로 집착해서 구하는 것, 이것을 아상, 아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범부라고, 이 사람들은 이러한 중생들은 유심 끊임없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려 한다. 혹은 불만족에서 만족,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구하려 한다. 구하려 하니 몸이 필요하고 몸을 구하여 놓으니 몸은 당연히 생로병사를 한다.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내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 아집 그리고 범부는 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은 생로병사, 생사윤회를 한다. 그 생로병사, 생사윤회가 너무도 고통스러우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누구도 아무도 생로병사, 생사윤회가 없는 거예요.
본래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난 해탈열반이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설한 거예요. 이 법을 설할 때 처음부터 너는 완전히 벗어났어 이렇게 가르쳐 주면 중생들이 아상에 아만에 그럼 할 필요 없네 라고 안 할 거라는 거예요.

0: 여기는 아상과 아집을 진여자성으로 착각을 해서 수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에는 진여자성을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상과 아집이 무아와 무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이제 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거든요.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매 순간 내 몸과 마음이 변해가는데 이것이 나라고 착각을 해서 구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나라고 여기니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체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변해가고요. 또 대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했다고 하지만 매 순간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것, 내 몸, 내 마음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무심이라 합니다. 그러면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구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꼭 몸이 필요하잖아요. 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하니까 몸을 구하지 않게 되고 구하지 않으니 태어나지 않게 되고 태어나지 않으니 생로병사가 없죠. 태어나야 생로병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몸을 구하지 않으니 죽고 나서 몸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사윤회도 없죠. 그래서 아상과 아집의 범부가 생로병사 생사윤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아와 무상을 깨달아서 무심에 머무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사라진 상태. 그때를 아라하니나요. 그래서 아라하는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해탈 열반에 이른 거예요. 아라하니입니다. 이게 이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아라하니 되고 났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깨달았잖아요. 나는 깨달아서 무심해 구하는 마음이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몸을 구하지 않아서 생사윤회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 있는데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또 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수많은 불자님들, 더 나아가서는 뭘까요? 내가 이 육신을 유지하려고 하면 생명체를 먹어야 됩니다. 다 우리는 생명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다못해 저 배추나 무나 곡식도 다 생명입니다. 그 나의 육신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했고 그리고 그 유지한 공덕으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해서 무심의 아라한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눈 감고 있겠어요? 나를 도와줬는데 그들은 내가 몰랐을 때처럼 생로병사 생사윤회 고통에 빠져 있잖아요. 구해줘야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들을 구할 거냐? 무심해 있으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무심이란 몸과 마음을 즉 마음의 괴로움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거든요. 없는 상태다 보니까 몸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무심이 아니죠. 유심이 되잖아요. 다시. 그래서 아라한은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인멸을 하면 중생을 구할 수 없어요. 네. 살아있을 때는 이제 그 유여열반이라 그래서 아직 몸이 있으니까 뭐 있는 몸으로 이미 있는 거니까 가르쳐 주고 인도할 수 있지만 몸이 돌아가셔서 인멸을 하게 되면 그 무심의 상태에 그냥 있는 거예요. 네. 윤회는 하지 않고 생사,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이긴 하지만 그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 구하는 게 바로 보살입니다. 그럼 보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상과 아집. 누구의 마음일까요?
1: 나의 마음.
0: 나의 몸, 나의 마음이잖아요. 생로병사, 누가 한 거예요?
1: 내가
0: 했죠. 그래서 아상과 아집을 버리고 무심,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무심이 됐습니다. 그거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유심의 범부와 무심의 아라한의 그 마음의 주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 주인을 깨닫는 거예요. 주인을 깨달으면 그걸 주인을 진여자성이라

0: 하고 참나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아상과 아집이 무아와 무상임을 깨달아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아라한이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만 해탈 열반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무아와 무상이라는 것이 내 것, 내 몸, 내 마음이 나와 관계 없는 거예요. 실체하지 않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것, 내 몸, 내 마음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변합니까?
1: 아니지 않습니다.
0: 나는 그대로 나이죠. 그리고 내 것, 내 몸, 내 마음은 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든 구하는 마음이 없든 주인은 나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 자성을 깨닫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자성을 깨달으면 똑같이 무심이 됩니다. 왜냐? 내 것, 내 몸, 내 마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나하고. 그죠? 즉 무상과 무아를 알게 돼요. 자성을 깨닫게 되면 대신에 내가 자성이 나임으로 자성에는 구하는 마음을 내도 누구 마음이다? 그 다음에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도 누구 마음이다? 몸이 있어도 누구 몸? 없어도 누구? 주인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성을 깨달으면 무심이 되는데 즉 내 것, 내 몸, 내 마음, 내가 아님을 알아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졌지만 나는 필요 없지만 다른 중생들 내가 있는 내가 아는 인연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구한다 한들 누구 몸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자성을 깨달아서 그렇게 나는 필요 없지만 나와 인연 있는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을 나와 똑같이 생사윤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보살의 원력이거든요. 그렇게 원력을 실천하려고 하면 자성을 깨달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성을 깨닫지 못하고 무심에 머물러 있으면 구하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진여 자성을 깨달으면 보살이 됩니다. 즉 인멸하고 나서 중생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번 생을 몸은 이제 필요 없었거나 이제 생로병사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몸을 구할 필요는 본인은 없지만 내가 나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몸이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말하거나 행위로 가르쳐 줘야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즉 해탈 열반의 방법을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몸을 구하는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내도 주인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해탈 열반인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보리심. 그래?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환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환생한 곳에 내가 환생을 해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걸 늘려가게 돼요. 그것이 원력이에요. 그리고 보살은 무상과 무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을 깨닫게 되고 즉 참나를 깨닫고 참나를 깨닫고 나니까 무심이고 동시에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원력을 갖게 된다. 그 원력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반복하면서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보살은 무심이고 원력이 있고 해탈열반이고 중생제도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깨달음을 완전히 얻은 부처님은 어떤 모습이냐? 이 보살행의 완성이 부처님입니다. 보살행을 완성하지 않고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살행을 완성을 하려면 자성을 깨달아야만 가능합니다. 자성을 깨닫지 않고 무상과 무아에서 무심에 머물러 있으면 본인을 해탈 열반을 할 수 있지만 중생을 제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불교에 부처님과 보살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기불교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생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도리천, 도솔천에 계셨잖아요. 호명보살로. 그거는 경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라한이 보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라한이 부처도 될수 없고요. 부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해탈 열반을 이룬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라한은 부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우리 특히 대승불교의 우리나라 불자들이 알고 있는 해탈 열반은, 즉, 부처는 해탈 열반은 본인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지혜와 공덕이 완성된 부처님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 말한 아라한은 부처가 될수 없다. 왜? 열반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무심해. 그래서 자성을 깨달아야지만 보살행을 할수 있고, 그 보살행의 원력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혹은 아미타 부처님이나 지혜와 공덕이 완성된 부처님이 된다. 그래, 그 원력이 완성된 분이 바로 부처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무화과, 그 다음에 진여자성이 서로 상반되거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 가는 과정에 있다. 제일 먼저 생사윤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니 부처님이 아상과 아집이 실체하지 않는 무아무상이다 라고 가르쳐 줬고, 그걸 통해서 구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해탈 열반을 이루는 모습이 아라한이다. 만약에 이것만 고집한다면 보살과 부처님의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살과 부처님이 존재하려고 하면 자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성이 없으면 윤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성이 있어야 윤회를 하면서도 동시에 해탈 열반에 머물 수 있거든요. 무심히 머물 수 있으면 몸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랬죠? 없으니까 윤회 당연히 안 하잖아요. 윤회를 당연히 안 하니 윤회를 하면서 본인은 이미 깨달음 얻었지만 윤회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할 수는 없는 거죠. 부처님이 생을 바꿔서 오셨으니까 그것도 윤회인 겁니다. 맞죠? 윤회에는 자발적인 윤회와 수동적인 윤회가 있거든요. 능동적인 윤회는 깨달음을 얻은 진여자성을 깨달은 보살과 부처님의 모습이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내 업에서 받는 윤회는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윤회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려 하면 자성을 깨달아야지만 가능하다. 만약 무화과, 초기 불교에서 말한 무화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라고 이야기한다면 보살의 존립 근거가 없다. 부처의 존립 근거도 있을 수 없다. 다 아라함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도리천에 있다가, 다음 도솔천에 계시다가, 내원궁에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에 모셔가지고 마야 부인과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출가해서 내가 깨달음 얻었고 내가 그 깨달음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윤회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솔천에 계시다가 오겠어요? 존립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는 무아무상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알만하고 무심을 이미 얻어서 생사윤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 준게 대승에서의 불성, 자성, 내지는 진여자성, 그것을 우리 순수말로 참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니까 있었나요? 본래부터 있었나요? 본래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래성불이다.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 중생들이. 그래서 열애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내용들이 사실은 부처님 대승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법화경에서의 화성의 비유라든지

0: 다른 경전에도 그 이야기를 다 있습니다. 또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 일성이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해탈 열반했노라. 나는 해탈 열반했노라. 그 해탈 열반 어떻게 했느냐? 아직과 아상에서 벗어나서 무아와 무상을 깨달아서. 두 번째는 그럼 뭘 깨달아서 벗어났느냐? 나는 중도를 깨달았노라. 알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을 다 지니고 있는데, 중생들 스스로가 그것을 몰라가지고 생사윤회, 생로병사의 고통에 빠져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첫 번째, 나는 해탈 열반을 얻었노라. 이것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고, 나는 중도를 깨달았노라. 이 중도에 대해서 초기 불교부터 나중에는 대승의 중간, 공을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일체 중생이 누구나가 다 열애와 똑같은 모습이다. 열애 덕상과 체를 지녔다. 이것이 열애장이고, 그 열애장이 바로 불성이고 진여자성이고 참나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무아와 진여자성의 문제, 즉 진여자성 참나의 문제는 상반된 것이 아니다. 깨달음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셨죠?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많은 분들이 그 무아와 자성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말로 이제 참나라 하니까, 그건 부처님 나가 없다 했는데 왜 자꾸 나라고 합니까?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무아와 진여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부처님들이 알려줄 수 있도록 060-800-7000, 060-800-7000번 ARS도 많이 해주시고요.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한 번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보십시오. 보고 나서 다시 참고해서 매 순간 보고 듣고 하는 자성을 알아차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기 전에 또 하는 게 있죠. 우리 개송 한번 하셔야죠.
1: 네.
0: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자상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차서부리 수설시 경례지 사궁의 등낭지 차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불탐여

밖으로 드러난 형상으로만 그 사람의 선악을 말하지 말라. 또 잠깐 동안 사귀어보고 마음과 뜻을 함께하지도 말라. 원래 겉모습에는 속이 잘 드러나지 않나니 그것은 마치 노쇠를 도금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재물과 색은 칼날 끝에 달콤한 꿀과 같다. 한 번 빨아먹기에 부족하고 혀를 베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달콤함에 취해 그것을 탐한다. 사람이 처자나 좋은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과 쇠사슬보다 더한 것이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장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특별한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포항까지 내려왔습니다.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먼 길이 오시나 또 우리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반갑습니다.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가 포항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포항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당시 포항 정착할 때가 70년도 초반기에 새마을 사업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새마을 분회회장을 23년간 하면서 그동안의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오늘의 또 여성불교회장까지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까지 그래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제 제가 큰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김봉승 회장님 만나뵈려고 포항에 왔는데 여기가 이 아름다운 도량이 포항 원법사예요. 원법사하고 인연이 깊으세요?
1: 네, 이 원법사는 제가 전국의 지도를 보고 보면은 또 구인사 그런 기분이 드세요. 여기가 아주 이렇게 정각이 둘레를 이리 짜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고를 쭉 이렇게 정각마다 이루어지시는 거 보고 대단한 도량이다 이 생각을 해서 저희 여성 불교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사찰을 저희들 이제 회의를 합니다. 보통 단체들이 보면은 식당이나 뭐 다른 데 사는데 저희 불교만에는 부처님 도량에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척 있는 사찰을 돌면서 저희들이 법회를 하죠. 그래서 이 원법사에 몇 번을 와가 저희들이 법회를 하고 또 이 큰 스님의 또 그동안에 이렇게 전적을 보시면은 많은 저희들이 또 귀감이 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법사를 선택했습니다.
0: 예, 또 이 좋은 도량 원법사에서 우리 김봉순 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봉순 회장님 모시고 토크쇼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불자님들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제가 이 한국 여성불교 사단법인 연합해서 경북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보니까 저희 경북이 23개 시군단인데 이제 22개 시군단에서 저희들이 부처님의 모든 이 부처님 법이 경북을 한번 이렇게 널리 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저를 경북지부장을 선택을 해서 제가 경북지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안동에 우리 또 지부가 있고 구미에 지부가 있고 영천이 지부가 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집단의 한 초원이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회원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상으로는 상당히 넓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이 구미가 제일 첫 번째 지혜가 창립을 했고 그 다음에 안동이 했고 최근에 영천이 했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경북의 모든 지혜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보니까 부처님의 모든 힘이 경북에 꽉 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지혜장님들이 임원들 다 모시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0: 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신 우리 불자 회원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와.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본순 회장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하나하나 함께 짚어보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 키워드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이 여성불교연합회는 원래 고모님들이 한 몇십 년을 해왔습니다.

0: 있습니다. 포항에. 그때 전국적으로 포항이 제일 잘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 회장님하고 제하고는 연배 사이가 부모님 연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그 단체에 들어가 지금까지 끄고 이렇게 연결되어 왔느냐 그러면은 제가 그때 당시 새마을 분회회장을 할때그 여성 불교 회장님이 포항시 회장님을 했어요. 새마을. 그렇게 해서 그 회장님이라는 타이틀을 함께 하느라고 제가 그 새마을도 하고 여성 불교에도 들어가 계속 한 40년을 했습니다.
1: 40년이요? 이야.
0: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한 30대 뭐 이렇게 40대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세월이 가도 연로 하셔가 어른들이 도저히 이걸 끄고 나갈 힘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세대 교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람이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그 어른들한테는 그 어떻게 그 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불교에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랬는데 그나마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새마을 금고에 선출직이다 보니까 입석을 해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조합원들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하나 조직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넘겨받은 동기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 예, 처음으로 대단하십니다. 40년. 그러면 우리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현재 회원분들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자, 이 회원은 저희들이 처음 우리가 조직을 해가 창립할 때는 세대교체 창립할 때는 회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1: 예.
0: 근데 이게 원래 이거 창립할 때 우리 원로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회원이 영원하지 않다.
1: 그럼 한몇 년도에 창립이 된 거죠?
0: 지금부터
1: 한
0: 10년 전쯤 됐죠.
1: 예, 10년 전쯤인가요?
0: 2017년인가? 그때 창립을
1: 예.
0: 했습니다. 그 날짜는 압니다. 4월 7일
1: 예.
0: 아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영원하지 않다. 이 회원은 중간에 가면 거리게 되고 또 나가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한 3, 4년 가면은 조금 체계가 잡힐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도 오늘날에 생각해 보니까 참이 원로 말씀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65명이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또 거르고 거르고 그렇게 하고 요즘은 또 보니까 전부가 자기 각자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바쁘니까 한두 달못 나오니까 또 미안해서도 못 나오고
1: 미안해서
0: 그래
1: 못 나오고.
0: 46명이
1: 예.
0: 회원으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1: 그럼
0: 지금
1: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나요?
0: 네 저희들 활동은 연중 행사에 모든 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장애인들 복지관에 한 4, 500명 짜장면 저희들이 그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또 교도소 불자들이 포항교도소에 한 900명 정도 있는데 이제 그 나오셔가지고 듣는 분은 한 3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또 되게 더울 때는 우리가 이 소외된 데만 봉사가 아니고 정말로 기간에 소방서라든가 또 이런 데는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피부를 느끼는 자리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전 파죽을 쏘가 전부 기간에 경찰 쏘고 다 이렇게 돌리고 그다음에 요양원 봉사 뭐 등등 소소한 거 하고 이렇게 산큰거네 가지 정도는 연중 계획 행사로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맞춰서 한번 삼계탕도 해가지고 돌리고 또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봉사활동하는 게 짜져 있습니다.
1: 아,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봉사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면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보람 있다, 정말 가슴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이 있다면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0: 자랑이 몇 가지가 돼서
1: 한
0: 되는데
1: 가지만 해주세요.
0: 한 가지만 되죠. 자, 우리 회원님들이 이 봉사활동 할때 결석 안 하고 참석 다 하셔가 만나면은 우리가 제 생각에는 제 슬하에 있는 회원들이 자식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한테는 보석이다. 이제 여기 포항 여성 불교를 더불어가 이제 경북에 예불련에 있는 회원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0: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앞으로 이거는 봉사가 아니고 현장 답사다.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현장 답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낄 때가 가장 보람 있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1: 예, 이와 같이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통해서 불심의 꽃을 피우는 우리 포항여성불교연합회 오래오래 동안 더욱더 빛을 발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참으로
0: 감사합니다.
1: 예.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심으로 맺은 불심. 이게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한데 과연 그게 효심이 될까? 제가 이 가정사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군께서 굉장히 어머님한테 효도를 하셨대요. 하셨는데 결혼 전에 자꾸 하셨어요. 어머님이. 예, 결혼 전에 자꾸 하셨는데 자꾸 하시는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며느리를 보기를 원을 했대요.
1: 예.
0: 그렇게 딱 하면서 저는 청송이고 여기는 포항인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 사시는 옆에 저희 큰 댁이 있었어요. 큰 집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막상 시어머니 안 계시고 결혼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은 어머님이 굉장히 원하시고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부심이 그래 강했대요. 그때 당시 사실상 그때 당시는 생활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찰이 요즘처럼 이래 가진 날이 갈 수도 있는 입장이 못 되고 그래서 마음만은 부심이 굉장히 있었고 결국은 불교에 또 귀하시다가 그래 돌아가셨다길래 그래 제가 그 생각에는 어머님한테 효도할 길이 어머님이 뒤를 따라가지고 불교를 믿는 게 효도가 되지 않겠느냐.
1: 이야.
0: 그래서 그때 당시 20대에
1: 예.
0: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제가 화장사라는 절에 최초로 거기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1: 이야.
0: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백중이 뭔지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백중 때 영가들이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기도 올리고 잔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지금까지 이 백중에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은 효심이라 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계기로 해서 오늘날에 불교들 믿게 됐고
1: 예.
0: 예, 또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님을 뵙기는 뵀어요. 제가 천여 때 뵀는데 그나마 조금 그 어머님의 뜻을 제가 비록 몸은 달리 하셨지만은 그 며느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드리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그거의 효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이야 돌아가신 시어머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를 하셨다. 정말 한편의 아름다운 문학작품 같습니다. 아마 지금 좋은 곳에 태어나신 시어머니께서 우리 회장님을 보고 흐뭇해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요새 어떤 며느리가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불신 깊은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게 되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또 듣기에는 사찰에 다니면서 기도를 통해 불심이 더욱 깊어진 인연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0: 네, 그 일은 제가 이 자리를 빌다가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잘 해온 게 부심의 가장 버팀목이 되고 제 부심에 흐트러짐 없이 만들어준 것이 그 기도가 아닌가 이 생각을
1: 기도.
0: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제적절에 다니는 스님이 구례함사 그서 이제 출가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30대예요. 스님은 저보다 나이가 이제 몇 살 또 아래니까 조금 더 젊으셨죠. 그런데 천은사에 그 지장 기도를 제가 들어가시라고. 왜냐하면은 스님이 상당히 기도를 워낙 스님이 일념을 하시는 걸 제가 그런 걸 느끼고 또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리고 음반도 그때 안 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천연사에 천일기도를

0: 내가 원을 해가지고 스님을 들어가시겠어요. 그때 당시 저는 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추웠어요. 천은사골이, 지리산 밑에가 겨울에 굉장히 추운데, 그 난로도 없고, 밑에 따뜻한 것도 없고, 그런 데서 겨울을 세 번을 보내셨죠. 천일이니까. 그럴 때 제가 그 하루에 사부 증근을 하는데, 한번 하는 때 100원석. 그러니까 한 번은 빼고 하루에 300원석. 천일이면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46명을 회원을 모았어요. 예, 146명을. 그래서 그 장부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돈도 띄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 146명을 제가 회원을 모아가 버스 3대씩 해가 100일마다 10번을 천은사에 이제 잔을 올리러 갔어요. 100일마다 이제 그러니까 10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조상 기도가 오늘날에 제가 참 다급한 일들도 이게 소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스님도 지금 동해사라는 굉장히 이 동해해를 마주보는 사찰을 좋게 그게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악조건의 난공사인데도 제가 회장을 하면서 그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 보니까 역시 그때 기도가 제한테는 정말로 있잖아요. 이 땅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후회 없이 하고 가구나. 이 생각을 가집니다. 그때 기도가. 그래서,
1: 참으로 기도의 힘은 불가사의한 것 같습니다.
0: 그때는 해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제가 그 천은사 거진 가가지고도, 불전 일에 놓고 곱게 삼배하고 스님이 혹시나 제온거 알면은 혹시나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곱게 나오고 그렇게 스님 뵙지도 않고 나오고 굉장히 제가 아주 음악에 해서 스님을 회향을 하시더라고요. 뒤에 그래 해서 저는 이 땅에 와서 가장 기도를 잘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1: 진심으로 멋집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김봉순 회장님이 절에 다니면서 가장 열렬하게 응원해 주신 분이 남편인 거사님이셨는데, 거사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그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을 먼저 떠난 거사님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자, 그 2003년도에 제가 이 정초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꿈이라는 거는 절대로 이게 뭐 믿겠나 안 믿겠나 이런 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초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우리 회원님들의 참고가 될지 신발이 한 짝이 없더라고요.
1: 오,
0: 꿈에.
1: 꿈에서요.
0: 꿈에서 없어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노 그러면은 정초기도 끝나고 먼저 가신 분한테 제가 저 강원도 치악산에 관음사가 있어요. 거기가 염주리 그 부빈가라는 나무를 그 천년 묵은 나무를 이제 일본 제일 교포가 피해 가지고 염주를 세 개를 만들어가 하나는 이북을 보내고 하나는 그 일본에 그 관음사라는 절에 두고 하나는 치악산에 오는데 염주를 하나가 하도 크니까 옮기지를 못해 크레인가 옮기는데 이북이 정치적으로 안 돼가 그두 줄이 지금 관음사에 와가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치악산 관음사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일주일 좀 기도하고 뭐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두말안 하고 다녀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떠나는데 염주 가니까 눈이 억 슬퍼붙더라고요. 그래가 분리대가 있으니까 도로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데 강원도 원주 경찰서 앞에서 그대로 이렇게 차가 박더라고요.
1: 오.
0: 그대로 미끄러져요, 버스하고. 그래 박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 못 나왔죠. 그래가 이제 그 파출소 와가 이제 그때 빼빠락 하나 그 뜯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가 그냥 차 던져버리고 파출소에서 차를 한대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 관음사에 들어가가 그때는 이 문고리가 얼었어요. 새벽에 닭이 물갈 때. 그렇게 해서 그거 일주일 기도를 하는데,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이웃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번에 우리 회장 절이 하나 생길 거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왜 절이 생기겠느냐. 하니, 그래, 우리 그 박중장 이름이 훈이잖아요. 박정훈이니까. 그래, 훈이 아빠가 산에 막 이렇게 그 집을 짓더래요. 브레인카 타가. 그래, 훈이 아빠 뭐 합니까? 집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절이 생길 거다. 이러는데. 절이 생기는가, 결국은 본인이, 본인 집을 찾아가 떠나게 되더라고요.

0: 떨어져서 다녀와서 2월 달에 고려대학원에 이제 박준경 졸업을 하고 대학원 졸업할 때 올라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27일 날인가 작곡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 꿈도 거저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돌아가실 때 상당히 있잖아요. 한 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날 분리버렸으면 그 차가 다 쓰러질 뻔했어요. 예. 그런데 집에 그 좀 와가 전부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려놓고 차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딱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거저가 아니다는 걸 전 지금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9제는 포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례함사 제가 100일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서 일주일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게 그 이제 기도를 했다는 말은 그때 당시 올라가면서 제가 일주일당 하루 3,000배였어. 여름이에요. 3,000배에서 일주일 하고 나니까 같이 올라간 친구가 있어요. 보조해 주러.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걸레를 짜놔도 제 모습보다 낫더래요. 그 정도로 제가 이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래가 던져버리고 그래서 그 일주일 기도를 해가 영화를 보내드렸어요.
1: 예. 예,
0: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2: 그러면 우리 회장님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런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체험을 몇 번이나 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불자님들 더욱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에서 우리 불자님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는 저희 여성 불교 회원님들한테 회의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생이 길지가 않다. 다 주어진 시간이 다 정해져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뭔가 하나라도 기도로서 내 업장을 좀 녹이고 떠나면 다음 생에 조금 관대하게 오지 않겠느냐.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사실상 그 우리 회원님들도 제가 나무랄 수가 없는 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왜냐하면은 저도 운진 달고 다급하니까 기도가 어떻다는 걸 알지. 그전에는 그냥 가면 가는갑다 하면 하는갑다 하다가 또 잠만 자는갑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가 우리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전국의 불자님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절대 기도는 하는 만큼 오더라. 저는 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하는 만큼 나한테 갚이고 오고 공부도 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된다. 딱 주가 돼가 내가 가는 기도를 하든 환경 약창기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내가 뭐를 하나 선택해가 그 기도에 차맣게나 화장실에 앉아도 관세음보살 뭐 어디 가도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면 입도 자꾸 놀리니까 입에 마비도 안 오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오신 우리 회원님들 정말로 우리 광우스님이 제가 이 방송 볼 때마다 기도에 소나무에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전번에 그 묘었는데 기도는 절대 거짓이 아니다. 이거는 꼭 심어가 드리고 싶으세요.
2: 고맙습니다. 와. 우리 김봉순 회장님께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네요. 야속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패에서 시작된 도전.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이 한표라는 게 이게 꼬리표가 붙어가 전국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한표. 자, 2015년도에 이제 입석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일본어를 좋아해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클 때는 대학을 여자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한번 가고 싶은데 이 과를 선택할 때 일본 언어문학과를 해가 4년을 졸업을 하고 그래가 이제 제가 새마을 분영회장을 그 동네 23년을 하면서 너무 빈곤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간 제 힘으로 뭔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가지고 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기는 유의했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근거에 도전을 했죠. 이사장으로. 했더니까 한 표에 탈락을 했어요. 그래가 탈락하고 또 4년을 기다리게 됐는데.
2: 한 표에서 탈락을?
0: 네, 한 표를 탈락했어요.
2: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0: 근데 억울한 점이 없었어요. 또 그때 당시 이상하대요. 왜냐면은 한 표에 탈락하고 저를 지지한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다 가버리고 없고 당선된 사람들 지지자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저분

0: 그들이 저도 못 죽어, 이 사람도 못 죽어, 얼마나 갈등했겠느냐. 그런 너무너무 고마워. 그분들한테 악수를 다 했어요.
1: 이야.
0: 그게 그때 상당히 저한테 좋은 이미지가 심어졌대요.
1: 멋있다.
0: 참 멋있죠.
1: 멋있네.
0: 그렇게 해서,
1: 그한 표.
0: 네,
1: 야.
0: 탈락하고, 자, 이때 근무를 들어오려면은, 첫째 재무제표가 확실해야 되니까 경영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석사를 받기 위해서 경영하고,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가, 그래가 이제 2년 반을 공부를 해가, 그래가 석사를 받고, 그리고 재도전 내가 또한표 차이에 당선됐습니다.
1: 야, 한표 차이로. 이야, 진짜 멋있다.
0: 전국의 이사장님들이 한 표의 이사장, 한 표의 이사장. 제가 그래서 전국의 스타가 됐어요. 한표 차이.
1: 이야.
0: 근데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슬아슬하죠.
1: 남들은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한 표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결국 원하는 바를 성취한 우리 김봉순 회장님,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도전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꿈이 있으면은 놓지 마라. 도전은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도전에 성공이 꼭 오더라.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한 표에 당선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4년을 쉬었어요.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가 또 전국 동시선거 때 이번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합니다. 몇천 명이. 다시 또 도전 내가 현직을 물리치고 제가 다시 입성을 했어요. 예,
1: 이야.
0: 그러니까 도전은 이렇게 도전의 힘이 세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도전은 힘이 세고, 우리 김봉순 회장님이 또 복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많이 하셔서 원하는 바 소원 성취하는 부처님 가피가 함께 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시간이 솔살갗 흘렀어요. 좋은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저도 포항까지 왔는데 이렇게 짧게 하고 가기가 억울하거든요.
0: 피디님이 잘 봐주시면 안 되나요?
1: 자, 그래도 아쉬움을 또 마음에 고스란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담아두고, 이제 마지막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회장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가피란 일단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졌는 것이 저는 가피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광호 스님하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몇번 제한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면서 가피는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주는 것이 가피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의를 하면
1: 부처님께 한 만큼 돌아오는
0: 네,
1: 것이 가피다.
0: 가피다. 네.
1: 우리 불심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하기를 발언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포항에서 우리 불심 깊은 불자님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었는데, 혹시 평소에 저에게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구미지의 배미숙입니다. 저는 자랄 때는 아버님의 그 우리 집 가훈, 아침 저녁은 굶어도 발정 마음심은 먹어야 산다. 그래서 그 정신만 열심히 먹고 살았는데 지부장님을 만나고 불교에 조금이나마 다가가고 싶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원호사님의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 좋을지 스님께 묻고 싶습니다.
1: 예, 일체유심조. 원효대사가 깨달았다는 일체유심조가 화엄경에 나오는 소중한 말씀이죠. 다들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은 무엇이 만들었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최고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보세요. 보리심.
0: 보리심.
1: 예. 아이고, 예뻐라.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그래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발을 정 마음,

0: 진정한 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1: 스님께 감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 여성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불자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0: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지혜와 자비. 지혜와 자비가 가장 중요하고, 자비 없는 지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자비심, 자비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네, 몸과 마음이 중생의 업습으로 깊이, 중생의 업보가 너무나 두터워서 중생의 업습이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지 못할 뿐,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불자의 삶인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인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때 중생이 부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무엇이냐, 한결같이 육바라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바라밀? 육바라밀. 보시 베풀어라, 지계 계율을 지켜라, 인욕 참아라, 정진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라, 선정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라, 가장 중요한 게 반야지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어라. 근데 여러분, 육바라밀 수없이 법문을 들었지만 잘 돼야 안 돼요? 예, 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꾸준히 닦아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 하지만 꾸준히 꾸준히 닦았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를 갖춘 위대한 부처님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공부하고 아는 것만큼이라도 꾸준히 꾸준히 실천해서 우리 다 함께 성불합시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포항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님을 모시고 참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이 불교 여성회는 저도 같은 이제 회원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요양시설이라든가 또 복지관에서 짜장면 봉사도 하고 이러시는데 어르신들이 다들 이렇게 적적하게 계시다가 가족처럼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대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반갑게 맞이하고 그렇습니다.
1: 이 봉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느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봉사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외된 데를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작은 곳에나마 저희들이 마음을 전하는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실천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2: 여성 물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불교 신도들께서 많은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봉사활동을 더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언제나 불교 또 불자의 여성 불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정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라. 마치 작은 물도 쉬지 않고 흐르면 큰 바위를 능히 뚫을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여 열애는 참답게 말하는 자이며 진실을 말하는 자이며 진열을 말하는 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자이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살인자 앙굴리말라를 교화하시다. 코살라국 사위성에 앙굴리말라라는 흉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탁발을 마친 뒤 흉악한 앙굴리말라가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목동과 농부들이 모두 나서 말렸지만 부처님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 앞으로 가깝게 지나가시자 앙굴리말라는
1: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이전에 없던 일이다.
0: 이 사문은 동료도 없이 혼자서 운명에 이끌린 듯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칼을 들고 부처님 뒤를 바싹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앙굴리말라가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는 부처님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1: 지금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걷는 이 사문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0: 앙굴리말라는 멈추어 서서
1: 사문이여 멈추십시오. 사문이여 멈추십시오.
0: 라고 부처님께 소리쳤습니다. 나는 멈추었습니다. 그대도 멈추십시오. 부처님의 대답에 의아해진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1: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 멈췄다고 하는데 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0: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요, 그렇다. 나는 언제나 서 있다. 모든 존재들에 대한 폭력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서 있고 그대는 여전히 가고 있다고 한 것이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1: 모두가 폭력을 무서워하고 모두가 죽음을

0: 두려워하는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겠다.
1: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은 앙굴리말라는 칼을 내던지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0: 당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영원히 악함을 버렸습니다.
1: 그리고 앙굴리말라는 치열한 수행 끝에 성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앙굴리말라 존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송을 남기셨습니다. 자기가 지은 삿된 업을 착함으로 덮는 사람은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악행을 당장 멈추는 일입니다. 마음 깊이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하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임을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에게 일러주셨습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라서 가족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과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요. 돌이켜보니 마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육식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살생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듭니다.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그 삶의 토대가 되는 그두 가지 맑은 뭐 법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참괴라고 해서요. 참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나 법이라든지 계율이라든지 자기 양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한 행동이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했구나. 너무 잘못한 행동을 했구나. 아, 이런 행동은 좋지 않은 행동인데, 내가 내 양심을 어기고, 내 마음속에

그게 뭔가 거리끼는, 양심에 거리끼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참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걸 이제 참이라고 하고요. 또 내가 한 어떤 행동이 세상에서 미칠 파장, 또는 내가 받게 될 과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두려워하면서 좀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아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참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일으킬 때 그것을 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된단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아마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무참 무괴, 참, 그러니까 참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이제 나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무괴, 괴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도 바른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이 불교 불법 문중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계율을 설해 주시죠. 계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공부할 때, 수행할 때 울타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 밀림에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안에서 수행을 하면 아주 무서운 사나운 짐승들이 와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것에서 막아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음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삿된 행동을 하거나, 함부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훔치거나 나쁜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 그 누구가 봤을 때도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해요.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이 참괴심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아, 부끄럽구나, 두렵구나, 다시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스스로 일으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 행동도 하지 않게 되고, 나 자신을 속이는, 나 자신에게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서 그 누구에게도, 양심에도 거리끼지 않고 세상 사람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그런 당당한, 자신만만한,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몸과 마음이 가볍고 경쾌해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 누구에게도 떳떳한 거죠. 그럼 마음이 고요해서 수행하기 아주 최적화된, 아주 좋은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죽였어, 거짓말해서 도둑질을 했어, 그런 마음이 들면 벌벌 떨려가지고 두려워서 공부가 되겠어요? 수행이 되겠냔 말이죠. 마음에 걸려있는 게 있어서 수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처음 부처님께서는 이 불교 공부를 하는 많은 수행자들에게 계율을 잘 지키도록 하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삼업을 청정히 하게 하는 방편 수행을 적극적으로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공부를 하는 첫 번째 과정, 개론, 실론, 개론, 생천론 이러잖아요. 이 공부 시작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이 보시, 베풀 줄 아는 마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계론이에요. 계율을 지키는, 선한 행을 하고 악한 행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게 처음 공부길에 들어서는 중요한 세 가지란 말이죠. 선한 행위를 하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곳으로 간다라는 이 실온계론 생천론이 아주 중요한 공부였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공부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이 계율이 중요해요. 그리고 계율을 어겼을 때 참회하는 마음, 또 잘못을 뉘우치는 참괴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공부길에 바르게 들어서는 공부인이 되고자 하는 기초과정이랄까 하는 이 점에서는 이 참괴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도, 보통 사람들 보세요. 육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참괴심이 없는 사람 많죠. 그죠?
육식을 하는 게 나쁘다 좋다는 얘기

아니라 인연 따라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식을 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죄거나 절대적인 뭐 무슨 뭐 악이거나 이걸 불교에서는 딱 정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도 물론 살생하지 말아 내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기 먹지 말아는요 대승불교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대승이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뿐만 아니라 일체 생명을 향한 마음으로 확장되는 그런 방편인 대승불교에서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계율이 일부 나온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함경 니카야 초기 불교에서 기본은 불교의 기본은 고기를 먹지 마라라는 건 없어요. 이런 말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생을 해가지고 살생한 그 고기 먹지 마라. 내가 죽여서 먹지 마라.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인 것 같거나 혹은 죽인 지 얼마 안 돼서 한세 손을 건너오지 않은 이런 인연의 고기는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즉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 가르침의 낙천은 나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고기를 먹고 말고 자체가 절대적인 죄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탁발이 기본 양식이었는데 탁발으로 갖다 신도님들이 음식을 주는데 주는 대로 먹는 게 제일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한 집을 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옆집 옆집 옆집 옆집에서 일곱 집만 가고 끝.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곱 집에서 주는 건 그냥 고맙게 갖다 먹어라. 많으면 도반가 나눠 먹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원칙은 뭐냐면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부잣집 각각, 가난한 집 각각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좋은 음식 주나 나쁜 음식 주나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수행자는 뭘 먹을까를 분별하지 말고, 주는 쪽에서 주는 걸 그냥 먹는 놈이 수행자란 말이에요. 먹는 게 수행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걸사라 그래, 걸사. 걸식한다 그래, 걸식. 아, 얻어먹는 주제에 뭘, 오신 채 빼고 주세요. 고기는 빼고 주세요. 그러고, 한대 맞, 든가 욕먹을 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도 카레가 유명하잖아요. 그 카레 같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런 걸 줬다면 그거 뭐 고기 빼주세요, 뭐 오신지 빼주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오신지 빼고 먹고 고기 빼고 먹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의 역사적 산물이에요. 어떤 특정 역사 속에서, 특정 어떤 가르침 속에서 그런 얘기도 있다 이거예요. 불교 경전에서 대수승 수많은 교리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하란 얘기, 저렇게 하란 얘기, 온갖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낙처가 중요해요. 그거에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낙처가 중요하지, 그 이야기 자체를 뭐랄까, 문자주의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문자 그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뭔가 고기를 너무 과하게 너무 먹고 있다. 심지어는 내가 횟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고기들 중에 저놈 잡아주세요. 이건 부처님도 하지 말라 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 저 생명을 죽여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뭐 그렇게 과하게 그렇게 하지 않되 고기를 먹을 때마다 어찌어찌 고기 안 들어간 음식이 요즘 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고기 안 들어간 음식이 없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막 굳이 거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막 그렇게 인연 따라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사로잡힐 필요는 막 굳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왜? 낙천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먹냐 안 먹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분별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는 근본을 갖추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러한 계율에 대한 안목은 있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인연 따라 어쩔 수 없이 먹게 될 때는 먹더라도 내가 굳이 선택해서 먹지는 않을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좀 청정한 음식을 먹자. 마음속에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음식을 먹자. 이렇게 마음을 낼수 있어요. 이를테면 다 같이 도반들 다 같이 모임에 가서 먹으면 같이 그냥 먹어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에는 내 나름의 어떤 계율이라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니까 그곳에

그래서 이것이 인과응보적으로 나에게 몸에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그리고 세상,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인지 안 거리끼는 것인지, 또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도움 주지 않는 것인지. 세상에 도움을 주고 괴심, 참괴심 할때 괴라는 건 이것을 먹은 과보가 내 바깥의 세상에 도움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연기적인 연결성을 보는 거기도 해요.

얘를 잡아먹으면 걔가 나를 또 잡아먹는 인연으로 바뀌어서 태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어떤 인과적으로 단순화 시켜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한 것들을 그렇게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나름의 계율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 참괘심이 일어나서 스스로 지켜야 될 것,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참괘심을 지킴으로써 마음이 청정해져요.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번거로운 마음, 스트레스 받는 마음, 죄의식에 사로잡힌 마음, 그런 데서 훌쩍 벗어나서 마음이 고요해져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기본이 시작될 수 있단 말이죠. 수행자의 어떤 기본이 갖춰진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참괘심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같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참괘심의 일환이기 때문에 좋다. 그런데 참괘심이 어떨 때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참괘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참회해서 스스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세상에 어긋나지 않는 자비로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즉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그게 낙처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일을 통해서 아, 지금 이렇게 이미 저지른 것이라면 이것을 참회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는, 그렇게 하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참회가 된 것이지, 그렇게 참회하고 내려놓으라는 의미에서 참괘심이 중요한 거예요. 즉, 참괘심이 바른 참뜻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 참회하는 마음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스스로 바라보고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참회하고 나서는,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위한 수행의 방편이 참괘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언제냐면, 불교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불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법에 집착하면 그것은 바른 법이 아니다. 금강경에 아상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지만 법상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즉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해도 그것을 법을 상으로 삼게 되면 이건 성품이 아니고 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법상을 깨라는 얘기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참괘심을 일으켜서 내가 고기를 먹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겠다, 나는 죄인이야, 난 나쁜 놈이야, 이런 데 사로잡혀 가지고 그 참괘심을 일으켜서 그때 딱 참여하고 가볍게 내려놓으라고 있는 방편인데, 거기 사로잡 스스로를 가두고 감옥같이 가둬 가지고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범죄자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 그게 참괘심에 집착하는 역작용인 거예요. 이처럼 불교의 모든 법문은 그거를 집착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기 때문에 거기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질문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거기에 걸리지 마라. 이미 지나간 과거에 걸려가지고 몇날 며칠이고 10년, 20년을 괴로워하거나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깔끔하게 내려놔라. 방아착해라. 그러기 위한 방편인 거죠. 참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법을 잘쓸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법문을 듣고 잠시 그 법문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 낙처를 바로 보는 용도로만 쓰고 버려야지. 이미 내가 낙처를 확인했는데 그 법문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법문인데 이 손가락을 계속 보다가, 손가락을 저 사람 왜 저렇게 손가락을 저러고 있지? 그러면서 손가락을 뜯어보면 연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아,
이 손가락을 보란 얘기가 아니었구나 하고 손가락이 가려진 저쪽을

달을 딱 본단 말이에요. 달을 딱 봤으면 손가락은 버려야 된단 말이죠. 달을 봤는데 다시 손가락이 좋아가지고 손가락을 애지중지하고 다시 손가락 쳐다보면서 귀하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모든 법문은 이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법문도 그걸 쓰고 바로 내려놔야지,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지, 그 법문을 애지중지해서 꽉 쥐고 있으면 그거는 지혜종자가 된다 이래. 지혜종도가 된다. 지, 알미라는 것을 아르마리로 지혜로만, 지식으로만 쌓아가지고 그걸 자기 종교인 양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지혜종도가 될 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참괘심으로 승화시켜서 좋게 방편으로 쓰면 되죠. 그런데 여기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 지난번에 이제 육조 스님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계정회를 설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로 마음밭 계율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계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바탕에 그릇됨이 없다라는 걸 바로 보는 것, 그게 자성의 계예요. 아, 내 마음바탕엔 본래 죄라는 게 없구나. 내가 분별 따라가니까 죄도 있고 복도 있었던 거구나.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 이전에, 그 분별 이전에 분별이 나오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는 죄도 없고 복도 없구나. 여긴 텅 빈 공한 자리구나. 무엇도 붙을 것이 없구나.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어요. 죄나 복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생각 일어나서 죄가 되고 한 생각 일어나서 복이 될 뿐이에요. 그 죄도 나오고 복도 나오는 그 바탕, 그 자기 마음의 본성, 그 스크린과도 같은 맑은 청정한 그 바탕에는 그 어떤 것도 붙을 자리가 없어요. 거기는 그릇됨도 없고 청정함도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청정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긴 쓰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릇됨도 없고 청정함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붙을 자리가 없다면 선도 없고 악도 없단 말이야. 불성 자리는 선의 자리인가? 아니에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자리란 말이야. 그것을 바로 보는 것, 어떤 그릇됨도 붙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인 줄 아는, 깨닫는 것, 그게 자성의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의 계율을 탁 바로 보고 나면, 처음에 불법 문중에 들어온 스님들은 아직 초보 수준이니까 계율을 줘서 계율을 지키라고 하고 참괘심을 일으켜서 참회하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큰 스님이 되고 자기 마음의 성품을 깨닫고 자성의 계정의 사막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모든 행동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자성을 떠나지 않아요.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은 채 그릇됨이 없는 자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큰 스님들이 우리한테, 우리를 일깨우게 해주려고 우리가 잘못할 때 화를 뻐럭 낸단 말이에요. 소리를 빡 지르고 안 되면 한 대 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뜻 계율의 입장에서 보면 저 스님이 계율에서는 삿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삿된 말을 했고 남들을 때리면 안 되는데 때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심지어 큰 스님들이 막 시장통에 가서 막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큰 스님들의 일화에 나오잖아요. 그게 계율만을 보는 모양의 계정의 사막에서 보면 저놈은 중도 아니죠.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 스님은 지금 상으로서의 계정회를 쓰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상으로서의 계정회는 내려놓았고 성으로서의 계정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품 자리, 본래 계율이 범할 수 없는, 파괴가 범할 수 없는 자리에서 무해행, 걸림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스님은 술을 먹어도 먹은 게 아니고, 죄를 저질러도 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제자를 호통을 쳐도 호통친 게 아니고, 계율을 범해도 범한 게 아니에요. 복을 지어도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성품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것을 잘못 머리로 공부해가지고는 아직 자기가 그 자리까지 가지도 못해놓고, 자기가 아직 성품을 확인하지도 못해놓고, 큰 스님들의 그런 걸림없는 행을 머리로만 들어가지고 야, 계율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준 낮은 사람들이야, 나는 그 넘어섰어, 그러고서는 지가 막 행막식을 하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척 하더란 말이죠. 그래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근데 교리 공부 해놓고 나서는 자기가 교리 공부가 올라가니까 그 자기가 잘해준 줄 알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불교계에. 그럼 그건 큰 허물이죠. 또, 마음의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으면 자성의 해이고 이랬어요. 개정해야 할때 해, 지혜. 뭐가 지혜냐? 이 마음의 바탕이라는 이 자기 본성, 성품은 본래 어리석음이 없어요. 더한발 나아가면 이 성품짜리는 성품짜리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여기는 지혜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요. 어리석음이 없는 걸 말로 해서 지혜라고 그냥 이름 하나 붙여본 것뿐이지만 이 자리를 지혜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이 자리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말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본래 없는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자성의 지혜라서 자성의 지혜는 본래 자기에게 갖춰져 있어요.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건 지혜에서 나온 행동이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지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언뜻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을 취해도 그게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남들이 지식 가지고 싸우자고 붙으면 오히려 그 뭐랄까 지혜가 충만한 어른께서 머리로 따지자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어리석은 척하고 진 척하고 싸움 안 빨려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항복한단 말이에요. 내가 졌다 하고 굳이 그 인정하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 공부를 가르쳐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제 안목은 이런데 스승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심하는 자세로 오면 마땅히 자비심을 내서 한대 때려주고 잘못된 것을 깨뜨려주고 그럴 수 있는 자비심을 마땅히 펼치기도 하죠. 근데 아직 준비가 안된 사람에게는 그런 자비심을 펴지 않고 그냥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인연 따라. 그 모든 게다 지혜예요. 어리석은 척해도 지혜예요. 청명하게 어리석은 사람을 깨뜨려줘도 그것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안목으로는 그 지혜를 볼 수가 없죠. 모양은 어리석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종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또, 마음의 바탕에 혼란스러움이 없으면 자성의 정이다. 선정이라는 게 고요하다는 거잖아요. 정을 이루었다. 고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을 이루기 위해서,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분별을 멈추고 어디 하나에 집중해서 몰입해야지만 선정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선정삼매가 생겨난 것은 진짜 선정이 아니에요. 진짜 삼매가 아니에요. 조작해서 만들어진 선정이고 만들어진 삼매잖아요. 그건 진정한 선정삼매라고 할수 없어요. 자기 마음의 본성을 확인하면 분리자성이 되면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 자기 자성은 시끄러울 때도 늘 고요해요. 인연 따라 시끄럽게 빠르게 일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쁘게 왔다 갔다 쫓아다니면서 일처리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마음은 고요한 자리에서 바쁘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도의 자리는 아무리 호들갑을 떠오르고 막 정신없이 바삐 뛰어다녀도 항상 고요한 자리에서 자성의 정을 벗어나지 않은 자리에서 무엇이든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성의 정이에요. 그게 진짜 개정의 사막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개정의 사막은 계속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편의 개정의 사막이 있고 근본의 개정의 사막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부처님도 초기 경전에서 방편의 삼법인 방편의 팔정도 뭐 방편의 사막과 방편에 사념처가 있고 이 출세간에 또 수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이 자기의 금강이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 지혜가 계정의 사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나요? 열심히 계정의 사막을 잘 딱, 모양의 계정의 사막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요. 근데 근본의 자성의 계정의 사막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열심히 갈고 닦는다고 늘어나고 가도 듣지 않는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큰 스님에게는 계정의 사막이 엄청 크고 많고, 이제 막 초짜들한테는 작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구나. 본래 자기의 금강, 금강이라는 거는 깨뜨릴 수 없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깨질 수 없는 법이라는 걸 뜻해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쪼개지지도 않고 늘 이대로 있는 그대로 여여한 이 진정한 자성의 계정의 사막이라는 것은 금강과도 같아서, 이 진리는 금강과도 같아서 늘지도 줄지도 않고 깨뜨릴 수도 없고 오 아주 온전하고 존귀한 것이다. 몸이 가고 오는 것이 본래의 삼매이다. 삼매는 우리가 이 선정 삼매를 얻으면 몸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좌선하고 앉아서 삼매를 갈고 닦아서 삼매 딱 드는 게 그게 삼매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성의 계정의 사막으로 보면 몸이 가고 오는 그게 삼매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삼매가 아니고 갈 때도 삼매고 올 때도 삼매고 서도 삼매고 앉아도 삼매고 뛰어가도 삼매고 걸어가도 삼매고, 육조 스님 말로 얘기하면 전쟁터에서 단도직입, 칼 하나 들고 적진을 향해 적수장의 목을 따로 뛰어드는 그 순간에도 삼매란 말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이 그냥 전부 다 삼매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이 어묵동정간에 전부 다 삼매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삼매지.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삼매면 진짜 계정의 사막을 잘 닦는 스님은 오래 앉아있는 스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도 어때요? 신도님들이 훌륭한 스님 이러면 어때요? 오래 앉아있는 거 잘하는 스님은 훌륭한 스님에서 존중받잖아요. 그래서 선사 내지는 그 2판 4판 이래가지고 2판승 이래서 2판승 이래가지고 절에서 참선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스님은 훌륭한 스님 이렇게 존중받죠? 근데 사판승 이러면 아이 저 진짜 저중 사판이야. 사판 2판 4판이 공사판이란 말이에요. 2판이든 4판이든 전부 다 공이 하나의 법에서 나오는 거지. 쓰임이 다른 거지. 그런데 결국에는 2판 4판이 하나의 공안. 공은 하나의 한 판이에요, 한 판. 2에서 4가 나오고 4에서 2가 나오는 게 진짜 그 둘이 아닌 게 2판과 4판이 둘이 아니게 되는 게 그게 진짜 공부인이죠. 2판 따로, 4판 따로 있으면 그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둘이 하나로 합쳐져야지 그게 진짜 공부죠. 그러니까 포교를 하면서 사판으로 포교를 하면서 법이 언제나 흩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2판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산해서 중생 속으로 들어가야 가서 사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진정한 이 번성의 계정의 사막이라는 것은 지성이 이 계송을 듣고 뉘우치며 육조께 용서를 빌면서 계송 하나를 지어 바쳤다. 뭔가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오온은 환영과 같은 몸인데 환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일 수 있는가? 돌이켜 진여로 나아가려고 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하고 계송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본인은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는 계송이, 지금까지 자신은 오온이라는 이 몸 느낌, 생각, 감정 같은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고 몸으로 앉아가지고 계정의 사막을 갈고 닦아야 되는 줄 알고 몸으로 탐진치 삼독을 열면서 살도 운망주라는 계율을 닦아야 되고 몸으로서 선정에 들어야 되고 몸으로 지혜를 갈고 닦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몸이 환영과 같은 몸인 줄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단 말이죠. 이 환영과 같은 몸이 어떻게 그게 궁극적 진실일 수 있느냐? 그러니 몸으로 갈고 닦는 계정의 사막이 어떻게 진정한 계정의 사막일 수 있느냐? 돌이켜서 이 진여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은 이 진정한 계정의 사막의 법을 확연히 깨달으려고 한다면
나아가려고 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자신이 지금까지 법이라고 여겨서 붙잡았던 것들, 그 모든 것이 가만히 지금에 와서 육조 스님의 안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법이라고 여겨서 계정의 사막이라고 여겨서 붙잡았던 거, 법이라고 여기서 붙잡았던 거, 이게 청정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붙잡았던 거, 그게 도리어 청정하지 않았던 것이었음이 지금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법으로서 온전한 것인데, 법을 내가, 야, 저 법은 기가 막히다, 너무 좋다라고 해서 그 법을 내 걸로 부여잡아서 집착해서 법을 애지중지해서 붙잡게 되면 그 청정했던 법이 청정하지 않게 돼요. 나로 인해 청정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진실을 비로소 지성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육조께서는 지성의 개송을 그럴듯하게 여기시고 다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개정해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해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만약 자성을 깨닫는다면 보리도 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지견도 세우지 않는다. 아주 초보 단계의 사람들에게는 온갖 계율을 설하고 법을 설하고 개정의 사막을 설하고 다 하겠지만, 진정으로 자성을 깨닫는다면 이 자성 자리에는 자성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보리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열반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도 없어요. 해탈지견을 세우지도 않는다. 진실로 깨닫고 보면 깨달음도 없단 말이에요. 눈앞에 현실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다 그냥 통으로 깨달음이지. 여기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부로 살고, 노동자로 살고, 식당 경영하며 살고, 자식 키우며 살고. 그러나 마음에 걸림없이.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을 취해도 전부 다 법이고 나가 명확해지니까 어떤 모양으로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옛날에는 출가해야 되나? 이 생각했다가 출가하는 게 일이고 재가로 있는 게 일이구나. 전부 다 같은 일이구나. 자성을 떠나지 않는구나. 무엇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온 우주법계 전체가 모양으로 볼 때는 전부 다 허물이 있더니만, 분리자성으로 보니까 온 우주법계 전체가 전부 다 부처 아닌 게 없구나. 전부 다이 부처를 떠나지 않았구나. 진리를 떠나지 않았구나. 정말 말 그대로 분리자성이구나. 자성을 떠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 세상 온천지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해탈도 없어요. 해탈지견도 없어요. 그것도 법상이에요. 법으로 상을 취해서 붙잡는 거예요. 얻을 만한 한 법도 없어야 비로소 능히 만법을 세울 수 있다. 얻을 만한 한 법도 없는 사람이라야 다시 한 법을 세울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라야만 비로소 한 법을, 아니면 100가지 법을, 1000가지 법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요. 세워도 좋고 안 세워도 좋아요. 교리를, 계율을, 온갖 경전과 어록과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서 이 중생을 구제하고 저 중생을 구제하고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다양한 교리, 경전, 법문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온갖 교리와 온갖 가르침, 온갖 말들을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마음껏 쓰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중생들은 어때요? 저런 법이 있나 보다, 저런 법이 있나 보다 하고 법문을 따라가 가지고 그걸 법으로 내세워서 붙잡아 집착한단 말이죠. 그럼 그건 바른 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이 바른 법을 깨닫는 게 귀한 거지, 법문을 듣고 그것을 법으로 취하는 게 귀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얻을 만한 한 법도 없구나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게다 법이니까 이제는 그 법을, 만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파자재, 세웠다 깨뜨렸다는 걸 자제하게 할수 있다. 만약 이 도리를 안다면 곧 불신이라고 하고 보리 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지견이라고도 일컫는다. 이렇게 이제 세워보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불신이라고도 하고 보리 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지견이라고도 일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법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법문을

듣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 그것은 불이고 열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대 맞는단 말이에요. 스승한테. 그 사람이 정말 만법을 다 세울 수 있는 자리, 한 법도 없는 자리에서 만법을 세우는 입장에서 보리고 열반입니다 했으면 수긍해줘요.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한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억울한 거예요. 저 제자가 이런 답을 해가지고 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한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나가가지고는 울면서, 우리 스승님은 너무 사람 차별한다. 쟤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인가해주고 나는 인가 안 해줬다.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별하는 게 아니죠, 그건. 똑같은 말을 듣고, 뜰 앞에 잣나무 똑같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스님, 저 뜰 앞에 있는 잣나무 저 사물을 얘기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단 말이야. 지가 못 알아듣고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저 사물을 얘기하지 않을게. 다시 물어봐.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모양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두 번째 뜰 앞에 잣나무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뜰 앞에 잣나무죠. 듣는 사람이 제대로 못 들으면 그럼 법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다. 오고감에 자유롭고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어서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쓰고 말에 응답해서는 답해주며 널리 화신을 나타내지만 자성을 벗어나지 않으니 곧 자제한 신통과 유시삼매를 얻은 것이어서 이를 일러 견성이라고 한다. 참 말도 어찌 이렇게 잘 쓰실까요? 참 대단. 그 진짜 이게 옛날에 이 당시에 말도 하나 제대로 못 배웠다는 스님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참 딱딱 이렇잖아요. 오고감에 자유롭고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어서 쓸 필요가 있을 때는 마음껏 내어 쓰는 거예요. 말에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 물어보면 근기에 따라 이것저것 온갖 방편을 써서 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화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법신 보신 화신할 때 화신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화신이 아니라 나를 일깨워주는 그분이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화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모양 따라서 모양의 법문을 설해주는 것 같지만 모양을 따라서 설해주는 게 아니라 겉모양을 보면 모양의 언어고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언어 개념을 써서 언어 개념 아닌 이 자성으로 서했단 말이에요. 자성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성을 떠나지 않으니 이게 곧 자제한 신통이다. 이게 진짜 신통력인 거예요. 이막 도수를 부리는 게 신통력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넘어지게 하고, 그게 신통이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망상이고, 이 자제한 신통, 이게 신통력이라니까요. 자제하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구제해 주는 거, 그게 신통이죠. 이게 유의삼매죠. 이게 심각하게 하지 않아요. 저들은 중생이라서 지옥 속에 있으니까 나는 부처니까 내가 저들을 깨닫게 해줘야 돼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심각하지가 않아요. 유의삼매. 저들이 보니까 저들이 부처인데 지가 부처인지 모르고 있는 거구나. 그럼 부처가 부처로 만나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없잖아요. 저들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저들도 부처고 나도 부처인데.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즐겁고 재밌죠.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재밌고, 중생이 힘들어도 내가 끌려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진짜 견성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견성이다. 지성이 다시 육조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이제 입조 스님이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성이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했더니 육조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항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

전법하는 게 불사하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해만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침묵의 가르침을 실행하라. 꿋꿋함을 갖고 언제나 마음을 한결같이 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에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그 지난 시간에 화두는 동선 상근이라 그래서 짧아 가지고 네, 짧은 게 항상 힘들다. 그래서 시가 힘들다. 시 읽기가 힘들잖아요, 소설보다. 소설보다 장편 소설보다 힘든 게 단편 소설. 제일 쉬운 게 대화 소설. 정보가 많으면 무조건 이해하기는 편해요. 짧은 게 힘들어, 짧은 게. 우리가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할 때 처음 만날 때그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잖아. 그 사람의 히스토리와 역사를 다 알면 너무 쉽다고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도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정보를 외우다 보니까 어우 막긴거 싫어 뭐 이러는데 진짜로 진지하게 뭔가를 이해할 때는 길면 길수록 좋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이 화두 동산 3근은 너무 짧아가지고 그런 거는 사실 힘들죠. 제가 이제 시에 대한 책도 한두 권 쓰고 그랬잖아. 근데 시를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 시가 확 드러날 수 있게 그 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느끼고 문맥이

치면 시가 해석이 딱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결혼한 지한 20년 된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출근할 때 사랑해 자기야 라고 하잖아. 그거 정보만 보면 화목한 집안이다 이러지만 십몇 년 만에 처음 그 얘기가 나온 거야. 그날 부인이 자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자기야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행복했어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가진 강렬함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어내는 마음이 화두를 읽어내는 마음과 유사한 데가 있어요. 많이, 많이 유사해.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편할 거야. 굉장히 길어요, 이 에피소드는.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실 이해하기 편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동산 3군을 봤을 때, 랑은 좀 느낌이 다른.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화두가 너무 길기 때문에. 최소한 시작할 때한번 읽고 끝날 때한번 읽는데, 이거 읽느라고 그냥 시간이 다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덕산 화상이 바루를 들고 방장시를 내려갔다. 이때 설봉스님이, 노스님,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도,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묻자. 덕산 화상은 바로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설봉 스님이 암두 스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암두 스님은 말했다. 위대한 덕산 스님이 아직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을 알지 못하는구나. 덕산 화상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시자를 시켜 암두 스님을 불러오라고 했다. 덕산 스님은 암두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암두 스님이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자, 덕산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덕산 화상이 법좌에 올랐는데 정말 평상시와 같지 않았다. 암두 스님은 승당 앞에 이르러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이제 노 스님이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기뻐할 일이다. 이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쩌지 못하리라.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라는 걸 짐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은 이런 거예요. 덕산화상이라는 노스님, 가장 깨달음에 이르렀던 이 스님이 바로 알죠. 스님이 되면 바로를 이제 받는다고. 그리고 그거를로 식사를 하시고 닦고 보관하고 어디를 가든 뭐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지금은 그리스이지만 옛날에는 구걸도 하시고 탁발할 때는 그거 쓰는 거야. 바로를 누군가한테 준다라는 거는 굶어 돌아가시겠다, 열반에 드시겠다라는 얘기야, 사실. 이거 하나를 딱 받는 거야, 스님이 되면.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있잖아. 이 식사 시간도 웃겨요. 이것도 웃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언제 밥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돼.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우면 그리 살 거야. 근데 그리 못 사는 건 사회가 그리 안 돌아. 내가 너 때문에 밥을 또 해야 되니? 엄마는 이래요. 그리고 회사 때도 점심시간이 있잖아. 먹기 싫은데도 먹어야 되잖아. 아니면 조금 있으면 배고파지니까. 그러니까 먹기 싫은데도 먹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위장장애도 오고 변비도 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공동체 생활하니까 그렇게 먹어. 근데 이제 이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자유로운 거야. 배가 고프네? 공양간에 가는 거야, 밥 먹으러 미리. 그랬더니 이제 그 제자 하나가 그런 거지. 아니, 밥 먹자고 총도 안 쳤는데 어디로 가자고 했대. 공양간에 밥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들고 가셨어. 그랬더니 그 암두 스님이, 설봉 스님이, 암두 스님에게 그 얘기를 한 거야. 아, 우리 큰 스님이 나이가 드시더니 오락가락 하신다. 종도 안 쳤는데 종 치는 소리를 듣고 그런다, 지금. 밥 먹으러 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암두 스님이란 스님은 아는 거야. 아니다. 그분이 치매에 걸리고 그런 게 아니라 배고파서 식사하시러 가신 거다. 그랬더니, 아, 그런데 그건 단점이 있다.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 마지막 어떤 결정적인 걸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그거를.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두 명의 한 스님이 식사 때 되는데 밥 먹으러 다녀요. 걱정하니까 아유 그건 아니고 좀 내가 걱정을 하는 건 궁극적인 어떤 거를 좀 약간 경시하신 것 같다. 궁극적인 말을 못 깨달은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니까 노스님이 딱 듣고 뭔데 이런 이 어린 중이 나를 부인하나? 내가 자유롭다는 걸 부인하나? 그러니까 부른 거야. 이렇게 부른 거야. 와서. 너 나 인정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리게. 이게 포인트가 여기예요. 아무도 안 들리게 말을 했대잖아. 이 아무도 안 되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가 여기에 아주 핵심이야. 치사하지 않아? 다 들리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여기 표현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물어보자. 덕선생님이 불러가죠. 그대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그대는 내가 깨달았다는 걸, 내가 자유롭다라는 걸, 내가 부처가 됐다라는 걸 부정하는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안 드세요. 그런 거야.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자신의 뜻을 알려준 거야. 아니, 아는데요. 딱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서 노스님이 그런 거야. 아, 지적질 당할 만하네. 내가 자유롭기는 하지만. 부처님이 됐다고 방구 안 끼나? 끼지. 그러니까 여기서 야, 퍼펙트 해야 되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유롭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실수를 해. 근데 어쨌든 아무도 안 들리게. 아, 이 아무도 안 들리게를 들리게 해야 되는 건데 각자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을까가 떠오르면 그래 무슨 얘기를 했겠구나라고 떠오르면 아, 이 화두가 풀린 거야. 근데 이제 그 도대체 무슨 얘기가 왔는지가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 날 그 노스님이 법좌에 올랐어. 법좌라는 거는 스님들이 설법이잖아. 법이라는 말, 다르마라는 것은 뭐 사실, 실제, 가르침, 진리. 제일 힘들어요. 이거 번역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 법이라는 말이. 이 동양에서는 한자 문학에서는 법이라고 번역하는 거. 아, 이게 많다. 불법 그러면 시타르타의 가르침, 시타르타의 진리, 거기서도 헷갈려. 설법을 얘기하나, 뭐를 얘기하나. 이 다르마라는 게 그래요, 이게. 법자라는 건 별게 아니지. 그 법을 얘기하는 자석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의 깨우친 사람의 자리에 앉은 거고, 여기에 어제 떠들었던 그 제자들 있잖아. 암두스님은 이 강의도 안 듣네, 건방지게. 이 법당 바깥에 있었던 것 같고 바깥에서 이렇게 그 문 안에 그 저기 그 문에서 이렇게 딱 보면서 딱 그 노스님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박수 치면서 아이고 드디어 이제 이제 우리 노스님 덕산 스님 덕산 화상에 대해서 함부로 못 건드리겠구나라고 딱 해서 됐다 딱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체 스토리에서 깨달은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요. 누구냐면 덕산화상 하나가 누구야? 암두스님. 두 사람을 깨우친 거고 그리고 우리 큰 스님이야 유명한 스님이야 깨달은 스님이야 하고 그 설법하는데 그 승방에 모여있는 스님들도 못 깨달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스토리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 노스님이 갑자기 치매 걸린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좌에 앉아서 딱 자리에 앉아서 주장자를 딱 놓고 야 니들이 자비를 알아? 너희들이 중생활 제대로 해? 라고 막 하고 계시는 거야. 사자우를 토하고 계시는 거야. 막 야단치고. 근데 그거를 딱 보더니 우리 저 암두스님이 아 드디어 내 말을 이해를 하셨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재밌잖아요. 중간에 암두스님이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자신의 뜻을 내가 왜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 후 구라는 이 한자 요 얘기를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지 나는 노스님이 깨달은 건 알지만 스님 요 정도까지는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듣고서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 다음 날은 완전히 달라진 거야.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자유를 구가하는 거지. 스님들이랑
군대 생활이랑 더

심해 스님 생활은 사실은 그러니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막 기상 시간도 막 아침에 잠 많은 사람들은 스님 생활 못 한다. 이해되죠? 아침 소문이 이러고 막 난리가 아니야. 막 번잡해 막 이런데 그 스님은 아유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 그 깨우친 분이니까 밥 먹을 때 배고플 때 밥 먹고, 예. 네. 똥 싸고 싶을 때 똥 싸는 게 불법이다. 임재 스님의 얘기야. 내가 완전히 자유로우면 그렇게 돼. 누구 눈치 볼 게 뭐 있어. 그런데 그 모습, 그러니까 당연히 배고플 때, 배고프네. 저 종소리보다 내 배에서 나는 소리가 나한텐 종소리인 거야. 내 배에서 좀 넣어라라고 얘기하는 이 소리가, 뱃소리가 나는 거야. 꼬르륵 소리가. 그거에 따라 갔어. 겉으로 봤었을 땐 치매 걸린 사람 같고 스님인데 질서도 안 지켜.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이 디비 잔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산사의 대빵이거든. 그 후배 스님들은 그럴 수 있어. 나도 언젠가 주지가 되면 저럴 거야. 실질적으로 막내 스님이 제일 일을 많이 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에? 그러니까 스님이 된 시간이 할수록 그 소임들이 적어지고 좀 편해지죠. 일 많이 하는 데고. 그런 상태야.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뭐가 됐어? 딱 앉아가지고 치매 걸린 노인네처럼 저 스님은 어떻게 밥 먹으러 가? 막 사람들이 그러면 사찰인 거야. 큰 스님이세요. 아, 큰 스님이야? 그럼 괜찮아. 이렇게 봐주잖아.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두 가지 모습이 있어. 두 가지 모습 사이에 도대체 이 사람, 암두 스님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주인공은 사실은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덕산 탁발이라고 얘기했지만 암두 스님에 가까워요. 암두 스님에 가깝다고.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를 이 덕산 스님은 수정을 하잖아. 조금의 잘못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깨달음을 줬던 것이 누구냐면 암두 스님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 암두 스님이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자. 뭐라고 조용히 얘기했나? 스님, 이걸 얘기하나? 아니면 그냥 덕산 스님을 쳐다만 받는가? 모르는 거야. 이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하셨는지. 이 두 가지 차이의 변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도대체 그 사이가 뭘까? 요게 이 화두를 풀어내는 핵심인 거야.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이 얘기가 천둥 번개처럼 우리 머릿속에, 귀 속에 크게 울리면 이 화두가 풀렸다라고 해도 되는 거야. 뭐 아무 소리를 안 했겠어요? 누가 몰래 들어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화두 같은 얘기가 던져졌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은 누군가를 교육시키고 지금 부처가 되는 게임이잖아.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게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스님들은.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을, 딸을, 자식을 교육시켰을 때 교육의 궁극 목적은 내 말을 안 듣고 무소유불처럼 혼자 갈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의 궁극 목적은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흔히 말하는 국가나 사회에서 하는 교육은 말을 잘 들으라고 시킨다고. 지금이 아무리 민주사회라고 그래도. 명령 잘 듣는 사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사람, 내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사장이면 반도체 학과를 와서 반도체 정보를 외워서 야야야야야 이 부서 가져와 그러면 금방 알아듣는 사람, 전공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 교육의 가장 나쁜 폐악은 뭐냐면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만든다. 내가 내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지 못하더라도 그가 혼자서, 내 아이가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전거를 계속 잡아주진 않아. 지금 내 앞에서 넘어지더라도 넘어져도 돼.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봐야 돼.
아빠 더 이상 잡지 말아요라고 하고 타고 가는 걸 봐.

가야 돼. 항상 나에 의존하도록 내 말을 듣도록 내가 없으면 자전거를 못 타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돼.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길들여 버리는 거야. 남들은 좋아한다 그래도. 그 그러니까 교육의 궁극 목적은 내 말을 안 듣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왜 아버지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냐면 최소한 애를 사랑할 테니까 엄마라면. 애 이용할 생각이라고 그러면 내 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이 아이가 매번 매사를 결정할 때 아버지 말을 들으려고 그래. 아버지한테 조언을 구해. 뭐 하자고. 좋죠. 아, 우리 아들은 삐딱선 않다. 내 말 잘 들어. 효자야. 뭐 이럴 거 아니야. 효녀야. 이럴 거 아니야. 이해되죠? 매사에 무슨 과 갈까? 나 뭐 하고 살까? 이 여자랑 결혼할까? 연애할까? 이 남자랑 다 물어봐. 너무 좋아. 나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결혼 안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러지 않아. 근데 그걸 기분 좋아하면 나쁜 거지. 왠지 알아요? 아이가 한 번은 그거 해야 돼. 나는 이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애가 나는 A라고 A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이가 B로 가는데 그 B가 더 잘 된 거야. 그날 굉장히 섭섭한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뜻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올드하고 내가 꼰대에 불과하다라는 자각을 한 날이니까. 근데 그날 행복한 날이기도 해. 만약에 교육이 그 목적이라고 그러면 교육은 가치가 있어. 그래서 교육은요, 본질적으로 인문학적인 교육이고 제대로 된 교육은 내 말을 합리적으로 안 듣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네 삶의 주인은 너야라는 걸 가르쳐 주게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 교육 안 시키지. 학점, 스펙 가지고 애들 괴롭히질 않나. 국가서부터 대통령서부터 모조리 다 그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애들 사랑한대. 교육이 백년지 대계래. 뭔 헛소리예요. 내 말 안 듣는 사람. 정치적으로 말해서 교육은 혁명가를 키우는 거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봐도 무소유불 저는 혼자서 갈 수 있는 사람. 무슨 욕심이야. 권력을 얼마나 영원히 가지고 있겠다고. 아버지가 언제까지 살겠다고. 애를 사랑하면 애가 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삶은 네가 살아가야 된다 이래야 돼. 애가 스님 정도 데리고 와서 딸이 결혼하겠다. 스님 데리고 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딸이. 그건 못 말린다라는 거야. 몰래 동거하는 것도 아니야. 이건 결정한 거야. 그러면 막 속상해. 뭘 속상해. 야, 이 정도 감당할 딸이구나. 다 키웠구나. 어떤 고통이 있어도 견디겠구나. 아, 착해. 애가 이혼할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살아가겠구나. 아유, 잘됐다. 나 없어도 잘 살겠구나. 이게 교육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불교를 가장 큽니다. 너 주인이 돼! 라고 그래서 스님이 처음에 했었잖아요. 우리 덕산화상이 그거 가졌잖아.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고 이랬잖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다 그 흉내를 내. 야,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야. 막 그렇게 해. 하고 싶을 때. 회사 끝나거나 시험 끝나거나 일정 끝나거나 휴가철에 클럽에 가서 막 놀아. 이게 자유야. 진짜 자유는 회사에서 관철돼야 돼요. 진짜 자유는 군대에서 관철돼야 되고 직장에서 관철돼야 되잖아. 근무 외 시간에 누가 돈만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 돈으로 처벌하면 되지. 여행 가도.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갈 수 있는가 내가. 휴가 때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시험 딱 시험 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럴 때 있잖아. 지금 젊은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 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지금 너무 쓸쓸해. 너랑 얘기하고 싶어하고 술 한잔 마시고 싶어하고 커피 한잔 먹고 싶어해. 그런데 너한테 내일이 시험이야. 너 어떡할래? 여자친구가요? 시험 안 봐. 여자친구 곁에 있어요. 지금은 애들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시험 끝나고. 그거 누가 그게 무슨 사랑이야? 내가 나의 불편함이 최고로 우선인데. 지금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다리가 없어서 걷기가 힘들어서 내가 업어줘야 될 텐데. 나 걷는 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내가 진짜 시험이고 내가 진짜 직장이 있고 내가 진짜 바쁠 때 내 아이가,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오늘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그 손을 뿌리

많으시잖아요, 사랑해. 휴가 시간 빤빤히 시간 많아가지고 가족끼리 식사한다? 그 누가 못해? 진짜로 자유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겠어요? 직장에서 필요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이것만 생각을 한다고. 돈 없으면 친구도 못 만나고, 그렇죠? 자기 불리하면 아무것도 못 하면서.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돼. 네 삶을 살아야 돼가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기도 해. 뭐 이해되시죠?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자비를 행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잖아. 남 눈치 보지 않아야 되잖아. 중생들을 위해서는. 그래야 부처죠. 그래야 스님이지. 권력에 휘둘리는데 어떻게 스님이야?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아파하는 중생들이 먼저여야 되지. 회사 사장님이 불러. 아들이 오늘 축구하자고 그랬어. 몇번 약속을 했어. 일요일인데. 근데 골프장으로 사장이 나오래. 우리 쪼르륵 간다고. 그때 알지? 야, 나는 누구를 돌볼 만큼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난 노예구나. 노예가 어찌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할까? 주인이 부르면은 끝나는 건데, 그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이유는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자비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누군가를 아끼고 돌봐야 되고 은혜롭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자유로워야 되잖아.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친구를 마음껏 드리고, 울고 있는 친구를 드리고, 울고 있는 친구 우는 것들을 그대로 울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할까? 내가 월세 살고 있는데. 내 집이어야 되잖아. 내 집이어야지 여기 와가지고, 너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왜 독립해야 되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독립해야 되는 거야. 부모한테 의지하고서 내가 누굴 어떻게 사랑해, 감히. 자유의 바닥에는 그게 있단 말이야. 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냐? 자비 때문에 그래요. 자비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라는 거, 주인이 된다라는 거에 극적인 표현이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 아이, 지금 아파 있는 사람이고, 아이, 스님 얘기 좀 해주세요라든가, 아빠 나랑 같이 공좀 쳐요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권력자한테 내 마음이 가 있어. 나를 부르네? 놀아도 놀까? 내일 회사 가면 어떡하지? 막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되거나 엄마가 되지 말아요, 웬만하면. CEO한테 그냥 굽신거리고 있으면서 누굴 돌본다고 그래요. 어떻게 개가 늑대를 키워? 아빠가 늑대가 돼야 늑대를 키우지. 아빠가 자유로워야 엄마가 자유로워야 애가 자유로운데. 유유상종이다. 근데 개들은 개들끼리 살고 늑대는 늑대끼리 산다.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내가 속물로 보일 때 여러분이 속물이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이제 문제가 자유가 오해되기가 쉽잖아.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저 이런 비유를 드려볼게. 훌륭한 스승은요, 훌륭한 스님은요, 훌륭한 선생은요. 이렇게 이 정도 높이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요. 여기를 넘으면 하산해라. 여기를 넘으면 넌 졸업이야. 이해되죠? 이 정도를 가르쳐. 여기 넘으면 너 자유로워도 돼. 근데 이걸 못 넘으면 너 세상 나가도 넌 계속 치여. 이 정도 넘게 네가 주인이 돼야 되라고 가르쳐. 엄하게 가르칠 수도 있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 정도. 그 이걸 넘었어. 넘어서 딱 갔더니 세상에 험난함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해돼요? 그러면 그걸 어떡하겠어? 그냥 넘어가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갔을 때이 사람은 그런다고. 야, 우리 스님을 더러운 걸 만나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세상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근데 이건 전혀 모르는 거야. 스님이 이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걸 넘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다고. 아휴, 나는 나중에 선생 되면 그렇게 안 가르쳐. 이러지만, 이, 제가 스님이에요. 선생이야. 제가 죽고 나고 이 사람이 커지면 알아. 저 죽을 때쯤 알아.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던 건그 스님 덕이다라는 걸 알아요, 나중에 되면. 아, 스님의 가르침은 8,000m였다. 아니, 만 미터라고 합시다. 세상에 제일 높은 게 에베레스트라고 그러면 8,848 넘는 거야. 그 힘을 줬던 게 우리 스승이다. 막 세상을 나가게 되면 너무 뭐 100m 산, 500m 산.

마음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과잉 교육을 시켜서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나중에 되면 알아요.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죽을 때쯤 되면 내가 그렇게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건 그 스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나를 떠났을 때는 그걸 몰라. 반대. 제가 웬만하면 싫어하는 게 눈높이 교육이에요. 대학 나온 엄마가 유치원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유치원처럼 대화하는 거 보면 나는 너무 싫거든. 네가 애냐? 그 엄마는 이리 가리킵니다. 100m의 높이로. 애가 넘기 쉽게. 너무 좋지 애는. 편하지. 이거를 딱 넘고 가보니 세상 웬만큼 높은 데는 다 500m야. 세상에 딱 나가자마자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마한테로 돌아와 다시. 엄마 세상은 무서워. 나한테 바라는 게 높이가 이래. 엄마랑 있으면 편한데.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아, 눈높이 교육 잘했네. 애교에 맞춘 거야. 엄하지 않게. 순간적으로는 좋아한다고. 얘 어떻게 할까? 5,000m는 어떡할 거야? 8,000m는 어떡할 거야? 이 엄마 죽었어요? 이 딸이, 아들이 나이가 들었어?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을 떠날 때. 아직도 애기처럼 엄마 그리워할 거예요. 아, 유년 시절이 제일 좋았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가 행복했어. 그리고 사는 거야. 뭐가 좋은지 결정을 해봐요. 나는 좋은 엄마야. 간대한 엄마야. 간대한 아빠야. 응? 근사에 눈높이를 맞춰줬어. 아이한테 나쁜 엄마란 소리 안 들어. 오히려 아이한테 그런 얘기 들어요. 세상 모든 선생님은 나쁘다? 엄마 같지 않다? 세상 모든 친구들은 나쁘다? 우리 가족 같지 않다? 세상 모든 것들은 나쁘다? 교수도 나쁘다? 무슨 말, 선배도 나쁘다? 이래. 집으로 말려 들어와. 어떤 게 좋은가? 나한테 돌아오는 사람 원치 않아요. 좋은 스승은 나를 부정하고 떠나야 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야 돼. 치사하게 아이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요. 아이한테 인정받고, 어머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요. 차라리 욕 들으라고. 우리 선생님 꼰대고 우리 아빠 꼰대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왜 이렇게 엄해? 그렇게 엄하게 키운 아이가 바깥에 나와가지고요 크게 실수하는 일은 없어요. 절대. 나중에 돼서 알지도 몰라. 진짜 모질게 나 키웠구나. 그런데 나중에 되면 알아. 강하게 키웠구나.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지금 게임은. 다시 한번 이거를 읽어보면은 어렵지 않을 거야.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덕산 화상은 자유로운 사람이야. 절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황실에 들어가도 자유로운 사람이야. 배고플 때 밥 먹고 졸릴 때 자는 사람이야. 어디를 가든. 제자들은 지금 그러냐고. 제자들은 사찰에서 이제 그거 흉내는 낼 수 있겠지. 예? 바로 들고 가서 밥 달라고. 얘네들이 황실에 들어가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야. 그때 돼서는 어떡할 건데. 이 사찰 안에서는 그래 나 따라서 해. 그거 보고 배울 수 있지. 제자들이 스님들이 배울 수 있죠. 우리 사찰은 배고프면 그냥 공연관에서 가서 바로 들고 가서 밥 먹어도 돼. 막 이러고 할 수도 있지. 먹어도 돼요. 여기서도 먹어도 돼. 문제는 나가서도 그럴 수 있는가. 나가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가 시간의 자유와 돈이 있었을 때의 자유 말고 직장 안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가. 군대 안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가. 하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군대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처인 사회에서는 전쟁도 없어집니다. 누가 전쟁을 찬성해요? 군인들 중에서 누가? 권력자나 장수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전쟁을 결정하는 법이라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지만 푸틴 같은 경우가 왜 전쟁을 시작하는지 알아요? 지가 전쟁터에 없으니까 그래. 사병 중에 누가 전쟁을 일으켜요? 유사 이래로. 우리가 더 무섭지? 우리 명령하는 게 더 무섭지? 적보다 더 무섭게 들이밀어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불국토, 부처가 사는 땅. 전쟁 없습니다. 인문적으로 성숙한 사회는 전쟁이 없습니다. 권력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인문학을 하면서 꿈꾸는 사회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요 작은 사찰에서 우리 덕산 스님은 자유가 뭔지 그리 사셨어.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제자들이 요 안에서는 그리 살 수는 있겠지만 잘해봤자 여기 사찰 넘어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어디서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집 안에서도 자유롭고 집 바깥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마루구는 그거와 관련됐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노스님은 여기 앉아가지고 산이 돼버리시는 거야. 처음에는 치매 걸린 사람 같았다고. 배고프니까 밥 먹는 사람. 근데 이제는 법좌에 딱 앉아서 이러는 거야. 너희들 내 말 이해 못하지? 부처님의 말 이해 못하지? 이걸 온몸으로 못 느끼지? 이걸 못 느끼면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 거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우리 암두 스님이 그러잖아. 박수 쳤잖아요. 박장대소 하면서 아 너무 좋다. 노 스님이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기뻐할 일이다. 이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쩌지 못하리라. 제자라고 친한 설봉 스님이 기억나시죠? 큰 스님이 맛이 가신 것 같아 라고 암두 스님한테 그랬던 거 기억나죠? 종도 안 쳤는데 가요. 장난치죠. 큰 스님을 좌지우지하고 저 평가하고 잰다? 헤아리려고 그런다? 치매 걸렸다는 둥? 이런 식으로 헤아리려고 그런다? 어찌 하는 거예요 그게? 감히 이게? 처음에 봤었을 때는 설봉 스님이 좋은 스님 같아 보이는데 암두 스님은 아유 암두 스님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아무도 어쩌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법좌에 앉아서 가고 배고파 밥 먹어야 돼 이런 거랑 앉아서 전혀 그런 거랑 무관한 것처럼 딱 이렇게 앉은 거지. 맞다 맞다 맞다. 쟤들이 나를 넘어서 자유로워야 된다. 나는 황실에 가든 어디를 가든 자유롭고 당당하듯이 되려면 내가 그 높이를 맞춰줘야 된다. 중국의 초기 경전 중에 하나가 사문 불경 왕자론. 스님은 사문은 왕한테 불경 공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도 주인이고 너도 주인이니까. 이게 경전 이름이에요. 사문 불경 왕자론. 그게 부처란 말이야. 이제 그만 얘기하고 기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왔고 그 극적인 반전이 뭔지 왜 그렇게 법좌에 앉아 마지막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여기 실질적 주인공이죠. 암두 스님이 브라보 아우 잘됐다. 이제 이 사찰에서 깨우침을 얻은 모든 앞으로의 후배 스님들은 사자처럼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 살 거다. 처음에 이렇게 바로 들고 다녔던 사람은 얼마나 편해. 만만하게 볼 수 있죠. 완전히 다르죠. 누구도 어찌하지 못한. 스님을 큰 스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큰 스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큰 스님 마루구는 그건지도 몰라요. 큰 스님 엄한 스님이 때때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욕은 먹지만. 욕을 먹으시는 게 낫잖아요. 사찰이나 사찰 바깥에서 사찰 안에서 만 미터를 뛰어넘던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봐요. 어떻게 살겠나. 저 조그만한 군수나 시장 가지고 쫄겠어? 어휴 우리 큰 스님은 말이야 거의 뭐 신 같았고 황제 같았어. 나 그 사람 넘은 사람이야. 그거를 가르쳐주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덕산 화상이 바로를 들고 방장실을 내려갔다. 이때 설봉 스님이 노스님 식사 시그널 알리는 종도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로를 들고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묻자 덕산 화상은 바로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설봉 스님이 암두 스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암두 스님은 말했다. 위대한 덕산 스님이 아직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을 알지 못하는구나.
덕산화상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시자를 시켜 암두 스님을 불러오라고 했다. 덕산 스님은 암두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암두 스님이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자 덕산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덕산화상이 법좌에 올랐는데 정말 평상시와 같지 않았다. 암두 스님은 승당 앞에 이르러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이제 노 스님이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기뻐할 일이다. 이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쩌지 못하리라. 야, 이게 제자가 스승을 가르쳤다, 그렇죠? 예쁜 풍경이에요, 예쁜 풍경. 많이 예쁘지 않아요, 풍경이? 이 중간에 했었던 이 마르고 아무도 안 듣게 했던 얘기에서 저는 그걸 들어요. 그리고 생각해봐. 교육이라는 게 뭘까? 누구를 기르는 것은 뭘까? 내 말 잘 듣도록 기르는 게 아니라 무소일불처럼 혼자서 가라고 길러야지 교육이다. 반성들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교육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책이나 어디에서 노골적으로 그래요. 교육 없어져야 된다. 이런 식이면. 화도 푸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냥 이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화두 때문에 그래요. 이 화두 때문에. 어쨌든 그 암두 스님이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했던 그 얘기가 그 이 화두의 핵심이니까 오늘 들었던 거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면 그리 해석해도 돼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 되니까. 예. 교육 생각하니까 깝깝하다 느낌이. 깝깝한 마음으로 오늘 이 화두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청정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말은 언제나 청정하고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청정하게 하는 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법이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고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목판인쇄 경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1400년의 시간을 견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비밀은 바로 한지. 한민족 고유의 종이 한지. 전통 방식으로 당나무로 만든 종이이며 닭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먹물이 부드럽고 고르게 번지며 천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 질기고 부드러운 한지는 물로 씻어 햇볕에 말려 다시 쓸 수 있다. 세상에 가진 풍파를 겪어 해지고 낡았어도 복원이 가능한 유일한 소재.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한지.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는 문화재 5점을 한지를 이용해 복원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 Que je dois renforcer, je vais plutôt choisir un papier coréen qui va se déformer, enfin dans le bon sens, c'est-à-dire qu'il va pouvoir suivre les déformations de mon œuvre. Il y a plus de souplesse.
0: 한지의 우수성을 증명해 주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천년의 세월을 넘어 변치 않는 법형을 지켜온 한지. 단순한 기록 매체를 넘어 우리의 삶과 함께 온 한지. 한지. 미래 세대에게 꼭 전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안돼!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9: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3: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한국에서 결집이 된대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앞으로의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 SA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과 선을 함께 생각해 보고 수없이 많은 내용들 가운데 깊어지면 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선의 정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화가이기도 한 한국의 근현대 이 그 화백으로서 그림을 그리는 분들 가운데 아주 불교와 인연이 깊고 굉장히 선적인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 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장욱진 화백에 대한 그 그림을 불교적 관점에서 선적 관점에서 이제 그 에세이를 썼는데요. 그 이후에 다양한 그 행사나 그다음에 그 전시회에서 마치 제가 장욱진 전문가가 된 양 초청을 받아가지고 글도 낭독도 하고 뭐 설명도 하고 기획하는데 참가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에세이 글을 통해서 뭐 장욱진 화백의 전체의 그림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보는 어떤 그 하나의 방법론과 그 시각을 선적인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욱

진 화백은 이렇게 소탈한 웃음을 짓고 있는 이참 멋있는 그 해탈한 마치 선승과 같은 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장욱진의 어떤 그림과 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에세이 제목을 언제 붓을 던질 것인가 라고 해서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제가 썼던 에세이 글을 중심으로 좀 쭉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욱진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 한국인이 있겠냐마는 나는 특히 그의 그림을 좋아한다. 분당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가 글이 막힐 때면 차를 몰고 용인 마북의 장욱진 고택으로 달려가곤 했다. 1884년에 지어져서 광서 연호가 남아있는 이 전통 한옥에서 장화백은 총 700여 편의 작품 가운데 200여 편의 작품을 마지막 5년 동안 쏟아내었다. 그는 이 공간이 곧 내 화폭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집에서 왕성한 예술혼을 불태우고 갔다. 제가 박사 논문 쓸때 글이 막히거나 좀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을 해야 되거나 혼란함을 좀 벗어나고 싶을 때이 장욱진 고택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용인 마북에 있는 이 고택은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제목이 이제 나만의 숨은 힐링 명소라고 했는데요. 여기 찾아가서 퇴마루 그 보이는 곳에 또 앉아가지고 좀 참선을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아주 그 다시 글이 쓰여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신갈집이라고 불렸던 용인 마북의 고택인데요. 이 쪽마루에 앉아가지고 스케치하고 있는데 저 이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제가 한 번씩 논문 쓰다가 박사 논문 쓰다가 막히면 이렇게 가고 했었습니다. 이게 앞에 보면 안산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안산이 예쁩니까? 앞에 바라보고 있는 산이 봉긋하니 아미 같이 말이죠. 이게 이제 86년 사진인데요. 지금은 뭐 건물들도 들어서고 해가지고 이 뒤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했는데 그야말로 예전에는 고즈넉한 약간 그 향촌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명당으로 생각이 듭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내가 장욱진 고택을 자주 찾았던 이유는 그의 치열했던 정신 세계와 접속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곳이 풍수적으로 명당이어서 사랑채의 쪽마루에 한동안 앉아 참선을 하다 보면 정신이 맑아져 왔기 때문이기도 했다. 힘 있는 용맥이 주산으로 내려와주고 좌총룡과 우백호가 잘 감싸준 곳이었는데 앞권은 평온하고 예쁘게 펼쳐진 눈앞의 안산이었다. 앞산요.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비가 오는 날에는 관람객도 없어서 추녁 끝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보며 한참을 사색에 잠겨 있다 보면 막힌 글의 실마리를 잡아갈 수도 있었다. 복을 지어야 명당과 인연이 된다 했는데 이분이 참, 이 장욱진 화백은 이 마지막 이그 세상을 뜨시기 전까지 작품 활동을 여기서 했는데요. 아주 좋은 곳에서 마지막 그 창작의 그 어떤 그 열정을 굉장히 강렬하게 피워냈던 곳입니다. 여기가 그 고택 뒤에 이렇게 원두막 같이 생긴 정자 이게 관어당인데요. 이제 성균관대 쪽에 있는 해화 시절에 있을 때도 이런 그 정자가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다 그래요. 항상 장화백의 그림 속에는 이 정자 같은 게 나오죠. 이게 이제 본인의 집이 화폭이었다는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이러한 집에 살게 되면 집중력이 배가 되고 왕성한 기운을 받을 수 있다. 뒤편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개발의 광풍이 몰아쳐서 자칫 사라질 뻔했던 위기도 있었지만 화가의 가족들이 이 고택을 용케도 잘 지켜내었다고 한다. 이곳은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어 누구든지 발길을 할수 있게 되어 있다. 들어가셔가지고 참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조그만 카페도 있고요. 거기는 이런 고택 같은 옛집도 있고 현대적으로 지어진 집도 있어요. 현대적으로 지어진 그 집은 장화백의 그림 속에 많이 등장하는 그집 그대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장욱진은 덕소, 명륜동, 수안보 등의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니며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돌아다니면서 고른 집은 없어. 모두 우연이 된 거지. 부처님이 해놓으시면 어정어정 들어가 살았어라고 했다. 그는 보기 많은 화가였고 철저한 불자로 살았다. 부처님이 골라준 고택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거 터를 보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고.

고르지도 않아도 인연이 돼서 그렇게 살게 됐는데 부처님이 골라주신 곳에 어정어정 들어가서 살았다. 이렇게 참 운치 있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이 캔버스 위에 한국화라고 그랬는데 이번 이 장옥진 화백은 서양화가죠.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시는데 전부 내용이 한국화죠. 우리 전통적인 한국적 정서를 담아놓은 풍경과 그걸 다 그려놓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장옥진은 박수근, 이중섭, 김한귀와 함께 2세대 서양화가의 대표주자로 손꼽힌다. 그는 서양화가 가장 강력하게 밀려오고 추상화가 전성시대를 맞이했던 근현대의 한국화단에서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장 잘 지켜내며 독자적인 화풍을 구현한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그의 그림은 한국인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부담 없는 순수하고 소박한 조형미를 남겨주었는데 그의 화풍은 캔버스 위의 미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족입니다. 캔버스 위에 서양화를 그렸지만 내용은 항상 우리의 전통적인 한국적 정서. 예, 항상 가족을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갓난 아기가 있었죠. 아들이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강아지가 있고 저기에 이렇게 옛날 우리 기와지붕이 있는 그런 집이 항상 있고 새가 있고 이랬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장옥진의 화폭에 등장하는 까치, 집, 가족, 나무, 해, 달, 산은 우리가 늘 보아왔던 우리나라 시골의 정감어린 자연 풍경이다. 티 없는 동심의 선경, 착할 선자 선경, 욕심 없는 탈속의 선경, 신선선자 선경, 그리고 간략한 선과 단순화된 터치로 펼쳐진 선경, 참선선자 선경은 나는 심플하다로 대표되는 그의 화론에 걸맞은 독특한 품격을 형성하고 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게 만드는 그의 그림들의 매력은 화가 내면의 순수성과 소탈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천진불의 열애성기 그 자체였다. 열애의 근본 우리 본성 성품이 바깥으로 드러난 걸 열애성기라 그래요. 화엄은 성기가 있고 연기가 있죠. 화엄경의 열애 출연품을 보왕 열애성기품이라고 60권본 화엄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권의 열애 출연품이. 제가 봤을 때 이 장옥진 화백의 그림은 전부 천진불의 열애성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플하다. 아, 장옥진 화백의 그 아주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나는 심플하다. 젠 스타일, 선이라고 하는 건 심플한 것이죠. 서양에 가서 많은 젠 스타일이 등장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단순화되어 있고 소박하지만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결국 아주 너무 착한 선자 성경, 그 다음에 신선 선자 성경, 우리 참선 선자 성경 이런 모습들로 심플한 모습이 나타나서 천진불의 그 화백의 그 환하게 웃는 그 소탈한 웃음 같은 그런 그 그림이 나와서 누구나 봐도 웃음이 나오고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한국적 정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맛보게 돼서 흐뭇한 웃음이 나오게 되는 편안하고 안락한 참선을 해서 고요하게 됐을 때 그 평온한 마음을 찾아주는 그림이 바로 장옥진 화백의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 이게 이제 나무라고 나무와 가족인데 항상 이렇게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자신이고 부인이고 여기 이제 아들이고 강아지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위에 까치가 있고 뭐 해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나무에 이렇게 이런 이 붓질을 보시면 이게 동양적인 우리 한국화적인 양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서양의 캔버스를 쓰고 있지만 붓이 말이죠. 우리가 그 이 동양화나 서예에 나타나는 필법 같은 형태로 바람이 불고 있는 양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캔버스이지만 캔버스 위에 민화요 바로 우리 동양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줘서 마치 선묵, 선화, 선그림, 선필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장옥진 화백의 그림에서는 거의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10호 이내의 소품들을 그리면서도 다작을 하지 않았고 작은 그림도 2, 3개월 동안 다듬으며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사인을 하지 않았다. 마치 동양화를 그리는 듯 방바닥에 펼쳐놓고 쪼그리고 앉아 그리게 된 것도 친절하고 치밀한 작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생긴 습관이었다. 그의 그림에는 나무 위에 집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원근법을 전혀 무시하기도 하는 등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선정의 세계가 엿보인다. 아주

이분은 그림을 항상 작은 걸 그리셨어요. 큰 그림이 별로 없는데, 근데 앉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은 심플하고 소박하지만 그 아주 치열한 그런 그 만족할 때까지 그림을 그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그 어떤 그림 속에는 굉장히 그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의 선승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욱진은 7년 동안 서울대 미대 교수를 역임하다가 그마저도 작품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그만두었다. 여러분, 서울대 미대 교수를 한다는 거는 아마 미술하시는 분 중에 최고의 영광일 텐데요. 그냥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는 돈과 명예에는 별 관심이 없는 속진의 때를 벗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냥 그림이나 그려야 되겠다. 이러셨대요. 교수 시절 그는 제자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자기 그림은 자기가 그려야지 그림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간혹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가 있으면 어깨를 툭툭 쳐서 불러내어 막걸리를 사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같이 술을 먹다가 제자에게 다시 영감이 떠오르면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림은 자기가 그리는 것이고 자기가 그림이 나올 때까지 또 이렇게 기다리고 내면의 수련과 또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그림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술을 사주고 달래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교수님인데 이렇게 했다 그래요. 참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서양화가를 꿈꾸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남기게 된다. 서양화는 그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붓을 던질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참 이 말이 멋있습니다. 서양화는 특성상 끊임없이 지우고 다시 그리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욕심을 버리고 적당한 순간에 마음을 내려놓고 붓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자로서 평생 갈고 닦은 선지를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작가 내면의 수련과 직관의 가르침을 남긴 것이다. 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서양화는 캔버스 위에 덧칠을 해서 계속 수정하면서 색을 덧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동양화는 한 번 붓터치로 그 붓과 먹물과 종이와의 그 일기일회의 그 인연법에 따라서 이걸 수정할 수 없으나 서양화는 터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그칠 줄 아느냐, 언제 쉴 줄 아느냐, 언제 방아착 할 수 있느냐, 언제 내가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거를 붓을 던질 시기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직관과 지혜가 필요하다. 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언제 붓을 던질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최고의 화가였던 장욱진 화백이 던져주는 선의 메시지이자 지혜의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 내가 물러날 것인가? 내가 언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마칠 줄 아는 거. 언제 내가 그만두느냐? 후배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물러나 주느냐. 그 다음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다. 소욕지족에 만족할 줄 알고 그만둘 줄 아는 이 순간을 포착한다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에 모 끊임없이 반복해서 더 하다가 마지막에 좀 안 좋은 경우들을 당하는 게 있죠. 그래서 주역 건괘에도 마지막 6개의 그 효 가운데 다섯 번째가 비룡재천입니다. 날아가는 용이 하늘에 쫙 떠 있다가 마지막에 말이죠. 마지막에 그 좋은 시절에 딱 붓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항룡유해라 그럽니다. 항룡. 이게 후회가 생기는 용이란 말이에요. 항룡. 그래서 이게 비룡이 하늘로 날아가 있는 용이 이제 이 항룡이 된단 말이죠. 너무 여기에서 멈추지 못하면 말이죠. 후회를 하게 돼 있다. 너무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끊임없이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후회가 생긴다.
장욱진 화백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던져주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붓을 던질 거냐? 아, 이게 참.

아주 멋진 말씀 아니에요? 아, 이때의 제자들이 얼마나 감명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교수 생활이었으나 당시 그에게 매료된 제자들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초 세 배를 왔다고 한다. 장화백은 격식보다 소탈을 좋아했고 겸손보다 교만이 낫다고 했다. 겸손은 오히려 교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격적인 선승의 법어와도 같은 통찰들이 그의 심오한 언어 곳곳에 번득이고 있다. 소탈한 게 좋고, 근데 이분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겸손보다 교만이 낫다. 차라리 그냥 잘났으면 잘났다고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겸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주역에서도 겸계가 제일 좋은 개거든요. 지산겸이라 그래요. 산이 말이죠.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겸손을 하면 세상에 모든 일이 안될게 없습니다.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상대편을 배려하고 좋은데 이 장욱진 화백이 겸손보다 교만이 낫다고 했다는 건 뭡니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일부러 테크닉으로 그다음에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오히려 굉장히 야망가, 야심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다니고 그다음에 뭐 비위를 맞추고 이럴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기에 겸손이란 말은 주역에서 말한 지삼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 내가 하심하고 겸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도를 두고 그죠? 목적과 야심을 두고 하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탈하지 못하죠. 정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겸손보다 교만이 낫다. 그래서 너무 겸손한 사람 보면 문제가 있다 이래요. 그 과공비례라 그럽니다. 너무 겸손한 사람은 말이죠. 오히려 그게 예가 아니다. 이런 옛말도 있어요. 장욱진 화백이 참 이렇게 선승과도 같은 파격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장욱진은 산다는 것은 소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림을 위해 심신을 남김없이 써버릴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림은 일이고 술은 휴식이었다. 취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근본에서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술은 그에게 어쩌면 세간에서 벗어나 무심의 경지에서 논의는 선전과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일평생 일삼은 것은 그림과 술밖에 없었다는 긴 장욱진에게 술은 주선, 술 마시는 술로서 선정해야 되는 주선의 행위 같은 것이었다. 산다는 것은 소모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분은 아끼지 말아라. 내가 할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술가로서의 그 창작을 끊임없이 해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말이죠. 술 마시거나 그림 그리거나 뭐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서울대 교수직도 몇년 하시다 그만두고 그러면서 그림을 한번 들어가면 뭐몇날 며칠, 길게는 뭐 일주일, 한달뭐 이런 식으로 길게 그림을 그리시고 또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거는 이제 술이었다 그래요. 뭐 심지어 그뭐그 주당이다. 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만 우리는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주선이다. 주선이다. 술 마시는 선을 했네. 아,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탈한 웃음과 자신의 모습을 담은 이 도인이라는 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그 아까 보이는 그 정자, 관어당 같은 그 항상 집에 있었던 정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마치 집이지만 산 같은 모습으로 해놨지만 이게 집이죠. 부인이 있고 보인이 말이죠. 본인이 마치 도인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강아지가 있고 까치가 있고 얼마나 이게 날아가는 데 보면 이것도 동양화적인 가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이 구도 자체는 서양화는 어떻습니까? 흰색도 칠하잖아요. 흰색도 비워두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비어 있는 허의 공간, 이 허의 공간, 그다음에 공의 어떤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불교적이고 동양적인 것인데 장욱진 화백의 이 비어 있는 공간들 오히려 다 채우는 것보다 이 산들 같은 게더 크게 할수 있는데도 저렇게 딱 줄지어서 저렇게 해놓는다든지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선적이고 이 선경 신선선자의 선경 같기도 하고 참선선자 선경 같은 그런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도인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이게 참 멋있는 어떤 장욱진 화백의
누구나 봐도 마음이 근본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을 만나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는 질문에 그는 까치를 좀 잘 그립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었더니 스님은 경봉스님께서 비어있는데 비어있지만은 않다며 비공이라는 불명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경봉스님도 그의 그림에서 선미, 선의 맛을 발견했던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앞에 이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에 비어있잖아요. 근데 텅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비공이라는 불명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락암의 그 경봉스님께서는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찌 왔는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화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까치를 조금 그릴 줄 압니다. 까치를 좀 잘 그립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런 말, 일화가 있었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게 팔상도입니다. 우리가 여덟 가지 팔상도가 있지 않습니까? 팔상도 그려놨는 그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태어나신 거,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그죠? 머리에 막 이 새가 집을 지을 정도로 선정해 드셨던 모습,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게 사문유관했을 때 죽은 사람을 보는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다양하게 말이죠. 이렇게 그림이 팔상성도가 있는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팔상도만은 장욱진이라고 하는 한자로 세 글자를 이름을 직접 써놨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죠. 평상시 사인을 할 때 뭐 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글자만 쓴다든지 영어로 말이죠. 이니셜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처님의 팔상도만은 본인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존경의 염을 표현했었습니다. 장욱진의 팔상도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이 위엄 있고 좀 근엄하고 무서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다 없고 말이죠.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천진불, 동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순수한 세계로 안내해주는 팔상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진정한 불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죽기 사흘 전에 마지막 유작인 밤과 노인을 그렸습니다. 이는 선사들이 마지막에 남기는 임종계와 같은 임종화였다. 이게 제가 이제 평론식으로 쓴 거예요. 마지막 그림은 선사들이 마지막 개송을 시를 한 편 남기고 가시듯이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임종화가 아니냐. 이 마지막 그림이 임종화가 아니냐. 이 작품을 보고 아버지의 죽음을 직감한 자녀들이 눈물을 보여도 그는 태연자약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걸 아버지가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따님들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작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추사가 강남 봉은사의 판전현판을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썼다 그랬거든요. 판전현판을. 근데 장욱진 하백도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마지막 그림을 남기셨어요.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본인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벌써 생사를 거의 해탈했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언제 갈 거라는 거 알고 계셨다는 거죠. 참 그래서 제가 선승가도 같은 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평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했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유유히 하늘로 날아가는 자화상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요. 1990년에 돌아가실 때 여기에 아까 그 관어정 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이 있고요. 이제 달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둡죠. 이제 세상을 마무리하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세상을 떠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조금 전에 봤던 도인이라는 그림 속에 있는 수염 있는 정자에 있던 그 장욱진 하백 자신이 이 정자를 두고서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귀천이라는 시처럼 말이죠. 하늘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린 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장욱진 화백의 아들이 15세 때 세상을 뜬 아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장욱진 화백의 그림 속에는 요
마음속에 묻었던 참 그 안타까운 사랑했던 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항상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참 이 마지막 그림에는 장욱진 화백이 다 좋았는데 이 아들이 마지막에 마음에 밟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까치가 생명체는 이 둘밖에 없죠. 물론 나무도 있고 산도 다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우리 우려 같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그 생명체는 아들하고 까치하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까치를 좀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했던 장욱진 화백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하늘로 이 아들이 지금 승천해서 하늘에 있지 않겠어요? 그 하늘과 하늘을 나는 새와 본인이 이제 하늘로 날아가고 아들은 세상에 다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밤과 노인인데요. 실제로 장욱진, 저는 조금 의문을 가졌어요. 장화백님이 직접 밤과 노인이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유가족분들한테. 그런 제목 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죄로만 너무 그림이 많으면 혼돈이 되니까 이렇게 그림에다가 나중에 제목을 좀 붙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임종하는 제목이 없는 게 더 멋있다. 최후의 그림 한 편. 이렇게 해서 해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밤과 노인이라고 본인이 직접 제목을 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그림이 참 저는 이 모든 걸 설명해 주고 있다. 본인이 세상을 뜰 때 마지막 그걸 다 알고 이렇게 그렸다는 거 참 그런 모습입니다. 정자에서 다리를 뻗고 있는 자신을 그린 도인이 수염 달린 사내가 까치 대신 승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그림 속에 등장하는 어린 남자아이는 백혈병으로 15세에 먼저 떠난 막둥이 아들로 추정된다. 남겨진 일남사녀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니 화가의 남다른 가족 사랑의 따스함이 느껴진다. 여러분 장화백이 그림을 그리러 들어가서 막 그 그림만 그리고 나와서는 술만 마시고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부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림을 실컷 그려서 나오면 가족을 그려서 나온 거예요. 집을 그리고 가족을 그려서 나오니까 뭔가 딴 그림이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려고 저렇게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술에 쩔어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가족들은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유가족 그 따님들을 뵀어요. 뵙고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다 똑같이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하셨어. 나를 가장 아꼈어. 나 증명할 수 있어. 서로가 다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자제분들을 아끼셨는지 다 듬뿍 사랑을 주고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애정과 감정, 사랑, 그다음에 배품 이런 거 아끼지 맙시다. 장욱진 화백 그러잖아요. 인생은 소모하는 것이다. 줄 때 다 줘라. 아낌없이 줘라. 이런 그 마음의 이 불교의 그 자비를 바탕으로 한 이런 그 애정들이 장욱진 화백의 일생과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 그 막내 아들의 어떤 그림들에 보면 말이죠. 아, 조그만 갓난아기의 아들이 그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먼저 떠나간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에 영원히 남겨지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장욱진은 17세 때 열병을 앓아 수독사에서 6개월간 지낸 적이 있었다. 당시 망공선사는 그를 출가시키려 하다가 그림 그리는 것도 스님들 공부와 똑같은 공부라고 하면서 장가만 잘 가면 재밌게 살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장화백은 화가로서는 보기 드물게 복예가 구족된 인물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 말을 새로 하나 지었어요. 복과 예술. 예술의 그 어떤 그 독창적인 천재성과 복이 함께 구족된 인물이었다. 아니죠? 망공 스님이 이거 출가시켜가지고 스님 만들면 딱 좋겠는데 하시다가 그림 그리는 걸 보시고는 너는 뭐 그림 그리는 걸 가지고도 충분히 스님들 수행하듯이 공부하듯이 그림으로 수행하면서 한생 잘 수행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그림 그려라. 그런데
그림을 그리게 되면 보통 가난해서 못 살게 되니 부인을 좀 잘 만나라.

아, 그러셨대, 완공선사께서. 그랬더니 장옥진 하백이 끝까지 늘 그 생각을 했대. 내가 그림을 평생 그리려면 부인을 좀 잘 만나야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으로 다른 이중섭 화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일본으로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가난

늘 금강경을 독송하셨다 하는데요. 그분이 이러셨답니다. 부인께서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이 한갓 사람을 모시지도 못하면서 어찌 큰 부처님을 모실 수 있겠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술 먹고 막 그냥 늘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아니면 술 마시는 거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부처도 못 모시고 내가 무슨 큰 부처님을 모시겠나 그러면서 그 남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 그래요. 참 진정한 보살님이셨어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비공이라는 호를 줬던 불명을 줬던 경봉스님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수덕사에서 좀 지냈거든요. 몸이 아파서 그때 망공선사 그러니까 이 망공선사를 평생 스승으로 삼았고 경봉스님과 일화도 있고 참 불교와 인연이 깊었다 이 말이죠. 부인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기도하는 부인을 보고 영감을 얻은 화가는 겨울 아침 덕소화실로 가서 일주일 만에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와서 흡족해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대표작 진진묘이다. 진진묘는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보살님들에게 주시는 세 글자짜리 불명이지요. 진진묘였습니다. 이 그림에 모든 정열을 쏟은 화가는 병이 나서 3개월간 몸져 누웠다고 한다. 여러분 그림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고치고 얼마나 했겠어요. 3개월 동안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해화동 로타리에는 아내 진진묘 보살님이 가정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1954년부터 운영했던 동양서림이라는 책방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식구처럼 함께 해온 지배인의 가족들이 이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화백이 그림만 그리니까 자제부들 이 학교도 보내야 되고 생계들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부인께서 동양서림이라고 하는 책방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같이 식구처럼 일해 오셨던 분이 이제 지금 이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 해와 로타리에 가면은 이 그 동양서림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장욱진 화백의 그 가족들의 어떤 그런 그 애틋한 그런 온기가 남아 있어서 서울시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이 진진묘라고 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주 장욱진 화백의 대표적인 그림이죠. 부인을 그렸는데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결국 보살상이 됐어요. 내 부인이 보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인인데 맨날 술만 먹고 그림을 그리고 막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날 이제 그림을 다 그렸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석 달간 몸져 누웠어요. 근데 이 그림이에요. 제목이 진진묘고. 부인을 그린 거예요. 아, 우리 보살, 우리 부인, 마누라, 참, 보살입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참, 이 그림은 명작 중에 명작이고, 이것이 서양화잖아요. 근데 한국인이 그린 대표적인 20세기의 한국 불화입니다. 그렇죠? 불화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화이기도 합니다. 부인을 그리다 보니까 결국, 보살상이 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장욱진 화백의 뒤에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티내지 않고 살아온 보살 마하살이 한 분 계셨다. 부인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한국인의 뒤에는 반드시 그보다 더 위대한 어머니와 지혜로운 부인이 숨어 있다. 우리네 집안에는 이러한 달관과 초탈의 보살님이 한 분쯤 다 그렇게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던 것이다. 예전에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은 낙산 골방에서 나와 해와 로타리에 있는 동양서림에 한번 들를까 한다. 장욱진 화백의 위대한 그림 너머로 더 큰 그림을 보여준 2022년 102세로 별세한 진진묘 보살님. 틀림없이 그분의 향취가 그 공간에 남아있을 것만 같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한 분쯤 말이죠. 어머니가 됐건 부인이 됐건 누님이 됐건 딸이 됐건 한 분쯤 초탈한 여성이 한 분 옆에 있는 겁니다. 장욱진 화백이 그렇게 정열적으로 그림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이렇게 멋진 100세를 넘게 사셨어요. 그런 멋있는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진진묘 보살님 이런 위대한 우리의 보살님이 한국의 모든 성취와

이 성공 속에는 이런 분들이 어머니와 부인 같은 이런 멋진 보살님들이 한 분씩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동양서림에 자주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용인에 있는 장욱진 고택에 가서 이 가족의 얘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장욱진 하백은 마치 술만 드시고 있어서 잔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바가지를 끌고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이 진진묘 보살님이 내가 부처님 모시는 사람으로서 우리 남편 멋진 그림 그리는데 저거 하나 내가 이해 못 해주겠나?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셔서 참 이분입니다. 이분이 부인이시고 장욱진 하백인데 그래서 제목을 걸작 넘어 보이는 더큰 그림이라 이게 그림보다 더큰 그림이 하나 숨어 있다. 이 가족들의 희생이 있고 이큰이 화백을 지켜주셨던 이런 이 부인이 계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욱진 화백의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분은 선사였다. 그림으로 수련을 했다. 수행을 했다. 그리고 망공 스님께서 장욱진 화백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림으로 수행을 할수 있다. 이게 그야말로 이 선화가 아니냐. 예. 이게 지금 진짜 멋지게 그림을 그린 이 멋진 그 선승의 그림과 같은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이 불화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불화가 아니겠느냐? 불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오히려 선정에 들어 있는 그런 평온함, 참선 명상을 하고 있는 편안함. 그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네가 늘볼수 있는 한국적 자연이고 한국적 산화대지 늘볼수 있는 까치, 강아지, 새, 나무,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소도 나오고 말이죠. 굉장히 우리가 볼수 있는 동네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결코 이 세계를 떠나서 극락이 따로 있고 이상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와 가까운 우리 가족들, 그다음 친지들, 그다음 친구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천진불이고, 너나 할것 없이 열애다, 이 말이죠. 그런 그림이 장욱진 화백 그림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은 마음 수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심플하다. 심플하다고 얘기했고, 대학 교수, 서울대 교수를 그만두면서까지 그림에 몰입을 했고요. 사회의 명성이라든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지 않고, 그렇게 참잘 멋지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복이 있으셨던 거예요. 복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이중섭 화가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담배 가게에 있는 조그만 그 종이에 그림을 그리시고, 당시에 본인의 그림이 잘 팔리지도 않고 비싸게 뭐 팔리거나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너무 가난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일찍 세상도 뜨게 되고 참 안타까운 게 많았는데 그림을 그리면은 가난하고 못 먹고 산다. 뭐 이런 그런 속설이 있었는데 팔자가 기구해지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의 그 어떤 갓난 그좀 힘든 그 고통의 어떤 그런 인생들이 많이 보이는데 장욱진 화백은 그래도 참 불자로서 복과 지혜를 많이 갖추어서 그러신지 잘 일생을 아름답게 잘 사셨고 복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인연복인 것 같습니다. 인연복을 잘 지어서 전생에 복도 지었겠죠. 그래서 이생에 생시에 이미 살아 계실 때 그림도 가격을 잘 받고 많이 팔기도 하셨고 그랬단 말이죠. 그림이 조그맣지만 우리는 좀 이런 어떤 심플하고 작고 이게 적은 것 같은 거에 어떤 소중함을 우리가 좀 많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의 색채에 있는 것이 마치 우리 박수근 화백의 그림처럼

처럼 우리 화강암의 전통적인 산의 어떤 재질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색깔이 아닐까. 그리고 선으로 그렸으나 선이 면이 되고 통으로 말이죠. 이렇게 보살상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셨다. 아, 참 멋진 장화백의 필생의 역작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조금 전에 보았던 마지막 그의 임종화, 마지막 그림. 그리고 여러분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한 번씩 보십시오. 저는 출가 전부터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고 그다음 왠지 마음에 끌렸고 좋았는데 출가를 해서 보니까 이게 전부 불교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학 에세이 불교신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 한편 글을 쓰고 났더니 갑자기 연락이 오시고 장욱진 이 재단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전시회가 있거나 그럴 때 저를 초청을 하셔서 한마디 하라고 그러시기도 하고 글을 써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인연이 됐어요. 그건 저는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은 성덕이에요. 이제 그 어느 누구를 굉장히 좋아하던 분과 멀리서만 좋아했는데 이제 인연이 닿는 걸 성덕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화백의 가족분들과도 인연을 맺고 서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많은 일화도 듣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박사 논문 타너 선사의 사교회통 사상 글 그 원고를 쓸 때 논문을 쓸 때 이 장욱진 화백의 그 고택에서 힘입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좋은 곳에서 참 마지막까지 이런 명작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욱진 화백의 판화가 있어요. 판화는 더 본격적으로 선적입니다. 완전 젠 스타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장욱진 화백의 깊이 있는 불교에 있는 이 장욱진 화백의 선사상을 좀 더 깊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쾌락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함을 갑옷처럼 여긴다.

천년만년 온갖 아름다운 옷과 고량 진미와 약으로 봉양하고 받들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은 것은 아니다. 자식은 부모님 덕택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 은혜는 지극히 무겁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항상 효도하고 공경하되 때를 놓치지 말라.

0: 뭐야? 좋은 일 있냐?
1: 있지. 어젯밤 꿈에 내가 과자 벼락을 맞았거든.
0: 과자 벼락?
1: 응. 번개처럼 쾅 하더니 과자가 막 쏟아지는 거야. 얼마나 먹었는지 꿈에서도 배가 터질 것 같았다니까.
0: 으이그, 넌 충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과자 타령이냐?
1: 누가 뭐래? 꿈이 그렇다는 거지.
0: 좋아,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공주 영은사다.
1: 영은사?
0: 공주 영은사는 조선 세조의 명으로 창건한 사찰이야. 임진왜란 당시엔 영규대사가 일으킨 승병들이 이곳에서 훈련하고 금산 전투에 참여하기도 한 호국 사찰이지. 지금은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깃들어 있는 기도도량이야.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공주 영은사로 고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규대사는 500여 명의 승병을 조직해 영은사를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2: 이곳 영은사를 기점으로 우리 승병들도 힘을 합쳐 적과 싸워야 합니다.
3: 스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0: 영규대사와 승병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이어가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사령관이 군기를 잡겠다며 병사들을 불러 모았죠.
4: 보아라, 이 자들은 군율을 어긴 자들이다.
3: 군율을 어기다니요? 억울합니다.
4: 변명해도 소용없다. 당장 저자를 처형해 군기를 바로잡아라.
3: 사령관님, 저들의 뜻이 다르긴 해도 같은 아군입니다. 그러니 부디 처형만은...
4: 이보시오, 스님. 이제부터 사령관은 나요. 그러니 내 말을 따르시오.
0: 그날 밤 사령관의 꿈에 처형된 병사가 나타나 무릎을 꿇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5: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적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 그곳을 잠복해 적군들을 치십시오.
0: 꿈에서 깬 사령관은 병사가 말해준 장소에서 적군을 기다렸습니다.
4: 적군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 명령하면 바로 공격하라.
3: 하지만 이곳은 내려오는 길이라 적군이 산 위에 주둔하는 게 아니면 올 수 없는 길입니다.
4: 내가 예지를 받았으니 대사는 그냥 따르시.
0: 그때였습니다. 적들이 반대편에서 아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아군은 패하고 말았죠. 그날 밤 사령관은 또 꿈을 꾸게 됐는데 이번엔 하얀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었습니다.
6: 내가 계시를 내려줄 테니 그대로 따르거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0: 하지만 사령관은 산신령의 말을 믿지 않았고 마음대로 교전 장소를 정했다 또 크게 패하고 말았죠.
4: 내가 어리석었어. 산신령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젠 다시 안 나타나시겠지.
0: 그런데 그날 밤

0: 또다시 사령관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1: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2: 아휴, 백배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적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 이제부터 내건 그 방법을 알려줄 터이니 따르거라.
0: 용서를 빈 사령관은 그 후로 산신령의 예언을 받아 외적과의 전투에서 매번 크게 승리했답니다. 그때부터 영은사를 신령령 숨을 은해서 신령스러움이 숨어있는 사찰이라 부르게 됐지.
3: 어쩐지 영은사에 들어오는 순간 기운이 심상치 않더라니. 근데 여긴 어디야?
0: 공산성. 다른 말로는 쌍수산성이라고도 하지.
3: 공산성? 근데 여긴 왜 온 건데?
0: 왜긴 왜야.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 이야기를 위해 온 거지.
3: 하지만 여긴 영은사가 아니잖아.
0: 맞아. 하지만 이 공산성 때문에 조선 인조가 영은사에 머물게 됐다고.
3: 왜?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고고! 조선 인조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4: 전하, 큰일 났습니다.
5: 무슨 일이냐?
4: 이관이 난을 일으켜 궁으로 오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서 피하십시오.
0: 인조는 이괄의 난을 피해 한양을 떠나 남으로 향했습니다.
5: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4: 영은사가 있는 공주로 가시지요. 그곳은 앞에 큰 강이 있어 형세가 좋고 길도 멀지 않으니 급히 들어가 점거하고 있으면서 형세를 보아 진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 그래, 당장 그곳으로 가자.
0: 공주 영은사로 향하던 인조는 공산성 앞 우뚝 솟은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5: 이 나무 아래 서니 한양이 보일 듯하구나.
4: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겁니다.
5: 그래, 곧.
0: 인조는 영은사에 머물며 이괄의 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5: 한양은 어찌 되어 가고 있는가?
4: 사람을 보냈으니 금세 소식이 올 겁니다, 전하.
5: 그래서 그 금세가 언제냔 말이다.
4: 그게...
5: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공산성 나무 아래에서 기다려야겠어.
0: 인조는 공산성 앞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한양 쪽을 바라보며 난이 진압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4: 전하!
5: 어떻게 되었다더냐?
4: 난이 진압되었다고 하옵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셔도 될 듯합니다.
5: 잘됐다, 잘됐어. 이리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이 나무들에게 벼슬을 주어야겠어. 당장 이 두 그루의 나무에게 정삼품의 벼슬을 내리거라.
0: 세월이 지나 두 나무는 안타깝게 사라졌지만 두 나무를 기념해 쌍수정을 세우고 공산성을 쌍수산성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뭐하냐?
3: 나무 뿌리 보고 있어.
0: 나무 뿌리? 그건 왜 보는데?
3: 주지스님이 그러셨거든. 뿌리를 알아야 나를 안다. 그래서 뿌리들을 관찰 중이야.
0: 으이그, 나무 뿌리가 아니라 너의 근본을 알라는 소리거든.
3: 그럼 이런 건가? 한국 불교를 알기 위해선 마라난타 존자를 알아야 한다.
0: 오, 맞아. 마라난타 존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를 전했으니 뿌리라 할 수 있지.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마라난타 존자가 창건한 불갑사로 결정했어.
3: 불갑사?
0: 응! 영광 불갑사는 우리나라의 불교를

0: 전한 인도 스님 마라난타 존자가 창건한 사찰인데 백제에 불교가 들어와서 처음 세워진 절이야. 고려 말에 각진 국사가 주석하면서 1,000명의 스님이 모여 수행하는 대가람이 되었지. 그래서 불갑사를 호남 서쪽 불교의 근본을 세운 불지종가로 부르게 됐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광 불갑사로 고고! 불교 탄압이 심해지던 조선말. 지방의 유생들은 절을 없애기 위해 번번이 불갑사에 난입해 횡포를 부렸습니다.
1: 성약을 위해서 불교를 없애시다! 모두 불갑사에 불을 지르세요!
0: 결국 불갑사는 폐사되어 방치됐는데 고종 7년 설두대사에 의해 재건이 시작됐죠.
2: 스님, 이번에도 유생들이 와서 불사를 방해하면 어쩌죠?
3: 이번엔 무사히 재건돼야 할 텐데.
0: 그러던 어느 날 설두대사의 꿈에 거대한 사천왕이 나타나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4: 우리는 소요산 연기사의 사천왕이다. 우리에게 지붕을 씌워주면 이 가람을 산불에서 지켜준다 약속하지.
0: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설두대사는 폐사지가 된 소요산의 연기사를 찾아갔고 강가 인근 갈대숲에 빠져있는 사천왕을 발견하게 됐죠.
3: 꿈에서 본 사천왕이야. 당장 이 사천왕을 불갑사로 옮겨야겠어.
2: 이걸 말입니까? 불갑사까진 길도 험하고 넘어야 할 산도 많아서 사천왕을 옮기는 건 무리입니다.
0: 설두대사는 나무배 4척을 동원해 서해에서 법성포를 통해 사천왕상을 불갑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1876년 사천왕을 불갑사로 옮긴 후 사천왕의 약속처럼 불갑사의 전각이 소실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6.25 땐 빨치산을 잡겠다고 불갑사에 불을 질렀는데 그름만 생기고 멀쩡했다니까.
5: 사천왕의 약속이 지금까지 통한 거네.
6: 그렇지.
5: 근데 꼭 구경하라고 여길 데려온 건 아닐 테고.
6: 다음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이 나무랑 꽃에 관련된 거 맞지?
0: 빙고! 이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참식나무고 이 꽃은 잎과 꽃이 만날 수 없다는 상사화야.
5: 잎과 꽃이 만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0: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슬픈 사랑 이야기로 고고! 불갑사에서 수행하던 신라의 경운 스님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멀리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7: 스님, 유학은 어디로 가세요?
8: 마라난타 존자의 고향인 간다라로 가지.
7: 마라난타 존자면 백제에 불교를 전하신 그분 말씀이시지요?
8: 잘 아는구나.
7: 스님은 분명 마라난타 존자처럼 훌륭한 분이 되어 돌아오실 겁니다.
0: 그렇게 간다라로 간 경운 스님은 우연히 간다라의 공주와 마주치게 됐는데 그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7: 말씀하세요.
8: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9: 공주님, 왕께서 부르십니다.
8: 공주?
7: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봬요. 기다리겠습니다.
0: 그렇게 경운 스님과 간다라의 공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 사랑을 나눴습니다.
10: 뭐야? 공주가 남자를 만나? 그게 누구냐?
11: 그게 신라에서 온 경운이라는 승려입니다.
10: 그 자를 당장 이 나라에서 쫓아내라!
0: 공주와 이별하게 된 경운 스님은 간다라를 떠나게 됐는데 떠나는 경훈 스님에게 공주는 이별의 선물로 작은 참식나무를 건넸습니다.
12: 이 화분을 저라고 생각하시고 떨어져 있어도 늘 함께 있다 생각해 주세요.
8: 이제 만날 수 없지만 공주를 기억하겠습니다.
0: 불갑사로 돌아온 경훈 스님은 사찰 한 구석에 공주가 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 참식나무 아래에서 열반하게 되었죠. 그 후 9월이 되자 참식나무 밑에서 꽃이 피어났는데 잎이 지고 나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잎이 올라와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경훈 스님의 서연과 같다 하여 상사와라 하였답니다.

0: 뭐하냐? 에이게, 너 때문에 실패했잖아.
1: 뭐가?
0: 뭐긴 뭐야, 탑이지. 흠, 개미들 탑돌이하라고 쌓고 있었는데.
1: 미안.
0: 아니야. 아무래도 돌보단 나무를 깎아서 놓는 게 좋겠어. 잘못해서 돌이 떨어지면 개미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위 불상에 얽힌 논산 관촉사다.
0: 관촉사?
1: 논산 관촉사는 고려 광종 때 왕명에 의해 해명 스님이 창건한 호국 사찰이야. 관촉사엔 높이 18m의 은진 미륵이 있는데 중국의 지안 스님이 이 석조 미륵 보살상을 보고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미륵이 빛난다 하여 관촉사라 이름 지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논산 관촉사로 고고! 어느 날 여인 둘이 반야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 아니, 이 산속에 웬 아이래?
3: 아, 그러게요. 누가 버리고 갔나 봐요.
2: 이대로 두면 큰일 날 테니 얼른 찾으러 가자고. 여긴 것 같은데? 아이가 없네.
3: 분명 여기에서 들렸는데. 저기요! 저기 좀 보세요!
1: 그곳엔 집채만한 바위 세 개가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광종은 신비한 바위에 불상을 새기기 위해 급히 해명 스님을 불러들였죠.
4: 신비한 바위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절을 세우고 바위로 부처님을 조성하세요.
5: 네, 전하.
1: 해명 스님은 왕의 명령을 받아 절을 짓고 36년에 걸쳐 불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죠.
6: 스님, 저 크고 무거운 걸 어떻게 붙이죠?
5: 그러게. 생각 좀 해보지.
1: 생각에 빠졌던 어느 날, 해명 스님은 아이들이 진흙으로 불상을 만들어 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5: 허허, 이놈들. 부처님 상을 그리 함부로 다루면 안 되지.
7: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쪼개진 불상을 붙이는 건데요. 이렇게 진흙으로 산을 쌓고 올라가서 부서진 조각을 붙이려고요.
5: 그래, 진흙산을 쌓는 거야. 하, 드디어 완성이군. 근데 이 진흙산은 언제 다 치울고?
1: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비가 내려 불상을 깨끗이 씻어줬죠. 그러자 불상의 이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

0: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길을 가던 중국의 지안 스님도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1: 잠깐, 저 불빛은 뭐지? 예사로운 빛이 아니야.
0: 빛을 따라 미륵불과 마주하게 된 지안 스님은 미륵불이 마치 촛불처럼 빛을 낸다 하여 사찰의 이름을 관촉사라 하였답니다. 그 미륵불이 바로 이 은진미륵이야.
2: 아, 근데 은진미륵이 쓴 저 갓은 뭐야?
0: 저건 갓이 아니라 보계라고 하는 건데 황제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거야. 고려의 위엄을 의미하는 거지.
2: 아, 잠깐, 저건 뭐야? 꿰맨 자국 아니야?
0: 오, 맞아. 거기에도 얽힌 이야기가 있지.
2: 그게 뭔데?
0: 궁금하지? 그럼 절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은진미륵이 완성되던 그 해로 고고! 북쪽 오랑캐들은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3: 지금 고려는 개혁으로 새끄러운 성악에다. 그러네, 이 대열을 노려 고려를 침략해야 한다. 예!
0: 그렇게 오랑캐의 대규모 병사들은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고 마침내 압록강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4: 장군님, 강이 너무 커서 건너기 힘들 것 같은데요.
3: 개패를 멀어니 그냥 건널 수도 없고. 에이, 육지길을 찾아야겠어.
0: 그때였습니다. 삿갓을 쓴 스님 한 분이 태연히 강을 건너갔죠.
3: 모두 저 삿갓승을 따라 강을 건너라.
0: 그렇게 스님을 따라 강으로 들어갔던 오랑캐는 모두 빠져 죽었고 스님 혼자만 태연히 강을 걸어 나왔습니다.
3: 감히 내 부하들을 모두 저기 다니,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으악!
0: 오랑캐 두목의 칼이 스님을 향해 날아들었지만 삿갓만 살짝 베어질 뿐 스님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바로 은진미륵의 화신이었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관촉사 은진미륵의 관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꿰맨 자국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답니다.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늙어버리면 수소와 같이 다만 몸집만 크고 살만 찔 뿐 어떤 복이나 지혜도 없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관세여.

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용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둘째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본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고에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열매를 얻으려거든 씨를 뿌려라. 선을 심으면 복을 얻게 되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게 된다. 씨를 심지 않고는 열매를 얻지 못하나니 그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복은 스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살아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드리며 부처님께 말씀 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계속해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소복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니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5048자 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부

국상수 심심상계 옥구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법궤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행인무의 운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락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아요. 티끌 없으니 삼보 천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요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오적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이 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집 불못해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0: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

예매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 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래,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0: 내가 가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불

0: 분섭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팀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나 자신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좋은 음식과 좋은 말씀도 나누시면서 내 마음의 풍요로움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종팀의 선클래스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힘과 지혜가 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그 자연의 은혜로움,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 사람이 자연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1: 자연 그대로 음식, 밥 그대로 생명이다. 그래서 산서 음식은 요리하고 달라요.

0: 음식에 대한 식견, 이제 먹는 견해, 내가 뭘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먹을까 하는 견해를 우선 공부를 해야 돼요.
1: 또 자연이 키워준 식재료를 넣고 이렇게 버무려진 것이 내 몸과 일치가 되는구나.
2: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맛을 원하다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어느새 내가 당뇨가 되고.
3: 음식이 그대로 약이라 생각해야 돼. 한약 먹어서 보약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음식 잘 먹어라.

진관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연등이 아주 예뻐요. 예, 색깔별로 아주. 서울 시내 정말, 야,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이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아.

0: 아름다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진관사에 도착했는데요. 북한산 아래에 자리한 고즈넉한 진관사를 바라보니 지친 일상의 시름마저 잊게 됩니다. 진관사를 왜 마음의 정원이라 부르는지 알 것 같네요. 진관사는 조선시대의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가 열리는 근본 도량이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우리 역사와 함께 해온 천년 고찰입니다. 그리고 사찰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죠. 과연 진관사에서 제가 찾고자 하는 해답이 있을까요?
1: 아,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이렇게 밑에 올라오시니까 괜찮습니까?
2: 아, 여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1: 아, 그러세요?
2: 네, 네. 올라오면서. 네. 뭐라 그럴까. 무슨 보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진관사라는 네. 데가 말로만 제가 네. 많이 듣고 와보지 네. 못했었는데 왜 너무 가까우니까 못 왔던 것 같아요.
1: 서울 시내에 가까우면서도 네. 여기가 아주 깊은 산골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네. 저기 올라가면 작은 설악산 같은 곳이에요. 삼각산이
2: 너무 예쁘죠. 네. 아니.
1: 네.
2: 오늘 이 좋은 네. 곳에서 오늘 우리 그 명장을 만난다고.
1: 아유, 무슨 명장은요?
2: 네. 우리 명장님이 만들어 주시는 네. 네. 만들어 주시는 그 사찰 레시피 정말 궁금하고 네. 기대가 너무
1: 네, 많은데.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 이렇게 지나가면서 네. 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임세해가지고 등도 이렇게 달아놨고요. 예. 저희들이 저기 이제 장독간도 한번 보여드리고 예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은 생명이다. 밥은 생명이다.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내 몸이고 어제 했던 생각이 오늘의 내 생각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과 좋은 밥을 먹어야지만이 내 몸과 인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산서 음식은 요리하고 달라요. 요리는 뭐 서양 요리, 동양 요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들은 마음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그래서 수행자는 저희들은 그래요.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도 수행이고 먹는 것도 수행이고 마무리해서 정리하는 것도 수행으로 일관해서 이거 다 수행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거지만은 그래도 그 음식이 단조로워야 되거든. 담백하고 화려하지 않고 산서 음식일수록 자비가 깃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합해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공덕의 음식이다. 법식이다 그대로.

0: 이곳이 바로 진관사의 비밀 병기들이 있는 곳인데요. 수행을 하듯 오랜 시간 묵혀온 장들은 진관사 손맛의 제일 비법이랍니다.
1: 여기서 이제 이렇게.
2: 야. 네. 네.
1: 저기 저희들은 이제 컨셉이 이렇게 원이 3점에다가 바로에다가 이렇게 삼수 운동이에요. 저기 보이죠?
2: 네네네.
1: 원래 원이 3점은 네. 불교의 이제 조계종의 상징인데 저희들은 바로의 형태를 해서 저 뒤에 보세요. 저게 이제 채소 많이 웃고 조금 먹고 채소를 든다. 그래서 삼소예요. 그래서 저게 세 가지 이제 그런 운동을 이제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2: 여기 네. 이 장독 지금 여기는 광고에 나오는 그 곳 같아요. 네. 굉장히 아름답다. 난 장도 네. 이렇게 많은 게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네. 처음인데요.
1: 네. 예, 예.
2: 와, 이쁘다, 진짜. 네.
1: 한번 이렇게,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맛 좀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거, 넷째 손가락이 네. 약지라 그래가지고 네. 약을 맛보는 손이에요. 약이잖아요.
2: 맛있어요.
1: 이게 5년 된 겁니다.
2: 이 맛, 정말 네. 오래간만에 맛보는 정말 된장
1: 그래요, 맞습니다. 예. 네.
0: 진관사의 깊은 장맛에 어린 시절 절집에서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3: 되게 절밥을 많이 먹었었어요. 할머니가 자주 가셔가지고 절 음식이 좋은 게 먹고 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부대끼거나 뭔가 그런 게 없어요. 라이트하면서 몸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1: 우리가 봄에 3대 나물이 있거든요. 쑥, 두루, 엄나물, 그러니까 개두릅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미나리, 뭐 원추리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 움츠렸던 기운이 봄에는 이렇게 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장도 간도 건강해지는 음식.

0: 봄에만 잠깐 맛볼 수 있는 엄나무는 그만큼 귀에 귀족 나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엄나무는 해독작용을 돕고 혈당을 효율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식재료입니다.
1: 약간 씁쓸한 기는 간에 좋기 때문에 겨울에 아주 이렇게 움츠렸던 기운을 활력소가 좀 되기 위해서 좀 쌉쌀한 그 음식을 나물을 재료를 가지고 이제 나물을 만들 거예요. 음식의 3대 요소가 있거든요. 청정, 유연, 엿법이에요. 이렇게 씻을 때 깨끗하게 씻는 것도 청정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물건을 가지고 청정한 것이 아니라 음식 만드는 사람의 마음도 욕심을 내려놓고 청정해야 된다. 먹는 자세도. 유연은 좀 부드럽게 해야 되거든.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스러워야 되고 엿법하다 법답게 해야 되는 건 음식이 이제 양념이 들어가야 될 거, 참기름이 들어가야 될 거는 참기름 들어가야 되고 또 혹시 식초나 설탕이나 생강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들어가게 하는 게 엿법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스님네들의 몸가짐도 엿법해야 되거든요. 법 자체가 위가 바로 불교라 했듯이 이런 모든 물건도 청정유연엿법이지만은 만드는 사람의 자세도 청정유연엿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좋은 마음이라는 양념으로 정성을 들여 만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건데요. 결국 좋은 음식은 기교가 아닌 마음이라는 스님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참기름과 간장, 깨소금 양념이 전부인 엄나물 무침. 여기에 보기 좋게 홍고추도 살짝 곁들여줍니다.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듯 불필요한 재료를 빼고

0: 내 몸을 살리는 사찰 레시피 두 번째는 가죽전인데요. 가죽나물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해 절집에서 종합영양제로 불린다고 합니다.
1: 가죽도 가죽이 사실은 좋은데 좀 이렇게 나는 데만 나고 안 나는 데는 안 나거든요. 가죽 이제 전을 만들어서 간의 기운도 좀 돋구고 위도 좀 다스리고 그 압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어요.
0: 가죽나물의 두꺼운 줄기 부분을 두드려 부드럽게 만든 후 반죽이 잘 달라붙도록 날 밀가루를 먼저 묻혀준 다음 밀가루 반죽을 입혀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 저는 저희 은사스님한테 배운 철칙이 한약 먹어서 보약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음식 잘 먹어라. 세상 사람들도 몸도 마음도 다스려야 되지만은 일단 최고의 중요한 점은 마음이 최고의 양념이다. 조리라 할 때 우리가 만드는 걸 조리라 그러고 보호한테도 조리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조리할 때 음식을 만들 때 이건 모든 사람을 생각해서 이 음식을 드시면 건강하고 또 이게 다 약이 될 수 있는 음식이 되십시오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음식이 모든 사람한테 좋은 음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0: 정성을 다한 음식은 그 자체로도 약이 되는 법입니다. 봄나물답지 않게 가죽나물은 활용법도 다양한데요. 전이나 겉절이처럼 신선하게 먹기도 하지만 장아찌와 부각으로 만들면 1년 내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향긋한 가죽나물을 고소하게 부쳐낸 가죽전.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도는데요. 진관사에서 찾은 내 몸을 살리는 사찰 레시피 비법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절제미였습니다.
1: 음식 마일리치를 해가지고 텃밭에서 계절 음식처럼 바로 우리가 가가지고 상추도 조금씩 이렇게 뜯고 뭐 숟갓도 좀 뜯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로바로 해서 먹는 게 좋지 많이 사다가 저장하는 것도 안 좋고 그 제철 음식을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봄에 나는 음식은 봄에 나는 대로 바로바로 해서 드시고 민들레는요 그게 다 소염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상추라든지 쓴박이라든지 이렇게 뜯어가지고 곧 딱 하면은 젖피 같은 게 나와요. 그게 염증을 해소하는 소염제 역할을 하는 음식들이에요. 채소들이에요. 그 쓴 맛이 우리들의 그 입맛을 좀 돋아주거든요. 활기도 좀 차게 해주고. 그래서 민들레 겉절이.
0: 봄이면 지천에 피어나는 민들레는 강한 생명력만큼 약으로도 활용되는 식재료인데요. 식이섬유의 일종인 이눌린이 많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좋다고 합니다. 겉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고춧가루로 맛을 낸 매콤한 맛을 떠올리겠지만 사찰 음식으로 만들어낸 민들레 겉절이는 다릅니다. 쌉싸름한 민들레 최소한의 천연 양념으로 재료 본연의 맛들이 한데 어우러지게 새콤달콤하게 무쳐내는데요.
1: 뭐 여러 산의 진미도 좋겠지만은 자연식, 자연 그대로 음식.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것도 단순해야 되고 생활이 단조로워야지 음식도 단조롭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막 요리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장, 뭐 참기름, 뭐 깨소금 이렇게 소금, 죽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넣어도 음식이 조화롭게 잘 이제 맛을

0: 이렇게 취할 수 있는데, 세랑 세상 사람들은 바쁘다 바쁘다 해가지고 막 인스턴트 음식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생각이 들고.
1: 욕심내고 화내고 생명을 해치면서 먹는 음식은 결국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양념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법. 각각의 재료의 맛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맛의 균형을 맞춘 최소한의 양념으로 맛을 낸다면 그 자체가 약이자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이 됩니다.
0: 이런 겉절이는요, 겉만 살짝 묻힌 데서 소금 절거서 미리 이렇게 절이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먹습니다.
1: 좀 쓱쓱 만들어낸 듯 보여도 재료 본연의 신선함과 식감까지 고려하는데요. 역시 사찰 음식 명장.

저는 전통을 항상 지키려고, 개성 발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푸전이라는 걸잘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 네들이 그냥 된장이면 된장, 고추장이면 고추장, 간장이면 간장, 그걸 그대로 전수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듯이 산사 음식은 전통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0: 정말 뭐, 그, 마술처럼
1: 네.
0: 이렇게 금방 뚝딱뚝딱 이렇게.
1: 절집의 음식은요,
0: 네.
1: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0: 제가 제일 궁금한 게,
1: 네.
0: 하면서 냄새가
1: 네.
0: 내가 그리웠던 진짜 된장 냄새네.
1: 네.
0: 시계.
1: 네.
0: 된장시계죠.
1: 네.
0: 이,
1: 문
0: 한번,
1: 열어볼까요?
0: 네.
1: 네.
0: 야, 색깔이.
1: 네. 이건 진과서 음식은요,
0: 네.
1: 사실은 의례 음식이거든요. 그 의례 음식이 발전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음식이 이제 이렇게 전통 음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된장찌개도 그 옛날에는 궁중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도 임금님들이 다 일찍 돌아가시는데 스님네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건지 다른 게 아니고 된장, 간장, 고추장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0: 그래서 보기만 해도 침이 군침이 확
1: 네.
0: 도는데요.
1: 비벼서 잡숴도 괜찮고, 네. 반찬도 한번 덜어서 드셔보세요. 네. 국물 조금 더 드릴까요?
0: 조금 어지러운데요, 맛있어서. 제가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좀 어지러운
1: 네, 그래도
0: 느낌인데, 정말.
1: 조금만 더 드릴게요.
0: 네. 한번 좀 아픈 일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건강에 관심이 아주 많아졌어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식습관이죠. 식습관인데,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겠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냥 뭐든지 잘 먹으면 좋다 그랬는데, 아, 그 뭐든지가 그건 이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눈만 뜨면 보이는 그런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그 뭐든지에 다 이제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바뀌어야지 될것 같아요. 뭐든지라는 말은 이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골라서 찾아서 먹을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맛있게 먹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가려 먹고 좀 먹는 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1: 겉절이도 한번 드셔보세요.
0: 저는 민들레는 야구르만 먹는 줄 알았어요.
1: 네, 이렇게 겉절이 해먹 이게 그대로 저희들 먹는 음식 그대로 식약이 동원입니다.
0: 이게
1: 네.
0: 막 몸이요,
1: 네.
0: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냥 기분에
1: 사실은
0: 힘들잖아요.
1: 본인이 먹은 음식이 내 몸과 내 인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먹는 게
0: 아,
1: 가장 중요합니다.
0: 민들레.
1: 수행자 같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맑아집니다. 단박하고 좀 달짝지근하죠? 설탕 안 들어갔습니다. 요새 성인병이 많이 생기고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0: 거기다 너무 좋아하는 음식에다가만 길들여져 가지고요. 이런 맑은 음식, 자연과 같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1: 제가 이런 거를 이제 관심 있어 하고 이게 저희가 내 몸을 살리는 사찰 레시피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관심 있어서 먹다 보니까요. 피부가 벌써 달라지더라고요.
0: 아, 그렇지. 피부 너무 좋으신데요?
1: 많이 좋아졌어요.
0: 이것도 하나 드셔보세요. 네.

0: 그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흩어질 때는 지수화풍으로 네. 가잖아요. 네. 그래서 땅에서 난 지수화풍의 지자의 땅으로 해서 난 네. 이런 채소를 가지고 드시면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네.
1: 일반 사람들도 네. 이거를 이렇게 좀 쉽게 접하고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0: 그리고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1: 건강해지겠습니다.
0: 네. 지금 드세요.
1: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무한 봉골사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 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제 가짜 동영상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또 심지어 제가 싫어하는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이상한 비방, 비법, 이상한 이야기들을 제 사진을 걸어놓고 AI로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광우가 하지도 않은 가짜 본문, 가짜 강의, 가짜 동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신고하고 신고해서 채널을 없애기도 했는데 이 채널을 삭제시키면 또 다른 데서 똑같은 다른 채널이 이름만 바꿔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렇게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딱 보고 듣고서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아 이거 광우 스님이 한 이야기 아니다 이거 가짜 동영상이다 라고 딱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상당히 많은 분들은 헷갈려 하시고 의심하시고 심지어는 진짜 야, 바로 이거 광우 스님하고 목소리 똑같잖아 하면서 그 가짜 동영상이 진짜 이 광우가 한 이야기인 줄 알고 깜빡깜빡 속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로지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만을 의지해라. 부처님을 바라보며 염불하고 기도해라.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라.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오로지 부처님 경전을 믿고 의지하고 오로지 염불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공덕을 닦아라 라고 말씀드리지 뭐 산소에 가서 소주를 올리면 복을 받아요. 냉장고에 돈을 넣어놓으면 돈복을 얻게 돼요. 쌀독에다가 돈을 파묻으면 재물운이 열려요. 현관문에다 어떤 물건을 갖다 놓으면 운이 술술 들어와요. 저는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해라. 오로지 염불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는 그런 참된 불자가 돼야지 설사 제가 진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믿지 말아야 할 판인데 하물며 가짜 동영상으로 가짜 법문, 가짜 강의를 만들어서 가짜 영상이 돌고 있는데 그걸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로지 부처님 경전의 말씀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르게 나아가는 불자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도 가짜 동영상 많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얼굴 사진이랑 요 똑같은 목소리만 보고 듣고 판단하지 말고 요새 가짜 영상이 많다 속지 말아라 라고 주변에도 좀 많이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더 간절히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자꾸 걸림이 생기는 것은 내가 지은 내가 전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그 업보의 장애입니다. 그 업보의 장애를 딱 줄여서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업장. 행복해지고 싶다면, 불행을 소멸하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업장 소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업장 소멸, 업장 소멸, 업장 소멸.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보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 업보의 장애, 이 업장이 얼마나 두터울 것인가?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업장 소멸, 늘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염불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불심이 깊은 여성 불자님의 일화입니다. 이 젊은 여성 불자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집안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집에는 큰 관세음 보살님 액자, 큰 관세음 보살님 액자를 다 걸어놓고 아버지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항상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하시던 그런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이 불자님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과 친근하고 부처님과 친숙한 그런 느낌을 받으며 그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행생활을 잘하던 그런 젊은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허리를 삐걱했는데 그 삐걱한 허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지독한 통증을 느낄 정도로 요통이 왔대요. 젊은 나이인데 뭐가 신경을 톡 하고 건드렸는지 통증이 심한 요통이 찾아왔대요. 이게 막 앉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고 뭐 허리 굽혔다가 가벼운 물건도 들기가 힘들 정도로 삶의 질이 뚝 떨어져 버렸대요. 너무 허리가 아파서 삶의 질이 뚝 떨어질 정도로 너무 허리가 아팠답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았는데도 그때뿐이고 효과가 없었대요. 치료 효과가 없었대요. 허리 통증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정말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다 귀찮고 아 이럴 바에야 진짜 그냥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생각이 날 정도로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가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몹시도 괴롭고 힘들었답니다. 그 정도로 허리가 아팠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의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던 어느 날에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나 좀 하자 싶어가지고 남해 보리암에 갔답니다. 유명하잖아요. 남해 보리암. 남해 보리암 법당에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님 저 허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옆에 스님이 계시길래 스님께 여쭈어봤대요. 스님,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고 하도 답답해서 보리암에 왔는데 스님, 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스님이 매일 108배를 해보시지요 하고 스님이 숙제를 줬대요.
매일 180

0: 예배를 해보시지요. 에? 아유, 허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108배야. 아, 그런데 이 글자님이 보통 글자가 아니네요. 이게 그냥 무늬만 불자인 소위 말하는 나일론 불자가 아니라 나일론 불자가 아니라 찐 불자였나 봐요.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보리암에서 만난 스님이 매일 108배를 좀 하십시오라는 말 듣고 그날부터 108배를 시작했대요. 끙끙 알면서 막 아픈데 막 끙끙거리면서 억지로 꾹 참으면서 그래도 매일매일 108배를 했대요. 어우, 대단하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이제 108배를 했는데도 큰 차도가 없었나 봐요. 그래도 몇 달 동안 108배를 한 것 자체가 대단하죠. 그러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하던 108배를 몇 달 만에 좀 쉬었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도 몇 달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108배 했으니까 108배 이제 좀 쉴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 대신 108배는 멈춘 대신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뜨리고 하던 기도가 천수경 독송, 금강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반야심경, 그리고 관세음보살 염불. 야, 이분 기도 많이 하시네요. 천수경, 금강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반야심경. 이 네 가지를 매일 독송하고 그 관세음보살 염불을 항상 했대요. 관세음보살. 108배를 멈추고 난 뒤에 늘 하던 그 기도를 몇 배를 더 정성을 기울여서 더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하던 108배를 허리가 아파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대신 그 죄책감이라고나 할까? 미안함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다른 기도를 더 몇 배 열심히 했대요. 게을러서 108배를 안 한 게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108배를 멈췄지만 108배를 멈춘 대신 다른 기도를 더 열심히 했대요. 관세음보살. 그렇게 몇 달이 훌쩍 지내도 아무 효험이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도 들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도 들더래요. 아, 그게 우리 중생이죠. 정말 효과가 있나?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할까?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으실까? 하면서 그래도 한결같이 기도를 했대요. 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효험이 느껴지지 않아서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도 느껴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난 어느 날이었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날도 기도를 마치고 딱 잠이 들었다가 호련히 생생한 꿈을 꿨는데 하얀색 가운을 걸친 의사가 메스, 수술 칼을 딱 들고 나타났대요. 그 아픈 데를 도려내야 된다. 이 칼로 도려내야 된다 해가지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수술 칼을 들고 딱 나타나서 쫓아오는 거예요. 꿈인데도 요 불자님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대요. 무서워 하면서 도망을 갔는데 꿈속이지만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칼을 든 의사한테 붙잡혔대요. 의사가 칼로 허리 있는 데를 푹 찔러가지고 허리에 아픈 데를 수술 칼로 싹 도려냈대요.
1: 우와.

허리를 푹 찔러가지고, 여러분 칼로 허리 찌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이런 건 따라하면 안 돼요. 절대 절대 안 돼요. 이건 꿈속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칼로 허리를 푹

으아! 하고 깼는데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맙소사 맙소사 맙소사 허리가 시원하더래요. 어 뭐지? 뭐지? 이게 뭐지롱? 그날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로 허리 아픈 게 싹 사라졌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어찌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심심미묘한 이 가피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분조차도 깜짝 놀랐대요. 야, 가피가 있구나. 기도의 힘이 있구나. 관세음보살님의 신묘한 힘이 있구나. 확연하게 자기가 체험을 했대요. 그렇게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고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허리 통증이 싹 사라지게 됐는데 그 체험으로 그 기도의 공덕으로 더 큰 선물을 받았대요. 그게 뭐냐? 몸이 건강해진 것은 물론이고 너무나도 마음이 건강해진 걸 느끼게 된대요. 그 생생한 체험으로 아,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구나. 그 어떤 더 깊어진 믿음, 신심, 그리고 뭔가 내 뒤에 불보살님이 나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든든함, 마음에 더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어느 여성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려드려가지고 아마 어떤 신도분들은 아유 아직도 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그래요. 이게 제가 10년 동안 한 소나무 법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패턴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똑같은 이야기의 흐름인데 사람만 바뀌어. 근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어떤 이야기의 흐름인데 사람만, 주인공만 바뀌어서 똑같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신기하고 펄쩍 뛸 일이에요. 비슷한 흐름에, 똑같은 패턴에 그 비슷하고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수없이 한결같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학계에서도 어떠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똑같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과학적 법칙이라고 부르게 된대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아니라 어떤 비슷한 패턴의 어떤 흐름의 법칙이 딱 발견이 되면 그걸 이제 과학적 법칙이다라고 부르게 된대요. 부처님의 이 심심미묘한 이 가피와 이 신비체험을 한결같은 패턴과 통계로서 법칙을 내릴 수 있는 과학적 법칙이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똑같은 패턴의 흐름과 그 어떤 동일한 선상의 하나로 쫙 이어지는 아주 강력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절대 부정할 수가 없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늘 항상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보살님의 카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찬란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막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도 하시고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30대인가 40대 초반인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극심한 허리 통증이 왔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대요.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화장실을 갈 때도 엉금엉금 기어서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봐야 할 정도였대요. 요새는 스님들 방에도 화장실 이렇게 욕실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방에서 욕실까지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용병을 넣어야 될 정도였대요. 정말 이제는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스님 노릇하기도 힘들 정도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병원에 가도 효과도 없고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 이럴 바야 기도하다 죽자, 죽으나 사나 기도하자. 그래서 저 지리산 쪽에 아는 분들 통해가지고 지리산 쪽에 작은 암자 같은 그런 이제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법당에 다 앉아서, 법당에서 허리가 아파서 서서 기도를 못했대. 앉아서 기도했대요. 누워서 할 수는 없으니까. 서 있기는 힘들고 앉아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그냥 부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대요.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밥만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그냥 부처님 바라보면서 법당에서 기도했대요. 그러다 몇 달이 지나고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할아버지인가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긴 침을 다 빼가지고 스님 허리에다가 딱 찌르더래요. 꿈에서 그 비구니 스님 허리에다 침을 쑥 하고 집어넣는데 어찌나 생생하고 느낌이 생생하고 얼마나 아프던지 꿈에서도 까무러칠 정도로 아파가지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깼대요. 꿈인데도 너무 생생해서 허리에 침 맞은 자리가 얼얼하더래요. 그리고 꿈에서 침 맞았던 그날 이후로부터 점점 허리 통증이 사라지면서 몇 년이 지난 지금 등산할 때 날라다닌대요. 등산할 때 막 펄쩍펄쩍 날라다닌대요. 날다람쥐, 날다람쥐. 허리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갈 때 엉금엉금 기어갔던 그 비구니 스님이 지금은 등산, 산을 타는데 날라다닌다고. 그 비구니 스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스님께 제가 직접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진짜 기도할 때다. 간절히 간절히 진짜 기도할 때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노는 입에라도 꾸준히 꾸준히 염불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우리 불자님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군법사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스님들이 머리 깎은 스님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군복을 입고 반은 군인 생활을 하면서 스님이지만 군복도 입고 그리고 반은 스님이고 반은 군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군대 안에

0: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법포교하는 그런 법사 스님들을 군법사라고 부릅니다. 군법사 스님, 군법사라고 부르는데 참 훌륭한 분들이죠.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이 군법사 출신이시고 오래전에 그 대구에 능인고등학교라고 있대요. 대구에 능인고등학교라는 불교 종립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법사, 교법사는 그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부처님 가르침도 전해주고 학생들과 상담해주면서 학생들 마음도 어루만져주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교법사라고 불러요. 군법사 출신이시고 대구 능인고등학교에 교법사로 또 활동하셨던 어느 법사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977년도에 있었던 일이래요. 1977년도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그래서 50년 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쯤에 그때 파릇파릇한 젊은 군법사였대요. 젊은 군법사로 그 당시에 대구에 있는 부대에 그런 법당에서 군법사로 활동하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우리 불자님들과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1977년도잖아요. 그때 1970년대에는 지금처럼 차를 가지고 있는 개인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잖아요. 그 당시 1970년대에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또 그 당시 가난한 군법사였기 때문에 당시 자동차는 없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대요. 1970년대. 왜냐하면 사방팔방 다니면서 법문하고 다녀야 되니까 아마 차를 살 여유는 없었고 1970년대 차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됐겠어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해야 되니까 90cc, 제가 오토바이를 잘 모르는데 그 당시 90cc 오토바이를 타고 부대로 부대 밖으로 여기저기 법당을 다니면서 불자님들과 사병들에게 우리 장병들에게 그렇게 법회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아주 열심히 전법포교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대요. 1977년대요. 그때 사병들, 일반 병사들을 위해서 저녁 법회를 마치고 이제 밤늦게, 법회가 밤늦게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대요. 붕 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는데 그때 시간이 밤 9시가 넘어갈 때였대요. 밤 9시가 넘어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부대로 쫙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 길을 잘 모르는데 대구하고 경산을 지나가는 도로 담티고개라고 있대. 담티고개 들어보셨나요? 담티고개라고 있는데 그 당시 1977년 그 당시에 오토바이 타고 담티고개 지나갈 때 한창 도로 확장 공사한다고 크게 일을 벌려서 공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담티고개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막 자갈, 모래, 막 철근 이런 공사 도구들이 길 옆에 이렇게 여기저기 쌓여 있었을 때래요. 건설 기재 그런 건설에 쓰이는 공사에 쓰이는 자재들이 길 옆에 쫙 늘어져 있고 그 시커먼 껌껌한 그 도로 담티 고갯길을 홀로 오토바이를 타고 쫙 달리고 있었대요. 밤 9시가 넘어서 붕 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달리고 달리다가 마지막 기억나는 게 퍽! 마지막 기억나는 게 퍽! 하면서 정신을 잃었대요. 퍽! 하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담티고객길에서 퍽! 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자기가 어디 길을 걷고 있는데 뿌연 안개가 가득해서 한치 앞도 안 보이더래요. 어딘지도 모른 안개 자욱한 길을 홀로 여기저기 걷고 있었대요. 혼자서. 난 누구? 여긴 어디? 그냥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안갯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그러다 저기 왜 사람이 있더래요. 사람이 있어서 자세히 가까이 가서 딱 봤더니 여러분 누가 있었냐면 맞춰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 하얀 옷을 입은 귀티가 나는 부인 여인이 딱 서 있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딱 서 있는데 그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을 본 순간 막 그 슬픈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기쁜 감정이 막 생기고 막 엄마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엄마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막 이렇게 앵기고 의지하고 싶더래요. 너무나 기쁜 마음이 생기고 막 엄마? 어머니?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의지하고 싶은 친숙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을 보는데 근데 그 귀부인이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자기를 딱 바라보면서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안 돼.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 하고 딱 자기를 막더래요. 예? 그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로 가면 안 돼 하더니 하얀 보자기에 책이 쌓여 있는 하얀 보자기를 이렇게 건네주더래요. 그게 무슨 책인지를 모르겠대요. 하지만 책이 담겨져 있는 하얀 보자기, 책이 쌓여져 있는 하얀 보자기를 딱 주면서 저기로 가라 하고 알려주더래요, 길을. 저기로 가라 하는 순간 그 길에 안개가 싹 사라지면서 환한 길이 딱 나 있더래요. 안개가 싹 사라지면서 환한 길이 딱 보이는데 순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하고 딱 보는 순간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사라졌대요. 샤랄랄라 하고 사라졌대요. 저기로 가라 하고 싹 사라졌대요. 그 순간 하고 다시 정신을 딱 깨보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택시 안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달리는 택시 안에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택시에 누워가지고 어디 길을 막 달리고 있다는 것까지를 딱 느끼고 다시 싹 정신을 잃었대요. 나중에 깨어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병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자초지종이 담티고개에서 그 시커먼 길을 막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눈앞에서 갑자기 택시가 나타났는데 택시에 그 환한 그 택시 등 환한 그 등에 그 조명의 환한 등에 눈이 부셔가지고 오토바이를 확 피한다고 꺾었는데 그만 길 옆에 있는 자갈 있죠? 자갈 무더기. 자갈 무더기에 오토바이가 확 박혀가지고 그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자갈 무더기에 오토바이가 확 처박히면서 몸뚱아리가 공중으로 솟구쳐서 한 5m 밖으로 나가 떨어졌대요. 오토바이에서 붕 떠서 공중에서 저 5m 밖으로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져서 뒹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토바이가 이렇게 위험해요. 오토바이는 조금만 삐걱해도 오죽하면 오토바이 사고 나서 목숨 붙어있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뭐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토바이 사고가 무서워요, 여러분. 달리던 택시기사가 놀래가지고 옆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으니까 자기 택시 피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으니까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하고 같이 그 군법사 스님을 택시 안에다 집어넣고 그냥 병원으로 달린 거예요. 병원으로 막 택시 타고 달리고 있을 때 그때 살짝 깨가지고 여기 택시구나 하고 다시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군병원에 갔는데 그 군병원, 왜냐면 군법사니까 군병원의 병원장님이 독실한 불자라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종합검사를 하는데 특히 머리가 다치면 안 된다고 뇌검사까지 다 받았대. 머리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데 놀랍게도 자갈밭에 오토바이가 박혀가지고 몸이 5m 밖으로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떨어졌는데 사고 난 거에 비해서 크게 다친 데가 없더래요. 막 몸에 피 묻고 한 거는 막 긁혀가지고 막 피가 나와서 막 몸에 피가 난 묻은 거고 찰과상 피부 같은 데 막 까지고 막 피가 났던 거고 사고에 비해서 크게 다친 데도 없고 머리도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스님, 머리도 멀쩡합니다. 머리 다친 게 제일 걱정인데 다행입니다. 그 법사님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혹시 그때 내가 안갯길에 혼자 걷고 있었는데 그 길이 혹시 저승으로 가는 저승길은 아니었을까? 그때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을 만나서 거기로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개가 사라진 환한 길로 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한 번은 만나고 싶었던 관세음보살님이 아니셨을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 법사님이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어디 법당에 가서 군법사로 계실 때에도 그렇게 법당에 관세음보살 불상도 새로 불상 조성도 하고 그렇게 관음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대요. 참으로 묘하고 참으로 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향한 공덕은 헛되지 않다. 부처님을 향한 공덕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중심을 딱 세우고 이번 생 잘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오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3: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4: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5: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6: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4: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삼국 유사에는요, 신라시대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 부잣집에 다시 태어나 재상이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재상이 된 김대성은요,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그리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사 석굴암과 불국사를 만나보시죠. 신라 해공황 10년인 774년에 신라의 재상 김대성이 완공한 석굴암은요, 화강암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쌓아 만든 석굴이었고요,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불국사는 불교 건축의 정말 탁월한 사례입니다. 자, 우선 석굴암 한번 보죠. 뭐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굴암은요, 360개의 돌을 창의적인 기술로 쌓아 만든 둥근 지붕을 가진 인공 석굴입니다. 한가운데 이 본존 불상이 놓여 있고요, 벽에는 39개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불국사를 보시겠습니다. 불국사는요, 부처의 세계를 재현한 불교 사원입니다. 석단 위에 지어진 목조 건축물들은요, 비로전, 대웅전, 극락전, 이렇게 세 구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석단 위의 공간은 부처의 세계를, 석단 아래의 공간은 이승을 의미하고요, 이 두 개의 세계는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를 통해 연결이 됩니다. 자, 대웅전 앞에 세워진 불국사 3층 석탑과 다보탑은요, 이 석굴암처럼 화강암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신라시대의 우수한 석공 기술을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이 1966년에 이 불국사 3층 석탑 2층에서 발견된 무궁정광 대다란 이경, 이게 뭡니까? 목판 인쇄 경전 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유네스코가 인정한 석굴암과 불국사의 가치 정리해볼까요? 석굴암은요, 조형 계획에 있어서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정말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이고, 불국사는 불교 교리가 사찰 건축물을 통해 잘 정형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건축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 이처럼 같은 시기에 함께 조형된 석굴암과 불국사는요, 신라인들의 창조적인 예술 감각과 뛰어난 기술, 8세기 전후에 통일신라시대 불교 문화를 대표하면서 한국 고대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석굴암과 불국사를 통해 신라인들의 불교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예술 혼을 뜨겁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란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기어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4: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행년호를 급여류헌데 노색한 간 일상도로구나. 해가 지내가는 것이 얼른 얼른 지내가서 마치 급하게 흐르는 물과 같다 그 말이야. 세월이 그렇게 번쩍번쩍 지내가는데 늙은 색상이 보고 있는데 얼른 얼른 날로 머리 위로 올라간다. 금방 무인연인가 했더니 금방 김연연이더라고. 엊그제가 봄인데 금방 가을이요. 가을이 채 가기도 전에 겨울이 오고. 그렇게 세월도 빠르지만은 엊그제 청춘인데 어느새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죠. 금방 70이다. 머리 위로 올라간 것은 머리가 허해지니까 처음에는 한 개씩 두 개씩 새치가 나서 뽑기도 하고 어찌고 그러는데 벌써 한 달 두 달하고 반년 1년 지내다 보면 뽑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나니까 그때는 뽑다가는 머리가 몇 개 안 남게 생겼으니까 뽑지 않고 물을 들이게 된다고 말이지. 그렇게 세월이 빠르고 청춘도 그렇게 퍼뜩퍼뜩 지내가 버린데 지차일신이 너 비하여 이 한 몸뚱이도 사실은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내 몸인데 내 것이라 할 수가 없느냐? 내 것이면은 내가 맘대로 소유도 하고 내 맘대로 해야 할 텐데 무척 내 몸이라고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고 가꾸고 먹이고 이쁘고 해봤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금방금방 늙을 뿐만 아니라 태관절 이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따져보면 지수화풍, 흙, 물, 온도, 또 기운 뭐다 그런 것으로 해서 뭉쳐진 것이고 저 내부를 생각해 보면 대변과 소변과 피와 보다 그런 것들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가죽 주머니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 그까지 것을 내 것이라고 애껴봤자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잘 입

입히고 잘 먹여봤자 한 생각 지간에 한 호흡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내생이다 그 말이죠. 60년, 70년 내지 100년을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고 애를 썼지만은 한 호흡 지간에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몸뚱이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건데기가 안 되는데, 하물며 내 몸 밖의 것을 무엇을 인생을 거기다가 바칠 수가 있는 것이냐. 명예, 권리, 지위, 부귀, 영화라고 한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없어서도 안 된 것도 사실이나,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거기다 바칠 만한 한 것이 못 된다고 말이야. 이 한 몸도 내 것이 아니거늘 이 몸 밖에 무엇을 구한다고 몸부림을 칠까 보냐. 다 허망한 것이고 영원성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 태관절 인생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들께서는 그렇게 허망한 몸뚱이지만 그 몸뚱이가 없고서는 도를 닦을 수가 없어. 사람의 몸을 받아야 도를 닦는 것이지, 축생이나 악귀나 수라나 그런 몸을 받아가지고는 도를 닦을 수가 없다.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인신난득이요. 사람 몸을 받아놨어도 불법을 만나지 못하면 도를 못 닦아. 그러니, 그런데 불법 만나기가 그렇게 또 쉬우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겨우 어떻게 해서 불교를 만났다 하더라도 참다없게 발심하기가 어렵고, 발심을 해도 뜻을 굳건히 세우기가 어렵고, 발심을 해서 뜻을 세웠다 하더라도 정말 생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생사 문제는 큰데 무상은 번개불보다도 빨리 지나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기왕 만나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았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서 발심하고 뜻을 세웠으면 정말 철저하게 무상을 깨닫고서 당근정진하여 여구두연이다. 마땅히 부지런히 정근하기를, 머리 불타는 것을 구안하듯이 해라. 아무리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다 해도 자기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불 먼저 끄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이지,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머리털에 불이 붙어가지고 훨훨 타고 있는데 다른 일 먼저 하고 불 나중에 끈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진하는 것을 머리에 불 끄는 것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해서 속성 정각하여 광도 중생할지어다. 속히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만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선망 부모요 일체 중생을 널리 제도해야 할 그러한 원력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을 할 것이니라.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 간곡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정진을 해야 하는데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대단히 어려운 세상일수록에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할 일은 나의 생사 문제,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화두. 참선을 하는 데에는 첫째, 몸을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잘 고르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는데, 마음을 바로잡는 데에는 염불을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경을 읽는 거나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화두를 받아가지고 그 자기의 본참 화두를 올바르게 참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화두를 참고하는데 의리선과 활구선이 있는데, 의리선은 말길이 있고 이치길이 있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고, 이렇게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말이요. 그것은 의리선이라고도 하고 사구선이라, 죽은 참선이라고 말이요. 따져 들어가면 그것이 생각기에는 무엇이 알아들어간 것도 같고, 또이 재미도 거기다 붙일 만도 하고, 그래서 의리선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것은 참선을 처음부터 잘못해 가는 것이다. 그러면 활구선은 말길이 끊어지고 이치길이 끊어져서 더듬어 들어갈 것이 없어. 알수 없는 앞뒤 생각도 끊어지고 사량 복탁도 끊어지고 해 갈수록 알수 없는 의단으로 해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묘는 묘궁 심노절이요, 참선은 수투조사관이다. 참선을 하는 데에는 모름지기 조사관을 뚫어야 하고, 묘한 깨달음은 마음길이 끊어져야 한다고 말해요. 마음길이 끊어져야 화두를 참고함으로써 거기서 마음길이 끊어져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마음길이 끊어지지 않고 살살 따져서 알아들어가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알아지는 것이 있고,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해가지고서는 조사관은 뚫어지지 않고 확철대오는 없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두는 자기가 믿는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받아야 하거든. 책에도 1700공안이 다 염송을 보면 그게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것이 번역되어 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리 뚜적 저리 뚜적 하다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화두를 선택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 그러냐?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해보다 별로 재미가 없거나 안된것 같으면 또 얼마든지 또 바꿀 수가 있다고 말이야. 이것 가지고 몇달 해보다가 또 저놈으로 조금 해보다가
의심이 안 난다고 이거

그것도 해보다 안 되거든. 또 정말 유법망구적으로 믿는 선식한테 타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타놓으면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조금 잘안된 성식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화두를 새로 탄다고 말이야. 이것 가지고 허다, 저것 가지고 허다. 두 서너 개를 가지고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참선을 해도 확절되어는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샘물을 파되 한 샘을 파야 한다. 한 질지인 파다가 안 나오면 딴 데 가서 또 파다가 돌이 나오면 또 저쪽 골짜구니 가서 파고 조금 파가지고 나온 물이 그것이 어찌 좋은 물일까 보냐 그 말이야. 그것은 건수고 그 물은 못 쓴 물이다 그 말이야. 가물면 금방 끊어진다 그 말이야. 그 운물 자리를 볼 때 정말 여기를 파면은 물이 나온다고는 확신을 할 만한 자리를 봐가지고 파야지. 지멋대로 여 가서 끌쩍 저 가서 끌쩍 한 것은 마치 화두를 제멋대로 선택해가지고 이놈 가지고 하다 저놈 가지고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는 반드시 믿을 만한 선지식, 자기가 믿어지는 선지식한테 타고 애를 써도 잘 안 된다고 해서 금방 화두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막 안 될수록에 탁 마음을 가다듬고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참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어찌 처음부터서 화두가 성성적적하게 잘 되기를 바랄까 보냐고 말이야. 무량겁내를 번뇌와 망상으로서 살아온 사람이 화두를 들고 한다고 해서 금방 성성적적하고 밀밀면면하게 될 까닭이 있느냐고 말이야.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안 되다가 또 잘 된 때도 있거든. 잘 된다고 해서 그거 좋아할 것도 못 돼. 또 얼마쯤 해가다 보면 또 안 돼. 안 된다고 번외망상을 낼 것도 없고 잘 된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 잘 되고 못 되고 한 것은 놔둬버리고 한결같은 신심과 분심과 의단으로 꾸준히 해가야 하거든. 그래서 고인이 대지하에 필요되어하고 의심이 크면 큰 의심으로 해나가면 큰 깨달음을 얻고 작은 의심, 의심이 작으면 작은 깨달음을 얻고 의심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 우리가 인생으로 안태난 셈치고 법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칠 만한 그런 신심을 가지고 정진을 한 사람이 어찌 조그마한 얻은 것으로서 만족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이 참선을 안 시작했으면 몰라도 일단 착수를 했으면 부처님과 조사와 같은 그러한 구경의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그런 거 가지고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구경각이냐 아니냐는 선지식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자기가 자기의 경계를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일이다 그 말이야. 초당파 어떤 신심 있는 보살이 어느 토굴에 계신 스님을 온갖 공양과 모든 시봉을 하는데 항상 젊은 처녀를 시켜서 공양을 갖다가 바치고 여러 가지 시봉을 들었는데 하루는 가서 그 스님을 꼭 끌어안고 정 입맛이에요 하고 이럴 때 어떠십니까? 꼭 끌어안으면서 이런 때 어떠십니까? 하고 여쭤보라고 시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16, 17대

아주 예쁘고 꽃다운 처녀가 가서 그 20년 동안을 그 보살이 시봉을 했었는데, 그 처녀를 시켜서 가가지고 꼭 끌어안고, 스님 이런 때 어떠십니까 하고 하니까, 그 스님이 고목이 이하나머니 바짝 마른 당귀가 차온 바위를 의지한 것과 같으니 삼동에 무 난기니라, 삼동에 더운 기운이 없느니라, 그렇게 그 스님이 대답을 해서, 그리고 그 처녀가 집에 와서 그 노바한테 와서 그대로 말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노보살이 쫓아가 가지고 그 스님을 쫓아내고서 20년간을 속한 일을 시봉을 했구나. 그러고는 토굴에다가 불을 촥 쳐질러 버렸다고 말이야. 뭐라고 일러야 속한 일을 면할 수가 있느냐? 고목이 차온 바위를 의지한 것과 같아서 삼동에 더운 기운이 없다 했으니 천하에 율사하다고 말이야. 네가 와서 나를 끊어놔도 조금도 동요가 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해보면 청정율사인데 그것을 어떻게 속한 일이라고 내쫓고 불을 지를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조실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스님은 네 애미가 원래 여자니라 그렇게 대답한다는 스님도 계셨고, 모든 스님은 억 하고 하를 해서 하겠다는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한바탕 해버리겠다 그런 스님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요새 어떤 수자는 시집갈 때가 되었구나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조실스님께서 이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초당파 공안은 대승계가 판단난 공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억하고 꾸짖어도 벌써 속한 일을 면하지 못한 거고, 더군다나 직접 관계를 하겠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를 해서 꾸짖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시집 갈 때가 되었다? 그거 속한 이가 아니고 무엇이냐? 벌써 여자라고 한 것을, 여자가 무르익었다 그거거든. 여자가 무르익어서 시집 갈 때가 되었다는 소리는 그것이 속한 이 안 된 거냐고 말이야. 지금 내가 왜 여간에서 법상에 올라와서 공안에 대한 얘기를 잘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도 수행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공안을 가지고 논단을 하고 왈가왈부한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이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도반들에게도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안에 대한 법문은 오직 조실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까 조실스님께서 참 공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조실스님께서 망공 큰심과 마조 원상 공안에 대해서 인가를 맡으시고 전법계를 받으신 그런 법문을 들은 뒤끝이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선방에 이런 공안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량 분별심으로 앉아서 따져가지고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해서 그럴싸한 대답이 나온다 해도 그것이 참 깨달음이 아닙니다. 참으로 정진을 하려면 이 공안을 뭐라고 일러야 되겠는가?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지식과 교리와 철학적으로 따져서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본참공안을 가지고 해갈수록 알 수가 없어요. 10년을 해도 털끝만한 소견도 나지를 않고 다 알 수 없는 의심으로만 나가요. 20년을 가더라도 알 수 없는 의심으로만 나가서 한번 깨달았다 하면은 바로 고인의 경지에 탁 들어가도록 그렇게 공부를 잡들이 해나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시집 갈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 공안에 대해서 함부로 그런 생각을 내는 법이 아니야. 저주권 남죽이고 불법을 망해먹을 소견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이야.

만리장공 우제시. 만리나 되는 저 길고 긴 하늘에 비가 개했다고 말이야. 비가 개인 뒤에 일륜명월이 영청이여 커다란 쟁방 같은 밝은 달이 흉천에 떠서 온 천하를 환히 비추어 주건대 분엄단 천인목이여 어디서 구름 한 덩어리가 떠와가지고 천 사람의 눈을 가려버려 득견항아 면자이다. 그 밝은 달을 보는 사람이 없다. 구름 한 덩어리가 가려버렸으니 그 구름 한 덩어리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달 얼굴을 볼 수가 없다. 항아라고 하는 것은 달에 있는 전설에서 그 달에 살서 살고 있는 신선을 항아라고 그러는데 항아의 얼굴을 보기가 어렵다. 구름 한 덩어리가 가려워져 버리니까 달이 구름 속에 가려워지니까 볼 수가 없다. 그런데